0: All right, this is, of course, EBS FM Morning Special. We just heard Who Can It Be Now? Men at Work. And today's article is all about a particular role that people play. Who can that mother be? Is kind of along the lines of what we'll be looking at today.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hane, what's the title?
1: Today's title is Worried About Your College Kid? Now you can hire a local mom.
0: 대학생 자녀가 걱정되세요? 그렇다면 이제 동네 엄마를 고용하세요. 동네 엄마. 좀 굉장히 생소하죠? 이건 우리가 해석을 물론 했습니다만. Hire a local mom. 현지 엄마.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타 주나 타 지역에 가서 그 다니게 되면 너무 머니까 부모님을 자주 뵙기가 당연히 힘들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여건상 안 되니까 그 현지에 있는 엄마, 대리 엄마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1: On a Saturday in late August, 2 days before school started, Mindy Horwitz pulled up to Anthony Iquale's apartment complex with the glassware she had been storing for him. When he emerged, Horwitz hugged him and then pulled out a surprise 4-pack of his favorite sugar-free energy drinks. It was the kind of moment a mom might share with her child. But though Horwitz, 56, has taken to calling Iquale her very independent son, they are not related. Rather, Iquale's parents, who live in Houston, have paid her about $1,600 for unlimited support since he was a college freshman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0: 8월 말 개학 이틀 전인 어느 토요일, Mindy Howitz는 Anthony Iquale를 위해 보관해뒀던 유리 그릇을 싣고 그의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앤터니가 밖으로 나오자 호위츠는 이제 그를 껴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 드링크 4캔 묶음을 이제 꺼내 보였습니다. 뭐 이 장면은 뭐 어머니와 자녀 간의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56세의 호웨츠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인 안토니 에콰레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비록 호웨츠는 에콰레를 나의 아주 독립적인 아들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요. 정확히 말하면은 휴스턴에 사는 에콰레의 부모는 그가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이후로 호웨츠에게 우리 아들을 무제한 지원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1,600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1: Mm-hmm.
0: So she was hired to be his mom.
1: Yes, okay. For $1,600.
0: All right, if you pull up to somewhere,
1: yeah,
0: what are you doing?
1: You're moving up to it and usually you're stopping directly beside it.
0: Yeah.
1: And you think of a car most of the time, right? So you pull up to the building,
0: mm-hmm.
1: right? That means you stop right in front of the building or maybe the police car pulled up next to me. And that's usually not a good sign,
0: no.
1: right? Yeah.
0: 자, pull up.
1: To.
0: Pull up to 어디 yeah. 어디라고 하면은 차량을 몰고 어디에다가 멈춰서 차를 댄다는 뜻이에요.
1: Mm-hmm.
0: 그래서 이제 경찰차가 pull up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뭐 과속을 했다든지 뭐
1: yeah.
0: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이제 보통 누구네 집 앞에다가 차를 세우다 그런 의미로 많이 써요.
1: Yeah.
0: 뭐 차고지 앞에 I pull up, I pull up,
1: pulled up.
0: I pulled up. 이제 막 동사를 잘못 말하네요. I pulled up. To his house.
1: Yeah.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1: These days you see a lot of drive-through restaurants and cafes.
0: Yep.
1: And so you order at the speaker, the intercom.
0: Yeah.
1: And then what they'll say is, okay, pull up to the next window and you can pay up, pay there.
0: Uh-huh.
1: Right?
0: 다음 창구 쪽으로 가서
1: mm-hmm.
0: 차를 잠깐 대시면은 거기서 결제하실 수 있어요.
1: Yep.
0: Pull up to 어디 어디. All right, so Horwitz pulled up to Anthony Iquale's apartment complex.
1: Yeah.
0: And she gave him some of his favorite energy drinks, just like a mother would. You know, bring drinks to her son, except she's not his mother.
1: No.
0: She has, however, taken to calling him her very independent son.
1: Yeah, she's taken to...

0: We're just a support system. Larry Nelson, a professor of human development at Brigham Young University, said that helping students learn new skills can foster growth. But there's a fine line between support and coddling.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care package, Nelson said, but as soon as anything crosses the line into doing it for them, that's where it gets problematic.
1: 이런 조치들은 온라인상에서나 전문가들로부터 때때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들은 갓 성인이 된 자녀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받다 보니 사는 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기술을 충분히 익히지 못할까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서 호웨츠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학생들을 지나치게 감싸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18살, 19살이고 이제 막 처음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한 참이고 우리는 그저 지원 체계일 뿐입니다. Brigham Young 대학교의 인간발달학 교수인 Larry Nelson은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원과 과보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필품 꾸러미를 보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 학생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기 시작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All right. Well, the local mom, Horwitz, said sometimes people think we're coddling students.
0: Yeah, C-O-D-D-L-E. When you coddle someone, this is usually a negative, has a negative meaning. It's when you're treating somebody too gently, right? Too protectively. You're overprotecting somebody, usually not in a good way. And you're not allowing them to do or deal with difficulties.
1: 네, 지나치게 감싸주는 것을 coddling, C-O-D-D-L-E라고 하는데 이 local mom in Horwitz가 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학생들을 지나치게 감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And then the professor later said, there's a fine line between support and coddling.
0: Yeah, so if it's a fine line, that means it's a very thin line. It's very delicate. So when there's a fine line between two things, there's a very subtle sort of difference. It's not that noticeable, so it can go either way.
1: Yeah, exactly. Yeah. Fine는 여기서 미세하다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미세먼지 할 때 fine dust 하는 그 fine이고요. There's a fine line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아주 미묘한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 Right. So something, you know, someone could be confident, but some people might take that as being very arrogant,
1: yeah,
0: right? So it's
1: a fine line
0: between that, right?
1: 그러네요. 자신감이 넘치는 것과 또 굉장히 자만한 것 사이에는 그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0: Right.
1: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Give us the quiz again.
0: Okay, so listen to the quiz one more time. What do you call a mother who is overly involved in her child's life? Number one, working mom. Number two, soccer mom. Number three, helicopter mom.
1: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Here's Bewitched with Mickey.

0: 이웨치드의 미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그 cheerleading 하는 게좀 많이 떠오르는데, 그 대학생 때 하는 건가요? cheerleading?
1: In high school, middle and high
0: High school
1: school
0: 때도
1: too,
0: 많이
1: yeah,
0: 하나요?
1: of
0: 네.
1: course.
0: 그래요. 그런 그 cheerleading movies가 많이
1: They don't
0: 생각이
1: have
0: 납니다.
1: cheerleaders in the UK.
0: In the UK, I don't
1: I guess basketball and
0: remember.
1: football are not big,
0: No,
1: maybe.
0: I don't. Yeah, I don't remember seeing them, but I'm sure there must be cheerleading groups here and there. But I just, for me personally, I never saw them. All right. Well, getting back to the article.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국의 부모들이 타지의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서 현지의 노련한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엄마처럼 돌봐주는 역할을 부탁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창업 아이디어를 이 여성들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1: Horwitz said she first got the idea around 2018 when her son started college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After joining a Facebook group for parents of students, she noticed out-of-state moms trading what she saw as subpar advice. By the pandemic, she was persuading security guards to bring students packages from their parents. She does have her limits: no party planning and no illegal substances, for example. Mindy knows. Has since expanded to nine other campuses, including Northwestern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Florida, and UCLA, with its own price structure. The unlimited WashU package costs $525 a year. And she has inspired offshoots, including Campus Mom.
0: Mindy Horwitz는 2018년경 아들이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 부모들이 모이는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고 보니 다른 주에 사는 엄마들이 자신이 보기에는 수준 미달인 조언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팬데믹이 시작됐을 무렵에는 자신이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부모들이 학생에게 보낸 소포를 전달하기 위해 경비원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한계는 분명히 해뒀는데, 예를 들어서 파티 계획이나 불법 약물 전달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한계를 분명히 해뒀습니다. 자, 그 이후 자신이 만든 서비스 Mindy Knows는 Northwestern 대학교, Florida 대학교, UCLA 등 9개 캠퍼스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각 캠퍼스마다 별도의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무제한 패키지의 경우에는 연간 525달러입니다. 또한 그는 캠퍼스 맘을 비롯한 여러 다른 파생 서비스의 탄생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Alright, so this is how it all came about. So Mindy Horwitz, she discovered other mums trading what she saw as subpar advice.
1: So if you play golf, of course, you know that par is the standard, right? What is expected. So if it's subpar, it means it's under par. In golf, that's good, but if something's subpar, it means it doesn't go up to expectations. So it's worse than the usual expectant.
0: Exactly. 골프에서 온 용어고, sub라는 거는 우리 submarine 하는데, subway 할 때처럼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subpar라는 게 기준 미달이다라는 의미로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물론 골프에서는 파보다 언더 파하면 좋은 거죠. 예, 기준보다 이제 덜 공을 치면서 이제 공을 이제 그 홀에다 넣을 수 있으면 뭐 좋은 거니까 골프에서만큼은 서파가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파라 그러면은 기준 미달이라는 뜻이 됩니다.
1: Like a performance could be subpar.
0: It's not very good. 그래요. 자, 그다음에 offshoot는 뭘까요?
1: So an offshoot means when something sort of branches off and becomes its own thing from the main idea or group. We call it an offshoot, right? It's similar to a byproduct, I guess. Or in TV, you have spin-offs, which are offshoots from the main series.
0: 네. 그 본래의 무언가에서 갈라져 나온 것, 파생된 것들. 그게 offshoot입니다. 한 단어고요.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All right. So, Horwitz, for her part, brings students balloons on their birthdays and chicken soup when they're sick, sits with them in the emergency room, and picks up their prescriptions if they're busy. She bakes homemade challah, coordinates with the bedbug exterminator, texts photos, and updates to faraway parents and doles out recommendations on the best local doctors and landlords. For Equale's mother, Kathleen Equale, what brought peace of mind was just her being a mom and knowing that if I can't be there and my child needs something, there's someone there, she said. To me, it's insurance.
0: 네, 호웨츠는 학생들의 생일에는 풍선을 주고요. 아플 때는 닭고기 수프를 가져다 줍니다. 네, 미국에서는 아프면은 치킨 수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많이들 찾는 거죠.
1: Yep.
0: 자, 응급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다려주고 또 학생들이 바쁠 때는 처방약을 대신 받아오기도 하죠. 직접 샬라빵을 굽고 빈대퇴치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의 사진과 근황을 문자로 보냅니다. 지역 내 최고의 의사나 집주인에 대한 추천도 해줍니다. 자, 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에콰레의 어머니인 캐슬린 에콰레는 호우츠가 그저 엄마처럼 행동해주고 내가 곁에 있을 수 없을 때 내 아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면은 그럴 때 누군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다면서 일종의 보험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one of the things that Horwitz does is she picks up her children's prescriptions.
1: Quote unquote.
0: Quote unquote.
1: Yeah, so it's interesting. You say you pick up a prescription because you have to get the prescription
0: from
1: a doctor, but yeah. even when you get the medicine, you're still picking up the prescription.
0: Oh, yeah, you're
1: That's
0: right.
1: how it's used, right? Mm. So that's basically something you can't buy over the counter.
0: No.
1: Yeah.
0: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찾아오는 것을 picking up your prescription이라고 mm-hmm. 합니다.
1: Right.
0: 그래서 처방약을 prescription 아니면 yeah. prescribed medicine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Right. The bread here that I mentioned, it's a Jewish sort of
0: yeah,
1: bread.
0: I
1: think it's also pronounced challah.
0: Oh,
1: so the CH
0: okay.
1: there is not your traditional challah, but
0: okay.
1: it's somewhere in between there. Yeah.
0: 알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1: yes.
0: 빵이라고 합니다. And to dole out recommendations.
1: Yeah, so when you dole something out, D-O-L-E, you're giving or distributing something,
0: yeah.
1: but sort of in small amounts.
0: Mm.
1: In this case, we were talking about recommendations, right?
0: Okay.
1: So not a lot, but just, you know, you can dole out food to people, for
0: right.
1: example.
0: Mm-hmm. 무언가를 조금씩 나눠주는 것을 dole out something, mm-hmm. dole something out라고 하는데요. 자, 멀리 계신 부모님한테 Horwitz가 the best local doctors and landlords, 이 지역의 최고의 의사 아니면은 집주인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를 조금씩 줍니다. And the mother of Anthony Equale said, what brought peace of mind was
1: yeah.
0: knowing that there's someone there for my son.
1: Sure. So peace of mind is a state of being peaceful.
0: Yep.
1: You're, you know, mentally, you're sort of emotionally calm.

0: calm, you feel safe, so you have peace of mind. You can rest
1: 네.
0: assured.
1: 마음의 평안, peace of mind.
0: 예.
1: 그래서 bring peace of mi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요. For Equale's mother, what brought peace of mind was knowing that even though I can't be there for my son, somebody will be there. 항상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들 옆에 있어 주겠구나. 혹시라도 뭐 약이 그약 처방약이 필요하면은 뭐 그것도 심부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응급실에 가게 되면 같이 가줄 사람이 있고, 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0: It's for her, the last sentence here, she says it's insurance,
1: It's insurance.
0: right? So that's what insurance is. For example, health insurance, it gives you
1: Gives,
0: peace of mind
1: it
0: just in case you get
1: does.
0: sick, right?
1: 그러네요. 우리 보험도 사실 우리가 드는 이유가 to give you peace of mind.
0: Sure.
1: 그것 때문이에요.
0: Financial peace of mind,
1: 네, 어떤
0: usually.
1: 안심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드는 거죠.
0: I have my thoughts on this.
1: Me too.
0: Okay. We'll leave it
1: Thank you.
0: there.
1: All right. 이렇게 해서 기사 살펴봤습니다. All right, now for the key expressions from that story. We'll start off with take to ing.
0: So when you're very fond of something, for example, after moving to the countryside, she took to gardening.
1: 시골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정원 꾸미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정원 꾸미기를 하기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거나 뭔가를 아주 좋아해서 재미를 들거나 재미를 붙이거나 할때 take to ing. The next one is a stand-in.
0: Yes, as a noun, right? My colleague worked as a stand-in for the manager while he was on vacation.
1: 내 동료가 이제 상사가 휴가 떠났을 때그 상사 대신에 대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역할을 대신해 줬습니다. My colleague worked as a stand-in for the manager while he was on vacation. 자, 다음 표현은요. 좀 지나치게 감싸는 거죠. To coddle.
0: CODDLE, the coach refused to coddle the players after their poor performance.
1: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선수들에 대해서 감독은 지나치게 감싸거나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The coach refused to coddle the players after their poor performance. 다음 표현은 a fine line between A and B.
0: There's a fine line between saving money and being overly cheap.
1: 절약 정신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구두쇠처럼 행동하는 거 사이에는 아주 fine line이 있다. 미세한 선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때로는 좀 이제 분간하기 힘들 수도 있다.
0: It could be a matter of perspective.
1: Yes.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Dole something out.
0: The manager doled out bonuses to employees who had performed well.
1: 네, 나눠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조금씩 나눠줄 때 dole out라고 하고요. 상사는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나눠줬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Which mum would you say is the overbearing mum?
0: The answer was number three, right? Helicopter
1: That's
0: mom.
1: right.
0: Soccer mom is a North American term.
1: Yeah.
0: It's sort of, you think of the suburban middle class sort of mother who drives their children around to various activities and
1: Yeah.
0: things like that, not just soccer.
1: Yeah, what was the other mum we had?
0: Working mom, I think.
1: Oh,
0: A
1: right.
0: working mom, someone
1: We
0: that
1: all know that.
0: has a job,
1: 그래요. 자, 그래서 정답은 헬리콥터 맘이고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계속 맴돌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러는,
0: Hovering over.
1: 맞아요. 과보호하는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고, 참고로 소카 맘은 북미권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제 여러 가지 교, 아, 저기, 뭐죠? 방과 후 활동들. 그런 뭐 스포츠나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시키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정말 약간 에너지 팍 넘치는 그리고 또 정신이 없기도 한 그런 전형적인 중산층 엄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니까 축구도 다녀야지 뭐 바이올린도 배워야지 뭐 피아노도 해야지 또 그다음에 또뭐 수영도 해야지 그러면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커
0: Oftentimes in the suburbs in the US,
1: 맘.
0: you need a car. That's why. It's not like they can just walk to their hagwon or like in Korea here. But while we're on the topic, and I think we have a little bit of time, but I've heard a lot these days in Korea with parents

0: with their children riding 해준다.
1: Ah,
0: Right? Have you heard that before?
1: yeah, I
0: Yeah.
1: have.
0: And that's similar to the soccer mom
1: Yeah, I
0: concept, but
1: guess.
0: it's a little bit of Konglish because you don't 라이딩을 해주다. You give a ride to somebody, right? That's what you would
1: 그러네요.
0: normally say.
1: 맞아요. 영어를 엄밀히 따진다면은
0: Yeah.
1: riding을 해주는 게 아니라 ride를 해주는 거겠죠.
0: Exactly.
1: 그래서
0: Yeah.
1: 그러나 또뭐
0: Yeah.
1: 콩글리시 단어들은 대체로 우리가 문법을 좀 무시하기 때문에
0: But
1: 그냥
0: just so you know,
1: 맞아요.
0: you know.
1: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꾼다 그랬을 때는 영어식으로 바꿔야
0: Yeah.
1: 됩니다.
0: You can't say, I am riding my children.
1: No, no, no.
0: 그러면
1: 안 돼.
0: you're 올라타는 거죠.
1: 아이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0: Yes.
1: 만약 I'm riding my children
0: Right.
1: 하면은 you can ride a horse
0: Right.
1: or you can ride a car, but you can't ride your children.
0: No.
1: That's strange.
0: That would be child abuse.
1: Yes,
0: Yes.
1: exactly. 그래서 you give your kids a ride.
0: A ride, right. Exactly.
1: I'm giving my child a ride or a lif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보통 영어식 문장이 되겠죠. But yeah, if you're always going to all of these 학원s, giving your kid a ride to 학원 A, 학원 B, and you know, 그럼 maybe you're like a soccer mom.
0: Yeah.
1: 자, 헬리콥터 맘 3번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스틱 커피는 7659님께 드릴 거고요.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 육근호님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Right. Now this is Kenny Loggins, The More We Try.

0: 목소리는 너무 기분 좋게 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올게요.
1: Yeah.
0: 하셨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7915님, 아들 입대 날도 모스 들으며 가고 있어요. 오,
1: 오, 6915님.
0: thank you, 6915님. 네, thank you for your future service and best of luck.
1: Very emotional day, I imagine.
0: Absolutely. 자, 5993님, 연휴 내내 길이 너무 막혀서 힘들었어요.
1: I think it was sort of a shorter Chuseok, I think. I mean, we had the Sunday, but yeah, I think that's
0: Exactly.
1: probably why there was so much traffic.
0: Because technically speaking, the 3 days of the Chuseok holiday overlapped with the weekend. So it felt a little bit shorter than usual. 자, 그리고 전선화님은 저는 교사라 명절 때 시댁 가서도 일하면서 틈틈이 시험 문제 검토하고 아이들도 오늘부터 중간고사라 공부하고 바빴네요. 하셨어요.
1: Oh, that means students weren't able to sort of relax over Chuseok. They had to study. Yeah.중간고사 the day after Chuseok? Come
0: That's
1: on. I
0: brutal.
1: know.
0: 아이다7723님이요. 유튜브로 추석 연휴도 지났고 이제 정말 가을이네요. 하셨어요.
1: It's supposed to cool down later in the week, I think.
0: It's good news. 성X님은요, 유튜브로 어제 종묘랑 창경궁, 창덕궁 무료 개방이라서 다녀왔는데요. 나뭇잎 색깔이 이제 알록달록 물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Oh, the autumn leaves.
1: 단풍 is coming.
0: 강명숙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7월 중순에 2주 동안 뉴욕 갔다 왔는데 일행들이 너무 영어를 잘해서 저는 입도 뻥긋 못하고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1: Well, I hope you enjoyed it.
0: 하셨습니다. 네. 자, 이상준님, 지난주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무모한 문장에서 썼던 표현을 써먹어 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영어의 감각을 일깨워준 모닝 스페셜. 항상
1: Oh,
0: 감사합니다.
1: I wonder what expression
0: Oh,
1: it
0: which one?
1: was.
0: Yeah, I'm curious to know as well. Well, we're glad we were of some sort of help to you. And it's all thanks to you guys, the listeners. You come up with these sentences and we learn a lot from you too. Christina Yun 3102님이요. 유튜브로 제 휴일의 저녁을 책임져 주시는 쌤들. 추석들 잘 보내셨나요? 캐나다는 10월 중순에 땡스기빙이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늘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셰인 선생님도 뭐 유년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내셔서 뭐잘 아시겠지만 캐나다의 땡스기빙은 10월의 몇째 주뭐 무슨 요일인가요?
1: I think it's the second or third week of the
0: Of
1: month
0: October.
1: of October. It's one month before the US.
0: 그러니까요. 미국은 Fourth Thursday of November인가요?
1: Yes, the end of November.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완전히 다른 문화죠. 네.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hane.
1: Thank you, Sue. See you next week.
0: Alright, here's Gotye featuring Kimbra,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See you in 22 hours.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형에서 함께하세요.
2: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009년 해체 이후 오랜 시간 각자의 길을 걸어온 노엘과 리암 갤러거. 밴드 오아시스의 핵심 멤버이자 형제인 그들은 15년 넘게 남들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무대에서까지 표출될 만큼 뿌리 깊은 것이었는데요. 급기야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팬들의 큰 걱정을 살 수밖에 없었죠. 락스타 형제의 재결합은 팬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드디어 재결합 투어가 성사됐고 얼마 전 공개된 재결합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담겼는데요. 재결합 공연 직전까지도 두 사람이 과연 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거듭할수록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드디어 다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관객도 그들 자신도 확신할 수 있었죠.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화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말보다 음악이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은요. 멘데스존의 무언가 작품으로 109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헥스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갤러거 형제의 재결합 이후에야 사촌들 그러니까 두 형제의 아이들이 서로 만날 수 있었다고 하죠. 이제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락스타 형제가 다시 활동하게 됐다는 사실만큼 사촌들끼리 왕래하고 살게 됐다는 소식이 더욱 반갑게 들립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동안 사람들로 북적이던 집안이 조금은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적적함이 느껴지는 그 자리를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휴의 끝, 한 주의 시작.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어린 예술가 코너에서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이주원 군을 만나봅니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이주원 군의 음악과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클클 특집 공개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마련합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번 공개방송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윤홍천, 바이올리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스트 이현정, 테너 김재형, 소프라노 박소영,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박영성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가을을 클래식으로 가득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클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하아영님,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오만함 같아요. 하지만 음악은 가만히 말없이 제 마음을 들어주네요. 월요일 기다렸습니다. 생방송 정클클. 네, 하아영님, 저도 연휴 내내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오늘도 하아영님에게 제가 하나 배우네요. 아,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오만함 같다. 생각해보는 문구입니다. 고맙습니다. 윤홍미님,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설마 오늘 시작곡을 오아시스 곡으로 틀어주시려나 하고 잔뜩 긴장했네요. 만약 그랬다면 정클클 최초로 락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였을까요? 네, 만약 틀었다면 그랬겠죠. 하지만 또 클래식 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윤흥민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레온 까발로의 마티나타라는 곡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아침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축음기 녹음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쓰인 곡이었다고 하는데요. 당대 최고의 테너였던 엘리코 카루소에게 헌정됐고 카루소는 레온 까발로의 피아노 반주로 이 곡을 직접 녹음했다고 합니다. 레온 까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오늘은 다음 달 공개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테너 김정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정재원의 기타,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로 함께합니다.

레온 카벌레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테너 김재영의 노래, 정재현의 기타, 고상재의 반도네온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은 음악,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곡가와 공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음악, 바로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평소 알아두면 좋을 클래식 음악, 퀴즈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1902년에 만들어진 곡이지만 1970년대 영화 스팅에 쓰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곡인데요. 경쾌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이 곡,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조플린, 엔터테이너. 2번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번. 정답은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영유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잊지 않으셨죠? 오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다면 바로 보내주세요. 원래 반도네온, 피아노, WBS를 위한 작품이었는데 기타나 바이올린, 첼로, 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편곡으로 연주되고 있는 곡입니다. 피아졸라 하면 리베르 탱고처럼 뜨겁고 강렬한 음악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오늘 선곡한 곡은 전혀 다른 피아졸라를 만날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피아졸라의 망각,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크리스토프 이스라엘이 지휘하는 유럽 필름 피라모닉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망각,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크리스토프 이스라엘이 지휘하는 유럽필름 필하모닉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홍은심님, 명절의 북적거림보다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오니 허전함보다 편안함이 더 크네요. 아, 북적거리는 명절을 보내셨군요, 홍은심님. 오늘 차분하게 클래식 감상하시면서 또 한 주를 준비하시죠. 9310님, 안녕하세요. 이틀 동안 내리던 비도 그치고 싱그러운 가을입니다. 참 행복한 시간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곡가가 고심한 곡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김선아님, 정클클 클래식의 명곡을 들으면서 연휴 동안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끝까지 감동받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와, 연휴 동안 클래식 드라이브 김선아님 잘 감상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체코 출신의 20세기 작곡가 보슬라프 마르티누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의 선율을 가지고 만든 변주곡인데요. 로시니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에 나오는 아리아의 선율을 주제로 담았습니다. 원래는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벨칸토 노래인데요. 마르티누는 이 선율을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리듬을 잘게 나누기도 하고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변주했는지 들어볼까요? 보슬라프 마르티누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토마스 얌니크의 첼로, 이보 카우네크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예라님의 사연입니다. 한국 가곡 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워 부르던 가사가 무척 아름다운 가곡인데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기를 키우며 이 곡을 자장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노랫말이 예뻐서 부를 때마다 음미하게 되는 곡인데요. 이병기의 시 이수인이 곡을 쓴 가곡 별 들려주세요. 교육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역시 음악은 계속 듣다 보면 멜로디도 가사도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이 곡을 쓴 이수인 작곡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병기 시인의 별을 자주 외웠는데 작곡가가 되면 먼저 이 시의 곡을 붙여야지 결심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별을 자장가로 듣고 자란 아이는 정말 맑고 밝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예라님 덕분에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함께 듣게 됐네요. 이병기가 노랫말을 짓고 이수인이 작곡한 별,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이병기 씨, 이수인 작곡 별,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선정님, 사연을 읽어주시는데 천우님이 바람이 선을 도하여 흥얼거리고 있네요. 정말 명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곡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들려드립니다.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곡인데요. 19세기 말 미국에서 크게 유행한 레그타임 장르의 음악입니다. 엇박자가 이 곡의 매력이죠.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조플린, 엔터테이너, 2번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또는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윤우님, 와, 별은 초등학교 시절 우리 반 반가였어요. 지금도 초승 딸과 초저녁 금성을 보느라면 그 시절로 돌아가 나의 6학년 반가를 흥얼거리고는 한답니다. 와, 반가였군요. 많은 분들이 흥얼거리는 이 별, 정말 명곡인 것 같습니다. 리스트하면 화려한

기교, 엄청난 속도, 피아노 건반을 종횡무진 누비는 초절 기교의 피아니스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들으실 곡에서는 리스트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피아노를 위한 연습곡이지만 오늘은 하프로 들어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세 개의 연주회 연습곡 중 3번 탄식, 자베르드 메스트레의 하프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스트의 세계 연주회용 연습곡 중 3번 탄식, 자베르드 메스트레 하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642님, 1번 엔터테이너. 학창 시절에 피아노 잘못 치지만 이 곡만 엄청 연습했던 추억이 있네요. 와, 귀한 추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조플린 엔터테이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겠습니다. 조플린의 엔터테이너, 이차코 퍼먼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조플린의 엔터테이너, 이처카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죠. 파보 예르비가 창단한 프로젝트성 오케스트라인데요. EFO, 에스토니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다음 달 한국을 찾습니다. 에스토니아 음악을 비롯해서 시벨리오스, 브람스 등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줄 예정인데요. 더욱 반가운 것은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소속 연주자 중에 한국인 연주자가 4명이나 된다는 건데요. 더블 베이시스트 홍성혁,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은, 윤보나, 김원호가 그들인데요. 고국 무대에 서게 될 한국인 단원 연주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연주가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엔 미래의 음악가와 만나는 시간, 어린 예술가 코너가 준비되고 있죠. 오늘은 이미 국제 콩쿠르 무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어린 예술가를 만나봅니다. 이주원 피아니스트와의 만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부 끝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시단초, 작모르 68중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도이치 칸머 필하모닉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도끼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

0: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9244님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드뷔쉬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카운터 테너 이동규, 더스프라이어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였습니다. 9244님, 길고도 짧았던 명절 연휴가 지난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라는 시인의 식기처럼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다 만남까지 이루어지는 연휴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드뷔시의 달빛을 카운터 테너 이동규님의 연주로 들으면서 9월을 잘 보내주고 싶은 오늘입니다. 와, 9244님 어쩜 이렇게 명료하게 글을 보내주셨습니까? 아, 덕분에 드뷔시의 달빛을 카운터 테너 이동규님의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미래가 기대되는 음악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두근거립니다.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가 될 청소년 음악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린 예술가. 오늘 만나볼 어린 예술가는 올해에만 무려 세 차례나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주인공입니다.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할 피아니스트,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이주원 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피아노 전공하고 있는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생방송 출연이 오늘이 처음이라고요?
1: 네, 처음인데 너무 떨립니다.
0: 이미 무대 경험이 많아서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올해에만 세계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미국 힐튼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영 아티스트 부분, 지나 바카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 주니어 부분 우승, 그리고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콩쿠르 주니어 부분 준우승과 함께 20세기 작품 연주 특별상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 예상했을까요?
1: 사실 꼭 좋은 결과를 받고 싶었고 그걸 목표로 나간 거지만 사실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세 개의 콩쿠르를 사실 전부 본선에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지원을 한 거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본선에 한 콩쿠르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콩쿠르를 좀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세 개 콩쿠르를 한꺼번에 지원을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뜻밖의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0: 대단합니다. 우승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수상 내역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20세기 작품 연주 특별상이 있습니다. 현대음악, 20세기 레퍼토리를 소화하는 능력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상을 준다라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1: 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클리브랜드 콩쿠르에서 그
0: 네.
1: 세미파이널 라운드에서 제가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 온딘을 연주를 하였는데,
0: 네.
1: 그 밤의 가스파르라는 곡이 그 베르트랑이 쓴시그 밤의 가스파르에서 영감을 받아서 라벨이 쓴 작품인데,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떠한 시에서 연상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음악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좀 음악적으로 성숙하게 좀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뜻깊습니다.
0: 네. 올해에만 깜짝 활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2024년엔 에틀링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이시카와 국제 피아노 콩쿠르, 지난해엔 오사카 국제음악 콩쿠르에서도 입상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꾸준히 거두는 이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1: 그 재작년과 작년에 참가한 콩쿠르들은 무대에서 제가 이제 얼마나 적응을 잘 하고 또 다양한 청중들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도전을 하였다면 올해 콩쿠르에서는 좀 콩쿠르를 나갈수록 좀더 무대 자체를 즐기게 되고 또 많은 무대에서 연주를 해보고 세계 각지의 청중들과 또 음악가들 만나면서 또 교류하는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된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 작년의 경험이 올해 분명히 도움이 됐군요.
1: 네.
0: 올해는 3개월에 한 번꼴로 대회에 나간 셈인데요. 대회 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이 많은 레파토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콩쿠르마다 그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3개를 한꺼번에 지원을 하게 된 건데
0: 네.
1: 근데 조금씩 요강이 다르고
0: 네.
1: 또 예선 심사 어떠한 그 조건 같은 게 다르니까 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다 좋은 결과를 낼지 예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일단 첫 힐튼헤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좀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열린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는 거의 새로운 레퍼토리로 제가 도전을 하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곡들을 준비하면서 되게 힘도 많이 들었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또 많이 성장하게 된것 같고 또 새로운 곡들을 그 기회로 연구해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이 콩쿠르에 나갈 때 레퍼토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한 작곡가의 작품을 연습하다 보면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곡가로 갈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예, 동시에 세 개의 그 수많은 레퍼토리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솔직히 물리적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1: 네, 맞아요. 네.
0: 심리적으로 잘 이겨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나갔던 세개 대회 중에 혹은 전체 이제까지 나갔던 콩쿠르 중에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콩쿠르 어떤 대회일까요?
1: 저에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콩쿠르는 3월에 열린 힐튼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인데, 그 콩쿠르는 이제 미국의 힐튼헤드 섬에서 열리는 콩쿠르인데, 거기가 섬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좀,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답고, 또 저에게 너무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서, 더군다나, 거기에서 호스트 패밀리 하우스에서 제가 머물렀었는데
0: 네.
1: 콩쿨 기간 동안 근데 거기 집을 딱 바로 나가면은 바다가 아주 멋있게 펼쳐져 있고
0: 네.
1: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거기에 한동안 푹 빠져 있었거든요.
0: 네.
1: 실제로 되게 고요한 곳에서 연습을 하고 되게 힐링하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돌아와서도 한국에 와서도 거기를 좀 잊지 못하게 해가지고,

0: 아직까지도 그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랑 연락을 하고 또 거기에 다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1: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을 하면서, 밖에 콩쿠르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힘들어서 얼른 한국에 들어와서 연습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그, 딱, 그, 풍경과 자연과 분위기에서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곳이 그립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 멋집니다. 콩쿠르에서 연이 우승하면서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에서 관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0: 콩쿠르가 그 심사위원분들께 평가받고 좀 우승을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곳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콩쿠르를 나가보니까, 그리고 계속 나가서 도전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우승이나 아니면은, 청중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욕심을 좀 과하게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좀 그냥 무대 자체를 즐기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음악,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청중들에게 잘 들려주기만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1: 지금 2011년생입니다. 올해로 만 15살인데요. 중학교 3학년 나이죠. 예원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으로 피아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0: 네, 고민이 진짜 많았고, 제가 2학년 말까지 예원학교를 다녔었어요.
1: 네.
0: 근데 사실 자퇴에 대한 고민은 그 전부터 진작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자퇴를 제가 결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되게 여러 이유가 많은데, 제일 큰 이유는 친구들 때문인 것 같고,
1: 네.
0: 왜냐면은 자퇴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매일 보던 친구들을 못 보고 자주. 그리고 또 학교에서만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중요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버티고 버텼는데 갈수록 연습량은 계속 부족한데 프로그램은 많아지고 근데 피로는 계속 쌓이다 보니까
1: 예.
0: 이런 악순환 때문에 제가 결국엔 힘들게 결정짓게 된것 같아요.
1: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힘든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아무래도 여러 동선, 또 시간을 아껴가면서 이 수많은 레파토리를 지금 해낸 거 아닙니까? 예.
0: 그쵸.
1: 자, 피아노를 전공한 어머니를 통해 자연스레 피아노를 접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피아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 혹시 기억할까요?
0: 일단은 처음에 피아노를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어머니가 전공을 하셔서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취미로만 하려고 했고 또 어머니께서도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니까 취미로만 하시길 원하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연주하는 것이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그래서 연주 무대 같은 거를 제가 어린 나이에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세워달라고 어머니께 조르다가 점점 무대를 넓혀 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전공까지 시작된 것
1: 그래도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군요. 자, 박지선님, 저희 큰아이와 나이가 같은데 정말 멋지네요. 응원합니다. 주아라님, 피아니스트 이주원군 환영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이만 어릴 뿐인지 꾸준히 독주회도 가지고 있고요. 해외 데뷔 리사이틀도 가졌습니다. 이미 크고 작은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곡 연주를 해줄지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선곡 이유 좀 알려주세요.
0: 일단 첫 번째로 연주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사막장인데, 일단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 또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를 했고, 많은 거장들이 연주를 한 곡인데, 그래서 저

0: 저도 실제로 들으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었는데 막상 이 곡을 제대로 연습하기 시작했더니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힘든 점들도 많아서
1: 네.
0: 굉장히 연습하는 데는 좀 힘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느꼈던 어떠한 행복함? 아름다움을 오늘 많은 분들께 또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로 이동하실 동안 곡에 대한 소개 잠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F단조 열정. 제목부터 강렬하죠. 열정이라는 뜻의 아파스가나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특히 3악장은 베토벤의 피아노 음악 가운데서도 가장 강렬하고 폭발적인 피날레 중 하나입니다. 알레그로만 온 트로포.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라는 지시로 시작하는데요. 마치 폭발 직전의 감정을 억누르는 듯 일정한 리듬을 계속 반복하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 음악은 점점 더 거세지고 마지막에 이르면 마침내 프레스토 아주 빠르게로 돌입하는데요. 처음에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결국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들리죠. 연주 듣는 동안 이주한 피아니스트에게 궁금한 이야기,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됐을까요? 고맙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으로 57, 열정 중 3악장 알레그로 만한 트로포, 프레스토를 이주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볼까요?

0: 브라보! 배트맨의 편한 사드 23번의 후단조 작물 57 열정종 사막장 알레그로만 트로포 프레스토 이주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151님 와우! EBS 음향 시스템 바꾼 줄 알았어요. 7906님 열정적인 피아노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 보라켰습니다. 숨죽여 듣게 되네요. 김인숙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진지하고 열정적인 연주를 하다니 놀랍고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더 멋진 연주자로 큰 감동 나눌 거라고 확신하고 응원합니다. 0131 쓰시는 분, 우와, 대가의 연주로 들렸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이주원 피아니스트 팬 하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00055님, EBS 인스타 보고 주원군 나온다고 놀러왔어요. 19일 거아마톨에서 연주 처음 직관했는데요. 몰입해서 곡을 표현하는 능력에 너무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의젓하다가 앵콜까지 마치고 관객석에 친구들 보고 씩 웃는 모습에 영락없는 그 나이 청소년이구나 싶었어요. 오늘 방송 들으니 단단한 소신도 참 멋져요. 앞으로 더더 응원할게요. 김진성님, 이주원군 진솔하게 차분하게 말도 참 잘하네요. 훌륭합니다. 허규윤님, 경연하는 친구들 중에 여유를 잃는 아이들도 있던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여유를 잃지 않은 연주자 주원군 멋집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기대합니다. 김명희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으셔서 지금 꽃을 피우시는 것 같군요. 열정 넘치는 주원군의 함나를 응원합니다. 0005님, 연휴 끝 월요병 따위 잊을 수 있을 만큼의 귀호강 제대로 합니다. 짝짝짝. 와, 사연이 많이 와서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대단한 연주였습니다. 어땠어요?
1: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건 처음이라 네. 좀 많이 긴장한 것도 있고 평소보다 아쉬운 점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0: 그렇습니까? 네. 이 관객의 에너지를 좀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밖에 없어서 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9일 독주의 무대가 있었네요. 좀 전에 연주해준 베토벤의 열정을 비롯해서 스크리아빈과 리스트를 연주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점을 많이 고려하나요?
1: 베토벤 열정 소나타는 워낙에 잘 알려진 곡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평소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꼭 연주해야만 하는 곡 중 하나이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로 이번 독주회를 계기로 선곡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연주한 곡이 그 스크리아빈의 판타지인데 최근에 스크리아빈이라는 작곡가의 조금 매력에 빠져가지고 네. 물론 이 스크리아빈 판타지는 그 스크리아빈 특유의 그 후기의 그 색채나 그런 게 막 엄청나게 많이 돋보이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스크리아빈 판타지에서 느껴지는 매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곡을 선정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 소나타 이 곡은 정말 리스트의 피아노 곡 중에서 아마 가장 대곡이라고 불릴 만한 곡이고 또 가장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어렵고 깊이 있고 그런 곡인데 이 곡도 언젠가는 꼭 한번 쳐보고 싶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회가 빨리 와서 이번에 선곡을 하게 되었네요.
0: 네.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도 아주 꼼꼼하게 신중하게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무대 체질 아티스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연주할 때 몰입감도 대단하고 또 무대에서 이 연주하면서 작곡가를 만나는 그 시간을 보면 정말 행복하게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런 주원군에게 피아노를 계속 해야 할까 고민되는 순간도 있었다고요?
1: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올해 힐튼헤드 콩쿠르에 다녀와서 네. 그 경험을 좀 한국 와서도 잊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힐링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 집에 그 방음방에서 조금 좀 좁은 연습실에서
0: 네.
1: 계속 피아노를 쳐야 돼.

0: 되고 또 새로운 레퍼토리를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그 당시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음악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연주자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색깔을,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이 또 겹치면서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변 어른들이랑 선생님들의 조언을 좀 얻으면서 좀 다행히 잘 극복을 해낸 것 같아요.
1: 보니까 우리 주원군은 연습하는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네, 그런 것
1: 예. 아무래도 이 자신만의 연습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환기시키는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3월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연주할 기회도 있었죠?
0: 네.
1: 어땠습니까?
0: 일단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어릴 때부터 너무 진짜 많이 듣고 존경했던 인물인데,
1: 네.
0: 진짜 실제로 만나 뵙고 심지어 마스터 클래스까지 받아서 진짜 뭔가 꿈만 같았고, 쇼팽 곡을 되도록이면 연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힐튼 헤드 콩쿠르 직후라서 마스터 클래스가 그 콩쿠르에서 사용했던 레파토리 안에서 그 마스터 클래스 곡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서,
1: 네.
0: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또 라벨 전곡을 작년에 다 내셨으니까
1: 네.
0: 거기서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 스카르보를 연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라벨이 이 곡을 이 연주를 할 때는 오케스트라 소리를 뭔가 피아노로 다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주하라고 하셨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 밖에도 음악적인 것 외에도 그냥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같은 것도 여쭤보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1: 그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군요.
0: 네.
1: 그 방금 이야기한 라벨 곡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피아노로 다 표현해보라. 이런 어떻게 보면 조언을 받은 건데, 그러면 라벨 곡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도 달라지죠.
0: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2002년엔 11살 나이로 안드라스 슈퍼의 마스터 클래스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0: 그때는 너무나 어린 나이라서 손도 다 옥타브도 안 닿고 그래서 다 빼고 칠 때였는데,
1: 네.
0: 사실 좀 아쉬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너무 제가 어리기도 했고 음악적 상식도 좀 부족하고 그냥 피아노 치는 게 재밌어서 그냥 하던 시절이라서, 만약에 좀더 성숙해졌을 때 마스터 클래스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럼에도 되게 좋은 티칭들을 많이 해주셨고 되게 할아버지께서 손잡으듯이 되게 아껴주시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시고 그러셔서 되게 인자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1: 그 얼마나 좋은 분이 예뻤을까요? 안드라스 셰프 그 앨범도 자주 듣나요?
0: 네, 자주 들어요.
1: 어떤 부분이 강점이라 생각해요?
0: 슈프 선생님의 그 바흐 앨범을
1: 네.
0: 많이 듣는데, 바흐 작품을 제가 많이 친건 아니지만 바흐 작품을 연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되게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매번 잘 듣고 찾아보고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연주 한곡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곡 이유까지 물어볼게요.
0: 열정 소나타와는 조금 상반된 느낌의, 조금 다른 느낌의 곡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1: 네.
0: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밤의 가스파르 중 옹딘을
1: 네.
0: 연주할 건데, 그 클리브랜드 콩쿠르에서 20세기 작품 연주 특별상까지 받은 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장이브 티보데의 마스터 클래스를 또 받았던 곡이라서

0: 오늘 한번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무대로 피아노로 이동하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의 피아노를 위한 밤의 가스파르 중첫 번째 곡인 옹디는 물속에 사는 요정입니다. 한 인간 남자를 사랑하게 된 홍디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물의 세계로 가서 호수의 왕이 되어달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남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홍디는 슬퍼하며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는 폭풍우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라벨의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피아노 한 대를 꺼내냈는데요. 준비됐을까요? 고맙습니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 제1곡 옹딘 물의 요정 이주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와, 브라보. 라벨의 밤에 가스파르 중 제1고 홍딘, 물의 요정, 이주원의 편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김서밀님, 와,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아름다워라. 그렇습니다. 아, 또 이, 라이브로 연주해준 두 곡의 대비가 명확해서 더욱 이주원 피아니스트의 매력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주 어땠습니까?
1: 사실 이 곡이 제가 콩쿠르에서 쓴 이후로 연습을 거의 안한 곡이라서
0: 아, 그렇습니까?
1: 지금 한 이틀 정도 연습하고 친 곡이라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0: 그 곡을 익히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죠?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뭔가 전에 했던 곡들을 잘또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급속도로 끌어올리는 능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0005님, 혹시 연말에 국내 공연 예정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우선 윤희상 국제 콩쿠르가
0: 네.
1: 지금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 참가를 앞두고 있고 리사이틀은 아직 올해에는 예정된 게 없어요.
0: 네. 아, 그렇군요. 윤희상 국제 콩쿠르 출전이 예상되었고요. 리사이틀 계획은 아직 없는데, 또 분명히 내년에는 생길 거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정률의 연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연주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있을까요?
1: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신 김정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김정원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음악적으로 많은 조언들과 많은 아이디어들 같은 걸 저에게 주시고, 또 제가 이때까지 잘 성장할 수 있게, 또 지금도 잘 성장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우리 또 수요 초대석에 출연한 피아니스트 김정원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자, 서로 다른 콩쿠르에서 반복해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의 화려한 수상 경력이 성인 연주자로서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지금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도 성인 콩쿠르에 계속해서 도전하여서 만약에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주자로서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연주를 대충 한다면은 보러 와줄 관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제 꿈은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오래오래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 결과가 좋든 나쁘든 연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저의 색깔과 개성을 찾아가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0: 알겠습니다. 세월이 가는 건 약속하지만 20대, 30대 생각보다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숙한 나이가 됐을 때 이주원의 연주를 듣게 되는 것도 기다려지고 참 멋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까?
1: 지금은 아직 어려서 좀 화려한 곡들 치기 좋아하고 좀 스스로 흥분해서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0: 네.
1: 무대에서. 근데 미래에는 첫 음, 한 음에도 좀 깊은 울림을 주고 특별한 감동을 줘서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또 저만의 색깔과 개성이 뚜렷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0: 아, 인터뷰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본인만의 색깔을 항상 고민하는군요.
1: 네, 맞아요.
0: 이주원의 꿈은 무엇입니까?
1: 제 꿈은 목표라고 한다면은 사실 쇼팽 콩쿠르를 참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0: 네.
1: 꿈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세계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청중들에게 저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0: 알겠습니다. 쇼팽 콩쿠르이 언제 이제죠?
1: 2030년일 텐데
0: 예, 2030년.
1: 아직 뭐 특별히 준비는 안 하고 있지만
0: 예.
1: 언젠가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방금 대화를 하면서 2030년에 우리 이주원 피아니스트가 쇼팽 콩쿠르 결성해서 연주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하, 너무 행복한데요. 오늘의 대화가 분명히 그날을 또 만들 거라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지용님, 브라보, 너무 잘해요. 10대가 이렇게 잘하네요. 20대, 30대가 더 기대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이주원 군이 아까 사실 방송 시작 전에 좀 많이 떨린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메시지 보면은 말도 어쩜 이렇게 잘하냐. 아, 예, 연주는 물론이고 말도 너무 잘하고 참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준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피아니스트. 오늘 어린 예술가 코너에서는 피아니스트 이주원 군과 함께했습니다. 아, 앞으로의 예술가로서 행보 또 네. 목표 잘 이루시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해서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피아니스트 이주원 군이었습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10월 4일 일요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와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플의 공연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이끄는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와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플의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클래식의 섬세한 선율과 탱고의 뜨거운 리듬이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초대석에 다녀간 분이죠. 박종의 피아노 리사이틀 슈베르트의 밤에 초대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원의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슈베르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공연으로 한 작곡가를 오랜 시간 탐구해온 피아니스트 박종회의 음악적 성과를 집약해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더불어 10월 24일 정클클 특집 공개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 방청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클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바흐 작품으로 147종 코랄,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앨리슨 발슴의 트럼펫, 톰, 에서리치 오르간, 스테반, 클레오버리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킹스 컬리지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불안은 잘 관리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적절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만 지나치면 시작조차 못하게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성급하게 행동하게 만들죠. 문제는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적 강박이죠. 말 그대로 완벽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면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을 시작할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은 결과일까? 라는 생각도 틈틈이 해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보세요. 그건 불안을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재즈 평론가 위그 파나시에는 1938년 뉴욕에 머물던 시절 미국인 친구 밀턴에게 오늘 랑데부 할 수 있어? 라고 물었다가 웃음을 샀다. 프랑스에서는 치과 예약이나 친구와의 만남 모두 랑데부인 반면 미국에서 랑데부는 연인 간의 은밀한 밀회를 뜻하기 때문이다. 파리 유학 초기에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일 중 하나가 랑데부 잡는 법이었다. 체류증을 갱신하려면 경시청에 랑데부부터 잡아야 한다. 병원, 미용실, 우체국, 은행에서도 랑데부 없이는 어떠한 업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디든 대책 없이 찾아가면 랑데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받았다. 박재현 작가의 책 이게 프랑스어라고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소라가 부른 랑데부 띄워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카페인님들? 연휴 다 끝났습니다. 오늘까지도 쉬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번 연휴가 좀 짧기도 했고요. 네, 일상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북카페도 이전처럼 이제 다시 또 월요일 12시 생방으로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 두부 PD님이 연휴 시작할 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연휴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했더니, 큰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큰 기대 없이 맞닥뜨린 연휴였는데, 그래도 연휴는 좋잖아요. 제가 아무리 카페인 분들과 그 생방으로 만나는 기쁨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의 본성은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냥 또 쉬면 한없이 계속 쉬고 싶은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연휴는 기대할 필요가 없었다. 굉장히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또 설렘으로 가득 다시 북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문 열었습니다. 오늘 북카페 문장 카펫은 이응 출판사에서 펴낸 박재현 작가의 책, 이게 프랑스어라고 담긴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박재현 작가님은 모던 파리 너무 재밌었던 책이었는데 그 책으로 북카페 초대석에 오신 적이 있죠. 프랑스어 책을 번역하시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프랑스어에서 예술 박물관학을 공부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삶의 한 축이 된 분이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박재현 작가님의 이게 프랑스어라고라는 요 책은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펼쳐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얇은, 좀 자그마한 책이에요. 핸드북처럼 정말 쉽게 펼칠 수 있고, 한 챕터당 아주 간략하고 명확한 그 설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먹고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책의 그 내용들은 정말 우리 삶의 근간이 될 정도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묵직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북카페 할때 카페, 바캉스, 그리고 비데, 뉘앙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펜션, 뭐 오마주, 크레용, 색연필 크레용 이런 거 쓰잖아요. 뭐 로브, 란제리, 뭐 망토, 무스, 마카롱 뭐 등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그런 프랑스어인데 그 어원을 알고 보면 더 재밌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다정한 사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어우러진 에세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아, 저 비데 얘기도 너무 재밌어서 비데할까? 뭐 할까 하다가 우리 카페인 분들과 북카페가 또 12시에 딱 만나잖아요. 생방으로는 랑데부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랑데부도 미국에서 랑데부가 다르고 프랑스에서 랑데부가 다르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에서 랑데부라고 하면 그 12시에 만나요 하는 그콘 광고 있죠? 그게 떠오르면서 우리에게는 약간 낭만적인 약속의 느낌으로도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랑데부 하듯이 또 북카페 문을 열었다는 얘기 전달해 드립니다. 프랑스어 잘 하시는 분들도

0: 알고 계시죠? 지금 아마 카페인 분들 중에서 프랑스어 하는 것이 업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직업이에요, 혹은 취미예요 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프랑스어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많이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승현님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제2외국어여서 반갑네요. 난생 처음 100점 맞아보기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틈틈이 기억하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죠? 제2외국어 뭐였나요? 우리 맥동민 작가님도 프랑스어 제2외국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다면 혹시 기억에 남아있는 프랑스어 단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었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9752 쓰시는 카페인님. 안녕하세요, 고우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9752 쓰시는 카페인님도 잘 보내셨죠? 저는 부모님을 뵙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시면서 사연 주신 겁니다. 추석에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토란탕을 먹으면서 잠시 북카페를 생각했어요. 5월 언젠가 한은형 작가님의 먹는 기쁨에 대하여 얘기할 때가 생각나서요. 뭐 이래저래 북카페를 떠올렸다는 말을 장황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이에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책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은형 소설가의 음식 에세이가 주는, 아, 진짜 그 표현의 섬세함으로 막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때 토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은형 작가님은 지금도 명절 음식이 토란 들어간 토란국이라고 해요. 이런 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북카페 떠올리는 거 장황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길게, 대화소설처럼, 네, 그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음악 두곡 띄워드릴게요. 프랑스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깔라 브루니의 르 플리보디 카르티에, 동네 최고 미남이라는 뜻이고요. 조이스 조나단 비아네의 레 퓨 도주디, 요즘 여자들이란 뜻입니다. 두곡 듣고 가시죠.
1: Regardez-moi.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아는 프랑스어 단어 문구 막 보내주고 계십니다. 최수미님, 프랑스어 제2외국어였어요. 외대에서 하는 대회도 나갔었는데, 전 뿌랭땅 좋아해요. 봄이라서 발음이 예뻐서 뿌랭땅, 또 뭐든 다 파는 백화점이라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짚어주시니까 아름다운 단어군요. 뿌랭땅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0579 쓰시는 카페이님도 저도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 했어요. 쌤이랑 오 샹젤리제 배워서 다 같이 불렀던 생각도 납니다. 그때 춤추다 라는 동사 덩세가 기억에 남네요. 덩실덩실 덩세. 우리말이랑 연결되네 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덩세. 네, 좋은데요. 그리고 4669 쓰시는 카페이님은 가을이면 생각나는 이브몽땅의 샹송. 요게 고엽이죠. 레퓨 모트. 고엽을 딱 이렇게 제목을 프랑스어로 적어주셨습니다. 가을 가기 전에 한번 들어볼까요? 요것도? 아, 그리고 4029 쓰시는 카페인님, 책 이야기 듣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고 하시면서, 아, 박재현 작가님 너무 좋아해요 하셨어요. 아, 책이 재밌죠. 요 문화사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따라 읽게 되는 그 작가님인데, 저는 파시나시옹이라는 단어, 이 매혹이라는 뜻, 파시나시옹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저는 샹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북카페도 자주 듣고 못 들으면 재방송도 들어요.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샹송 부르시는 우리 4029 쓰시는 카페이님 멋있습니다. 네,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4669 쓰시는 카페이님 불어 전공을 한지 40여 년이 흘렀다고 하시면서 와, 진짜 우리 카페인 분들 이 프랑스어로는 다 모이시네요. 4669 쓰신 카페인님, 일상에서 사용할 일이 없어 겨우 샹송 몇 곡을 암기해서 부르곤 한답니다. 문득 가을이 오니라고 하시면서 아까 그 이브몽땅의 샹송 언급을 해주신 거죠. 고엽. 아, 전공자시군요. 아, 그리고 보니까 이서우님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기억나는 말이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 프로페트 드 랭스당이라는 말.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약간 카르페디엠 같은 그런 느낌일 걸까요? 이 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참 어릴 때딱 들었던 그 문구 이런 것들은 잘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태종님은 오랜만에 반말 생일 축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추석 명절과 연인 생일이랑 연휴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서 오늘 생일 느낌은 덜한데요. 반말 축하로 생일 기분 내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태종아 생일이야. 축하해. 아, 추석 명절에다 또 이어서 생일까지 있으니까, 이 태종이는 아무래도 뭐 음력, 양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굉장히 모두가 다 풍족한, 그런 때에, 이 추수의 계절에 태어난 그런 약간 먹을 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태종이 생일 잘 보냈으면 좋겠어. 아, 맛있는 것도 많이 이미 먹었지만, 또 특별하게 오늘 보냈으면 좋겠어. 축하해. 생일이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그 수많은 날 중에서 그래도 좀 특별한 기념일이긴 하니까요. 약간 쑥스럽다고는 해도 그래도 뭔가 그 달력의 한 부분을 딱 이렇게 모서리를 접어두는 그런 마음일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일간 카페인 주제도 요 마음 건드려 봤어요. 접어둔 모서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기성품의 세계에 균열을 내고 그것을 내 시간으로 딱 편입시키는 그런 단호한 소유 선언이기도 합니다. 모서리를 접는 용기에 관한 글 바로 만나보시죠.

서점에서 구입해온 빳빳하고 반짝이는 새 책을 처음으로 펼쳐보는 순간 설레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게 재단된 종이와 매끄러운 표지는 완벽한 기성품의 위용을 과시하며 우리를 압도하죠. 이 무결점의 사물을 향연아 훼손할세라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는 손길. 그 조심스러움은 어쩌면 이 책이 아직 온전하게 나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사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두고 대상이 짓는 원

원래의 상업적 가치나 유용성을 파괴하고 수집가 자신의 고유한 세계 안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장서가가 책을 소유하는 방식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 마음이 멈춰선 페이지의 모서리를 세모나게 꾹 눌러 접는 행위. 누군가는 이를 두고 책을 망가뜨리는 무례함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수만 권의 공산품 중 오직 이 한 권만을 나만의 고유한 영토로 선포하는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빳빳했던 종이의 살갗을 꺾어 지워지지 않은 물리적 흉터를 남김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기성품의 차가운 껍데기를 허물고 나의 사유가 깃들 묵직한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매끄러운 액정 위에서 픽셀 단위로 소비되고 흔적 없이 휘발되는 디지털 시대. 전자책의 책갈피 기능은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게 기록을 남기지만 거기엔 인간의 육체가 개입한 물리적 흔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어 종이의 결을 꺾어버리는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미세한 파괴의 감각이 뒤따릅니다.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텍스트의 어느 한 지점을 내 삶의 시간표에 기어코 못 박아두려는 의지. 무중력의 활자가 쏟아지는 이 가벼운 시대에 텍스트의 무게를 육체로 껴안으려는 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저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책을 깨끗하게 아껴 읽는 것 역시 그 자체로 책에 대한 애정의 한 표현일 겁니다. 다만 모서리를 접어가며 읽는 이들에게 그 흔적은 훼손이 아니라 그 문장 앞에 머물렀던 시간의 기록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그 책을 펼쳤을 때 불규칙하게 접혀있는 모서리들은 과거의 내가 어느 문장 앞에서 서성였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접힌 자국과 함께 낡아가는 책은 나의 삶과 보폭을 맞추어 걷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책을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그 책과 얼마나 오래 마음을 나누었느냐일 테니까요.

구하 수자들 유정목이 부른 흔적 띄워드렸습니다. 카페인님들 어떠세요?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렇게 모서리 접기에 대한 얘기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흔적이 너무 어색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굉장히 손에 익어서 습관이 된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떤 책 이라고 하는 그 물성을 가진 특히 전자책 말고 종이책인 경우에는 그 부피와 무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하는 그 마음, 습관도 사람마다 다 각각 제각각일 겁니다. 꼼꼼하게 읽으면서도 그 다른 데다 옮겨 적고 메모를 하되 책에다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책 커버 딱 씌워가지고 진짜 언제나 새 것처럼 잘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책은 그래도 내 책이라는 전제 하에 그냥 편하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어떠세요? 어떤 방식으로 책을 기록하시는지도 궁금해요. 홍은신님은 지금 모서리 꺾기 하는 게 왠지 책이 아플 것 같아서 안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매끄러운 종이를 툭 꺾어서 접는 거니까. 근데 근처에 종이 조각이나 휴지 한 끝, 요게 보이면 그거 잘라가지고 꽂아둔다고. 가볍게 책갈피를 끼우는 방식을 쓰시는 거죠. 박주영님은 제발 도서관 책은 접지 말아주세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내 책인 경우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수미님은 테니스 나무, 저의 책이죠. 테니스 나무, 저의 책인데, 이제 수미님 책. 제가 쓴 수미님 책이죠? 이거 띠지를 스테이플러로 찝어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었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정말 솜씨 좋은 분들은 그 띠지도 겉돌잖아요. 사실. 그 띠지는 계속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갈구치고 그래서 버리게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띠지도 다 이렇게 미리 그걸 잘라가지고 책갈피를 예쁘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주꾼들은 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김호정님은 안녕하세요. 카페인이 된 지는 벌써 5년 차인데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언제나 밝고 기분 좋은 윤고은 작가님께 늘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와, 호정님. 5년 차 카페인이세요. 제가 북카페 진행을 한 지가 7년 좀 넘었는데, 5년! 정말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거네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 주신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첫 사연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워요. 그냥 계속 남기게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0003 쓰시는 카페이님은 반말 축하 신청해 주셨는데, 띠동갑 차이 나는 동생의 생일이라고 하시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릴 때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이제 조카가 자라는 모습 보고 늙어가네요. 아, 동생 이름이 다인이입니다. 다인아 생일 축하하고, 우리에게 예쁜 조카 선물해줘서 고마워.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씩씩하게, 아자아자. 라고 하셨습니다. 와, 띠동갑 차이 나는 동생이라고 하면

진짜 자식을 다니시면 어떤 마음, 거의 절반 자식 같은 마음이 들것 같은데, 근데 그 동생이 또 지금 부모가 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기특할까, 신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나, 들었지? 생일 축하하고, 아, 너무 사랑스러운 사연을 이렇게 덕분에 소개하게 됐어. 정말 소원하는 바다 이뤘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음악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키라 나이틀리의 곡 띄워드릴게요. A Stem You Can Take Back 듣고 가시죠.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동민 작가님, 네. 프랑스어.
1: 프랑스. 아, 프랑스어요? 네. 프랑스어.
0: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음국 맞죠? 제2외국어.
1: 아, 맞아요. 제2외국어. 저희가 남고였는데 보통 남고는 프랑스어 잘 안 하잖아요.
0: 아, 그런가?
1: 이상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남고는 보통 뭐 독일어나 일본어나 뭐
0: 선택지가 좀 그랬었군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남고들은 다 독일어 했었는데 저희 학교만 이상하게 불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고지만 불어를.

0: 배웠습니다.
1: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0: 기억에 나는
1: 혹
0: 거요.
1: 이렇게 지금 묻긴 했는데 저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되게 유창하실 수도.
2: 맞아.
1: 맞아요.
0: 아니요, 아니요.
1: 제가 손을 그었네요.
0: 제가 한국을 빼고
1: 네.
0: 제일 많이 가본 도시 중에 하나가 또 파리거든요.
1: 아.
0: 두번 가봤습니다. 제일 자주 가봤던. 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거기 가서도. 근데 제가 불어 배울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1: 네.
0: 라르크 엔시엘이라고.
1: 네.
0: 네. 모르시나요?
1: 네, 모르는데요.
0: 라르크
1: 모르는데요.
0: 엔시엘을 모르시나요?
1: 죄송해요.
2: 지금
0: 아,
2: 왜
0: 진짜?
2: 기분
1: 아,
2: 나쁘죠?
1: 나
0: 왜?
1: 지금 이쪽은 기분 나쁘고 나는 지금 뭔가 내가 잘못했어.
0: 왜
2: 모를
0: 모르지?
2: 수도 있지
1: 알았어야
2: 않나요?
1: 됐나
0: 왜
1: 봐.
0: 모르죠?
1: 죄송해요. 지금
0: 저희 다 동년배인데.
1: 잘못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0: 라르크 엔시엘이라고
1: 뭐지? 네.
0: 일본의 밴드가 있어요. 아, 아직도
1: 정정해 지금.
0: 모르시는군요.
1: 미안해요.
0: 일본의 락 밴드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1: 네.
0: 일본의 락 밴드거든요.
1: 지금 동민 작가님
2: 같은 세대가
1: 표정이
2: 아닌 걸로.
0: 너무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지금
2: 네.
0: 과외 갔는데 영어 과외 갔는데 지금 알파벳은 다 알줄 알고 갔는데
2: 저희가
1: 모르는
2: 알파벳도
1: 거예요?
2: 모른다는
0: 네, 그런
2: 거죠?
0: 느낌이네요,
1: 아,
0: 지금.
1: 어떡해. 아니, 근데 프랑스어인데 왜
0: 라르크 엔시엘이 제가
1: 네.
0: 좋아하는 밴드였는데 그때는 라르크 엔시엘 하면 일본 밴드니까 당연히 영어인 줄 알았고 무슨
1: 오.
0: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만
1: 네.
0: 좋아했었는데 불어 선생님이 처음 첫 번째 수업에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라르크 엔시엘이라거나 뭐 모나미라거나 우리가 잘 아는 기본 언어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단어들이 다 불어다라고 하면서
1: 아.
0: 라르크 엔시엘은 무지개라는 뜻이거든요. 네.
1: 이제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수 작가님, 빨리 뭐라도 말해봐요.
2: 그러니까
1: 지금
0: 승수
1: 기분
0: 작가님
1: 나빠하지만
0: GTO는
1: 말고.
0: 아시잖아요. GTO?
2: 네?
0: 반항하지
1: 지금.
0: 마라는 만화책은 아시잖아요.
1: 승수 작가님 지금 화나서 나갈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왜 지금 내가 모르는 걸 자꾸
0: 아,
1: 안다고
0: 반항하지마도
1: 저지하고 얘기하는.
0: 모르시나? 네.
1: 반항하지
0: 네.
1: 말라고요?
0: 반항하지
2: 모르는 게 너무
0: 마라는
2: 많아요.
0: 만화책
2: 네.
0: 유명하거든요.
2: 본것
0: 네.
2: 같은데.
0: 상남인조.
2: 네네네. 근데
0: 네네.
2: 그게 비.
0: 거기에
1: 지금
0: 애니메이션
1: 미궁으로 빠지고
0: 주제가를
1: 있어.
0: 라르크 엔시엘이 불렀고 아무튼
1: 아, 그렇구나.
0: 라르크
1: 그렇군요.
0: 엔시엘이
1: 네.
0: 그 합성된 언어거든요. 라르크가
1: 오.
0: 활이라는 뜻이고
1: 네.
0: 아치라는 뜻이고
1: 아.
0: 엔시엘이 뭐 구름 뒤뭐 이런 뜻이에요. 구름 뒤에 나오는 뭐 활처럼 생긴 그러니까
1: 멋있다.
0: 무지개라는
1: 어머니 너무
0: 거죠. 네.
1: 멋있는데요?
2: 월요일에 이 불어를 배웁시다.
1: 지금
2: 코너를
1: 출구 상점에서
2: 나눠야겠어요.
0: 네.
2: 네.
1: 와, 근데 되게 잘 가르친다,
0: 아,
1: 동민
0: 그쵸.
1: 작가님.
0: 그쵸. 좋아하는 어떤 밴드로 이렇게 했어요.
1: 네.
0: 저희 그때는 다, 남고 애들은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라르크
1: 오.
0: 엔시엘이. 그래서 너무나 집중해서 딱 듣고 다 주무셨던
1: 아,
0: 기억이
1: 그렇군요. 근데 다
0: 나는데.
1: 의미가 있었네요. 우리에게
0: 네.
1: 지금 알려줄 수 있게
0: 그쵸. 라르크
1: 됐고.
0: 하면 이제 활, 아치, 이런 뜻 생각나고
1: 네.
0: 이렇게 되잖아요.
1: 네.
0: 네. 근데 제가 불어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1: 시작은 했던 거예요.
0: 네, 시작은 했는데
1: 네.
0: 두 번째 수업에서 그만뒀거든요. 라르크 엔시엘 너무 멋있다라고 하고
1: 네.
0: 이거 꼭잘 배워야지라고 하다가 두 번째 수업에서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나오더라고요.
1: 그거 참 묘하죠.
2: 맞아요.
1: 네.
2: 어렵죠.
0: 근데
2: 맞아요.
0: 왜 이게 남성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2: 잘 모르겠어.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냉장고는 여성형 명사예요.
2: 맞아요.
0: 근데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죠. 냉장고가
2: 그렇죠.
0: 왜 여성형 명사예요?
2: 맞아요.
0: 물어보니까 냉장고를 여성이 많이 쓰니까 라는 식으로 알려졌었거든요.
1: 네.
0: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도 그게 없어지지 않고
1: 그쵸?
0: 그 불어를 배우려면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구나. 그만두자.
2: 결단력 있다.
0: 네, 라고 생각을
1: 그러네요.
0: 했었죠.
1: 아, 그게 맞아요. 그렇게 그 성별이 있는 경우가
0: 네.
1: 있어서
2: 어려워요.
1: 그래서 왜 한국 소설도 뭐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나 이렇게 번역될 때 이게 한국 소설가 자체는 그것에 어떤 성별을 부여한다는 생각을 안
2: 그렇죠.
1: 했는데 성별에 대한
0: 그렇죠.
1: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번역가랑 얘기를 할 때.
0: 아직
1: 이런
0: 전안 받아봤지만.
1: 예, 그런
0: 네.
1: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2: 그러네요.
0: 그렇죠.
1: 예, 이게
0: 어렵죠,
1: 참
0: 어렵죠.
1: 놀라운 그
0: 네.
1: 언어의 문화 차이인 것
0: 네.
1: 같습니다.
0: 아무튼 그래서 이 댓글에 청취자분들이 몇 번. 불어를 해달라 이렇게
1: 예,
0: 말씀을
1: 지금 계속
0: 해주셨는데 네
1: 많았었는데.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1: 아, 네.
0: 불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오늘의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은미 작가의 소설집 다른 사랑에 수록된 이 작품입니다. 네,
2: 네
1: 소개해 주시죠.
2: 단편 소설 고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표제작이 다른 사랑인데 표제작과 동일한 제목의 단편은 수록돼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1: 그쵸.
2: 어떤 방식으로든 수록된 작품들을 총망라하는 의미에서 작가가 아주 맞춤한 단어를 덧붙인 거니까요.
1: 네.
2: 소설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0: 수록 작품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어째서 다른 사랑이라는 표제를 붙였을까? 이런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재미도 있는 것
1: 그러네요. 그러네요. 다른 사랑 문학 동네에서 나온 소설집이고요. 오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머리 뭘로 할까요? 네.
0: 고별?
1: 고별 오늘의
0: 네.
1: 작품이죠. 고별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당첨자 발표도 하겠습니다. 이 다른 사랑에 수록된 상리 무장하는 날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염승숙 작가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시면서 0786 쓰는 카페인님이
0: 와, 정말요?
1: 사연을 주셨는데
0: 네.
1: 반전이나 스릴러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소설에 승숙 작가님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0: 아,
1: 그래서
0: 상리가 참 대화가 많아서 필히 제외했습니다.
2: 연기를 많이
1: 의외의 요소들로 인해서 제외를 했지만, 그래서
0: 네. 네.
1: 오늘 고별도 기대가 된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대화가 많은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여러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오늘 고별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0: 네.
1: 여기 수록된 다른 작품들도 워낙 또 많이 주목받은 작품들이
0: 맞아요,
1: 많아서
0: 맞아요.
1: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0: 네, 저는 보통 최은미 작가님 소설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 재미도 재미있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저의 경우에는
1: 네.
0: 약간 최은미 작가님의 소설은 한번 읽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미있어요. 처음에 한번 쓱 읽으면 너무 재밌는데,
1: 네.
0: 그래서 이게 이 장면이 각각 어떤 의미이고, 이 장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결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
1: 네.
0: 제목은 어떤 의미지? 이런 것들을 좀한 번쯤, 한번더 곱씹게 만들어주는 재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작품을 여러 번 읽기에 좀 재미있어하는 편이에요. 네, 여러 번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1: 네.
0: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장면이 발견되고 또 다른 의미를 또 해석해 볼수 있고 해서 좋더라고요.
1: 이 고별도 그런 의미에서 또 거듭 읽어도 좋을 작품이라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저는 고별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읽었는데 너무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작가들이 좀 빨리빨리 읽게 되잖아요.
1: 네.
0: 오, 장례식장 얘기구나. 오, 재밌다.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의 본질적인 어떤 큰 의미망들에 대해서는
1: 네.
0: 잘 해석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집이 나왔을 때 찬찬히 다시 읽어보면서 맞아, 이 작품이 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내용 자체는 정말 쉽거든요.
1: 네.
0: 쉽고
2: 그렇죠.
0: 어렵고 어렵지 않고 쓱쓱 잘 읽히는 가독성 좋은 작품인데 왜이 작품이 이토록이나 의미를 정의 내리려고 하면 문맥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1: 네.
0: 왜 의미를 정의 내리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울까? 고별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1: 네.
0: 보통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는 것은 이별, 작별, 헤어지는 행위에 방점을 찍어서
1: 그쵸?
0: 이름 붙이기 마련인데 고별, 내가 이별을 고하다, 나 스스로 선택을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1: 그쵸?
0: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 다시 읽어서 파악하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1: 일상에서 고별이라는 단어를 쓸 일은 별로 없죠. 대화 중에.
0: 잘안
2: 그죠,
0: 쓰는 것
2: 대화.
0: 같아요.
2: 대화 중에
0: 그렇죠?
2: 문장 쓰거나 이럴 때 아니면 쓸
0: 네.
2: 일이 없고, 그래서 고별이라든지, 진짜 펼치면 거의 처음부터 죽음, 장례식 이런
1: 좀
2: 얘기가 나오니까,
1: 묵직한.
2: 처음 봤을 때는, 이 소설도 좀 약간 무게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고 나서는, 와, 되게 상큼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 마지막에.
1: 네.
0: 독특하죠?
2: 네, 제가 마지막에 요즘 레몬 넣은 탄산수를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0: 아,
2: 요즘에.
0: 왜요?
1: 네.
2: 부득이하게 술을 못
1: 아,
2: 마시기 때문에 예전에
0: 미안해요.
2: 하이볼을 하려고 올여름에
1: 아,
2: 레몬을 항상 이렇게 많이 사서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1: 네.
2: 얼려놨었는데 그게 또 1년이 지나면 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치울 겸
1: 아.
2: 또 저희 아이가 그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자주 마시는데 저는 이 작품 마지막 장을 보고 나서 약간 그 느낌이 좀 났어요.
0: 그런 느낌이 드셨군요.
2: 네.
1: 그렇죠.
2: 그
1: 심오한
0: 심오함.
1: 무언가가 있죠.
2: 되게 이상하잖아요. 고별? 장례식?
0: 맞아요.
2: 근데 레몬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왜
1: 네.
2: 들지?라는 생각이
1: 맞아요.
2: 들 정도로 약간, 되게 미묘한 그런
0: 맞아요.
2: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1: 우리가 짐작했던 것을 좀 그대로 따라가 주지 않는 소설.

0: 처럼
1: 그렇죠.
0: 느껴지죠.
1: 맞죠.
0: 예. 사실 첫 페이지 보면 그 어머니가 고구마는 애기 다루듯이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그뭐몇 페이지 가기 전에 마늘 냄새 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했던 어떤 정서가 저도 조금 편견,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얘기가.
1: 맞아요. 이 소설집에 수록된 많은 작품들이 고별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든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0: 네.
1: 한 면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거꾸로 보고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지점이
0: 그쵸.
1: 엿보여서 너무너무 흥미롭게 해석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고별도 마찬가지예요. 고별은, 일단 은태영이라고 하는
0: 네.
1: 주인공이 있고요. 그 주인공은 지금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를 한 6년여 시간에 가깝도록 시어머니의 투병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투병을 도왔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다니고,
0: 네.
1: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무주와 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며느리가 운전을 해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또
0: 네.
1: 치료가 끝나면 또 집까지 또 데려다 드리고, 이런 6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투병을 했으니까요.
0: 네.
1: 그래서 암 수술을 마치고 그 어머니의 추적 치료라고 하죠. 암 수술을 마치고 치료 추적 검사 무사히 통과됐다고 생각했는데 제발 전이라고 하는
0: 네.
1: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로 이제 10개월 만에 6년 10개월 정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은퇴형으로서는 6년의 시간 어머니의 투병을 함께했던 시간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였다고 해서 뭐이 시간을 정말 힘들게 여겼다거나
0: 네.
1: 정말 괴롭게 생각했던 것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오가면서 항상 어머니께 듣는 이야기들 같은 게 있었어요. 아까 윤고은 작가님이 해주셨던 그런 얘기들. 고구마는 애기랑 똑같아. 이런 말들. 그래서 고구마는 애기랑 똑같으니까 베란다에 두면 언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2: 너무 무서운
1: 왜
2: 말이죠.
1: 하필 애기와 비교를
0: 그렇죠?
1: 하실까?
0: 그렇죠. 너무 무서웠어요. 또 고구마가 약간
1: 네.
2: 의인화되기 좋은 작물처럼 저는
1: 이제
2: 느껴지거든요.
1: 고구마의 싹이나 뿌리가 팔다리
2: 그쵸.
1: 같은.
2: 고구마,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0: 맞아요.
2: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0: 맞아요. 그리고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 이건 좀 넘어간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왜 우리 아, 그 제목 뭐죠? 애기 무덤 얘기 나오는 소설 제주 4.3 다룬 그 소설 있잖아요.
1: 한강 선생님 작품.
0: 순이 삼촌. 순이
1: 아,
0: 삼촌.
1: 순이
0: 순이
1: 삼촌.
0: 삼촌.
1: 현기영 작가님
0: 맞아요. 순이 삼촌에도
2: 소설이요.
0: 보면 거기도
2: 똑같은 말이 나오네.
0: 고구마 밭이랑 그 애기 무덤을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아.
0: 이게 그 어떤 근원적으로
2: 그 뭐가 있나 보다.
1: 그러니까
0: 이 고구마
1: 고구마를 얼리지 않게 하려는
0: 그냥
1: 부모님들의 좀
0: 아니요.
1: 강단 있는
2: 그러니까 구황작물이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옛날
0: 그래서인지
2: 사람들에게는.
0: 어떤 형상을 이제 좀 어떻게
1: 그렇죠.
0: 보면 또
1: 그렇죠.
0: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2: 어떻게 생각해도 좀
1: 것인지.
2: 무섭긴 하네요.
1: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는 말을 하는 것과 눈을 뜨는 것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힘에 부친다는 듯이 차에 앉아서 나에게 말을 건넬 땐 대개는 눈을 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선 항상 어머니가 은태영에게 석 달에 한 번씩 마늘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0: 네.
1: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시러 갈 때마다 3개월에 한번 정도 병원 검진이 있을 때마다 마늘을 곱게 다져놓고 은태영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오면 뭔가 이제 마늘이 너무 신선하니까, 다진 마늘이 너무 신선하니까, 그 마늘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서, 뭐, 갈릭 소스도 만들고, 밥도 볶아 먹고, 식빵도 구워 먹고, 당날개에 마늘 입혀서 튀겨 먹기도 하고,
0: 네.
1: 꽃이 피기 시작하면 활새우를 사와서 마늘과 함께 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소설 도입부에 이런 생동감 있는 묘사가 계속 이어지다
0: 네.
1: 보니까, 어머니의 마늘도, 제발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마늘을 곱게 빻았을 어머니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0: 지금 이게 초반 몇 페이지 거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들었는데.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여러분, 소아과는 왜 따로 필요할까요? 바로 어린이, 소아는 의학적으로 어른과 전혀 다른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도 약물 처방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24시간 영유아 전문 응급진료센터 삐뽀삐뽀 119가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근처에 사는 많은 아이들을 위급한 상태에서 구해냈습니다. 지역 부모들의 큰 박수와 지지를 받고 있죠. 더 많은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최은미 작가의 소설집 다른 사랑에 수록된 단편소설 고별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말머리를 고별, 이 단편소설의 제목이죠. 고별로 하셔서 샵 1045 유료 문자로 주소 더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도 드릴게요. 지금 이 은태영의 삶을 지금 네.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네. 네.
1: 은태영의 시어머니가 아주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투병 기간을 며느리 은태영이 지금 계속해서 네. 어머니와 함께 한 거잖아요. 소설 초반에 어머니가 뭐 고구마 주시는 얘기 얼리지 마라 베란다에 두면 얼른다 그리고 이제 마늘 찌어주시는 거 네. 이런 거 보면 차에 어머니도 타시지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찌어주신 마늘도 같이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말려두셨던 핵고구마 또 상자째 실리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은태영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오가고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그렇게까지 부담이거나 괴로움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늘이 너무너무 향기롭고 또 어머니가 상자째 고구마를 주신다는 건 곧 길고 긴 겨울이 온다는 거니까 멋모르고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거나 베란다에 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막 생각하면서 굵은 흙만 털어내고 이제 현관 옆이나 거실 한쪽에 눕혀두는 거예요. 습기가 차지 않는지 계속 고구마를 아기처럼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고구마가 바로 보이니까 네. 우리 아기들 잘 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가 암수술 이후에 재발되고 전이되어서 돌아가셨다라는 네. 문장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 같은 거라면 어머니를 잃은 너무나 큰 며느리의 슬픔 그래서 이 상심과 애도의 과정을 우리가 읽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왜냐면 어머니와 사이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일요일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방 챙겨가죠, 이제. 그리고 그렇죠? 옷도 입고 빈소가 차려진 곳에 이제 장례식장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산스럽게 막 짐을 정리하게 되는데 은태용이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묶고 피부와 입술을 정돈한 다음에 눈썹을 그리고 아이라인을 아주 진하게 그립니다.
0: 네.
1: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는 장례식장에서 사흘간 손님을 맞을 시간이니까요.
0: 그쵸.
1: 그런데 보통 아이라인 그리나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의식했는지
1: 네.
0: 이 은태영은 거기다 써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아이라인을 그리는 마음에 대해서 뒤에 나오면 또 그 얘기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약간 작가의 수상한 면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사실 그리면 저는 그리면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아이라인이 근데 어디 그리는 거예요?
0: 아이라인은
2: 눈썹을 그리는
1: 속눈썹에.
2: 거예요? 속눈썹. 눈. 제일 가까운 데군요.
1: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는 거죠.
0: 그렇죠.
1: 눈썹을 그리고 속눈썹을 그리고 보통 이제 장례식장
0: 그러니까 만약에 경황이 없으면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경황이 없는 상황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뭐 아이라인 여부만으로 뭔가를 그 사람의 진심을 뭔가 이게 생각하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1: 그렇죠.
0: 예. 네, 근데 그것을 여기서 굉장히 공들여 배치한 작가의 속내가
1: 맞아요.
0: 보인다. 그래서 흥미롭다.
2: 최은미 작가님은 항상 이렇게 제대로 설명 안 해주시고 이렇게 약간 네. 수사하듯이 네. 수사에 약간 증거품 하나씩 던지듯이 저걸 던져놓으면 아, 이 주인공이 이걸 의식하고 있어. 라고 하면 이 의식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누군가가 이 주인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따라

0: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1: 맞아요.
0: 엄청 약간 진짜 수사물일 듯이 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서늘하게 느껴진단
2: 맞아요.
1: 말이에요.
2: 최현미 작가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고, 최현미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 너무너무 흥미롭게 느껴지는 이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1: 네.
2: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눈화장을 아주 공들여서 꼼꼼하게 하고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는 며느리 은태영이라고
1: 네.
2: 하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새삼스럽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1: 맞아요.
2: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일요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월요일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조문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2: 보통 조문객이라고 하면 이게 심호상이니까 이 아들이잖아요.
1: 그쵸?
2: 시어머니의 아들, 이 은태영의 남편 허준기의 손님들이 대부분 많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은태영과 허준기는 사내 연애를 통해서 결혼했구나 이런
1: 네.
2: 사실을 알수 있어요. 같은 재단에서 일을 했고 재단 사람들에게 전부 부고 문자가 갔겠죠.
1: 네.
2: 그래서 재단에서 일할 때 동기 경주와 석현이 있었는데 경주 정도한테만 시어머니 돌아가셨다 이런 개인적인 연락을
1: 네.
2: 남겼고 나머지는 다 전체 문자. 전체 알림 문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은태영으로서는 이제 결혼 전에 이 재단에서 일했던 시절 같은 것들을
1: 네.
2: 좀 복기하게 되는 거죠. 아는 얼굴들도 들어오고 장례식장에
1: 그쵸.
2: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경주, 석현, 동기들과 함께 일했던 시절들을 좀 떠올리기도 하고, 재단을 그만두기 전에는, 이 창고, 서관 창고라고 하는 공간을 개조해서
1: 네.
2: 문화 공간으로 기획하는 그런 일을 좀 업무를 담당했었대요. 그래서 석현이나 나나, 은태영이나, 경주나 계속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무도 연속적으로 있어서
1: 네.
2: 좀 많이 바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 은태영과 석현과 경주, 이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저연차 신입사원들을 좀 동시에 아우르고, 좀 가르쳐주는 그런 팀장이 이제 남편 허준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사진을 셋이 찍어서 동기들과 찍어서 남겨두었던 것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파트가 달랐는데도 서관 창고에 계속 남편이 자주
1: 네.
2: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은태영과 석현을 둘이 동시에 앉혀두고 사회생활을 하면 말이야라고 하면서 이 재단 생활을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태영은 장례식장에서 상주로서 며느리로서 계속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이 재단 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방문을 하니까 아, 허준기가 어쩌다 내 남편이 됐지? 이런 생각에 상념에 빠져들기도 하는 거죠. 어쩌다가 허준기가 나의 남편이 되어서 이제 어쩌다가 허준기를 낳은 여성의 빈소에 찾아온 화환 배달 기사에게 수령 사인을 내가 하고 있지? 뭐
1: 네.
2: 이런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산대학병원 장례식장 구분향실에서 계속 은태영이 서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모든 게다그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2: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은 바뀌지 않아요. 장례식장.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은태영이 서 있고, 은태영은 계속해서 이 허준기를 찾아온
1: 네.
2: 조문객들, 재단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기도 하고, 이 재단 사람들과 얽혔던 과거의 사연들 같은 것들을 좀 회상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에 시어머니 상을 지키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과거 회상도 하고, 좀 남편과의 연애 시절,
1: 네.
2: 재단에서 은태영이 일했던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복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아우, 마음이 아프시겠어요라고 하면서도 아, 근데 정말 편하게 재단

0: 생활했죠.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건넬 정도로 팀장과의 사내 연애로 인해서 여직원이 수혜를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 네.
0: 고정화된 편견을 장례식장에 와서까지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대고 뭐 장례식장 안에서 싸움할 순 없으니까,
1: 그쵸.
0: 말다툼할 순 없으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시하게 되고, 다른 테이블로 은근슬쩍 옮겨가서 앉게 되고 뭐 그러는 거죠.
1: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이 이상한 긴장감, 이
0: 그래요.
1: 불편함 이런 것들을 지금 흥미롭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소설 같기도 하고요. 그 아이라인에 대해서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이 저에게 아이라인은 전투 자세인데라고 하셨어요.
2: 아, 그
1: 이게
2: 정도로
1: 아이라인을
2: 중요하군요.
1: 그리면 약간 좀더
0: 눈이
1: 또렷해지니까
0: 또렷해진다.
1: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세 보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0: 너무
1: 뺐을 땐좀 순해 보일 수도 있겠죠.
0: 맞죠. 내가 유순해 보이는 눈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런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좀
1: 네.
0: 더 진하게 그려 넣을 수도 있겠네요.
1: 그쵸.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예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이. 그리고
0: 맞아요.
1: 사실 장례식에서 만약에 내 가족의 이제 그 장례식이다라고 하면 내가 상주치기다 하면 이게 내가 너무 울것 같으면 사실 아이라인을 그리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0: 다
1: 이,
0: 번져버리니까.
1: 그렇죠. 책에도 이제 그
0: 그쵸,
1: 번짐에 대한
0: 그쵸,
1: 얘기가
0: 그쵸.
1: 나와서 언급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 태영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또 이제 단서 삼아서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물론 습관일 수도 있지만
0: 맞아요. 번지면 더세 보일까요?
1: 아니요.
0: 그건 아닐까요?
1: 모르겠습니다. 네.
0: 네.
1: 물론 그런 경우는
0: 네.
1: 들어본 적 있어요. 뭐그 우리 부모님 상일 때그 오시는 그 손님들이
2: 네.
1: 있으니까 최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님 맞이하고 부모님 보내드리는 자리를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2: 그쵸. 의미에 따라
1: 있잖아요.
0: 그럴 수도
1: 맞아요.
0: 있죠.
1: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엇일까? 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0: 네.
1: 로로스의 완디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소설은 최은미 작가의 고별입니다. 다른 사랑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이고요. 지금 장례식 배경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좀 아이라인까지 굵게 그리고 장례식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서관청고에서 일할 때 동기 석현 경주 함께
0: 네.
1: 일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입사원들을 아울러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허대리. 그때의 허대리가 지금 남편인 허준기가 된 건데요.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뭐 아예 나빴다거나 둘 사이가 그다지 냉랭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0: 네.
1: 은퇴영은 허준기를 사랑했고 이해했고 은퇴영은 퇴사했지만 남편 허준기는 계속해서 재단에 남아서 승진을 거듭하고 주요 보직에 앉고 그래서 가정을 잘 무사히 무탈하게 꾸려온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 남편 허준기가 상주로서 옆에 있을 때마다 등을 이제 썩썩 문질러 주면서 계속해서 그의 슬픔에 공감하고
0: 네.
1: 조문객들을 잘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허준기를 맞닥뜨리면 이 재단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과거에 허준기와의 결혼을 발표했을 때 여직원 휴게실에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배가 어우 그동안 재단 생활 덜 힘들었겠다, 편했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 보면 그게 아마도 은퇴영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던
0: 그렇죠.
1: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재단을 그만둔 뒤에도 회식이 있거나 했을 때한 번, 두번 정도 모임에, 여직원 모임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와, 나도 누가 좀 먹여 살려주면 좋겠다. 이 재단 당장 때려치우게. 뭐 이런 말들을 한다든가.
0: 네.
1: 그래서 거의 역적 취급을 받으면서 그 모임에서 좀 쫓겨나듯이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0: 네.
1: 그래서, 석현 경주 동기 말고는 사실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인물들이고 너무 기분이 많이 상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결혼 이후에 은퇴영의 삶이 그다지 또 많이 부족했던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0: 네.
1: 찬찬히 아이 낳아서 기르고, 허준기를 잘 내조하고 또 자신의 삶도 꾸리고, 며느리로서 어머니도 잘 건강 챙겨드리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역시나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 상을 치르는 와중에 남편 친척 누나가 한명 와요. 네, 남편 친척 누나가 와서, 아유, 참, 마음이 안 좋겠어. 이렇게 위로의 말도 하긴 하는데, 계속 그 친척 누나가 이 은퇴영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려 넣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은퇴영이 뭔가 설명해야 할 것만 같은
0: 그쵸.
1: 그런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은퇴영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집앞 슈퍼 나갈 때도 아이라인 그리고 나가요. 이렇게 말한 거죠.
0: 네.
1: 아이라인 안 하면 제가 조금 맹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0: 네.
1: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 친척 누나가 유심히 보다가, 그래, 뭐, 번지지만 않으면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 친척 누나가 막 시답지 않은 질문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0: 네.
1: 아, 나는 부부들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서로 휴대폰 오픈해요?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0: 네, 장례식장 와서.
1: 장례식장에서.
0: 네.
1: 네. 그러니까 은퇴영이, 아, 저희는 서로 뭐폰 뒤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우, 그래. 나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 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서 뭐밥 먹으러 가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정말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죠. 정말
0: 그러네요.
1: 불필요한 질문들을, 사사로운 질문들까지 잡담으로 나누는,
0: 그쵸. 지금 장례식장에서.
1: 맞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저 친척 누나가 눈에 띄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 장례식장을 누비고 다니는 친척 누나가
0: 네.
1: 계속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허준기와 10년의 결혼 생활을 은퇴영이 했는데, 이 3일장 하는 내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제 과거회상도 하고 막 향도 계속 떨어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계속 바꿔 끼우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보이는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념들에 젖어들다 보니까 시어머니 장례식장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은퇴영이 아이라인을 그리고 와서 이토록이나 재단 사람들을 유심히 무언가 복수라도 하고 싶은가? 라는 독자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재단 사람들에게 역적이 되었던 장면들을 계속
0: 그렇죠.
1: 복기하는 건지. 그래서 단순히 이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그냥, 장례를 치르는 시간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짐작을 좀 해보게 되고, 지금까지 은퇴영이 기혼자로서 살아온 결혼 생활을 복기하고,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이게
0: 그러네요.
1: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사흘간의 시간이 아니라 은퇴영이 자신의 삶 자체를 돌아보고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의 자기 자신, 은퇴영 스스로를 자각하는 시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은퇴영은 남편을 향한 사랑과 이해 때문에 너무나 자기 자신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를 둘러싼 이 가정만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만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스스로 자각하는 시간을 은퇴영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0: 자, 4639 쓰시는 카페이님은, 육아 단절 후 다니게 된 직장 초기에 위축되어서 나를 하대하는 듯한 동료한테 세게 보이려고 아이라인 짙게 그리고 출근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세게 그려서 퇴근 후 피곤해서 쓰러져 잠든 내 모습에 놀란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네요. 소설 내용에 공감이 되어서 이입하면서 듣고 있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1: 맞아요. 지금 남편 친척 누나가 계속 이 장례식장을 헤집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친척 누나들 오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준기 얘가 어렸을 때
0: 어릴
1: 어땠는지 알아?
0: 때.
1: 아이고, 지금이야 저렇게 양복 입고 번듯해 보이지. 네가 뭐 팀장이야?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너 생일 때.

0: 네, 생일 축하해줬던 거 기억나니? 뭐 하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은 테이블이 촘촘하게 붙어 있고
1: 네.
0: 사람이 많으면 또 모서리에도 앉고 끼어서도 앉고
1: 그렇죠.
0: 하다 보니까 다 따박따박 붙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친척 누나가 준기애가 어땠는 줄 알아요? 하면서 어렸을 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다가 왜 태어났니? 이걸로 바꿔 불렀다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그
1: 네.
0: 멜로디에 왜 태어났니를 붙여가지고 얼굴도 못생긴 게왜 태어났냐고. 그렇게 노래 한번 불렀다가 그냥 너무너무 울음이 터져가지고 얘가 그렇게 울었던 애예요, 얘가. 못생긴 게 그렇게 힘들었어? 뭐 이러면서 또 놀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막 팀장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은 거니까 재단 사람들이 팀장님 울보였어요? 막 이러면서 지금은 안 못생기셨어요? 막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시끌시끌.
1: 네.
0: 그런 장면들을 은퇴형이 멀리서 테이블에서 계속 지켜보고
1: 보고
0: 있는
1: 있는
0: 거예요.
1: 거죠. 지금 허기우님이 들으시면서 숨 쉬듯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친척 누나 같은 사람 실제 있더라고요.
0: 그죠?
1: 그쵸? 이게 지금 어떤
0: 있어요.
1: 상황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그 장례식장에서 볼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작가님이 쓰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퇴형 눈에는 남편 허준기도 사실은 좀 안쓰러운 위치였어요. 가정 내부에서. 둘째였는데, 한 10년간 시어머니를 겪어보니까
1: 네.
0: 시어머니는 장남에 대한 짝사랑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투병 기간 내내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그리워했을 정도? 그런데 이제 은퇴형도 둘째 며느리고 허준기는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큰아들 내외한테 쏟았던 애정을 시어머니가 돌려받지 못하니까 좀 상심이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어머니의 모든 기대, 집착, 실망, 회유를 겪어낸 게 형님 부부였다. 이런 서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형이 결혼했을 때는 형님 부부가 시댁의 시옷자도 떠올리기 싫어하면서
1: 네.
0: 지구 반대편으로 박사 유학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투병하기 시작하셨고 어머니가 임종을 맞던 날에도 형님 부부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한평생 큰아들과 큰며느리만을 짝사랑했던 시어머니를 보는 이 은퇴형도 마음이 좀 착잡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계속해서 뭐 어머니가 야, 벌써 꽃이 지는구나, 태형아. 이런 얘기만 꺼내도 아, 지금 어머니가 큰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엔 병원 모시고 갈 때,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오네. 라고 하면, 아, 큰아들을 걱정하시는구나.
1: 네.
0: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춥겠구나, 거기도.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가끔은, 혹시 큰애가 너한테 전화했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아, 형님 내외가 이렇게 애틋하고 보고 싶으셔가지고,
1: 그러네요.
0: 어떡하시나 싶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남편인 허준기한테 하면, 남편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려고 태어난 애인데, 뭐.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무심하게 받아쳤다는 거예요. 엄마를 안 아프게 해주려고 태어난 애라고 하는 건, 이 시어머니의 젊었을 때그 산후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1: 네.
0: 주변에서 아이를 한명더 낳으면,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산후조리를 완벽하게 하면 안 아프다. 이런 조언을 받아서, 낳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허준기, 남편인 허준기가 은퇴형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하죠. 어린 시절부터 큰형한테 치여가지고 크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것 같고,
1: 네.
0: 다 자라고 나서도 어머니의 눈과 귀는 다 큰형한테만 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함께 한건 은퇴형이잖아요.
1: 그쵸.
0: 둘째 며느리. 이런
1: 그렇죠.
0: 모든 상황들을 장례식장 사흘 내내 회상을 하고 있어요. 네.
2: 그러니까 친척 누나가 그렇게 말한 것도 그때 울었던 것도 그런 게 생각났던 거겠죠. 왜 태어났니라고 했을
0: 아,
2: 때
0: 그러네요.
2: 나는 엄마를 안 아프게 하려고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되게 서럽고 복받쳤겠죠. 그래서
1: 네.
2: 장례식장에서도 다
0: 맞아요.
2: 컸지만 지금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았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 형도 아니고 이제 둘째인데, 그렇죠. 둘째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형으로도 그 형의 또 빈자리가 있는 것을

0: 또 끌어안고 살아야 했으니까 이
1: 응.
0: 부부가 다.
1: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소설 중간에 있는데 동기 남자 동기 석현이 등장할 때가
0: 네.
1: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허준기가 보이지 않아서 남편 어디 갔나 하고 은태영이 찾으러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춥다 하고 다니는데 동기인 석현이 왜 여기 나와 있어라고 하면서 패딩을 슬쩍 벗어줘요.
0: 네.
1: 그리고 그 패딩을 이제 어깨에 덮고 벤치에 잠깐 앉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허준기가 멀리서 보고 있었던 장면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찾으러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남자 동기였던 석현과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0: 네.
1: 허준기가 보는 거예요.
0: 오.
1: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석현은 내가 결혼과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 사실에 가슴이 쓰라릴 때도 많았지만 이제 나는 그 상실감을 둥글게 말아 저글링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석현이 패딩 하나 벗어줬다고 해서 막 허준기와 이혼하고 당장 석현과의
0: 네.
1: 새 삶을 시작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0: 그러면 우리 독자도 놀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갑자기? 그렇죠.
0: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1: 이런 게
0: 아니고.
1: 아니고요. 허준기가 은태영 신입사원일 때 호감을 보였던 시절,
0: 네.
1: 허준기의 눈빛을 은태영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석원 창고 안에서 야근을 하고 계속 잔업을 이어갈 때 남편이 은태영과 석현을 동시에 바라보던 그 시선을 잊지
0: 네.
1: 못한다는 거예요. 이두 사람 모두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읽었다는 거죠. 은태영은 사랑하고
0: 네.
1: 석현은 이제 회사 동료이자 후배이자 후임으로서 너무너무 탐내하는 그런
0: 네.
1: 눈빛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석현은 남편의 후임으로서 한 팀을 이뤄서 여전히 재단의 업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고
0: 네.
1: 어쩌면 은태영도 허준기와 결혼해서 퇴사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재단 내부에서 은태영도 자신의 소명을 다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때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태영은.
0: 참 절묘한 장면이네요. 그런
1: 맞아요.
0: 부분도.
1: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0: 네, 톰 오델의 트루 컬러스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계속 이어갈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형님 가족이 입관 전에 도착해요.
0: 네.
1: 투병 때도 임종 때도 어머니가 그들을 못 봤는데 한줌 제가 되기 전에는 이제 큰아들 가족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둘째 날 오후에 또 장지까지 같이 갈 친척들도 모이고 북적북적한 상황에서 이그왜 태어났니 노래 불러서 울렸던 그 친척 누나 있잖아요.
0: 네.
1: 그 친척 누나가 계속 어머 준기 쟤 나한테 삐졌니? 그 얘기했다고? 왜날 아는 척도 안 하니?
0: 네.
1: 은태형한테 와가지고 또막 주절주절 하고 친척 누나가 아유 쪼잔한 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돌아다니니까 그런 풍경들이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0: 네.
1: 코믹하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남편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태일까? 계속해서 좀 마음을 짚어보면서도 이 장례식장에서 또 동기 경주를 만났을 때 경주가 이제 은퇴형이 재단을 퇴사하고 난 후에도 재단 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다가 어느 순간엔 좀 은퇴형 앞에서 말조심을 한다든가 어떤 벽 같은 것들을 느꼈을 때어좀 생각하게 됐던 그러니까 은퇴형과 허준기와의 결속보다 더 중요한 결속이 회사 내부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0: 네.
1: 것. 이런 것들이 은퇴형에게 아주 조금씩 마음의 균열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남편에게만 종속되지 않는 어떤 좀 친밀성과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례식장 내내 은퇴형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허준기에게 구속되지 않는 은퇴형만의 삶에 대해서
0: 네.
1: 좀 재설계에 가까운 이 마음의 정리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뭐 여성, 기혼 여성자의 삶이 사랑하고 미워해서 이별을 선택한다. 이런 어떤 단순 경로로만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0: 네.
1: 시어머니의 죽음과 은퇴형의 삶을 역전시키는 위치로 좀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은퇴형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아주 곱게 빻아주셨던 마늘을 이 얼음 트레이에
0: 네.
1: 부어가지고 얼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 냉동실 문을 열고 트레이에서 마늘 큐브를 하나 똑 떼가지고 입에 그냥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2: 네.
1: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것
0: 쉽지
1: 같은데
0: 않죠.
1: 네모난 마늘을 어머니가 해주신 마늘을 입안에 넣고 있는데 이제 딸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냄새나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냄새나 냄새나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삶의 아주 일상적인 한 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이 마늘 큐브를 입에 넣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0: 대부분은 그렇게
2: 그쵸,
0: 해보시는
2: 그쵸.
0: 적이
2: 너무
0: 없을
2: 크잖아요.
1: 거예요. 그쵸.
2: 그렇죠.
1: 모르겠는데 은태영이 대신 말해줍니다.
0: 아.
1: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구멍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입을 헹궈도 마늘이 준 자극이 식지를 않아가지고
0: 네.
1: 가슴이 너를 뛰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어머니 하고 부른 거예요. 은퇴영이. 그리고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게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얼핏 전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이 마지막 장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번더 읽으니까 뭔가 은퇴형은 이제 10년간의 결혼 생활, 자기를 소진만 지켜왔던 그 사랑의 방식을 포기하고자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0: 네.
1: 생각이 들어요. 뭐 허준기와 이혼을 감행하겠다거나 이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은퇴형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남은 생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삶을 구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날의 자기 자신을 향한
0: 네.
1: 인사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0: 그러니까 정말 그 가까운 이의 그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이별, 애도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은퇴형이 겪는 것처럼 내 삶이 그 이후에 내 삶이
1: 그렇죠.
0: 완벽하게 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계기, 전환점이 되기도
1: 그렇죠.
0: 하잖아요. 약간 선택되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1: 맞아요.
0: 선택 조금 더 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형이.
1: 맞아요.
0: 아무튼 마늘은 너무나 강렬한
1: 네.
0: 장면이어서
2: 그쵸.
0: 네, 이제
2: 며칠은 갈것 같은데요.

0: 김우주님 네. 마늘 까면서 듣고 계시는데
1: 아, 네, 마침.
0: 오늘 집중력 장난 아니에요. 네. 북클럽 들으면서 마늘 냄새에 취해봅니다. 너무 재밌나요? 라고 와. 하셨고요. 네. 아, 0786 쓰시는 카페인님은 또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USB 장면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남편을 위협하는 재단 사람들을 없앨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
2: 네. 또 장르가 맞아요. 또 바뀌네요.
1: 이런 네. 해석도 가능하지만 중간에 보면 요, 뭐 지금 생각나는 구절이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남편 허준기가 뭐 늪이나 진창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빠진다면 두 발 다 빠지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거.
2: 그 부분이 맞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않아요. 지금 제가 정확한 문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은태영의 가슴에는 심장에는 무엇이 박동하고 있는 것인가 좀 추정해보는 재미도 있어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지금 은태영이 가지고 있는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이것이 남편 허준기를 위협할 만한 것인지 허준기를 위협하는 무언가에 대적할 만한 것인지는 명료하게 그려져 있지가 않아서 네. 또 예측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누군가 아이는 봐야 되니까.
1: 맞죠.
2: 그 문장 뒤에 그는 좀 쉴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을 쉬게
1: 그렇죠.
2: 하고
1: 누굴
2: 자기가
1: 공격하려고
2: 다시
1: 하는 거지?
2: 네, 뭐 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네. 정말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네, 문장들이 많이 나오죠.
0: 자, 유영주님 아이라인부터 마늘 큐브까지 은태영의 강한 결심이 상상 초월인 듯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이 드신 네. 것 같고요. 사비나 앤 드론지의 So When It Goes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맥동민 작가님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 고구마 요리 쪽을 준비할까 마늘 요리 쪽을 준비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한국인이라면 네. 마늘이지.
0: 마늘.
1: 네, 마늘. 한국인 그런 밈들 되게 많잖아요.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요리 레시피 같은 거 할 때 마늘을 정말 많이 넣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세 개 넣고 그럼 저 사람들이 뭘 많이 넣는 거지 지금 라는 생각을 할 때 할 네. 만큼 한국인들이 진짜 마늘을 많이 먹는 역시 환웅과 우애가 맞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늘을 많이 먹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늘이 여기 소설에 나왔을 때도 전혀 뭐 어색하지 않고 마늘 큐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네. 문제는 마늘 큐브를 그렇게 하나를 웬놈으로 예전 우리 할머니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웬놈으로 이렇게 하나 먹는 거는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 마치 알사탕 먹듯이 그렇죠. 이거 쉽지 않죠.
1: 다시 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정말 먹었다고?
2: 네, 믿을 수 없었어요.
0: 네. 아니 진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당군 신화랑 연결이 되는 행위인가?
1: 갑자기 네, 100일 동안 먹었잖아요. 그래도 살아남은 그 후예니까 네. 우리는 그만큼 좋아하는 네, 그런 민족이니까 그 마늘 요리 네. 를 준비해서 한번 축구 상점에 팔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걸 또 어떻게 이을지는 네, 좀 더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마늘 요리인데 한국의 마늘 요리 하나 준비했고요. 네, 근데 이건 뭐 한국의 뭐 마늘이 주가 되는 요리는 아니고 네. 네, 그리고 두 가지는 스페인의 마늘 요리를 준비했어요. 네, 또 스페인 사람들이 또 한국과 기질이 비슷하다 네, 라는 말이 있죠. 또 영화 멋진 하루 라는 영화 보면 하정우 씨가 주인공인데 네. 자기의 꿈은 한국이 아니라 스페인에 가서 막걸리집을 하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그 상대 배역으로 나오는데 왜 그게 꿈이냐. 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 우리랑 너무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막걸리 좋아하잖아. 네. 스페인 사람들도 당연히 좋아하겠지. 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서 네, 나중에 차리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긴 하는데 네. 네, 그만큼 스페인과 한국은 약간 기질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실제 여행을 가봐도 뭔가 좀 뜨거운 것 같고 네, 뭔가 재지 않는 것 같고 네. 뭔가 직설적인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에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리에서도 마늘을 또 많이 쓰는 그렇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오늘은 스페인 요리 두 개 네. 일단 먼저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 요리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0: 첫 번째 요리
1: 네, 소파 데 아호라는 요리예요. 네, 스페인 사람들의 소울푸드 라고 하네요. 네. 네. 한국으로 치면 된장국, 뭐 김치찌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네,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스프를 만드는 스프 요리거든요. 네. 스프 요리인데 거기에 뭐 별거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일단 마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좋은 올리브 오일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 그 정도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빵을 찍어 먹거나 아니면 네. 빵을 거기 넣어서 같이 먹거나 하는 굉장히 간단한 요리. 입니다. 한국도 김치찌개가 소울푸드인데 굉장히 그쵸. 어떻게 보면 간단한 요리잖아요. 김치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네. 돈이 있으면 고기 넣고 돈이 없으면 빼도 괜찮은 그런 요리니까 여기서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오에 뭐 하몽이라든지 네. 이런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먹고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빵만 적셔서 먹고 이런 요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소박한 음식인데 이게 소울푸드가 된 것은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거겠죠?
0: 그렇죠.
1: 많이 먹은 이유는 그 당시에 스페인 중부 가면 진짜 땅밖에 없고 뭔가 바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춥고 건조한 그런 내륙 지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고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소박한 음식이 발달해서 이런 걸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은 계속 하루 종일 이것만 먹었던 그런 요리여서 소울푸드로 됐던 요리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 요리는 아호 블랑코.
0: 아호 블랑코.
1: 네, 라는 음식을 준비했고요. 또 아호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아오가 스프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스페인어로. 그리고 블랑코는 뭐 하얀, 뭐 차가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걸 해석해보면 찬 스프, 네, 냉스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요리도 스프 요리인데 굉장히 차가운 스프 요리고요. 여기도 굉장히 간단한 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 음식이 아몬드, 올리브오일.
0: 아몬드랑 올리브오일? 네.
1: 그걸 굉장히 아몬드를 갈아서 넣고 올리브오일 넣어서 유화작용을 통해서 약간 크리미하게 오. 만든 다음에 여기에 빵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찢어서 넣어요. 아. 그리고 갈아요. 네. 그러면 좀 더 크리미해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생마늘을 넣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해서 차갑게 식혀서 먹는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먹었던 그런 냉스프 요리라고 해요. 네. 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마늘이었다고 하고요.
0: 그러네요. 생마늘을.
1: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스페인 마늘 요리를 준비했고 마지막 요리는 제가 못 먹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과메기를 준비했어요.

0: 네,
1: 구룡포 과메기
0: 네.
1: 준비했고요. 두 분은 좋아하시나요?
2: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죠.
0: 저도 그런데 예전에 그 포항 살던 선배가 있어서 그 철이 되면 너무 좋은 과메기를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1: 포항
0: 그때 이제
1: 사람들의
0: 좀
1: 상징이죠.
0: 네, 옆에서 먹었죠. 근데 약간 어색해요. 저도 과메기를 그대로
1: 맞아요.
0: 이걸 먹을 때는 그 옆에 있는 그 알배추가 그렇게 맛있음을 자꾸 깨뜨리면서
1: 그렇죠. 뭘 계속 얹게 되죠.
0: 뭔가 네. 다른
1: 잘 못
0: 것을
1: 먹으시는 분들은 과메기 하나로만 못 먹고 거기 김도 넣고 뭐도 넣고
0: 그러니까
1: 쌈도 굉장히 듬뿍 넣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0: 귀한 거라고 하니까
1: 그렇죠. 그런 걸 보면
0: 했죠.
1: 또 포항 분들은 혈이 차죠. 저 좋은 과메기에 지금 뭘 저렇게 많이 넣고 이렇게 먹냐라고 하는데 이 과메기 요리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또 점인 마늘이잖아요.
0: 점인 마늘.
1: 네, 마늘 이렇게 한 점 딱 얹어서 같이 먹는 게 또 킥이 될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
0: 아 진짜 한국인에게 점인 마늘이란 무엇인가 물론 다진 마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그쵸.
0: 진짜 점인 마늘도 많이 끼어듭니다 진짜
1: 네네.
0: 요리마다
1: 네 이것도 과메기도. 쌈에 또 안 넣을 순 없는 그런 요리잖아요 그런 네. 요리 재료가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요리 3종 세트로 이번에 팔아보려고 하는데 이 요리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마늘이 들어간다라는 게 있고 이 세 가지 요리 모두 천운영 작가의 산문집 중에 돈키호테의 식탁이라는 책이
0: 너무 좋아하는
1: 있어요.
0: 책이에요.
1: 네.
0: 이
1: 책에 나오는 요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두 가지 요리는 돈키호테가 직접 먹었던 요리.
0: 네.
1: 돈키호테라는 책에 나온 요리고요. 뒤에 가메기 구룡포는 천운영 작가님이 돈키호테한테 먹이고 싶은 요리였다고 해요. 돈키호테가 마지막 이렇게 풍차에 이렇게 달려들면서 큰 부상을 입고 결국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천운영 작가님이 꼭 이 요리를 먹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구룡포 가메기와 그 점인 마늘 이야기를 책에 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마늘 요리 구룡포 과메기와 마늘을 전하고 싶었을까라고 했을 때 천은영 작가님이 제가 이렇게 어떤 얘기 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마늘은 노동자의 음식이었다.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고 힘을 내게
0: 그렇죠.
1: 해주는 그리고 열을 내게 해주는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스페인의 노동자들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많이 먹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도 이 마늘 요리를 먹으면 다시 힘이 나서 다시 일어나서 말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요리를 먹여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마늘 요리를 준비한 이유는 이 소설을 보면 처음에는 마늘이 큐브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얼린 상태로 등장을 하죠.
0: 그렇죠.
1: 냉장고에. 그렇게 얼린 상태로 등장을 하면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 태형이 그 큐브 중에 하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꺼냈다는 의미고 마늘을 녹였다는 의미고 내 몸에 넣었다는 의미고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몸속에서 그 책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고 그게 열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태형은 무엇을 할까?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게 이 소설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그리고 분명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USB로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무언가 그 마늘로 인한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발산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지금도 뭔가 아직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나도 이렇게 한번 이러는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마늘 큐브 하나를 그대로 먹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0: 네. 네. 그래서 잊히지 않죠.
1: 네.
0: 이 장면이.
1: 네. 그래서 우리는 태형 같은 그런 다짐이나 이런 용기는 없기 때문에 마늘 요리를 해서 먹자. 네.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 우리도 그 마늘이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활동,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을 실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마늘 요리 3종 세트를 한번 팔아볼까 합니다.
0: 깊은 뜻이 있었네요. 저는 마늘 요리에서 뭐 감바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감바스는 너무 부르주아 음식.
0: 맞아요. 더 거친.
1: 그렇죠.
0: 이 소설과 정말 딱 맞는.
1: 네, 네, 바다도 있고 새우도
0: 맞아요.
1: 잘 잡히고 이런 곳에서.
0: 맞아요.
1: 네, 그런 거죠.
0: 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또 좋은 사연들 많이 주셨는데요. 최승명님, 과메기는 초장맛 아닌가요? 하면 안 돼요. 네, 포항 분들 난리 납니다.
1: 네, 네 초장맛으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0: 자, 김선아님, 고은 동민 승숙 작가님의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 너무 진지하고 집중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북카페 안 들었을 예전엔 뭘 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될 정도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두 분 발표할게요. 0381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77

0: 09 쓰시는 카페인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두 분. 우리
1: 네.
0: 다음 주책 예고를
1: 네.
0: 할까요?
1: 다음 주에는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단편 제목은 관종들. 소설집 달걀의 온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 네, 이 책으로 우리 다음 주에 얘기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존박의 스마일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3: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2: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3: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4: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3: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2: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5: (목소리)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6: 이에 야사시 조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5: 월, 화, 수 오전 5시
6: 야사시 조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기름진 명절 음식에 위장이 더부룩한가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이 될 괴식, 아니 외식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모 편의점 체인이 생성형 AI와 함께 개발한 먹거리를 내일부터 판매합니다. AI가 개발했다는 사실도 뉴스거리지만 이 발상이 새롭고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 특별히 지면을 할애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 테마는 이게 뭐야? 해서 오 이거 맛있네 로 귀결되는 미식 경험이 될 거랍니다. 소개합니다. 피클 맛 레몬 타르트, 사케 단팥 발효 버터 요구르트 빵, 그리고 직접 비벼 먹는 파르페 샐러드입니다. 도전 가능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도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뮤지션들의 소위 말하는 협업, 콜라보도 간혹 뭐 간혹 아주 간혹 괴식의 느낌을 줄 수는 있죠. 대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곡도 미국의 찰리 푸스 그리고 일본의 히카루 우타다의 듀엣으로 홈 듣고 왔습니다. 이건 약간 맑은 갈색빛 또는 육수 느낌이 나는데요. 예. 자, 일본의 롯땡 편의점 체인이 AI와 함께 개발한 신메뉴, 신맛 단맛 콤보인가요? 피클맛 레몬 타르트 한 2,300원 정도에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피클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피클을 잘게 자른 그런 토핑처럼 사진을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타르트 위에.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어진 사케 양버터 요구르트 빵 김우주님께서 이거 발효 요구르트 빵 사케 빵 도전 앙버터의 찐빵 맛있어 보입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사케 그러니까 술 들어간 빵은 저도 어렸을 때 간혹 예 자주 먹을 수는 없었죠. 술 취할까봐. 술 들어간 빵 괜찮을 듯 한데요. 예 일단 보기에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마지막 이 샐러드가 좀 알쏭달쏭하네요. 일본 사람들이 파르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기에 일본식 쌀국수가 혼합이 된다. 베트남 식당에 가서 짜조를 먹고 디저트로 하겐다즈를 먹는 그런 느낌일까? 근데 그거를 좀 급하게 섞어 먹는다. 아무튼 이게 제일 비쌉니다. 4,000원. 저에게 괴식은 어떤 음식이든 선지가 들어가면 일단 예, 도망갑니다. 3920님께서 피클 타르트 명절 내내 멀쩡했던 속이 갑자기 더부룩해지신다. 이상 피클 싫어하는 1인이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피클의 묘한 그 신맛 플러스 뭐가 있잖아요. 그 약간 예. 오미셀님께서 도전 전 전부 도전 맛난 거 엄청 좋아해서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큰일 나 봐야 입에서 이렇게 다시 밖으로 뱉어내면 되니까.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음행 라운지 소식입니다. 10월에 새음행 라운지. 와, 벌써 9월 라운지 이후 한 달이 지났네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무속 음악을 펑크와 재즈로 재해석한 좀 멋진 밴드죠. 아티스트 추다의 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추다의 차지스를 초대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새로운 신메뉴가 하나 떠올랐네요. 갑자기 추다의 차지스를 소개하면서 예전에 제 초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먹던 메뉴인데요. 스팸과 초코우유에 스팸을 말아먹는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났네요. 자, 음악 두곡 듣고 오죠. 프랑스의 마농 리사의 Le Petit Pêcheur, 꼬마 어부, 그리고 이어서 말리의 아야 나카무라의 코핑, 여자친구들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말리 출신의 아티스트 아야 나카무라의 코핑 여자친구들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 아티스트 마농 리사의 Le Petit Pêcheur 꼬마 어부였습니다.

초코 우유와 스팸 관련해서 게시판에 장수진님, 진창숙님께서 이거 궁금하다. 단짠은 맞는 것 같은데 하셨는데 의외로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실험해 보시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9월 28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시 문학에서 파생해서 안달루시아 민속음악에 합류하며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한 스페인 대중가요 꼬블라를 만납니다.

프랑스의 샹송이 있고 독일의 슐라거가 있다면 스페인에는 꼬플라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낳은 오페라 거장 플라시도 도밍고도 꼬플라를 불렀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호세 펠리시아노도 플라멩코의 현대화를 이끈 주역, 스페인의 무이카도 꼬플라를 불렀죠.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도 별도의 꼬플라 플레이리스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꼬플라는 꼬플라 안달루사의 줄임말입니다. 안달루시아의 코플라라는 뜻이죠.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민속음악 계보에서 플라멩코와 함께 탄생한 음악 스타일이 꼬플라인데요. 그 뿌리는 15세기 중세 후기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스페인 시문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8음절로 이루어진 행 두 줄, 4음절로 이루어진 짧은 행 한 줄이 교차하는 궁정 시문학이 탄생했는데요. 이 양식이 한 세기를 넘으면서 귀족에서 평민들의 구전가요 형식으로 정착합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노래를 곁들인 연극, 즉 가극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꼬플라가 완성되었죠.

코플라는 코플라 안달루사, 안달루시아의 코플라 외에도 Canción Española, 스페인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자주 플라멩코와 혼동되지만 스타일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플라멩코가 폭발하는 감정을 반영하는 연주, 즉흥적인 가창을 내세우는 반면에 코플라는 시문학과 가극의 뿌리를 둔 스타일답게 철저히 구조화된 서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랑, 질투, 비극, 배신, 사회적 차별, 서름 등등 서민적인 멜로 드라마를 연기하듯 노래하는 게 특징이죠. 화성면에서 고블라는 단조를 선호하고 훅이 살아있는 멜로디를 중시하고 기타, 피아노, 오르케스트라, 밴드 등 다양한 연주 형태를 오갑니다. 플라멩코를 비롯해 파소 도블레, 볼레로 등등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스타일을 접목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코플라의 세속성은 이 코플라가 가진 생명력의 본질입니다. 동시에 코플라의 주체가 민중임을 암시하죠.

19세기 스페인 시인 마누엘 마차도 그는 그의 시 라 꼽라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민중이 노래하기 전까지 꼽라는 꼽라가 아니다. 민중이 꼽라를 노래하기 시작할 때 누구도 작곡가를 알지 못한다. 너의 꼽라가 민중의 가 닿도록 노력해라. 그것이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지라도 예술을 혼을 녹여 민중의 영혼에 심을 때 이름은 잃어버려도 영생을 얻게 될지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5세기 중세 시대의 궁정 시 문학을 뿌리로 18세기 기층민의 구전가요로 성장한 후에 스페인의 대중가요의 절대적인 기틀이 된 음악, 꼬블라를 만나봤습니다. 두곡 듣고 왔죠. 1953년도 동명의 영화에 사용되면서 이 가수, 이 아티스트의 상징적인 레퍼토리가 된 음악이었습니다. 아이고 서르마 서르마 이설우마라는 제목의 아이 베나 니타 베나 롤라 플로레스의 음악이었고요. 어렴풋이 스페인 관련 포스터나 뭐 이런 상징들에서 어린 시절에 분명히 봤던 것 같기도 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외국에 수출된 전형적인 스페인상, 당시 그런 이미지들, 브랜드, 그 느낌, 에스파뇰라다라고 총칭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제적으로는 이게 안달루시아를 스페인 전체의 이미지로 포장한 문화상품이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좀 비약을 하자면 요즘 케이팝이 상징하는 것이 한국 대중음악의 전부인 거다. 뭐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런 의미겠죠. 그만큼 롤라 플로레스의 그 장악력, 뭐 영향력은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남미에도 그가 출연한 영화가 엄청 또 수출되면서 특히 멕시코 같은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라기보다는 무용수였고 정통 플라멩코보다는 여러 혼합적인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음악을

역시 코플라를 소화하는 20세기 대표적인 스페인의 상징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 카를로스 카노의 Falsa Modena, 가짜 동전. 일단 제목이 재밌죠. 87년도 발표한 버전인데요. 원곡은 그보다 반세기 전에 1936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스페인 시 문학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그런 작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음악적인 스타일보다도 그런 뭐 문학적인 그런 영역에서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음악적으로도 코플라뿐만 아니라 파두, 볼레로 등등 가리지 않고 수용하는 그런 커리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6년이라는 해가 또 의미하는 바는 프랑코 독재 체제에서 이 코플라가 나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전유된 그런 면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복원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36년 그 이전 제2공화국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 느낌, 뭐 음악을 뭐 복고주의로 복원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음악은 현재의 음악으로 두고 정신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프랑코 독재 이전으로 그 원년 뭐 그 중요한 시절을 또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그런 행보였다고 합니다. 7108님께서 플라멩코 색깔이 여전히 느껴진다라고 하시네요. 저는 뭐 심지어 동유럽 선율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오늘 괴식도 소개했지만 그런 혼종의 요소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1177님께서 보라로 그 첫 번째 곡 뮤비 보는데 롤라 플로레즈의 카리스마가 엄청나다라고 언니 카리스마 끝내주네요라고 써주셨습니다. 내일 새로운 키워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이탈리아의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드리아노 젤렌타노가 부르는 L'emozione non ha voce, io non so parlar d'amore. 사랑을 말로 표현하라고 난 못해. 감정에는 목소리가 없다고. 이어서 역시 이탈리아의 레나토 제로의 마가리 그랬으면 좋겠네.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은 칠레의 헤페가 부르는 프루타 이테, 과일과 차입니다. 칠레 뮤지션 헤페의 2012년 곡인데요. 잠든 연인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리는 이 화자의 사랑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의 눈을 오호스 데 인디아, 원주민의 눈동자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노래의 어조가 살짝 변합니다. 칠레 원주민의 역사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핍박을 멈춰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읽히죠. 낭독하겠습니다. 잠들면 당신 꿈을 꾸어요.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거죠. 살짝 입을 벌린 채 곤히 잠든 당신. 꿈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 곁에 당신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이 나라가 당신을 왕으로 선택하는 날이 온다면 이 나라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 날이 되겠죠. 원주민의 눈동자를 가진 당신, 거리의 바람을 품은 당신의 머리칼, 그런 당신의 꿈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꿈이지요. 향이 좋은 따뜻한 차를 내릴게요. 과일, 빵, 커피도 있어요. 당신이 잠에서 깨면 둘만의 아침 식사를 즐겨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네요. 당신과 함께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좋은 음식과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칠레의 싱어송라이터 헤드웨이의 2012년 곡 프루타 이때 과일과 차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칠레 출신의 또 다른 뮤지션 음악 한곡더 추가합니다. 몽 라페르테가 부르는 알고 에스메홀, 뭔가 더 좋아졌어. 듣고 오죠.

칠레 싱어송라이터 몽라페르테의 노래 알고 에스 메홀 뭔가 더 좋아졌어 듣고 왔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한테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말리의 후두마따 디아와라 그리고 영국의 데이먼 알반인데요. 제가 잠시 머뭇거린 이유가 이것은 어떤 음식 조합으로 괴식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 아까 그 찰리 푸스와 히카루 우따다 갈색 나는 맑은 육수라고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기 편견이 들어가 있구나. 이게 다시마 육수 떠올리는 게 분명하네. 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반성을 왜 하느냐고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음식이랑 이렇게 매칭하는 게좀 뻔하다는 생각에서, 예. 아무튼 말리 영국 두 사람의 조합입니다. 후투마타 디아와라와 네이먼 알반의 은세라 내가 돌아갈 곳이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멕시코의 밴드 마나의 1998년 곡 엔엘 무엘레 데 산 블라스 부두에서라는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5669 문자로 주셨습니다. 차에서 주로 저희 방송 들으신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들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북카페로 제 목소리를 아셨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신청곡까지 더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버전으로 엘 콘도르 파사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함께 듣겠습니다. 이게 호세 펠리시아노 버전이 제일 유명하다는데 오늘 어떤 버전 저희는 준비하는 건가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버전인가요? 아니면 호세 펠리시아노인가요? 아, 5669님? 뭐, 호세 펠리시아노 버전으로 함께 하시죠.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가 날아가다. 이 음악 함께 듣고요. 한태인의 월드 차트 함께 하시죠.

va como el cóndor, volará, volará y buscará la inmensidad.

0: 매주 월요일 세계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애니메이션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서 안내합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살짝 다정한 톤인데? 약간 마이크에 붙어서 약간
1: 네 이게 뭔가 좀 네. 시작을 이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네. 크게 얘기하면 아 안녕하세요
0: 예, 지난주는 약간 아, 네. 좀 그런 예, 상쾌한 톤이었는데
1: 네 오늘은 좀 아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0: 혹시 명절 음식 너무 드셔서 속이 더부룩한 건 아니세요?
1: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안아요?
1: 네 항상 뭐 그렇게 과식을 하진 않기 때문에 네, 뭔가 네 맛있는 거 많이 네. 먹었습니다. 가족들의 어떤 사랑이 가득 담긴 이제 파김치라든지 네, 파향이 좀 아직도 나는 느낌이 있는데 파김치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메르치 볶음이라든지 아, 이런 거
0: 아, 좋네요. 네, 아주 저도 좋아하는 밑반찬 뭐 이런
1: 그렇죠. 그래 가족들 만나가지고 잘 쉬기도 쉬고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간만에 이제 어른들도
0: 건강한 뵈고, 모습으로
1: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잘 네. 만났다가 그리고 돌아왔네요. 네,
0: 돌아오셨어요.
1: 네, 여러분들도 좋은 명절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 이제 또 현실로 돌아와야죠.
0: 네.
1: 돌아오세요, 여러분.
0: 네. 연휴가 좀 짧았죠.
1: 그렇죠. 짧다면 네. 굉장히 네. 짧았고, 네. 아, 물론 뭐 연차 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
0: 그렇죠.
1: 예, 네, 그렇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한 4일 정도는 저희가 푹 쉬었다라고 믿고, 한번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0: 한태인도 잘 쉰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그럼요. 어. 저도 뭐 잘 쉬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곁으로. 네.
0: 그 오늘 첫 소식이 일본의 편의점 체인에서 AI하고 개발한 신메뉴 출시된다는 소식이었는데
1: AI하고 개발을 했다고요?
0: 예, AI하고 요즘 또 이제 편의점 음식 메뉴도 개발한다.
1: 오, 니들이 뭘 알지? 먹어본 적 없으면서.
0: 그치? 입이 네. 입이 있나?
1: 네. 뭐, 예. 이거 순수히 화제성에만 몰빵한 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0: 그래서 네. 언젠가 또 일본 공연 성사되시면
1: 네네.
0: 이게 지금 뭐 출시해가지고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어허. 참고하시라고 피클맛 레몬 타르트
1: 저희가 일본 공연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잠깐 여행 다녀오시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아니, 아무튼 네네. 이거 어때요? 피클맛 레몬 타르트 좀 구미에 땡기나요?
1: 아니 신맛 레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새콤 네. 이게 상큼하고 네. 좀 새콤한 맛인데 여기다가
0: 추가로
1: 피클을 더
0: 네, 신맛을 추가한다.
1: 건더기를 피클로 네. 한 번 더. 근데 이게 사실 피클의 개념이 네. 우리나라하고 뭐 좀 서구권하고 네. 미국 특히 미국하고 네. 좀
0: 미국
1: 다르잖아요.
0: 피클이랑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미국 피클은 그냥
0: 신맛만 나온다요.
1: 네, 자에서 그냥 네. 간식처럼 이렇게 꺼내가지고 네. 막 우리가 꿈틀이 젤리 신 거 먹고 네. 막 이렇게 하듯이
0: 한국의 오이지 맛이랑 살짝 통하는 건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좀 독해요. 좀
1: 그렇죠. 네. 개념도 다르고 네. 굉장히 더 강렬하고 맞아요. 코를 찌르는 맛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0: 근데 일본 피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뭔가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0: 달콤달콤.
1: 피자, 네, 피자 먹을 때 좀 단맛이 좀 많이 네. 첨가가 되어 있는 느낌일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0: 2,300원.
1: 네, 내가 왜 이걸 내가
0: 2,300원을 네. 내가 들여서 이걸 입에 넣어야 되나?
1: 그렇죠. 내가 어째서라는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렇게.
0: 아, 두 개 더 있어요.
1: 네, 네.
0: 사케 앙버터 요구르트 빵.

0: 아, 진짜 앙 버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조합이고
1: 맛있잖아요.
0: 맛있는 조합이고
1: 예.
0: 그런데 사케는 뭐야?
1: 그러니까 술빵을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막걸리로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서 술빵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0: 아, 그 어쨌든 알코올이나 이런 건다 날라가고 그 효모 같은 느낌만 남아 있는 걸까요?
1: 약간 술 냄새가 살짝 도는데 그거 먹고 취할 일은 없을 것
0: 아,
1: 같긴
0: 뭐 기분 좋은
1: 하죠.
0: 맛일 거라고 보는데. 예. 사케, 발효 버터, 팥 그리고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또 뭐야?
1: 요구르트까지.
0: 야, 이거 뭐. 근데 뭐
1: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
0: 이거는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1: 청취자
0: 다
1: 반응도 좋았어요,
0: 결이
1: 이거.
0: 비슷해서. 예, 어쨌든 다 이게 좀 유산균의 어떤 기운 같은 느낌이,
1: 발효,
0: 예,
1: 발효.
0: 발효의 어떤 컨셉트로 나온 것 같아서
1: 발효 끝판왕인가?
0: 결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마지막 또 품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1: 일본식 파르페 샐러드.
0: 아, 이건.
1: 겉은 파르페고 속은 샐러드인데
0: 예.
1: 층층이 쌓는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게맛살이랑 달걀지단, 오크라, 갈색 소스가 있고요. 일본식 국수가 있어요.
0: 아,
1: 쌀국수가. 그리고
0: 그러네요.
1: 밑바닥이 이제 파르페.
0: 야끼소바도 들어가 있고, 이게, 아,
1: 퍼먹다가
0: 파르페. 마지막에
1: 밑에 디저트로
0: 디저트.
1: 나오는 뭐 이런 건가?
0: 진짜 싫습니다. 진짜 싫고요. 진짜 싫어요. 아니, 샐러드면 샐러드고, 파르페면 파르페지. 이거는
1: 괴식이에요, 이건?
0: 너무, 아니, 괴식을 떠나서 좀 괘씸하네요.
1: 괘씸하다.
0: 따로 사먹어.
1: 이거를 4,000원에 팔고 있어?
0: 그렇네요. 이거를 그냥, 뭐, 물론 하나로 다 치들어 있어서 4,000원이면, 아, 400엔이면은 좀싼 건데, 에휴네요. 에휴. 에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수요가 일본엔 있을 것도 같긴 하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뭐 발표를 했겠죠.
0: 그렇죠.
1: 아무튼.
0: 빠르게 빠르게 이게 먹어야 되니까, 먹고 후루룩 하고 자전거 타고 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1: 혹시
0: 그럴 수도 있네요.
1: 개인적으로 태인 씨가 경험한 일본에서 경험한 괴식 없어요?
0: 괴식처럼 보이는 것들은 꽤나 많았는데 저는 시도를 하지 않죠, 굳이.
1: 그러니까
0: 저는
1: 눈으로 보기에도 괴식이니까 입으로 넣을 이유는 없을
0: 맞아요. 저는
1: 텐데.
0: 사실 예전에 몬자야끼를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좀
1: 몬자야키.
0: 충격을 받았어요.
1: 그 약간 곱창 들어가는 건가요?
0: 그 곱창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막 이렇게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좀 조사서 잘 조사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밀가루 반죽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부침개 같은 건데 비주얼이 굉장히
1: 너무
0: 저기 좀,
1: 다졌구나.
0: 예, 그, 저, 새벽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0: 비주얼이.
1: 뭔지 알았어.
0: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이거는 비주얼적으로 먹기 싫다.
1: 해장 음식도 아니고 말이야.
0: 예, 굉장히 싫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 뭐 맛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니끌니끌니끌니끌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괴식까지는 아니에요.
1: 괴식은 아니고
0: 예,
1: 그냥
0: 그냥 제가
1: 뭐.
0: 비주얼적으로 좀 다가가기 힘들었다 정도지.
1: 그렇구나.
0: 괴식 리포터 이런 거좀 해보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도전적인 성격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1: 음식에
0: 예,
1: 도전
0: 저는
1: 모험심은 없는
0: 아는
1: 거죠.
0: 거 먹어요.
1: 아는 거.
0: 야끼소바 먹고요. 치킨 남반 먹고요. 예, 여러분 다, 아, 어디 가도 맛있다. 장어덮밥 먹고요.
1: 남이 검증한 음식,
0: 예,
1: 안전하게.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몬자야끼를 싫어하는 한태인의 월
0: 네,
1: 차트.
0: 시도해 본 적도 없고요. 네, 용기가 없는 한태인입니다.
1: 오늘의 여행지는
0: 네.
1: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또
0: 그렇네요.
1: 골라오셨습니다.
0: 묘하게 또 그렇게 됐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끌려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음악이 좋아요.
1: 괜찮아.
0: 에,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또 건졌다. 그냥 종종 봐야겠다. 왜 여태까지 여기를 볼 생각을 안 했을까?
1: 이게
0: 이런.
1: 약간 변방은 아니고 약간 구석에 있는 느낌의
0: 그렇긴 하죠.
1: 나라더라고요.
0: 에, 굉장히 구석에 있는 느낌이고 어쨌든 발트해 쪽에 3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에,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IT, 과학기술, 요런 것들을
1: 몰랐어요.
0: 자랑하는, 네. 인터넷 이제 91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뭔가 국가적으로, 아, 우린 이걸 밀어야겠다.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밀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스카이땡, 이제 영상통화하는 스카이땡의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1: 그걸
0: 네,
1: 개발했군요.
0: 그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개발한 국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국가적인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낮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뭐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정도로 그런 국가긴 한데, 어쨌든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주고, 그 뭔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되게
1: 그래요?
0: 활발하게 열어요. 인구수도 적어요. 수원 인구수 정도예요.
1: 그게 어느 정도예요?
0: 예, 수원이 뭐한 120만 명 정도, 120 몇만 명 살고 이 정도라고
1: 100만
0: 하는데,
1: 단위구나.
0: 예, 에스토니아도 130 몇만,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130, 40만 정도라서, 뭐, 약간, 수원. 예, 땅덩어리가 좀큰 수원.
1: 수원이랑
0: 네, 이런,
1: 비교를 해야 되는
0: 예,
1: 나라가
0: 느낌,
1: 사이즈가.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는 상당히 적지만, 이 음악이라든지,

0: 차트에서의 어떤 자생력 같은 것들, 에스토니아 음악가들의 차트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물론 당연히 빌보드 차트라든지 이런 데서 들을 법한 음악들도 있습니다만, 에스토니안 뮤지션들의 음악들이 차트에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상당히 저한테는 되게 좋게 보였던 부분이었어요.
1: 그렇군요. 예. 참고로 핀란드 바로 아래쪽
0: 맞습니다.
1: 발트해를 면하고 있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러시아를 면하고 있죠. 예.
0: 맞습니다.
1: 아무튼 오늘은 한테인의 월드 차트는 오로지 에스토니아 차트에서만 골라오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한번 첫 아티스트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소개를
1: 네.
0: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라온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의 42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에스토니아의 밴드고요. 스마일러스라는 밴드예요. 스밀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1: 아하.
0: 스마일러스라고 하는 밴드고 2013년 발매된 이들의 20주년 기념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뭐 스마일러스 XX, 뭐 20, 아슈타트, 메테오리 디데 사유스라는
1: 약간
0: 앨범인데,
1: 이 언어도 약간 저 핀란드나 뭐 이쪽 느낌인가요?
0: 네, 핀란드 이게 여기도 그 지배 역사가 상당히 이제 뼈아팠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스웨덴어라든지 핀란드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 근데 에스토니아어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에스토니아어의 어떤 비슷한 느낌은 핀란드어라든지
1: 핀란드어.
0: 또 오히려 독일에도 좀 가까운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1: 네네.
0: 하시면 음악을 들을 때도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어의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1: 네네네.
0: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무튼 수록되어 있는 신곡이라고 하고요. 이 당시에 컴필레이션 앨범인데도 신곡을 수록을 했던 거죠.
1: 네네.
0: 그래서 모히또라는 곡이에요.
1: 모히또.
0: 네, 이제 또 제목은
1: 예.
0: 모히또라는 곡이고 어쨌든 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만들어진 밴드예요.
1: 결성은
0: 네,
1: 핀란드에서
0: 결성은
1: 했어요?
0: 핀란드에 했어요. 이게 되게
1: 예.
0: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결성 연도가 뭐 91년도인데 헬싱키에서 이렇게 결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에스토니아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 자리를 잡은 거예요?
0: 주된 활동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에스토니아의 어떤 그 대표적인 밴드 가운데 하나로 성장을 했던 거죠.
1: 그리고
0: 지금까지도 이 스마일러스의 음악이 에스토니아 차트에 계속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팀인데도 불구하고요.
1: 소위 말하는 국민
0: 네, 그런
1: 밴드
0: 느낌으로 계속
1: 격인
0: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아, 스마일러스 하면 다 아는 그런 밴드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핀란드 스튜디오에서 이 멤버들이 그 현장 스튜디오 투어라든지 스튜디오 녹음이라든지 이런 현장 일들을 하다가 아, 본인들 팀을 하고 싶다. 본인들 밴드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예요. 원래 막 기타 테크니션도 하고 막 로드 매니저도 하고 스튜디오 보조도 하고 믹싱 엔지니어도 하고 음악 관련 다양한 산업에 종사를 하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밴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1: 더
0: 굉장히 높았던
1: 좋겠네요.
0: 그렇죠. 굉장히 높았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평소에는 그다음에 밤에는 자기 음악하고 이렇게
1: 만들고
0: 해가지고 음악이 만들어지면서 밴드가 결성이 됐던 되게 어떻게 보면 낭만이 있는 그런 밴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결성 과정조차.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스마일러스라는 밴드의 음악적 특징은요. 기본적으로는 얘기하자면 뭐 멜로디랑 후렴구를 되게 최우선으로 하는 팀이에요. 모든 이제 음악 진행이 이제 포커스가 결과적으로는 후렴구로
1: 후렴에서
0: 가더라고요. 그거를 힘을 준게 느껴지고 기타 사운드 중심의 에스토니안 팝 록이다라고 이렇게
1: 팝록
0: 보시면 되겠고요. 뭐 파워팝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영미권의 파워팝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뭐 티네이지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팀들의 어떤 그 음악적 사운드라든지 노이즈를 의도적으로 막 활용하는 그런 기타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 노이즈 중심의 파워팝은 또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쭉 흘러가는 팝록인데 어쨌든 후렴구에 힘을 준 것이 좀 느껴지는 이제 팝록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다행히 잘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프나 연주력을 막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 이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굉장히 따라 부르기가 쉬운 코러스가 이제 특징적이니까요. 한번 듣고 와서 가사도 상당히 재밌어서 소개를 한번
1: 그게
0: 해드려요.
1: 궁금해. 왜
0: 네.
1: 제목이 모히또인가도 궁금하니까.
0: 네. 끝나고 나서 다 듣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에스토니아의 록밴드 스마일러스의 모히또 듣고 오겠습니다.

0: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 42위 곡이었습니다. 오늘 한테인 월드 차트 첫 곡으로 듣고 왔고요. 밴드 스마일러스의 모히또였고요. 20주년을 기념하는 컴필에도 수록한 그들의 대표곡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1: 굉장히 듣기 편안하고 그냥 편안해요. 예, 후렴구도 쏙쏙 들어오고 예. 그런 느낌이죠. 가사가 되게 재밌는데 이게 모히또 제조법이에요.
0: 아 진짜? 칵테일 만드는 법이야?
1: 네, 앞에 민트와 라임을 넣고 설탕을 넣고 얼음을 넣고
0: 빠야 돼.
1: 네, 화이트 럼을 넣고 뭐 탄산수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칵테일 제조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 칵테일을 섞는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이 사람 사이에 감정이 막 뒤섞이는 느낌이랑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네네네. 은유를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서 후렴구에서는 뭐 어느 여름밤에 있었던 뭐 연애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별빛 뭐 그 여름밤에 보았던 밤하늘의 어떤 그런 것들도 전경도 나오고 뭐 술에 취했던 모히또를 마시고 술에 취했던 기억 이런 게 막 이렇게 혼재 되면서 모히또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취하고 막 이렇게 아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이렇게 된 게 모히또 때문인가? 아니면 그때 만났던 당신 때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여름밤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흔들리게 했던 건지 모히또가 했던 건지 그것은

0: 칵테일을 섞는 이 방법, 칵테일의 제조법을 읊으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느낌의 그런 거죠.
1: 기술로
0: 과세미죠.
1: 올라가는군요.
0: 네, 그래서 칵테일 처음 제조법을 막 나열해요. 뭐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자, 이 칵테일을 섞는 것은 단순히 이게 아니고 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더랬더랍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1: 귀엽습니다.
0: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1: 네,
0: 그런 노랫말이었습니다.
1: 로맨틱하고
0: 네.
1: 스마일러스의 모히또 결성 뭐 20년은 훨씬 넘는 그런 공력의 그런 커리어의
0: 맞습니다.
1: 에스토니아 대표 팝락 밴드의 음악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한테인의 월드 차트 싱어송라이터 밴드 까치산의 한테인의 안내로 만나볼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두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의 118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에스토니아의 밴드입니다. 다규라는 밴드고요. 2006년 발매 앨범이에요. 요니 슈타투스 투드 메스라고 해서 이제 The Drawn Man이라고 하는 느낌, 약간 그려져 있는 남자, 이렇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 앨범 코드 그렇고 그냥 사진 같은 거에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냥 남자
1: 인물이에요.
0: 캐릭터가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려져 있는 남자 뭐 이런 느낌인데 뭔가 되게 막 의역을 하자면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되게 완벽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정밀
0: 그림을
1: 묘사 뭐
0: 정밀
1: 하면,
0: 묘사하면은 막 꿈에 그리는 것막 그런 것들을 되게 완벽하고 미적이로 막 자기의 이상형처럼 그릴 수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상적인 남자라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는 일단 했는데 아무튼 그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제목은 Music라는 곡이에요. 네,
1: 음악이겠죠.
0: 음악인데 음악가라는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1: 아, 음악가, 뮤지션.
0: 네, 그것도 이제 여기서는 Music 그러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아무튼 그런 곡이고요. 이 다규라는 밴드는 98년도에 결성된 에스토니아의 밴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1: 오래됐네요, 이
0: 오래됐죠.
1: 팀도. 네.
0: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얘기하기에는 뭐 에스토니아는 포크록 앙상블 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악을 제가 몇 곡을 들어봤을 때 뭔가 포크라고 해가지고 뭔가 전통적인 좀 트래디셔널한 호흡을 많이 따르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민요라의 어법이라든지 민속적인 이런 느낌을 좀 강요하는 팀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기타랑 목소리를 꾸며지는 오가닉한 느낌도 있지만 드럼 베이스의 색채를 입힌 포크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싱어송라이터적 그런 호흡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전통적인 포크팀은 아니다. 그냥 포크 팝 포크록 이런 거를 에스토니안의 방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저도 솔로 1집을 처음 막 녹음하면서 주변에 이제 관계자들이 너는 포크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처음
0: 그쵸
1: 들었어요.
0: 그쵸.
1: 그때 포크와 록이 조합이 될 수도 있구나를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0: 그쵸
1: 24년 전.
0: 그쵸.
1: 근데 포크록의 그 질감은 이제 알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그런 뭐 그러니까 전통성보다는 왠지 덜 공격적?
0: 그쵸, 그쵸.
1: 사운드적으로?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 포크록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사와 가창의 방식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1: 메시지?
0: 예,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꽤나 포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뭔가 밥 딜런의 그것과도 꽤나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식이.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온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독백에 가깝지 않나 싶은 정도로 노래를 하기도 하거든요.
1: 오.
0: 그래서 이 뭔가 아왜 왜냐 했더니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 보컬이 배우로도 활동했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연기적인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창이 섞더라고요.
1: 연극적이겠네요.
0: 맞아요,
1: 퍼포먼스 자체가.
0: 맞아요. 그래가지고 음정을 그냥 아름답게 부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문장을 말하고 여기에 이 노래 안에 있는 화자의 캐릭터를 좀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들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있었고 어쩐지 왜 이렇게 독백처럼 노래를 부르지라는 것도 거기에서 좀 해소가 됐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가창의 방식을 한번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은 꽤나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듣고 와서 제가 가사라든지 이런 걸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에스토니아의 포크락 밴드 다고의 뮤직 음악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뮤직 차트, 월드 차트 두 번째 곡은 역시 에스토니아의 밴드 다굴의 뮤직 음악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이게 참 되게 그냥 쭉쭉 흘러가면서 읍조리듯이 이렇게 노래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사는 뮤지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뮤지션을 뭔가 제목이 뮤지션이라면은 되게 막 멋있을 것 같고, 음악가야, 막 뮤지션,
0: 찬양할 것 같죠?
1: 크, 멋있을 것 같죠? 막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오히려 되게 냉소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화자는 뮤지션인 거예요. 근데 뮤지션인데 오래전에 본인이 하룻밤을 보냈던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뭔가 자기 고백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 네가 하룻밤을 보냈던 건 네가 키스했던 건 달빛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환상적인 어떤 그런 멋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뮤지션이었던 거야. 근데 그 뮤지션은 멋있는 느낌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0: 실체를 보여주는군요.
1: 네,
0: 자기 고백이군요.
1: 그 당신은 달에 입맞춤했던 것이 아니라 음악가에게 입맞춤한 것입니다. 근데 달이라는 게 이제 낭만이라든지 그 이상이라든지 환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음악가라는 거는 현실에 있는 그 꾀죄죄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미지적으로 음악가를 얘기하면서 화장실에 벗겨진 페인트라든지 뭐그 바의자에 오래 앉아서 연주하다 보니까 멍이 들었던 허벅지라든지 이런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죠.
0: 쉽지 않은 자기
1: 맞아요.
0: 고백일 텐데,
1: 네.
0: 연극적이라는 어떤
1: 굉장히
0: 그런,
1: 연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뮤지션이란 존재를 낭만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뭐 오히려 음악가라는 그 직업에 붙어 있는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들을 다 걷어낸
0: 화상과 실체,
1: 현실적인, 네, 현실적인 이미지를 들려주면서 뭔가 자기 고백적인 독백 같은 걸 이렇게 해내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씁쓸한 사실 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0: 우픈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약간.
1: 그래서 뭔가 음악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냥 이렇게 씁쓸하게 읊조리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에스토니아의 분위기 오늘 또 심층적으로 느낄 수 있게 오늘은 에스토니아 뮤지션들의 곡만 들어봅니다.
1: 네.
0: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1: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곡의 아티스트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결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의 46위 그리고 108위에 각각 올라있는 곡이에요. 에스토니아의 밴드입니다. 사두라는 밴드고요. 2025년 발매 앨범이에요. Problemid Paradisis라고 해서 Problems in Paradise라는 앨범이에요. 네, 거기에
0: 무슨 문학
1: 수록되어
0: 작품
1: 있는.
0: 같은데?
1: 네, 그렇죠. 저번에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olmest Suaves Vimane라는 Vimane네요. 네, Colmest Suaves Vimane라고 해서 세 가지 소원 중 마지막이라는 곡하고요. 이가부세 테이셀폴이라는 곡이에요. 이제 지루함의 저편. 뭐,
0: 이것도
1: 네. 네,
0: 문학적이에요.
1: 문학적이죠. 네, 제목들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시간 관계상 음악도 길고 하기 때문에
0: 듣고
1: 일단 3,
0: 와서
1: 4번 곡을 먼저 듣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듣고 오겠습니다.

0: 발틱 국가 에스토니아의 여러 아티스트의 여러 사운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두의 두곡 듣고 왔죠. 이가부시의 테이셸폴, 지루함의 저편에 방금 들은 곡이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사두의 콜메스트 소비스트 위만의 예, 세 가지 소원 중 마지막.
1: 아, 네.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0: 잘
1: 저는 지금
0: 들었습니다.
1: 되게 이 팀의 음악에 엄청 꽂혀가지고 이 두 곡이나 들고 온 것도 그렇고 꼭 이제 여러분들 같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온 예, 곡들입니다.
0: 같은 음반에서 두곡 고르셨는데 나머지
1: 맞아요.
0: 음반의 분위기는 또 사뭇 다른
1: 사뭇
0: 또 예,
1: 달라요.
0: 그렇다면서요?
1: 오늘은 되게
0: 예.
1: 뭔가 좀 포크적인 느낌이 드는 것과
0: 네.
1: 뭔가 약간 발라드인가 싶은 이게 좀 잔잔한 곡들을 그래도 나름 두 곡을 들고 온 건데 나름대로 에스토니안 전통 악기를 활용한 민속적인 느낌이 나는 트랙들도 상당히 많이
0: 많이
1: 있으니까
0: 있어요.
1: 그것과 어떤 현대적인 팝의 호흡이 섞여 있는 그런 쿵짝쿵짝하는 곡들도 꽤나 있으니까요. 앨범
0: 궁금해지네요.
1: 자체를 좀 한번 들어보시는 걸좀
0: 네.
1: 추천을 드립니다. 네.
0: 자, 아쉽지만 이제 벌써 마지막 곡 만나보고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아쉽죠. 오늘의 마지막 곡
0: 예.
1: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밴드예요. 마찬가지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의 59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아르크바르트라는 밴드고요. 2022년 발매 앨범이에요. 인큐바토르라고 해서 인큐베이터라는
0: 인큐베이터.
1: 인큐베이터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나구 필미스라고 하는 곡이에요. 영화에서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0: 영화에서처럼
1: Like in a movie라는
0: Like in a movie.
1: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이제 에스토니아 팀인데 펑크록을 좀 기반으로 하는 밴드예요.
0: 그래요.
1: 네, 펑키한 이게 브라스가 어쨌든 정식 멤버고 브라스
0: 아,
1: 세션이라든지 이런
0: 섹션이
1: 거를
0: 있군요.
1: 섹션을
0: 네.
1: 뭔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이에요.
0: 네.
1: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영향력이
0: 아,
1: 볼팩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0: 예.
1: 본인들도 심지어 얘기할 때 아, 우리 불프펙 영향 받아가지고 시작했다라고 얘기해 팀명까지도 불프펙의 곡에서 좀 따와서 변형한
0: 아,
1: 그런
0: 그런
1: 느낌이에요.
0: 거예요?
1: 네네 맞아요. 펑키 덕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출발했대요. 아르그바르트가 이제 겁 많은 오리 뭐 이런 느낌이에요.
0: 아,
1: 뜻이
0: 에스토니아어로?
1: 네네네. 아무튼 뭐
0: 알겠습니다.
1: 펑크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팀인데 오늘 가져온 곡은 펑크의 영향력보다는
0: 네.
1: 얼터네티브의 영향력이 좀더 느껴져요. 얼터네티브
0: 아,
1: 록의 영향력이 오히려 좀더 강하게 느껴지는
0: 네네네.
1: 곡이고 순수 펑크 앨범이라기보다는 이 펑크의 영향력을 기조로 골조로 딱 잡아놓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5년에 걸쳐서 만든 걸 앨범에 실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들어있고 아주 좋은
0: 오늘 소개한 아티스트는 앨범을 좀 필청이라고
1: 맞아요.
0: 할수
1: 앨범
0: 있겠습니다.
1: 단위로 들으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들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대표곡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앨범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관심이 가신다면 아주 좋은 에스토니아 앨범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유, 오늘 훌륭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다음 주는 부산 락 페스티벌 일정으로 잠시
1: 네네.
0: 쉬시고
1: 맞습니다.
0: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아쉽지만 다음
0: 예.
1: 주에는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반갑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울 거예요.
1: 네.
0: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에스토니아 밴드 아르그파르트의 나구 필니스 영화에서처럼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진진입니다. 오늘도 가장 뜨거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 만에 전설적인 존재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인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걸그룹이죠. 핑클이 무려 21년 만에 완전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아닌 새로운 활동을 위해서 네 멤버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옆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드보이들이 뭉쳤다는 소식인데요. 배드보이가 모여있다는 현장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에이티즈가 8년 만에 8년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바로 전시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박수!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우후,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소녀시대의 G였습니다. 사실 제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듣던, 그리고 싸이 땡땡의 이제 저의 곡이었던 G였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분들이죠. 아돌 한에서 스페셜 DJ 샤디 랑디로 활약을 해주신 액신의 이샤 아리아님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이샤님과 그리고 아리아님과 함께하는 시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항공이들도 두 분을 반가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나 제가 읽는 거군요. 자, 뮤키님께서 찐디 안녕. 오늘도 찐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미카 VV님께서 해피 월요일 즐길 준비 완료했어요. 아이돌 한국어 들으면서 힘내야지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
2: 오, 다이아나 바레라님께서 찐디 오늘 오후에도 소중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0: 어허, 좋습니다. 오늘 K-POP 뉴스에서는 21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 핑클의 반가운 소식과 8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전시회를 여는 에이티즈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 First generation girl group Pinker has reunited as a full group after an incredible 21 years, drawing significant public attention. ATEEZ, meanwhile, will be celebrating the 8th anniversary with a special exhibition looking back on their 8-year journey.
0: 네, 1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 핑클의 완전체 소식.

0: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 디지털 싱글이나 예능 프로그램인 캠핑 클럽으로 팬들을 또 만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단발성이 아닌, 프로젝트가 아닌 공식 선언을 이제 활동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21년 만에 모이는 거면 가요계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요즘 케이팝계, 액신이 저보다는 그래도 많이 요즘 케이팝을 알 테니까
1: 네.
0: 요즘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 이제 찐디님이 얘기를 한번 해주셨었는데, 약간 그때는 조금 같이 음악 방송 하시는 팀 분들끼리도 좀 이렇게 교류도
0: 아,
1: 있고 좀
0: 그쵸.
1: 친하게 많이
0: 맞아, 맞아.
1: 지내셨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0: 맞아,
1: 사실
0: 맞아.
1: 저희는 음악 방송할 때 약간 요즘 팀이 좀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
0: 맞아요.
1: 그렇게 교류를 할 기회가 사실
2: 맞아요.
1: 챌린지를
0: 밖에 없죠.
1: 통해서밖에 없어가지고
0: 아,
1: 좀 아쉬운 것 같아요.
0: 저희는 세븐틴이랑 몬스타엑스랑 같이 대기실을 같이 써요.
2: 와,
0: 이러면
2: 대박.
0: 저희는 이제 그 칸막이라고 하죠. 그런 거다 허물고 다 같이 그냥 자고 막 했었어요. 그 이제
2: 와.
0: 산업 같은 거 하고 뭐 방송할 때그 잠깐 나는 시간에
1: 네.
0: 이제 돗자리 다 같이 펴놓고 어차피 저희가 샵쌤들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1: 아.
0: 아예 넓게 한 방에 이렇게 모여서 쓰고 했었던 것 때문에 더 친해졌죠. 네,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아, 정이 없나 싶지만 이제는 또 비즈니스대로 서로 프로 대
1: 맞아요.
0: 프로로서 이렇게 존중해주는
1: 맞아요.
0: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발매한 ATG의 Bad는 와, 이거는 사실 3개월이 지난 9월에도 음악 방송 1위를 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1: 와우.
0: 얻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Bad Challenge
1: 야.
0: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야, 사실 이게 제가 잠깐 이제 제가 DJ 컴백을 하고
2: 네.
0: 이제 틀어주셨어요. 그리고 꼭 보고 싶다는 항공기들의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쳐서 나중에 제대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2: 아, 진짜요?
0: 네.
2: 역시.
0: 야, 그래서 아, 에이티즈가 진짜 이번 활동이 어쨌든 스파이시였나? 그 페퍼 하는 그아그
2: 아, 정연거
0: 아, 정
2: TY.
0: 아, 정연호 주바이브 그
2: 요요요요.
0: 노래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 뜨기 시작했는데
2: 맞아요.
0: 완전 배드로 한국에서도 완전 큰 인기를 얻는 그룹까지 돼가지고 아, 전
2: 맞아요.
0: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저 역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 두 분은 챌린지 하셨나요?
1: 저희도 챌린지는 안 했어요.
0: 아, 일단
2: 근데 춤은 알고 있긴 한데
0: 그쵸.
2: 아쉽게도 챌린지는 못 찍었어요.
1: 맞아.
0: 아, 그러면 이따가 같이
1: 같이
2: 좋아요,
0: 네,
2: 좋아요.
0: 매는 같이 마시면 같이 아플 수 있거든요. 네,
2: 좋습니다.
0: 좋습니다. 핑클의 완전체를 또 다시 한번 볼수 있다는 게 정말 반가운데요. 21년 만에 뭉친다는 소식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했던 또는 뭔가 아, 네, 진짜 동네 친구 이런 친구들 20년 지기 친구 20년 얼마 안 됐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에요? 20년 전이면?
2: 20년 저 3살이었어요.
0: 그쵸?
2: 네.
0: 이사님이
1: 전 그래도 한 6, 7살 정도 되지
0: 그쵸?
1: 않았을까요?
0: 그럼 뭔가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지인 또는?
2: 저는 그때도 지금도 딱 5명만 친구가 있는데 친구 별로 없거든요.
0: 다섯 명 많은
2: 그래서
0: 거예요.
2: 아
0: 맞아.
2: 진짜요? 그 5명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샤님은요?
1: 저는 초등학생 때좀 이사를 많이 다닌 편이어가지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에 친했던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는 막 SNS를 안할 때였거든요.
0: 그쵸.
1: 그래가지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 뒤로 못 봤는데
0: 네.
1: 한 번씩 좀 생각이 나는 것
0: 그쵸. 이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얼굴책, 페이스탱,
1: 맞아요.
0: 페이스탱이나 이런 걸로 진짜 막 소통하고 그랬었는데,
2: 맞아요.
0: 와, 근데 요즘에는 다 땡톡 또는
1: 맞아요.
0: SNS로 이제 DM 보내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 아,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액신의 노래 중에서 챌린지 하고 하기 좋은?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2: 저희는 10월 6일에 첫 번째 정규 앨범 나오거든요.

0: 그 앨범에 챌린저할 만한 노래 너무 많아요. 진짜
1: 아,
0: 너무 기대되는데.
1: 근질근질하겠어요, 둘다 지금.
0: 그래서 그 나오자마자 앨범 발매되자마자 많이 이렇게 챌린지 찍고 올리려고요. 팬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1: 아,
0: 네.
1: 좋네요. 그걸 미리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딱
0: 맞아요,
1: 공개 딱
0: 맞아요.
1: 해야 되고
0: 좋아요.
1: 하잖아요.
0: 맞아요.
1: 아, 그때까지도 아도랑 함께 해서 같이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아요.
1: 네, 얼마든지요. 자, 그러면 약간 다른 뮤지션들의 챌린지를 할때
0: 네.
1: 무조건 딱그 챌린지 대로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내 스타일을 조금 추구하는 편인지.
0: 저는
1: 네.
0: 웬만하면 똑같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챌린지면 좀 비슷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똑같이 나올 순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이사님은요?
2: 저는 약간 곡마다 포인트 안무들이
1: 그쵸,
2: 있잖아요.
1: 그쵸.
2: 그런 포인트 안무는 좀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약간 그 부분 말고 그 이제 앞뒤로 붙는 그 외의 부분들은 하다 보면 좀제 스타일로 많이 추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1: 그쵸. 이게 아무래도 좀 짧게 연습을 하는 곡들이다 보니까 사실
2: 맞아요.
1: 내 스타일대로 안 추면 오히려 더 어려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2: 맞아요. 맞아요.
1: 아, 저도 이제 챌린지를 하면, 아, 난 그대로 하고 싶은데, 이 어쩔 수 없이 연습량이 부족하니까 이 원래 춤이 자꾸 나오는 것
2: 맞아요,
1: 같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좋습니다. 한 주의 뜨거운 K-POP 소식을 들려드렸는데, 한공이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나의 취향입니다.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 아니면 10대부터 좋아하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무채색만 입는 나의 패션 취향 등등, 친구와의 우정, 오래된 취향, 변하지 않는 습관 같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나의 취향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My taste in food hasn't grown up at all, or I've loved wearing neutral colored clothes from a young age until now, and so on. Share your unchanging preferences over time with us at either 한국어.
1: 메시지 기다리시는 동안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센의 블룸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0: 자, 이번 코너는 K-pop 가사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샤니 마리아님과 함께해서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1: 가사!
0: 가사!

0: Soyeon, the leader of the girl group Either, has released her first full-length solo album named 끝내주는 인생. The album features tracks that showcase Soyeon's musical identity, proving her reputation as a self-producing idol.
1: 타이틀곡 퇴사할게요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한 번쯤 느껴봤을 퇴사하고 싶은 마음을 현실적인 가사로 유쾌하게 풀어낸 곡인데요. 직장인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 소연의 솔로 컴백을 축하합니다! 네, 아이들 소연이 5년 2개월 만에 솔로로 컴백을 했는데요. 이번 솔로곡 퇴사할게요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한 직장인 공감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 사실 이 노래 어디 가든 흘러나오잖아요. 요즘 1위 곡이기도 하고. 퇴사할게요 노래가 또 현실적인 소재와 재치 있는 가사가 인상 깊은데 두 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1: 처음 들었을 때 딱 그 첫 소절에 퇴사할게요가 너무 꽂히고 진짜 시원하게 그냥 질러주시는 느낌이라서 약간 대신 진짜 후련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2: 뭔가 그 개비스 땡 먹은 약간 소화되는 딱 그 느낌. 편안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인기가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약간 일이 좋은데 사람이 힘든 경우가 더 힘든지 아니면 사람은 좋은데 일이 힘들 경우가 더 힘든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람이 힘들면 결국에 일도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도 되는데 사람이 힘들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2: 너무 아리아 지금 한국 사람 같았어. 약간, 일이 힘들면 막 이러면서 하는 그게 너무 한국 사람 말이었는데 어쨌든 일보다는 사람이 힘든 게 더 힘들다.
0: 맞아요.
2: 이샤님도.
1: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일이 조금 힘들면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하면 어떻게든 해내지는 맞아요. 것 같은데 사람이 힘들면 그때야말로 정말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2: 이 노래는 또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미뤄뒀던 나의 행복을 다시 찾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 편인지 아니면 나의 현재 행복이 가장 중요한 편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저희는 그래도 지금 시기는 사실 미래를 위해 좀 달리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0: 미래를 위해 달리면서 약간 소소한 행복을 챙기는 편인 것 같아요.
2: 소확행을 챙기면서. 네.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 진짜요?
2: 옛날에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결국 열심히는 다 살아요.
0: 그쵸.
2: 근데 모두 다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물론 똑같이 소소한 거지만 좀 행복을 크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기부여를 거기에서 얻어야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걸그룹 아이들의 소연은 또 어떤 가수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돌 한국어에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메시지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가사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의 신곡이죠. 퇴사할게요. 가사 중 일부를 번역해보는 시간. 가사 배우고 가삼 시작합니다.
1: 퇴사할게요.
0: I'm quitting my job.
1: 아쉬울 것도 없거든요.
0: It's not like I'll miss anything.
1: 원래 이렇게 열심히.
0: I never planned.
1: 살 생각 없었거든요.
0: On working this hard anyway, huh?
1: Could I

0: 18청춘 후회하면 어때요?
1: So what if I regret my choices? I'm still young.
0: 당장 저 문 밖으로 떠나요.
1: Let's head out that door right now.
0: 날씨 좋군요. 바람 좋군요.
1: The weather is lovely and the breeze feels nice.
0: 결국 우린 모두 할머니가 될 거고
1: In the end, we'll all grow old to become a grandma.
0: 뒤돌아보면 오늘 하루는
1: And when we look back, today will have been
0: 낭만적인 하루였을 거야. 낭만적이야.
1: It was a romantic day. Romantic.
2: 야,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하면서 메시지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2: 자, 28 청춘 후회하면 어때요? 이 가사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일단 28 청춘, 16살 무렵의 아름다운 청춘 또는 힘이 넘치는 젊은 시절을 또 뜻한다고 합니다. 아, 청춘의 나이에 나는 후회하더라도 아, 도전해야 된다. 아니면 사실 후회하는 게 좀 두렵다. 둘 중에 어느 편인지 궁금하네요.
1: 저는 후회하더라도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디션을 보냈어요.
2: 아, 그렇죠. 아, 뭐 어때?
1: 맞아요. 뭐 어때? 붙으면 뭐 붙는 거고 붙는 하면서 거고. 보냈어요.
0: 맞아, 맞아.
2: 이샤님은요?
0: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도전을 안 하면 더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아, 후회를 맞아요. 하더라도 도전을 해보고 후회를 하는 게 낫다라는 편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게 항상 도전을 두려워, 저도 많이 두려워했었었는데 이 두려워하는 순간에 나는 한 발을 딛지 못하고 주변에서 한 발을 나아가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욕을 먹든 상관없이 그냥 한 걸음 나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아 용감하게 이거 참 도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리아는 지금 아마 오디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저는 한국 온거를 생각했어요. 네. 저한테는 엄청 큰 도전이기도 했고 지금은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네.
2: 약간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 후회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1: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2: 언어 천재다.
0: 아, 잘해
1: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요.
2: 너무 잘하죠.
1: 감사합니다.
2: 그러면 이샤님은 약간 아, 살면서 이건 좀 후회된다.
0: 후회된다?
2: 네.
0: 후회된다는 오 제가 사실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하루 이틀 자고 나면 까먹는 편이어가지고
2: 저도 그런 성격입니다.
0: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면 네.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요.
2: 그게 좋은 성격이에요. 진짜 이게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다가
0: 맞아요.
2: 어? 나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지?
0: 어 맞아요.
2: 막 이렇게 그쵸, 저도 까먹는 그쵸. 스타일이어가지고
0: 맞아, 맞아.
2: 한 이틀 자 저는 하루면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너무 살기 좋은 성격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그런 건 좀 후회가 돼서 좀 요즘에 많이 실천하고 있는 건 여행 다니기. 아, 그 사이에 그냥 하루 이틀 아, 잠을 선택했던 나보다 여행을 갔던 나라면 훨씬 더 영감을 받고 훨씬 더 그걸 위해서 더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It was a romantic day 이 가사도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 매일 약간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하루가 이어지면 좋을 텐데 뭔가 그런 낭만적인 하루를 좀 즐기시는 편인가요 두 분은?
1: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2: 낭만쟁이들이세요?
1: 네.
2: 혹시 둘 다?
1: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2: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하늘 보고
1: 맞아요.
2: 이런 거 소소하더라도
0: 맞아요.
2: 밤에 별 보러 뭐 남산타워 같은 데 뭐 올라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2: 아 그런 거 보면 저는 아 낭만쟁이가 아닌가?
0: 왜요?
2: 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별로.
2: 저는 하늘 보면 너무 좋은데
0: 큰 거멍이?
1: 혹시 D세요?
2: 아니요, 저 F예요.
1: 아, 그래요?
2: 네, 완전 F인데 아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행을 너무 많이 봐서 가서 되게 큰 게 와야 감동적이에요.
0: 아, 그럴 수 있겠다.
2: 별도 사실 제가 좀 웃기지만 가족 취미가 이제 낚시여가지고 저희 아기 때 한 7, 8살 때 그 충주 댐 근처에 가서 불빛 아무것도 없을 때 봤던 보트 위에서 봤던 그 별들이 있어요. 진짜 쏟아질 것 같은
1: 와우.
2: 그 영화에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서 이제 약간 한두 개 떠 있는 거로는 감흥이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 요즘에 그런 그 약간 안 본 눈 삽니다처럼 아, 옛날 그 감성을 다시 느끼고 싶다. 약간 이런 단계입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퇴사할게요. 가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밥 먹을까요?
1: Would you like to grab a meal?
0: 요즘 시간 좀 많거든요.
1: I have plenty of time these days.
0: 이제 전처럼 절대로 약속 취소할 일은 없죠.
1: I'll never cancel plans like I used to again.
0: 너 이것도 거짓말하네.
1: You're lying again.
0: 여행 갈까요?
1: Shall we go on a trip?
0: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1: I've got a bucket list.
0: 전 세계 일주하기, 소설책 작가 되기.
1: Travel around the world, become a novelist.
0: 마음 편히 노래 부르기, 아우.
1: Sing with no worries in mind, 아우.
2: 읽어주셨는데 두 분은 어떤 단어 또는 문장이 마음에 드셨나요?
0: 약간 밥 먹을까요? 좀 설레지 않아요?
2: 밥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네. 먹는 거 좋아하세요?
0: 아유, 네.
2: 둘 다? 약간...
1: 네, 좋아해요.
0: 플러팅 같은데?
2: 그렇죠. 약간 밥 먹을까요?
1: 플러팅인가?
2: 그렇게 그냥... 느낄 수도 있긴 한데.
0: 근데 아무한테나 밥 먹을까요? 막 물어보진 않지 않아요?
1: 플러팅보다는 그냥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말할 수도 있잖아.
2: 근데 이게 제가 아도란을 진행을 하면서 외국 친구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2: 밥 먹을까요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0: 진짜요?
2: 왠지 아세요?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야, 밥 먹자. 연락해. 밥 먹자. 하고 만난 적이 거의 없대요.
1: 근데 인도 사람들도 그래요.
2: 그래요? 다행이다.
0: 좀 맞았네요.
2: 그래서 약간 맨날 궁금해서 물어봐요. 막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밥 먹자고 하고 밥을 안 먹어요? 막 이러면서 항상 저한테 와서 따지듯이 물어봤던 그 외국 친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플러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저 또 거짓말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밥 친구 이런 거 있으세요? 땡튜브에 뭐 채널 같은 거. 이건 내 밥 친구야.
1: 저 있어요.
2: 뭐 있으세요?
1: 저 세븐틴 선배님들. 고잉 세븐틴 제 밥 친구예요.
2: 너무 재밌죠.
1: 너무 재밌어요.
2: 너무 웃겨요. 재밌고 케미가 너무 좋고.
1: 맞아요. 제가 예능하면서 이렇게 저희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든 것 같아요.
2: 고잉 세븐틴 사실 너무 좋은 레퍼런스죠.
1: 맞아요. 네,
2: 작건 중에 너무 잘 된 케이스기도 하고.
1: 맞아요.
2: 혼밥 좋아하세요? 드실 수 있으세요?
1: 혼밥 집에서만 가능해요.
2: 밖에서?
1: 밖에서 혼자 절대 가서 혼자 먹진 않아요. 한 번도 그래본 적도 없고 절대 못해요.
2: 이샤님은요?
0: 저는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실 혼밥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양하게 먹어야 되기
2: 맞아요.
0: 때문에
2: 메뉴를 막 시킬 수 있고 저도 요즘에 양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먹는 드라마를 하나 찍고 왔어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살도 많이 찌고 한 2kg 반 정도 쪘어요.
0: 그 정도는
2: 근데 이게 이게 확실히 화면으로 보니까 확 티가 나더라고요.
0: 그쵸.
2: 그래서 먹는 친구 저 주변에 진짜 많아요. 전 술을 못 먹어요.
0: 진짜요?
2: 친구들이 다 이제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대박.
2: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제가 이제 혼밥 가능하다고 얘기했더니 그 기준을 다들 혼자 삼겹살 먹을 수 있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가능하세요?
0: 좀 장벽이 높네요.
2: 그렇죠.
0: 삼겹살까지는.
2: 삼겹살.
1: 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삼겹살도 좋아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1: 진짜요?
0: 그냥 혼자 이렇게 구워 먹고 앞에
2: 아무도 없어도
0: 그냥
2: 너무 맛있게. 그냥 한식집 가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찐이다.
2: 자, 우리 항공이들은 소연의 퇴사할게요. 가사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나의 취향.
0: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 10대부터 좋아한 나의 플레이리스트, 무채색 옷만 입는 나의 패션 취향 등등, 친구와의 우정, 오래된 취향, 변하지 않는 습관 같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나의 취향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0: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My taste in food hasn't grown up at all, or I've loved wearing neutral colored clothes from a young age until now, and so on. Tell us about your unchanging preferences over time at either 한국어.
2: 메시지 기다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0: 네, 이번에는 가사의 더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리아.
1: Global Hangungi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앞서 번역한 소연의 퇴사할게요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쉬울 거 없거든요.
1: 아쉬워하다 means to feel disappointed or regretful because something is lacking, unavailable, or coming to an end. In English, it is similar to saying it's a bummer or to feel sad.
0: 네, 오늘의 한국어 아쉬워하다 배워봤는데요. 항공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여행 갔을 때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웠어.
1: I felt sad. The time flew by so quickly when we were traveling.
2: 항공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면 너무 아쉬워.
1: It's really a bummer that it's almost time to say goodbye to our 항공이들.
0: 아, 이번

0: 휴가에는 좀 쉬셨나요?
1: 추석 때요?
0: 추석 때?
1: 못 쉬어가지고.
0: 아, 그게 참 아쉽네요. 그게 너무
1: 맞아요.
0: 아쉽네요. 자, 사실 활동을 하고 나면, 약간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사실, 아, 잠못 자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또 팬분들과의 만날 시간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기도 하는데,
2: 맞아요.
0: 데뷔하고 지금까지 좀 가장 어려운, 아쉬운 시간 있었다면?
1: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런이라는 활동을 할때 약간 후속곡처럼 활동을 했어가지고 음악 방송 한번 하고 무대 자체를 좀 짧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좀 저희 노래 중에 제일 신나는 노래기도 하고 멤버들이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그 활동을 짧게 한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0: 후속곡은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딱뭐 해봤자 1주,
1: 맞아요.
0: 2주 뭐 이렇게밖에 짧게 안 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좀 발전시키면서 디벨롭을 시키고 싶은데 너무
2: 그렇죠.
0: 기간이 짧으니까 아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런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2: 오.
0: 공교롭게도 후속곡으로 1주만 활동했던 곡이 런이에요. 저희가 데뷔하고 2년 차, 3년 차때 나왔던 그 곡인데
1: 우와,
0: 진짜
1: 저희도 2, 3년 차,
2: 3년
1: 3년 차
2: 차, 3년
1: 때였던
2: 차
1: 것
2: 때
1: 같은데?
0: 저희 5집인 것 같아요. 6집인가?
2: 저희는 싱글,
0: 싱글이구나.
2: 맞아요.
0: 네,
2: 싱글이어가지고.
0: 6번째. 네가
2: 와.
0: 부러워 활동할 때 아마 나왔던 노래가
2: 와우.
0: 베이비 할 땐가? 뭐 아무튼 뭐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짧게 했던 게 아쉬웠다. 그러면 약간 요즘에 또 챌린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2: 네.
0: 아까
2: 맞아요.
0: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인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쉬웠던 챌린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항상 아쉬워요. 매 챌린지마다 시간이 많았으면 이 디테일 좀 챙길 걸. 그래서 저는 올라간 챌린지는 모니터하지 않습니다.
2: 저도 그래요. 너무 너무
0: 진짜
2: 아쉬워서.
0: 그냥 조회수 잘 나왔나 정도만 체크하고 그냥 그막 보면 스트레스
2: 맞아요.
0: 너무
2: 무슨 말인지
0: 아쉬워요.
2: 알아.
0: 이 디테일 뭐 예를 들어 뭐 ATG 매드다 막 이거에서 이 손을 이렇게 해서 몸을 좀잘쓸 걸. 이러면서 이 아쉬워하는 것 때문에 모니터를 넘기는 경우가
2: 와, 너무
0: 굉장히 많아요.
2: 공감돼요.
0: 잘하고 싶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그게 있어요. 챌린지를 부탁을 받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2: 그쵸.
0: 그리고 어쨌든 먼저 이렇게 선뜻 와서 용기 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부탁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챌린지.
2: 맞아요.
0: 그래서 뭐 먼저 했으면 그래도 나름 제가 14살부터 춤을 췄으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해주고 싶고. 근데 항상 아쉬워서.
2: 맞아요.
0: 챌린지 생각하면. 또는 뭐 누군가와 헤어질 때나 내가 원한 만큼 결과 나오지 않을 때 아쉬움들이 굉장히 밀려들잖아요. 그러면
2: 네.
0: 뭔가 하고 나서 아쉬워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쿨하게 아쉽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미 지나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인지.
2: 저는 whatever 하면서 무언 약간 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무언하는 척 하면서 또 저만의 혼자 있을 때 너무 이게 네,
1: 스트레스.
2: 스트레스 받고 약간 후회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0: 겉으로는 뭐
2: 네. 뭐
0: 이미
2: 어쩔 수
0: 지나
2: 없지 뭐 어떡해.
0: 어떡해. 하지만 집에 가서 내가 여기서 손
2: 그니까요.
0: 동작을
2: 맞아요. 정확히 정확히 맞아요.
0: 하셨는군요.
1: 저도 이걸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짧고 굵게 하루 이틀 정도 미친 듯이 후회하고 잊으려고 해요.
0: 잠을 또 자고 일어나면
2: 네. 와 진짜 좋겠다 근데.
0: 저는 그래서 이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저는 SNS라고 생각해요. 자꾸
2: 맞아요,
0: 나를
2: 맞아요.
0: 되새김질 시켜요, 걔네가. 자꾸
2: 챌린지?
0: 영상, 알고리즘에 이제 떠요, 예를 들어. 그러면
2: 맞아요.
0: 스트레스 받아요, 또.
1: 맞아,
2: 맞아요.
1: 그렇긴 해.
0: 그러다가 또 생각났다가,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안 보려고요.
2: 맞아요.
0: 모니터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는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어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래 듣는 동안에 문자 이벤트 많이 남겨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나의 취향.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의 낭만 보내기.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잖아!
1: From now on, we a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from our 한국인들. Send us plenty of messages.
0: 네, 오늘의 주제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나의 취향. 한국인들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메시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님, 아니, 근데 진짜 세월이 지나도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알타리 지짐을 너무 좋아해요. 요즘 아이들은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이게 그 총각김치가 조금 오래돼서 쉴것 같으면 이렇게 지짐을 해서 미리 해두면 좀 오래 가요.
2: 우와, 진짜 맛있어
0: 아, 이거
2: 보여.
0: 진짜 맛있습니다.
2: 오, 저도 처음 보는데요?
0: 그래요?
2: 오, 네.
0: 저는 이제 총각김치 이제 그 알타리무라고 하죠. 그걸
2: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 먹는데 얘가 오래되면 이제 무르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볶아요.
2: 오.
0: 김치볶음처럼. 이렇게 씻어가지고.
2: 맛있겠다.
0: 그러면 그 짠기랑 이거는 남아있고 맵지는 않아요. 근데
2: 아.
0: 한번 이 지짐을 해놓으니까 좀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2: 맞아, 맞아.
0: 저 역시도 좋아하는데, 아, 맛있죠. 그 밥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2: 맛있겠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0: 엄마가 해주신 반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있으십니까?
2: 저는 떡볶이?
0: 떡볶이.
2: 반찬은 아니긴 한데,
0: 뭐 반찬으로
2: 기억
0: 먹으면
2: 남는
0: 먹죠.
2: 게? 맞아요.
0: 떡볶이. 학교 끝나면 엄마가 해놓으면 너무 맛있죠.
2: 맞아요. 간식으로 딱.
0: 아리아님은요?
1: 저는 엄마가 해주는 거다 좋아해요. 그냥 밥을 그냥 잘 먹은 것 같아요. 네.
0: 그냥 옛날부터. 뭐
1: 네,
0: 특히
1: 옛날부터.
0: 딱 하나 약간 소개해준다면.
1: 치킨 커리. 엄마
0: 야!
1: 스페셜 치킨 커리.

0: 맛있겠다.
1: 너무 너무 맛있어.
2: 야, 거의. 아, 근데 저도 그 커리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1: 진짜요?
2: 왜
1: 그때도
2: 맞아 맞아
1: 말씀드린
2: 맞아.
1: 것 같은데. 네.
2: 그 이제 압구정에 가면 그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주 가던 거기 가면 진짜 인도 분이 아예 커리를 해주세요. 난이랑 이런 것도 직접 다 해주시고.
1: 대박.
2: 아, 먹고 싶네요. 오랜만에. 이사님.
1: 네, 뮤키님이, 아니, 근데 진짜 변치 않는 나의 취향, 아무래도 음악 취향이 아닌가 싶어요. 중고등학생 때 자주 들었던 노래들은 오래될수록 오히려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고, 자꾸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2: 아,
1: 오,
2: 맞습니다.
1: 맞는 것 같아요.
2: 학생 때좀 들었던 음악 있습니까?
3: 저는 세븐틴 선배님들의 Hug 이라는 노래 엄청 공부하면서 힘들었을 때 노래 들었을 때 엄청 약간 위로 느꼈어요.
2: 그렇구나.
3: 네.
2: 이사님은 있으세요?
1: 저 갑자기 약간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데 저는 비욘엘포 선배님들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제첫 아이돌이었습니다.
2: 아,
1: 그래서
2: 그렇군요.
1: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2: 네.
1: 아 조금 차이가 나네.
2: 아, 뭐, 상관없죠, 뭐.
1: 그러면
2: 그럼요. 저도 뭐, 저는 아까 그 오프닝에 들었던 제
1: G?
2: 중학교 때 G, 소녀시대
1: 맞아.
2: 선배님들의 G. 이런 거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죠.
1: 맞아,
2: 그쵸.
1: 맞아요.
2: 초등학교로 가면 또더 그렇고, 중학교 때막 열심히 들었던 노래들. 아리아님, 한번
3: 네.
2: 읽어주시죠. 곰곰이의
3: 꼼꼼히의
2: 일상.
3: 일상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아침에 항상 6시에 일어나서 등교해요. 초등학생
2: 와,
3: 때부터 습관이에요. 등교가
2: 진짜.
3: 뭐죠?
2: 등교,
3: 학교?
2: 학교 가는 거.
3: 아.
2: 등교,
1: 와.
2: 학교.
1: 대단하다.
3: 예.
1: 오케이, 오케이.
2: 아,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1: 아침 6시?
2: 아침 6시.
1: 원래 초등학생 때 이렇게 일찍 가나요?
2: 뭐, 학교가 조금 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준비 기간이 좀길 수도 있는데, 저는 딱 맞춰서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1분도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 학교에 지각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3: 와우.
2: 지각 대장이었는데 아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한국인들은 알 수도 있는 썰이지만 저는 학교 가기 싫다고 운동장을 뛰었던 사람입니다. 도망 다니겠다고.
1: 안
2: 아,
1: 들어간다고?
2: 안 들어갔죠. 초등학교
1: 진짜요?
2: 1학년 때까지. 왜
1: 와우.
2: 유치원은 내 맘대로 안 갔는데 초등학교는 맨날 가야 돼 이러면서 달리기를 막 뛰었던.
1: 완전
2: 예. 금쪽이었어.
3: 와,
2: 완전
3: 대박.
2: 금쪽이었습니다. 예. 좀 지각을 자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3: 이분이 진짜 자주 하세요.
2: 아.
3: 진짜 자주 해서 언니는 항상 그 단톡방에 애들아 내일 진짜 늦지 말자. 자, 다 늦으면 안 된다 알겠지? 하면서 본인이 늦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 어제 뭐라 했죠? 하면서 뭐라 하는데 근데 아직도 뭐 늦어요.
2: 맞아요. 그 3살 습관 8가지 간다고.
1: 늘저 말을 그 메신저에 보내고 다음날 후회를 합니다.
2: 막
1: 말이라도 하지 말걸.
2: 그러니까 말이라도 안 했으면 반이라도 갔을 텐데.
1: 아,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2: 네.
1: 제가 약간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2: 아, 근데 저는 이제 진진 타임이라고.
1: 네.
2: 코리안 타임처럼 진진
1: 아,
2: 타임이 있습니다.
1: 진진타임.
2: 5분,
1: 좋은데?
2: 5분 10분. 이샤 타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오 마이
3: 좋은데요?
1: 갓. 저도
3: 오 마이 갓.
1: 샤바타임 한번
3: 난리
1: 좋은
3: 났어.
1: 꿀팁 감사합니다. 좋은데?
3: 다음부터 언니만 한 10분 일찍 부른다?
1: 아, 내일부터 샤샤타임 적용할게요.
2: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매니저님한테 10분 일찍 잡아달라요.
1: 아,
2: 그,
1: 고려해서?
2: 예, 고려해서. 그래야 정시에 나와요.
3: 그래야겠어요.
1: 그 혹시 멤버들과 그런 약속도 약간 저만
2: 10분
1: 10분을
2: 일찍.
1: 일찍, 아.
2: 그러면 정시에 도착해서 언니 웬일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멤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늦으면
1: 네.
2: 웬일이야?
1: 오.
2: 오늘 무슨 날이야?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이누다 사이쿠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생크림보다 파당금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커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초콜릿이나 케이크보다는 떡이나 만주 같은 걸더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입맛이 잘안 맞아요. 크크크 찐드는 어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런지 좀 어른들 입맛에

0: 네, 가까워요. 저는
1: 오.
0: 초등학교 때부터 청국장을 먹던 사람이었고, 네,
1: 진짜요?
0: 진짜 막 여러 가지 음식들을 안 가리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단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고요. 딱한입 먹으면 끝나요. 그냥 그 커피랑 딱 먹었을 때그맛 있죠.
1: 그죠?
0: 그것만 느끼고는 잘안 먹습니다.
2: 진짜요?
0: 네. 자, 이샤님.
2: 네, 하루루 1234님이, 아니, 근데 진짜 저는 한번 빠지면 취향이 잘안 바뀌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던 파스타집이 있는데, 대학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도 늘 같은 메뉴만 먹어서 사장님이 제 얼굴만 봐도 바로 아세요. 찐디도 이렇게 오래오래 응원하고 사랑할게요.
0: 아이, 감사합니다. 야, 근데 그런 집 있으세요? 아, 어릴 때부터 자주 갔다.
3: 저는 지금은 없죠.
0: 아,
2: 인도에,
0: 그렇죠.
2: 인도에.
0: 인도에
2: 왜?
0: 있으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한 군데에서, 저는 일산에서 나왔으니까 요 근처에서 다녔었는데, 그 둘리문구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문구점인데, 거기에서 떡볶이를 팔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단골로 다녔었었는데, 갈 때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컸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했었죠. 야, 근데 그런 집 하나 있으면 뭔가 그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맛보다도 그 따뜻함 때문에 가는 것 같고,
3: 맞아요.
0: 그 정
3: 맞아요.
0: 때문에도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진짜까지 맞춰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2: Oh, no. 벌써.
0: 아니 벌써. 두 분, 한 분씩 소감 한 번씩 들어볼게요.
3: 지금 오랜만에 게스트로
0: 아, 그쵸.
3: 와서 너무너무 약간 좀 다르잖아요.
0: 그쵸.
3: 그래서 약간 이 자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들고.
0: 부담 하나도 없고, 빨리 시간
3: 맞아요.
0: 가고,
3: 저는 항상 Q사연 보느라 늘 정신없고 바빴는데,
0: 그쵸.
3: 오늘도 조금 그랬었지만 좀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선배님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0: 아이,
3: 되게
0: 아닙니다.
3: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아이, 아닙니다. 이사님.
2: 저도 약간 찐디님 두 번째 약간 뵙는 것
3: 세
2: 같은데
3: 번째
0: 세
3: 아닌가?
0: 번째인데.
2: 세 번째인가?
0: 세 번째일걸요? 처음에
2: 처음에
0: 단체로 왔고, 그 다음에 둘이 있을 때,
3: 두명막
0: 어,
3: 그
0: 두
3: 세
0: 명.
3: 명도 와본 적
0: 세 명,
3: 있어요.
0: 그럼 네 번째네.
2: 그세번세명올때 제가 없었거든요.
3: 제가 늘
2: 어쨌든
3: 있었어요.
2: 그
0: 아무튼.
2: 정정할게요. 두세 번째 뵙는 건데도 벌써 약간 내적 친밀감이 생긴 것
0: 그쵸.
2: 같아가지고 또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역시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또 아이돌 한국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앞으로도 또 함께 해주실
3: 네.
0: 거니까. 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액신의 아쉬움을 담은 곡이죠. Run! 끝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인들아, 그리고 이샤님, 아리아님,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2: 안녕!
0: 안녕!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좀 드셨나요? 오늘 옷 입으시면서 아 오늘부터 딱 식단 관리 들어간다 결심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며칠 뒤에 10월 연휴 또 옵니다. 다이어트는 원래 연휴 다 끝나고 제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짧은 명절 치르고 월요일이라 오늘 더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 힘내세요. 주말부터 또 연휴잖아요. 네, 조금만 쉬었다가 또 쉬자고요.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Blondie Dreaming.

0: Good evening, everyone. 9월 28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우지연 님이요.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연휴가 떠온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다이어트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섣부릅니다. 좀 기다렸다가 모아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탐 킴 님이요. 오늘 가르마 타셨네요. 하셨습니다. Yes, I parted my hair. 네. 8:2로 해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그 TV 촬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자, 그 행복한 명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는 가족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푹 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네, 결국 영어책 쓰다가 정신 차려보니 추석은 갔더라고요. 네. 대신 조카들 줄 용돈은 굳었다는 거. 얘들아, 삼촌이 내년에 이자까지 해서 줄게. 올해는 참아라. 진짜 이번 추석은요, 뭔가 에피타이저만 먹고 끝낸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추석 내내 집안일, 방송 등등 하시느라 일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일산 수호신 크리스틴 쌤 모시겠습니다.
1: Oh, hello everyone. Hopefully everybody had a long, nice holiday. I did not. I worked so hard.
0: Oh, no.
1: It was not a vacation or a holiday.
0: 일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1: I just had a lot of family work.
0: Right.
1: Yeah.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For these ajimas, it's not easy.
0: 저에게 만두를 또 챙겨주셨어요. 저 만두 기다리느라고 정말 그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틴 쌤이 원래 이번에 추석 시작하자마자 만두 줄 테니까
1: yeah, That's right. Wait.
0: Drive by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봤는데 한 4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맛보고 나서 it was worth the wait.
1: Oh my goodness. It was worth the wait. Boy, that was hard. I could not believe I kept I'm sorry. Next day. Oh, I'm sorry.
0: 아니 근데 주시는 분이 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1: Thank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모바일 폰 plans in Seoul are costing consumers an arm and a leg, significantly more than in major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With rates more than double those in Tokyo and Paris, there are calls to take a hard look at the country's oligopoly.

0: holistic telecom market.
1: 서울의 스마트폰 이동통신 요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나 파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독과점 형태인 국내 통신 시장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 인 Switzerland, a country known for its neutrality, a referendum to tighten neutrality rules and strictly limit the government's independent sanctions and military cooperation has been rejected at the ballot box. Following a decisive no vote, Switzerland will keep the status quo, maintaining the flexibility of its current approach to neutrality.
1: 대표적 중립국 스위스에서 정부의 독자 제재와 군사 협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립성 강화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인 반대표로 개정안이 거부되면서 정세에 맞춰 중립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온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0: Major news organizations in the U.S. are now weighing in on job candidates walking into interview rooms with iced coffee, touching off a full-blown iced coffee gate. While the older generation calls it unprofessional, Gen Z job seekers are pushing back, calling it an out-of-touch rule from a bygone era.
1: 면접장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두고 미국 현지 주요 언론까지 가세하며 이른바 아이스 커피 대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비전문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Z세대 구직자들은 시대의 착오적인 예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 Once considered the exclusive domain of classical or retro music, vinyl has seen sales in South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lone surpass 1.7 times last year's total. Combining analog nostalgia with fan collector culture, K-pop vinyl releases are now emerging as a new growth engine for cracking the Billboard charts.
1: 클래식이나 레트로 음악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LP 판매량이 국내 가요계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실적의 1.7배를 넘어섰습니다. K-POP 특유의 팬덤 수집 문화에 아날로그 질감이 더해지며 우리 아티스트들의 빌보드 차트 진입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0: Mobile phone plans in Seoul are costing consumers an arm and a leg significantly more than in major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With rates more than double those in Tokyo and Paris, there are calls to take a hard look at the country's oligopolistic telecom market.
1: 서울의 스마트폰 이동통신 요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나 파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독과점 형태인 국내 통신시장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통신비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줄이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줄여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것이 있고 하다
0: right.
1: 보니까 이 거의 고정비용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가 다른 것보다 특히 비싸다고 하네요.
0: Yeah, right? that's right. So basically, they did a comparison in Japan and Tokyo, and they found that Seoul recorded the highest mobile plan cost.
1: Mm-hmm.
0: So the unlimited is around 60,000 Korean won, which I'm sure a lot of people have that plan. And it's more than twice as expensive than in Tokyo or in Paris.
1: 와, 그러니까 서울이 그러니까 월 약 6만 원 정도로 통신비 1위를 기록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쿄나 파리보다 두 배 이상 이게 비싼 것이고 그리고 요즘 솔직히 무제한 요금 다 쓰잖아요. 그렇죠?
0: I think so.
1: 왜냐면 넘어가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하니까 에이, 마음 편하게 그냥 무제한 써 해서 무제한 요금 그게 3위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0: That's right. And so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it's because of kind of, you know, only there are only a few.
1: Yeah.
0: Big telecom
1: 거의
0: companies.
1: 3사죠, 3사. You know, right. Like, yes. Yes.
0: And so, well, like, we don't have a choice. I mean, we can. The competition is not that great.
1: Right.
0: So the price is not going to be dramatically different from the others.
1: Right.
0: So they're saying, oh, this.

0: this is a bit of a problem.
1: 그러니까 미국도 글쎄요. 그 한국 온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기억은 정확히는 나지 않지만 그런 텔레콤 그런 컴퍼니스들이 뭐 한 글쎄요. 한 6개? 7개 정도 되지 않았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0: Yeah.
1: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평균이
0: sure.
1: 내려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0: That's right.
1: 한국은 이게 이제 초이스가 없으니까
0: exactly.
1: 좀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는 1위 안 해도 되는데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0: That's right. We don't 네. need to be number one.
1: 비싸요.
0: No,
1: 네.
0: no, no.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Mobile phone plans in Seoul are costing consumers an arm and a leg significantly more than in major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1: 서울의 스마트폰 이동통신 요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So mobile phone or mobile phone plans in Seoul are 오 약간 잔인한 표현이 나왔어요.
0: Yeah.
1: Costing consumers an arm and a leg. 아니, 컨슈머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뭐 얼마가 듭니다. 뭐 $300 per month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팔과 다리가 든다고요?
0: I know it, right? So if you look at it, you think, oh my goodness. But really, it is playful.
1: Right.
0: And the reason why we say this is when something is just not only expensive, but it's costing more than it should.
1: Mm-hmm.
0: It's unfair. It's like, oh, it's costing an arm and a leg.
1: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왜 내가 내 팔다리를 잘라서
0: yeah.
1: 그걸 내야 될 정도. 그만큼 사실... 팔과 다리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0: Yes.
1: 그거를 다 내가 나한테 대가가 든다는 거는 엄청난 돈이 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0: Right. Okay. So that's why in English we have these expressions. You know, expensive, mm-hmm. cheap. I mean, those are basic words.
1: Right, right.
0: But expressions, idiomatic expressions like these mm-hmm. can be used very nicely mm-hmm. when you want to kind of exaggerate and you want to complain mm-hmm. and you want to say it's unfair.
1: 아, 이거 불공평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짝 위트 있게
0: yeah.
1: 그렇지만 동시에 조금 과장하는 표현으로
0: right.
1: 쓰기에 충분히 좋은 표현이고요. 비슷하게는 cost a fortune이라는 mm-hmm. 표현이 있겠죠. fortune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운이란 뜻도 되지만 큰 돈을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쌤, 그러면은 break the bank. For
0: yeah.
1: us,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0: Well, you can, you can. But for it, it can break the bank, but here it's just a little bit more dramatic and more playful.
1: 더 잔인하면서,
0: yeah,
1: 더
0: right.
1: playful 하면서.
0: Right.
1: 그렇습니다. So, cost someone an arm and a leg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비싼 뭔가 돈이 들어간다가
0: mm-hmm.
1: 될 수가 있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0: With rates more than double those in Tokyo and Paris, there are calls to take a hard look at the country's oligopolistic telecom market.
1: 도쿄나 파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독과점 형태인 국내 통신 시장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도쿄나 뭐 그렇죠? 파리스 에 그것들 those라고 하는 건 rates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의 double이 되면서 there are calls. 여기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하겠다는 요청이냐면 to take a hard look at the country's oligopolistic telecom market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take a look이라고 하는 거. 근데 심지어 hard look이라고 돼 있네요.
0: Yeah, so the keyword is hard. And in this case, it's not like this thing, that this table that's hard.
1: Right, right.
0: 딱딱하다.
1: 딱딱하다.
0: Right,
1: right.
0: Hard look means a serious look, a careful look. So what this means, if you take a hard look at something, you're examining carefully and critically because... There's a problem, or there's an issue. You need to take a hard look.
1: Right,
0: you need to examine this further.
1: 아, 이거는 그러니까 take a look at something. Let's take a look at this.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를 살펴보자 정도의 느낌인데 hard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뭐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serious하고 strict하고 약간 엄중한 그런
0: yes.
1: 느낌. 오케이. So, 뭔가 이거 좀 진짜 엄중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calls가 있었다. So there are calls to take a hard look.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스펠링이 하나 나와요.
0: Yep.
1: Oligopolistic Telecom Market. 일단은 Telecom Market은 국내 통신 시장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앞부분에 나온 단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You really don't need to know this word or we don't really use it often right. because it is an economics word.
1: Right.
0: And even native speakers, when you say oligopolistic, what's that? We don't know what that
1: what's
0: is.
1: That?
0: What's that? Okay. So basically, this simply means in economics that a market is controlled by only a few big companies. Mm-hmm. So we just talked about the telecom market, how there's like three big players. Mm-hmm. That's why it's oligopolistic.
1: Okay. So oligopoly라고 하는 단어가 소수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poly라고 얘기를 하면 monopoly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Monopoly는 거의 한 회사가 완전히 독점한다라고 본다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많긴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회사가 이 마켓을 거의 점령한다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So oligopoly의 어떻게 보면은 형용사?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Oligopolistic 과점의 뭐 소수 과점 시장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그냥 take a look 하는 것이 아니라 take a
0: hard look. That's right. So like we've just been paying a lot of money, but no one has really mentioned anything.
1: Right.
0: We just accept it. Right. But like, hey, wait a second.
1: Mm-hmm.
0: This is. I am paying a lot of money.
1: 맞아요. 근데 이게
0: It's this feeling.
1: 다들 내니까 그냥 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0: What choice do you have?
1: 아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된다.
0: Okay.
1: Okay.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Mobile phone plans in Seoul are costing consumers an arm and a leg, significantly more than in major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With rates more than double those in Tokyo and Paris, there are calls to take a hard look at the country's oligopolistic telecom market.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REO Speedwagon with In Your Letter.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In Switzerland, a country known for its neutrality, a referendum to tighten neutrality rules and strictly limit the government's independent sanctions and military cooperation has been rejected at the ballot box. Following a decisive no vote, Switzerland will keep the status quo, maintaining the flexibility of its current approach to neutrality.
0: 대표적 중립국 스위스에서 정부의 독자 제재와 군사 협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립성 강화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인 반대표로 개정안이 거부되면서 정세에 맞춰 중립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온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뭔가 중립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이제 스위스인데요. 최근에 재밌는 투표가 또 열렸다고 해요. 이 중립국이 중립을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건데 반대표가 많았다고요?
1: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there was a push to kind of make this tighter. This whole idea of keeping the neutrality.
0: Right.
1: Make it stricter and allow the governments not to, you know, get involved at any cost unless they're under attack.
0: Right.
1: But there was a completely unanimous no. They rejected it.
0: Wow.
1: Yeah.
0: 그러니까 뭔가 왠지 스위스랜드 하면 뭔가 평화가 느껴지고.
1: Sure.
0: 글쎄요. 이런 자연 관련돼 있는 영상을 워낙 많이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neutral.
1: You're lay
0: on the hills.
1: Yeah, that's right. That's and that is the image that we all have of Switzerland. And it's interesting, you know, there's a lot of tension going on with the Ukraine war with Russia, and you know how the European Union EU is helping out Ukraine. And what happened was that they also, Switzerland, they got kind of involved.
0: Right.
1: Yeah. So what they did was they kind of helped with this, you know, sanction, EU sanction. And so some people are like, no, we should be neutral. But then others, a lot of them are saying, no, we need to get involved.
0: 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뭔가 논란이 좀 커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아, 이거는 아니다. 뉴트럴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that's who we are.
1: Yeah,
0: 그런 느낌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조금 더 반대로 가야 된다. 뭐 논란이 이제 큰 가운데 오히려 뭔가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 너무 뉴트럴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간 상황이 됐네요.
1: That's 그렇죠? That's right.
0: So 중립을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뀔 때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를 남겨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Switzerland, a country known for its neutrality, a referendum to tighten neutrality rules and strictly limit the government's independent sanctions and military cooperation has been rejected at the ballot box.
0: 대표적 중립국 스위스에서 정부의 독자 제재와 군사 협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립성 강화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다들 뭔가 여기는 중립의 나라다.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referendum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국민 투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겠다는 referendum이냐면 to tighten neutrality rules.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더 있겠지만요. Neutrality rules를 tighten 시킨다는 거. 뭔가 조인다는 느낌이네요.
1: Absolutely. So we hear this word and we've covered this word a lot. And tighten, usually we tighten rules, we tighten security, we tighten... We can even tighten our belts, do less spending, right? This means to make it stricter, make it, you know, so that you have less movement to do something, less freedom.
0: Right.
1: So here, if you're tightening neutrality rules, what they wanted to do was make it more strict.
0: Right.
1: You know, not be able to be flexible. But then, of course, it turned out. In the opposite direction.
0: 반대가 되었다. So 여기서 tighten 한다는 거, 진짜 벨트를 tighten, 조이는 것처럼 이런 neutrality rules라고 하는 게 중립성 규정입니다. 그것을 조인다는 건 결국 강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1: Yeah. In 그렇게, some ways you can make it stronger.
0: Right.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 투표가 a referendum to tighten neutrality rules가 되겠습니다.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it has been rejected. 거절당했죠. 어디서? At the ballot box에서. ballot box가 원래 투표함인데 투표함에서 거절당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투표 선거에서 뭐 졌다, 거절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Right. 연결해 볼게요.
1: Following a decisive no vote, Switzerland will keep the status quo, maintaining the flexibility of its current approach to neutrality.
0: 압도적인 반대표로 개정안이 거부되면서 정세에 맞춰 중립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 온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Following a no vote도 아니고요. 뭔가 결정 비슷하게 생긴 뭔가 decision 비슷하게 생긴 decisive no vote라고 표현했어요.
1: So, decide, decision,
0: Right.
1: and we have adjective decisive. So,
0: Decisive.
1: decisive, what this means is that you made a decision without any hesitation. It was very clear, and there's no doubt. That is a decisive no vote. So, some votes can be very close, but this one was very comfortably, it won.
0: 무슨 뭐 10대 9뭐 이런 느낌도 아니라 뭐 10대 4뭐5뭐뭐 이런 느낌인가요? 확 차이가 나네요.
1: So here it's like a landslide would be like 9 out of 10. A
0: Right.
1: decisive vote would be maybe 7 out of 10 that it won.
0: Right. 완전 확 차이가 나게.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뭐 반대표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no vote이 아니라 decisive no vote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decisive 같은 경우에는 진짜 hesitation이 없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결단력 있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바로 짬뽕. 이렇게 얘기 나왔다. 바로 짬뽕 나오면 굉장히 decisive 한
1: That is
0: 거예요.
1: very
0: Right.
1: decisive.
0: 그런데 최악인 거는 반대로 indecisive라고 하면 결단력이 없는 거. 한마디로, 잠깐, 나 짜장면 먹어, 짬뽕 먹어. 이거를 한 25분간 정하고 있는 거죠.
1: Sam, you know the 짬뽕 짜장면 is like very indecisive for most people. Like it's hard to go right.
0: 그렇습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결단력이 없는 이라고 하면 indecisive. 근데 decisive는 결단력이 있는, 굉장히 압도적인이라고 느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decisive no vote는 압도적인 반대표. 이거는 그냥 바로 사람들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라고 한 거죠. So 그것을 따라서 Switzerland will keep the status quo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 나왔어요. Keep the status quo 하기로 결정했다.
1: That's right. We covered this last week. And again, we want to talk about it because it's a great expression.
0: Right.
1: So keep the status quo. What does it mean in Latin? Keep the way the thing, keep the things as they are. So basically, it means don't change it. Keep it as is.
0: Right. Status quo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the current situation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status quo를, keep 한다는 거, 현상을 유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Right? 참고로 여러분들, 스위스가 아니라 스위스랜드가 나라 이름
1: Very
0: 명사입니다.
1: good.
0: 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 Switzerland, a country known for its neutrality, a referendum to tighten neutrality rules and strictly limit the government's independent sanctions and military cooperation has been rejected at the ballot box. Following a decisive no vote, Switzerland will keep the status quo, maintaining the flexibility of its current approach to neutrality.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Major news organizations in the U.S. are now weighing in on job candidates walking into interview rooms with iced coffee, touching off a full-blown iced coffee gate. While the older generation calls it unprofessional, Gen Z job seekers are pushing back, calling it an out-of-touch rule from a bygone era.
0: 면접장에 아이스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두고 미국 현지 주요 언론까지 가세하며 이른바 아이스커피 대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비전문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Z세대 구직자들은 시대 착오적인 예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 보러 들어가는데 커피를 이제 마시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모르겠어요. 쌤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뭐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가 좀안 가는 편이긴 한데. What do you think?
1: So
0: 지금 약간
1: that
0: 화나신 거 아니죠?
1: you know it's one of those things, and I also come to evening special

0: with an iced coffee.
1: Right.
0: You cannot see it, but it's there.
1: Right.
0: But I think for a job interview, I would not walk in with an iced coffee.
1: Right.
0: But they call me old school, probably.
1: Right.
0: You know, Gen Zers are much different.
1: 그래서 저도 말하려고 하는데 old school 얘기 들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다가.
0: Then you look old.
1: 근데 글쎄요, 저는 이런 그냥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interviewer의 입장이고 내가 company owner의 입장이라면 굳이 오늘까지 이걸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0: I think so. I think so.
1: 입장을 바꾸면.
0: Maybe if you didn't finish it and you got called in suddenly, you would put it over there.
1: Right, right.
0: But to sit there and go, you know.
1: You sip it, right?
0: That, I don't think.
1: 좀, 예. 그래서 요즘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굳이 면접장이 아이스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게 이제 맞는 거냐, 이건 틀린 것이냐, 막 이런 거 두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논쟁거리라고? 라고 했는데, 진짜 여러 다른 또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Major news organizations in the US are now weighing in on job candidates walking into interview rooms with iced coffee, touching off a full-blown iced coffee gate.
1: 면접장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두고 미국 현지 주요 언론까지 가세하며 이른바 아이스 커피 대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major news organizations in the US are now weighing in on job candidates walking into interview rooms with, you know, iced coffee and everything.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의견을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major news organizations, 그러니까 주요 언론 있잖아요. 까지 weigh in on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0: Yeah.
1: Right.
0: So when you look at this expression, weigh in on, you have to remember the scale, the traditional scale. So basically, there's a debate. And some people are like, yeah, no iced coffee. Ooh, it goes this way. And then another person says, oh, it's okay to have iced coffee. And then it goes this way. So basically, the idea is that you are joining the discussion and you are joining the debate and you are kind of adding to the weight of the scale.
1: 하나의 weight이 돼주는 거네요. Okay, so scale이라고 하는 거가 저울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게가 뭔가 무게추 같은 게 올라가 있어야 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 okay. 내가 거기에 무게추가 돼서 올라가겠어. 그 얘기는 결국에는 거기에 내가 의견을 좀 내보겠다. 보겠다.
0: Sure.
1: 한번 개입을 해보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weigh in on something, 뭔가에 대해 의견을 내다, 개입하다가 되겠는데 심지어 미국 현지 주요 언론까지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다.
0: That's right.
1: 근데 이제 뭐에 대해서 그러냐라고 했더니 job candidates walking into interview rooms with iced coffee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ight? So, 참고로 ice가 아니라 iced 해서 D가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넣고 ice 그 다음에 커피를 넣어야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이스 커피가 되겠죠.
0: That's right.
1: 네. 자, 연결해 볼게요.
0: While the older generation calls it unprofessional, Gen Z job seekers are pushing back, calling it an out-of-touch rule from a bygone era.
1: 네. 기성세대는 비전문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Z세대 구직자들은 시대착오적인 예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push back 하는 게 반대로 뒤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calling it 뭐라고 불렀죠? an out of touch rule 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out of touch rule.
0: So if you call something out of touch, it means that you are you don't understand the reality right now. It's like you're old school. You are not up to date.
1: Right.
0: Old fashioned.
1: Okay.
0: You are out of touch. So this rule is out of touch. Oh, this is such an old rule. Come on.
1: You're so out of touch. 이 얘기는 너는 현실과 그냥 터치가 안 돼 있어. 떨어져 있어.
0: When are you you're living in the Victorian era? What is this?
1: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0: Sure.
1: 뭔가 당신은 현실과 떨어져 있다. 혹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살짝 old fashioned보다 더 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0: Sure. It is a bit negative. If you're out of touch, it means like when are you living?
1: 지금 제가
0: age?
1: 아까 그 언급을 한 걸로 out of touch가 된 기분이 들어요. So out of touch rule이라고 하면 현실과 떨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디로부터 그리고 from a bygone er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Yeah, a bygone era is an era where time has gone by. It means it's no longer true. It was true in the past.

0: but no longer.
1: So bygone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you know go past 같은 느낌. Yeah. So 지나간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0: yeah.
1: 있겠네요.
0: It's kinda like,
1: go ahead.
0: Back in the old days.
1: Back in the old days. Right. Okay, so bygone era라고 하면 지나간 시대의 과거의 한 시절. 거기서부터 나온 out of touch rule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pushback 하고 있습니다.
0: Sam, 네? let's not be out of touch. Let's
1: 그러니까,
0: be in touch with the Gen Zers.
1: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Major news organizations in the U.S. are now weighing in on job candidates walking into interview rooms with iced coffee, touching off a full-blown iced coffee gate. While the older generation calls it unprofessional, Gen Z job seekers are pushing back, calling it an out-of-touch rule from a bygone era.
1: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관련된 퀴즈인데요. 다음 중 영미권에서 LP, 우리 뭐 LP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P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vinyl. Number two, plastic. Number three, titanium.
1: 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영미권에서 LP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vinyl. Number two, plastic. Number three, titanium.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Natalie Cole and Nat King Cole with Unforgettabl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영미권에서 LP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요?
2: The answer is number one, vinyl.
1: Vinyl. 이게 왜 vinyl인지는 좀 이따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Wisteria Canopy님께 그리고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7394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Oh, congratulations!
1: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Once considered the exclusive domain of classical or retro music, vinyl has seen sales in South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lone surpass 1.7 times last year's total. Combining analog nostalgia with fan collector culture, K-pop vinyl releases are now emerging as a new growth engine for cracking the Billboard charts.
1: 클래식이나 레트로 음악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LP 판매량이 국내 가요계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실적의 1.7배를 넘어섰습니다. K-POP 특유의 팬덤 수집 문화에 아날로그 질감이 더해지며 우리 아티스트들의 빌보드 차트 진입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 스트리밍 시대에 LP가 웬 말인가. 지금 이은미 님도요. 고등학교 때 용돈 받으면 모았다가 LP 사곤 했죠. 지금도 열심히 닦고 보관 중. 와.
2: Very nice.
1: 저 그랬어요. LP를 막 수집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겉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약간 비닐로 된 이걸로 포장도
2: yes,
1: 할 수 있고요.
2: Right.
1: 이런 거
2: that.
1: 너무 좋아했거든요.
2: Do you still have them?
1: Oh, yes, of course I do.
2: Oh, that's worth a lot of money.
1: Oh, yeah?
2: Oh, sure.
1: 어, 이거 좀 한번. 어, 아, 아니에요. 소장해야지, 소장해야지. 근데 이 LP 굉장히 yeah. 오랜만에 들어서 좀 신선한데요.
2: It's interesting because when we think of LP or vinyl records, as mm-hmm. we would say,
1: right.
2: We think of like classical music mm-hmm. or pop,
1: right.
2: or you know, American pop
1: yeah.
2: Or jazz.
1: Right, right.
2: But now we're talking about K-pop. K-pop vinyl records.
1: 아니 LP 하면 맞아 예전 생각나니까 뭐 classical music이라든가
2: or like hard rock and roll,
1: right, right.
2: yeah, like the Beatles.
1: 근데 그런 게 아니라
2: no.
1: K-pop 음악이 이제 LP에 섞여서 나오게 되는.
2: Yeah, 오. that's right. And so, just this half, first half of this year, vinyl sales reached approximately almost a million units.
1: Wow.
2: And so, idols like BTS and ATEEZ, they're releasing their music on vinyl too.
1: 와 이게 예전에는 아예 그쪽은 아예 뭐 뭔가 비즈니스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요즘에 뭐 BTS, 뭐 ATEEZ 등 인기 아이돌이 LP 발매를 하면서 지금 이런 소장 욕구 같은 게 있잖아요.
2: Yeah.
1: 팬덤의 소장 욕구 그리고 강력한 결합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예리님이요. LP 버렸을 땐 몰랐죠. 이렇게 비싸질 줄은. 아 그런가요? 저 진짜 많은데.
2: Are you kidding?
1: 이번에 제가 왜냐면 어머니 댁에 다 맡겨놨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하지? 다 처리하나 이런데.
2: I mean, there. I don't know this industry,
1: right.
2: but I do know that those vinyl records, special ones, are worth a lot of money.
1: 와 대단합니다.
2: Yeah.
1: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LP 판 돌리면
2: Yeah, that's right.
1: 뭔가 먼지가 걸리는 소리 있잖아요.
2: 이게
1: 너무 좋더라고요. Alright, 자 한 문장씩 배워보겠습니다.
2: Once considered the exclusive domain of classical or retro music, vinyl has seen sales in South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lone surpass 1.7 times last year's total.
1: 클래식이나 레트로 음악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LP 판매량이 국내 가요계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실적의 1.7배를 넘어섰습니다. 와,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런 클래식컬 뮤직이라든가 레트로 뮤직, 예전 음악 같은 거에 한때는 그것의 exclusive domain으로 여겨졌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exclusive 한 domain, 우리가 domain 하면 왜 그 웹사이트 주소 같은 거, domain names, right?
2: Sure.
1: 그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2: So basically, when something is exclusive, it means that it belongs to one group mm-hmm. or two, maybe.
1: Right, right.
2: So not anyone can enter this group. Mm-hmm. It's exclusive.
1: Right, right.
2: And the opposite word is inclusive.
1: Mm-hmm.
2: So this exclusive domain means this only classical music and retro music, mm-hmm. they were the ones that dominated mm-hmm. the vinyl
1: right.
2: record market.
1: 그러면 여기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Type.
1: 몸 안에 타입이라든가
2: yeah. That's right.
1: 어떤 그쵸 거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뭔가 right? So exclusive domain이라고 하면 이게 전유물인 거죠. 왜냐하면 독점적인 그런 영역이니까요. 근데 한때는 여기는 무슨 뭐 K-pop 그런 거는 아니고 무조건 classical, retro music만 들어오는 그런 exclusive domain,
2: yeah.
1: 독점 영역이야 mm-hmm. 라고 한때는 생각이 됐는데 그러던 바로 무엇이? Vinyl. Vinyl has seen sales in South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lone surpassed 뭐, 1.7 times.
2: Yeah.
1: 넘어가는 걸 봤다. 근데 hold on one second.
2: Okay, hold
1: 아니
2: on.
1: LP라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왜 갑자기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Vinyl 왜 나왔어요?
2: You know, 비닐 comes from the word vinyl.
1: Uh-huh.
2: Right, but we don't, native speakers don't use it in that
1: right.
2: way.
1: 이거는 전혀 그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2: It's not, right. But it's short for vinyl records.
1: Vinyl records,
2: yeah.
1: okay.
2: They're made of plastic.
1: Mm-hmm.
2: I'm assuming they right, made, right. they're made from vinyl.
1: Uh-huh.
2: And that's why, so we say vinyl records or mm-hmm. even just vinyl without the record.
1: 그냥 vinyl.
2: And then we understand what
1: 와,
2: it is.
1: 이거는 아예 우리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LP 음반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이 사실 영미권에서는 vinyl 혹은 vinyl record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2: That's
1: 이런
2: right.
1: 느낌이 되겠고 이 vinyl이 된 이유가 원래 사실 vinyl이라고 하는 건 플라스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기 이것을 만드는 LP판을 만드는 하나의 material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더 많이 쓰인다라고
2: right.
1: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쌤 만약에 누군가가 I have a lot of LPs 이러면은 이해를 못 할까요?
2: Well, I think probably they might. But you know, I have a lot of records or
1: records.
2: vinyl records. Yeah.
1: Okay.
2: That would be the more popular.
1: 가능은 하겠지만
2: and understandable.
1: 조금
2: yeah.
1: 약간 safer 한 사이드는 그냥 records가 많다.
2: Mm-hmm.
1: 뭐 vinyl records가 yeah. 많다. 아니면 뭐 vinyls가 많다. 이렇게
2: right.
1: 말하는 게 더 낫다.
2: So you have vinyls?
1: Mm-hmm.
2: I have CDs.
1: Oh, CDs. Oh, my.
2: I cannot throw them away, Sam.
1: 그것도 굉장히 좀 비쌀 것 같은데요.
2: Maybe. Maybe they'll make a comeback, too.
1: 오늘 집에 가서 다 찾아보겠습니다.
2: All right.
1: 네. 자, 연결해 볼게요.
2: Combining analog nostalgia with fan collector culture, K-pop vinyl releases are now emerging as a new growth engine for cracking the Billboard charts.
1: K-pop 특유의 팬덤 수집 문화에 아날로그 질감이 더해지며 우리 아티스트들의 빌보드 차트 진입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팬들이 뭔가를 모으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팬 collector culture와 함께 뭐를 묶었냐면 combining analog nostalgia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 Yeah.
1: Right.
2: So in Korean it's analog. Right. And nostalgia basically is the idea that you kind of miss the past.
1: Mm-hmm.
2: Missed how things were mm-hmm. a long time ago,
1: right?
2: right?
1: When things were very uncomfortable, yet, you know, it was fun, right?
2: Right,
1: Everything
2: that's
1: was
2: right.
1: Fun.
2: You know, it's like, and also the idea of just having things in your hands, uh-huh. like the physical touch
1: right.
2: of things.
1: 아, 맞아요. 지금은 파일화돼 있으니까 만질 수가 없잖아요.
2: No, it's all digital. So I think that's why people, you know, are going back to this whole analog trend.
1: 이 LP판 들 때 이 또 손 자세도 있거든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더럽지 않게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면서 so analog이라는 거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뭐 아날로그적 이런 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nostalgia라고 얘기하는 것은 향수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엔 아날로그적 향수라는 건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fan collector culture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지금 뭔가 와 이 K-pop 그 vinyl releases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빌보드 차트를 깨고 들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엔진이 되고 있다.
2: Mm-hmm.
1: 아, 여기서 cracked charts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crack, 깨고 들어가는 거, 결국 진입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Once considered the exclusive domain of classical or retro music, vinyl has seen sales in South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lone surpass 1.7 times last year's total. Combining analog nostalgia with fan collector culture, K

0: K-pop vinyl releases are now emerging as a new growth engine for cracking the Billboard charts.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몇 개만 짚어볼게요. 자, out of touch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떨어진이 될 수가 있겠죠.
0: We need to get rid of this out of touch rule.
1: 이런 시대착오적인 뭔가 현실과 떨어진 규정은 이제 없애야 해가 되겠고요. 자, 방금 나왔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LP 음반은 vinyl이라고 한다고 했죠?
0: Do you have a record player for this vinyl?
1: 이 LP들을 턴테이블은 있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엄청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때 팔과 다리가 뭐 소모가 된다 이런 느낌. So cost an arm and a leg.
0: I really want to go to the Bruno Mars concert, but it cost an arm and a leg.
1: 아, 브루노 마스 콘서트 진짜 가고 싶은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야. 팔다리가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weigh in on something. 뭔가에 대해 한마디 보태다, 의견을 내다.
0: Can you weigh in on this issue?
1: 이 문제에 대해 너도 한마디 해줄래? 의견을 보탤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decisive no vote는 압도적인 반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The proposal failed due to a decisive no vote.
1: 그 안건은 압도적인 반대표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Destiny's Child. It is Say My Name.
1: All right,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0: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는요, 조금 멀리 갑니다. 공룡이 살던 중생대 약 6,600만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생물 학자들이 과거의 생태계를 연구할 때는요, 이 공룡의 거대한 뼈나 발자국처럼 눈에 띄는 화석도 중요하지만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흔적도 과거를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오늘 연구에서 주목한 것도 바로 그런 작은 흔적 하나였는데요. 그 안에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객관식으로 드릴 예정인데요. 당연히 이제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와 보기 잘 들어주세요.
1: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ge-old 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ge-old question?
0: 네.
1: Number one. What is 144 times 5? Number two. 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 Number three, should I eat 짜장면 or 짬뽕 for lunch?
0: 저에게는 모든 게 다 맞는 답으로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질문. 영어 질문은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ge-old question이 되겠습니다. 이 age-old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오래된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age old question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이 지금 보기가 세 가지 나왔죠. 다시 한번 주세요.
1: Okay, number one, what is 144 times 5? Number two, 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 Number three, should I eat 짜장면 or 짬뽕 for lunch?
0: Alright. 자, 이렇게 질문에 보기까지.

0: 덜 하나. 새가 어떻게 멸종을 피했는지 밝혀낼지도.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6600만 년 전 이 지구를 주름잡던 거대한 공룡들이 다 사라졌을 때 지금의 새들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이 오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고생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뒤져왔습니다. 보석 호박 아시죠? 그 호박 속에 갇힌 깃털처럼 드물게 보존된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이 당시 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알기엔 늘 부족했다는데요. 지난 2016년 미국 몬태나주의 유명 발굴지인 헬크릭 층에서 이 한 연구원이 무심코 집어든 공룡의 분변 화석, 즉 배설물 화석이 쪼개지면서 고생물학계를 놀라게 한 뜻밖의 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공룡이 남긴 배설물 화석 안에 들어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들어볼게요.
1: An extremely well-preserved bird feather from the age of dinosaurs has been found inside a fossilized piece of dinosaur poop, revealing how some bird species may have escaped extinction. It is so far the only example of a dinosaur-era feather found within rock that wasn't completely flattened through the centuries, making it the best-preserved feather of its type.
0: 공룡 시대에 살았던 새의 깃털이 공룡 배설물 화석 속에서 상처 하나 없는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일부 조류가 어떻게 멸종을 피할 수 있었는지 뭔가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1: Isn't it crazy?
0: Right. Yeah. Feather가 있어도 이걸로 뭘 알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1: Yeah, that's right. Right. I mean, I think they call it carbon dating. Right. So basically, it's kind of the science where you can tell based on what you see how old it is, right? But it's so interesting because certain mummies and fossils, they're very much intact. It's incredible.
0: 근데 그것도 놀랍지만 like How do you find out about what? You know, 이거에 대해서 뭐를 find out 할 수가 있지? 이런 거가 저는 더 신기한 것 같아요.
1: Mayu Sam wants to know, please.
0: 궁금해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n extremely well-preserved bird feather from the age of dinosaurs has been found inside a fossilized piece of dinosaur poop, revealing how some bird species may have escaped extinction.
0: 공룡 시대에 살았던 새 깃털이 공룡 배설물 화석 속에서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일부 조류가 어떻게 멸종을 피할 수 있었는지 밝혀줄 중요한 열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An extremely well-preserved bird feath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ird feather는 당연히 새의 깃털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Well-preserved 했다는 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뜻일까요?
1: Okay, so well-preserved means basically that it After all this time, though it's very old, it's in very good condition. That there is very little damage.
0: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1: Yes. So, I mean, of course, you know, certain relics or remains, historical relics or remains, some are broken, you know, into many pieces, but then some are very well preserved.
0: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고대 유물 같은 거 보면은 다 뭐 부서져 있거나 가루가 돼 있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진짜 오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인택트하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So preserve 한다는 것이 뭔가를 보존한다라는 뜻인데 아 그리고 참고로 reserve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preserve 한다는 것은 뭔가 손상이 되거나 변질 되는 거로부터 보존을 하는 거고요. reserve 같은 경우에는 양을 비축해 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정말 상처 하나 없이 정말 well preserved 된 아주 잘 보존된 새의 깃털이 될 수 있는데요. 자, from the age of dinosaurs 그 시대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has been found 발견이 됐어요. Inside a fossilized piece of dinosaur poop 안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웃은 이유가 뭐냐면 fossilized piece of dinosaur poop 여기서 poop이라고 하는 게 배설물 응가를 얘기를 하는데
1: That's right.
0: 적어도 뭔가 뉴스가 나왔으니까 왜 좀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1: Yeah.
0: Right? Feast.

0: feces라든가
1: right. Or
0: 아니면은
1: droppings.
0: excrement 뭐
1: Yeah.
0: 이런 식으로
1: That's
0: 뭔가
1: right.
0: 굉장히 같은 배변을 뜻하지만 좀 굉장히 formal하고 뭔가 scientific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poop
1: Yeah,
0: 나왔습니다.
1: that's right. So, just because it's a New York Times article doesn't
0: Right.
1: mean that it doesn't has to always be that way.
0: 딱딱할 필요는 없죠.
1: No, right. So, of course, with kids, we say, oh, do you want to pee pee or do you want to poo poo?
0: Poo-poo.
1: Like, right. So, poop is number 2.
0: 그럼 poop 둘 다그 명사로 그 배설물을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둘 다.
1: Yeah, so like usually we say poop. Do you want to poo as a verb? You know, you want to pee or you want to poo?
0: Okay.
1: And then poop is the actual thing.
0: Actual thing.
1: Yeah. So it's so interesting because this feather was found in this like, you know, this poop
0: Poop.
1: that became a rock.
0: Why? 그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fossil이라고 하는 게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fossilized로 쓴다는 것도 좀 신기하죠. 그렇죠?
1: Yeah, turn into stone.
0: Why?
1: Yeah.
0: 화석화된 그런 piece of 다시 한번 dinosaur poop입니다. So poop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캐주얼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안에서 뭔가 나왔다, feather가 나왔다라고
1: Yeah.
0: 얘기를 했죠. 연결해 볼게요.
1: It is so far the only example of a dinosaur era feather found within rock that wasn't completely flattened through the centuries, making it the best preserved feather of its type.
0: 이 깃털은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시대의 깃털 중 수세기 동안 돌 속에 눌려 찌그러지지 않은 유일한 사례로 동급 깃털 중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세기가 지나면은 당연히 모양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that it wasn't completely flattened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Yeah. So you see the word flat, FLAT. Flat is basically like this, you know.
0: 납작한
1: That's
0: 거죠.
1: right. So if you add the TEN, flatten, it means to make flat.
0: 뭔가를 납작하게 만들다가 flatten.
1: Yeah.
0: 근데 flattened라고 하면은
1: It wasn't.
0: 그걸 당한 한마디로
1: Yes.
0: 납작해진. 근데 납작해지지 않음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Right. So it wasn't completely flattened. 뭐 약간은 좀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납작해지지는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Right.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An extremely well-preserved bird feather from the age of dinosaurs has been found inside a fossilized piece of dinosaur poop, revealing how some bird species may have escaped extinction. It is so far the only example of a dinosaur-era feather found within rock that wasn't completely flattened through the centuries, making it the best-preserved feather of its type.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INXS with Beautiful Girl.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 feather found in dinosaur poop might explain how birds beat extinction.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발견을 담은 연구 결과는 지난 10일 학술지 Current Biology에 올라왔는데요. 분석을 맡은 연구팀은 표본을 보자마자 예사롭지 않은 발견이라는 걸 바로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 보통 공룡 시대의 깃털 화석은 깃털 딱 하나만 단독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주인이 정확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룡의 마지막 식사가 굳어진 배설물 속에서 발견된 거라서 이 당시 생태를 풀어낼 훨씬 더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Because the newfound feather was found with bones and other material, the research team was able to gain a more complete view of prehistoric birds' lives and physical features, moving closer to answering an age-old question in paleontology. Why are birds the only dinosaurs that survived?
0: 이번에 발견된 깃털은 뼈나 다른 흔적들과 함께 발견된 덕분에 당시 새들의 삶과 신체적 특징을 훨씬 입체적으로 그리며 왜 새만 공룡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을까? 라는 질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다른가 봐요. 단순하게 뭔가 깃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흔적이 있었다는 거. 어떤 뼈가 있거나.
1: Yeah, so why did they survive? I want to know.
0: 그렇게 말했는데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1: Wow.
0: 그렇죠.
1: Okay.
0: 아, 이거는 일반인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Yeah, that's
0: 네.
1: right.
0: 자, 문장이 길어서 이번 것은 나눠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ecause the newfound feather was found with bones and other material, the research team was able to gain a more complete view of prehistoric birds' lives and physical features.
0: 이번에 발견된 깃털은 뼈나 다른 흔적들과 함께 발견된 덕분에 연구진은 선사시대 새들의 삶과 신체적 특징을 훨씬 입체적으로 그리며 뭐 요 정도로 잠깐 컷 해보도록 할게요. 자, because the newfound feather was found with bones and other material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냥 feather가 아니라 최근에 발견을 했잖아요. Mm-hmm. 그러다 보니까 지금 newfound라고 돼 있습니다. 쌤, 이 newfound라고 하는 거가 얼핏 생각하면 새롭게 발견된 이니까
1: yeah.
0: newly found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1: Oh, yeah.
0: Right? 근데
1: yeah.
0: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newfound라고 해버리네요.
1: I believe you could probably say, you know, newly found
0: okay.
1: or newly discovered.
0: Uh-huh.
1: But you can also just use this, it's one word.
0: One word.
1: That's right. Mm-hmm. So newfound is just like one word, compact.
0: One adjective.
1: One
0: okay.
1: adjective.
0: Okay.
1: That's right. We have no time. Mm-hmm. We're too busy. Newly discovered, too long.
0: Okay.
1: okay.
0: 너무 길어서.
1: Newfound.
0: Okay. Newfound 자체가 문법적으로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 adjective로 형용사로 새롭게 발견된 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1: That's
0: 하는
1: right.
0: 거죠. 뭐 굳이 만약에 나눈다면 newly found도 틀린 건 아니다.
1: Yes.
0: Right.
1: But if you were to use newly found, you probably say

0: They newfound.
1: Newfound.
0: You could say newly discovered.
1: Again?
0: Yeah.
1: It's because we are busy.
0: We are too busy. Too
1: okay.
0: long.
1: Okay. 자, 그리고요. The research team was able to gain a more complete view of prehistoric birds' lives. 일단은 research team이 연구진이 선사시대 새들의 뭔가 삶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And physical features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뷰를 얻게 됐다. 완전한 뷰를 얻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Physical features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Well, physical features are literally, yeah,
1: okay.
0: but in this case, physical. So, meaning has to do with the body.
1: 아, yeah. 그러니까 뭐 beak 같은 거, 뭐 뿌리가 앞으로 더 튀어나왔다든가,
0: yes.
1: 아니면은 뭐 눈이 크다든가, 뭐 이런
0: maybe
1: 것들도.
0: Maybe the feet, you know, things like that.
1: 더 짧다든가, 이런 yes. 것들. 또 이게 나왔는데. So, 여기서 feature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얘기를 하겠고요. 특히나 physical features이기 때문에 신체적 뭐 외형적 특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더 그러니까 more complete view를 얻게 되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Moving closer to answering an age-old question in paleontology. Why are birds the only dinosaurs that survived?
1: 왜 새만 공룡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을까라는 고생물학계의 오래된 질문에 한 걸음 더 다가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나저나 paleontology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생물학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 그거 그 고생물학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새만 공룡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을까? Why are birds the only dinosaurs that survived? 근데 거기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뭐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됐는데요. 방금 그 질문 있잖아요. 왜 새만 살아남았는가? Right?
0: Good question.
1: 그거는 그 뭔가 엊그제 생긴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That's right. It's right? an age-old question. So this is a question that people have been asking for a long time.
1: Okay.
0: And you have to remember, there's no answer.
1: 답이 없다.
0: That's right. So it's a question that people have been asking so many, many, many, many years, but still we don't know.
1: 아, 너무나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의문, age-old question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거, 답이 아직은 없는 것을 특히나 이렇게 부른다라고
0: right.
1: 할 수가 있겠네요. Alright, 자 part 2 다시 듣겠습니다.
0: Because a newfound feather was found with bones and other material, the research team was able to gain a more complete view of prehistoric birds' lives and physical features, moving closer to answering an age-old question in paleontology. Why are birds the only dinosaurs that survived?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영어 객관식 퀴즈인데요. 문제 영어는 어떻게 되죠?
0: All right.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ge-old question?
1: 자, 한국어로 하면 아주 오래된 질문, 풀리지 않는 난제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0: Number one, what is 144 times 5? Number two, 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 Number three, should I eat 짜장면 or 짬뽕 for lunch?
1: 네, 이 중에 하나는 굉장히 age-old question이 되겠고 아직 답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Atomic Kitten with See Ya!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 feather found in dinosaur poop might explain how birds beat extinction. 공룡 배설물에서 발견된 깃털 하나. 새가 어떻게 멸종을 피했는지 밝혀낼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림님이요. Mayusem keeps asking, so how could they figure out all those things? That's so hilarious. 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1: It's a good question, though.
0: 그러니까요. 그게
1: yeah.
0: 궁금하지 않나요?
1: Oh.
0: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뭐, 퀴즈 정답 한국인 한정으로 3번도 가능하지 않나요 하셨는데요.
1: Agreed.
0: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애매하다.
1: You know, we were talking about that during the song. Number 3 could be possible.
0: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렵어요. 어려워요. 네. 자, 시카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 연구팀은 이 첨단 마이크로 CT 스캔 기술을 활용해 이 화석 속 미세한 조각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냈는데요. 깃털뿐 아니라 그 새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물고기 비늘과 다리 뼈 조각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 수많은 단서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 화석으로 남은 이 새는 오늘날의 오리나 바다오리처럼 발로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를 낚아채던 수생 조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 외부 전문가는 이 배설물 한 조각에 공룡과 새, 물고기의 상호작용이 다 담긴 소름돋게 멋진 타임캡슐이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속을 누비며 환경에 잘 적응했던 새가 왜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요? 들어볼게요.
1: The research team suggested that this lack of insulation might be one of the reasons this class of birds did not survive after the extinction event that wiped out the dinosaurs. After an asteroid hit Earth at the end of the Cretaceous period, scientists think global temperatures dropped significantly, making adequate insulation a necessity for staying healthy and conserving energy.
0: 연구진은 부실한 체온 유지 능력을 대멸종 당시 이 새들이 살아남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합니다. 백악기 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게 생존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그런 멸종 뭐 관련돼가지고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갑자기 빙하기처럼 차가워지고 막 온도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뭔가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유지를 못 해줬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1: Yeah.
0: 그렇죠. Mm-hmm.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research team suggested that this kind or this lack of insulation might be one of the reasons this class of birds did not survive after the extinction event that wiped out the

0: dinosaurs.
1: 연구진은 바로 이 부실한 체온 유지 능력이 공룡을 멸망시킨 대멸종 당시 이 새들이 살아남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리서치 팀이 아, 이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딱 추정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this lack of insul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nsulation이 부족한 것이네요.
0: That's right. And insulation is very important during winter, mm-hmm. even for us.
1: Right.
0: So, you know, we have that 뽁뽁이 sometimes. You know, we put on the window.
1: 맞네요.
0: Right?
1: 따뜻하게.
0: To keep the heat.
1: Yes.
0: To keep the cold out.
1: Right, right.
0: Right? And so the idea of insulation is material mm-hmm. that keeps the heat in or out. And here, lack of insulation means that they did, maybe they didn't have enough feathers.
1: Right, right.
0: You know, mm-hmm. to keep them warm.
1: 뭐 피부가 충분히 두껍지 못했다든가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0: It could
1: 그렇죠?
0: be. It
1: so,
0: could be.
1: Insula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열, 뭐 단열재 혹은 뭐 보온이나 보온재를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어디서 잘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인슐레이션 뭐 이렇게 어디선가 쓴 거를 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mm-hmm. 해요. 근데 mm-hmm. 여전히 그것도 인슐이 아니라 insulation이 맞겠죠. 근데 그것의 lack 한마디로 부족이다. 단열 부족이네요.
0: You know, everyone, mm-hmm. we know Mayusam has lost a lot of weight. Mm-hmm. And last week he was like, oh, chua, like I'm so cold. And I said, Sam,
1: I am.
0: You've lost the fat, the insulation,
1: insulation
0: that is protecting you from the cold air conditioning.
1: 많이 빼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민망하고요. 네, 살을 좀 뺐더니 근데 실제로
0: no, it's true.
1: 춥더라고요.
0: I know.
1: 그럼 결국에는 저는 this lack of insulation을 겪고 있는 거네요.
0: The fat has gone.
1: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는 이 extinction event라고 하는 게 뭐 멸망을 시킨 그런 대멸종을 얘기를 하겠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That wiped out the dinosaur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느낌인데 전에 우리가 wipe out이라는 게 잠깐 나왔어요.
0: Yeah.
1: 네.
0: So if it wipes out the dinosaurs, it means it completely destroys them. Mm-hmm. There's nothing left.
1: 이거는 진짜
0: just gone.
1: 와이퍼가 그 자동차에서 삑삑삑삑 쓸어내듯이 정말로 멸종을 시키다, 쓸어버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Yes.
1: 근데 그런 이벤트를 살아남지 못한 거죠.
0: Right.
1: 왜냐하면 너무 추웠기 때문에.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0: After an asteroid hit Earth at the end of the Cretaceous period, scientists think global temperatures dropped significantly, making adequate insulation a necessity for staying healthy and conserving energy.
1: 백악기 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체온을 잘 유지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게 생존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애스트로이드라고 하는 게 소행성을 얘기를 하는데 it hit the earth and the temperature just, you know, dropped. Temperatures just dropped. 떨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adequate insulation이 necessity였던 거죠, 그렇죠?
0: Yeah.
1: Right.
0: Yeah. So necessity, of course, comes from, you know, the word necessary there, you know.
1: Mm-hmm.
0: However, necessary can b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necessity. Mm-hmm. Necessity is absolutely you need it.
1: Mm-hmm.
0: Like water is a necessity.
1: Mm-hmm.
0: Food is a necessity.
1: Mm-hmm.
0: In this case, because of the cold environment, mm-hmm. that insulation was a necessity. It's almost like you can't live without it.
1: Okay, so something is necessary. 이거는 당연히 necessary 하는 거고 adjective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꼭 필요해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거를 noun으로 바꿔서 necessity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adjective에서 noun으로 변하는 거, 형용사에서 명사로 변하는 거 이상으로 이거는 없으면 그냥 우리 다 죽어요. 수준으로 강력해진다는 얘기네요.
0: That's right.
1: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So adequate한 것은 굉장히 충분한이란 뜻이 되겠죠. So adequate, 충분한 insulation, 보온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필수품으로 만들어주면서 말이죠.
0: Mm-hmm.
1: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The research team suggested that this lack of insulation might be one of the reasons this class of birds did not survive after the extinction event that wiped out the dinosaurs. After an asteroid hit Earth at the end of the Cretaceous period, scientists think global temperatures dropped significantly, making adequate insulation a necessity for staying healthy and conserving energy.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Miley Cyrus with Flowers.

0: Deep Dive Daily. A feather found in dinosaur poop might explain how birds beat extinction.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멸종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특징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긴 참 어렵습니다. 같은 환경에 살던 동물 중에서도 어떤 종은 살아남고 또 어떤 종은 사라지기도 하니까 말이죠. 당시의 기후나 먹이, 서식지는 물론이고요. 몸의 구조 같은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테고 수천만 년 전의 일인 만큼 우리가 가진 증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작은 화석 하나를 찾을 때마다 기존의 가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고 해요. 이번 연구 역시 생존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냈다기보다는 그 정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작은 단서를 보탠 셈이겠죠. 자, 이번 연구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들어볼게요.
1: Evolution can be such a game of chance, said Emily Jane McTavish, a phylogenetic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In a mass extinction event, even species that were very well adapted to their environment get wiped out, along with really great traits and evolutionary diversity that could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the future just by bad luck.
0: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진화에는 운도 크게 작용합니다. 대멸종 같은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아무리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이라도 운이 나쁘면 사라질 수 있죠. 앞으로 크게 번성했을지도 모를 훌륭한 형질과 진화의 다양성까지 함께

0: 말입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Evolution can be such a game of chance, said Emily Jane McTavish, a phylogenetic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0: 캘리포니아 대학교 머세드 캠퍼스의 개통 유전학자 에밀리 제인 맥타비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라는 건 어쩌면 운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약간 허무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뭔가 evolution, 뭔가 진화라고 하는 것은 a game of chance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yeah. 얼핏 들으면 chance? 기회가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s, right. that's right. But chance also means, you know, basically it has to do with luck.
0: Luck.
1: So if it's a game of chance, it means that it is not because you tried hard or you're very skilled at something, right. but it's just a matter of luck, like lottery.
0: Wow. 와 진짜 이게 자세한 게 다음번에 이제 조금 후에 이어가는데 저는 너무 진짜 마음에 허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Right? Yeah. So 여기서 chance라고 하는 건 기회라고 본다기보다는 확률,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So a game of chance, 결국 운에 좌우되는 게임, 뭐 확률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Yeah, it's right. because, you know, it kind of makes you feel like even if you try,
0: right. that's so sad.
1: It's like if you get lucky, right. you survive. Yeah.
0: 얼마나 잔인한지 나와 있습니다. Yeah. 자,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1: In a mass extinction event, even species that were very well adapted to their environment get wiped out, along with really great traits and evolutionary diversity that could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the future just by bad luck.
0: 대멸종 같은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아무리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이라도 운이 나쁘면 사라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크게 번성했을지도 모를 훌륭한 형질과 진화의 다양성까지 한순간에 함께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드디어 나는 팔이 생겼어. 다리가 생겼어. 뭔가 어떤 하나의 스피시스가. 근데 갑자기 They could get wiped out too.
1: Yeah, that's
0: 갑자기
1: right.
0: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even species that were very well adapted to their environment도 get wiped out이 된다라고
1: yeah.
0: 했네요.
1: The key word here is adapt. A-D-A-P-T, right? If you adapt, it means that you change to kind of fit into something, whether it be the environment or the situation. So we humans also adapt. Like, you know, when I came to Korea, I had to adapt to my new environment.
0: 아, 새로운 한국 환경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었죠.
1: Yeah. So these animals, you know, in the theory of evolution, right? They adapt to the environment and then they survive.
0: Wow. So if you are adapted to something, then 뭔가에 굉장히 적응을 적응을 잘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hey get wiped out.
1: Wiped out.
0: 뭐 드디어 이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게끔 갑자기 그 evolve를 했어요.
1: But you get wiped out.
0: We get wiped out. 허무함이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trai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trait이라고 하는 것은 왜 personal traits라고 해서 그런 것은 뭐 인격적인 특성을 얘기하죠. 이것도 결국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Evolution can be such a game of chance, said Emily Jane McTavish, a phylogenetic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In a mass extinction event, even species that were very well adapted to their environment get wiped out, along with really great traits and evolutionary diversity that could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the future just by bad luck.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Tim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1: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ge-old question? The answer is Number two, 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
0: 네, 굉장히 오래된 question, 하지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죠. 바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동동귤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5740님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Congrats!
0: 네. 1번은 산수 문제였죠. 몇 times 몇 뭐 이런 식이었고요. 3번은 짬뽕 vs 짜장면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3번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답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That's right.
0: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the last good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과학자들이 공룡 똥에서 깃털을 발견했대.
0: 와, 이 고대 새 흑역사를 파헤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일부 새들이 왜 멸종했는지 밝혀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대.
0: 아니, 6600만 년을 버텼는데 결국 똥 안에서 발견된 걸로 유명해지는 걸 상상해봐.
1: 아, 그래, 씁쓸하긴 해.
0: 씁쓸하긴
1: 좀
0: 하지.
1: 씁쓸해.
0: 그래도 비싼 똥이야. 네. 그래도 진짜 6600만 년을 버텼어요, 페더가. 세상에 나왔다. 근데 난 똥에서 나온 거네요.
1: I
0: 네. 자,
1: love it.
0: 자, 여기 지금 마유의 대사가 있습니다. 와, 고대세 흑역사를 파헤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문장, 사실 궁금한 게좀 이런 것 같아요. 흑역사를 파헤친다. 이런 게 과연 영어로 될 것인지. 이 문장 일단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Alright, you could say talk about digging up dirt on ancient birds. There's a little bit of humor here.
0: 그러네요. Asian birds의 dirt를 dig up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중요한 표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talk about something. 그리고 또 하나는 digging up dirt on something. 이렇게 될수 있겠는데요. 자, talk about something. 이거는 단순하게 hey, you guys, talk about this.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1: No,
0: 그렇죠?
1: that's
0: Right.
1: right. Talk about is an observation. Basically, it's like when you say talk about this, oh, this is

0: such a good example of this.
1: Mm-hmm. 이게 딱 좋은 예구만.
0: Exactly. So you're okay. saying, oh, this is perfect. Mm-hmm. This whole situation, uh-huh. talk about whatever.
1: 아, 그 저도 이거를요,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가장 좀 느낌이 확 올까
0: yeah.
1: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0: Okay, what is it?
1: 그래서 아, talk about something 이러면 뭐 이 something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구만. Oh. 이런 느낌. 이런 느낌.
0: Sam, 느낌 완전 좋아요. Okay. So you say like, so you meet someone and like in the middle of Seoul Station, you know, and then talk about a small world. I can't believe this happened. This is a perfect example of how you meet someone so unexpectedly after 20 years.
1: 아.
0: You know, your high school teacher.
1: Right, right, right.
0: Yeah, talk
1: 아,
0: about a small world.
1: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눈앞에 있어요.
0: Yeah.
1: Talk about having good looks.
0: Oh.
1: And being popular, huh? 바로 hate... 이걸 두고 하는 then, 말이구만.
0: That's right. And then you say, I hate you.
1: okay. So, 아, 뭔가... 그 이거를 예로 들 것이 없었는데 그게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아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0: That's
1: 라고 하면 talk about 하고 나서 명사로 쭉 넣어주거나 ing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안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딱 걸린 거예요.
0: Talk about 지금, bad timing.
1: 아, talk about bad timing. 바로 이게 perfect example이다. 이렇게 또 예를 들면 볼 수
0: right.
1: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 방금 그 흑역사 파헤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0: So this expression means to dig up dirt.
1: Dig up dirt.
0: Yeah, dig up dirt actually means that you found something that was hidden, that's supposed to be a secret. And the idea is that it's damaging, that it's kind of like, ooh, I've got some bad info about somebody.
1: All right.
0: Yeah, so that is the idea of digging up dirt.
1: 그러면 여기서 dirt라고 하는 게 남이 뭔가 보여주기 굉장히 싫어할 치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Yes. Now, of course, in this context, it can be the literal dirt, right? But it's used humorously, right? There's nothing so damaging,
1: right?
0: But it's more enlightening.
1: Uh-huh.
0: But it is we're finding more information that was hidden away.
1: 근데 왜냐면 그 bird feather한테는 굉장히 좀 숨기고 싶은 얘기일 수 있잖아요,
0: yeah,
1: right? 그죠? I came out of this poop. 이런 거 자체가.
0: That's right.
1: All right. So dig up은 캐내다가 되겠고요. Dirt는 숨겨진 이야기, 뭔가 치부, 과거의 잘못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dig up dirt라고 하면 숨겨진 이야기나 흑역사를 캐내다에 가까운. 표현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자, end up이라는 표현을 마유가 이제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똥 안에서 발견된 걸로 유명해지는 거 상상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어떤 뭐뭐를 하게 되다. 물론 이제 finally라는 단어가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0: Well, end up doing something.
1: End up doing something.
0: Yeah.
1: Right.
0: So the focus is on end, the final result, right? So if it ends up, it means that it finally is in a certain place. So usually it's not planned.
1: Okay.
0: It just kind of shows up.
1: Uh-huh.
0: Like you were walking and walking and you ended up, you know, in another, like, I don't know, somewhere. You got lost.
1: Right.
0: Right? Or something can end up in a disaster.
1: Right, right.
0: Yeah.
1: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되다.
0: So, I didn't plan it,
1: right.
0: but it happened.
1: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건 아닌데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
0: That's
1: so
0: it.
1: end up, ing, or 뭐 그냥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도 end up famous, 결국 famous 해버렸다. Right. 좋습니다.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0: Scientists found a feather in dinosaur poop.
2: Wow. Talk about digging up dirt on ancient birds.
0: It might actually shed light on why some birds went extinct.
2: Imagine surviving 66 million years just to end up famous for being in poop.
0: Oh, that's too bad.
2: Yeah.
0: Oh.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영양제 담테라에서 시각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려운

0: 일본어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難しいですか?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이번 주는요, 좀 아파요.
1: Uh-oh.
0: 실제로 아픈 건 아니고요. 네,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플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해외여행 갔을 때 아플 때가 가장 영어를 많이 할 줄 알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아픈데 내가 아픈 거를 표현 못하면 어떡해요? 너무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So, what is today's expression?
1: Well, today's expression is I haven't been feeling well.
0: I haven't been feeling well. 자, 일단 몸이 별로 안 좋을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표현은 아마 I'm sick일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나 아파이죠. 그런데 나 계속 아파왔어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몸이 좋지 않아 왔다. Mm-hmm. 그럴 때는 I haven't been feeling well.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면 계속해서 좀 아파온 게 지속되어 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I'm sick 라고 하면 5분 전부터 아팠을 수도 있고 지금 갑자기 아플 수도 있지만 I haven't been feeling well은 갑자기가 아니라 좀 계속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우리 같이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 haven't been feeling well.
0: I haven't been feeling well 입니다. 자, 일단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니까 I로 문장을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몸이 아픈 거죠? So, I. 요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haven't been. 자, B-E-E-N. 요 been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계속 된 거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have하고 같이 have been이 붙어 있으면 그런데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not까지 붙어 있죠. have not been이라고 해서 부정 형태로 뭐뭐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어떠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어

0: 그래서 feel well이라는 요 단어가 올 건데 feeling well. 왜냐면 ing 상태가 오는 이유가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진행형을 써줘야 돼요. I haven't been feeling well. 나는 몸이 좋은 상태가 계속되어 오지 않고 있어요. 즉, 몸이 좋지 않아요.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I haven't been feeling well. 몸이 좋지 않아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 haven't been feeling well.
0: I haven't been feeling well.
1: I haven't been feeling well.
0: I haven't been feeling well. 그쵸? I haven't been feeling well.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연습했으니까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봐야 되겠네요.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패턴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haven't been feeling well. So we're going to change the feeling well part to any verb, any ing verb. I haven't been ing.
0: I haven't been ing. 자, ing가 와야 되는 게그 상태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걸 나타내줘야 돼서 ing가 옵니다. 그래서 요즘 뭐뭐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I haven't been ing. 그래서 어떤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일정이 바빴다. 혹은 어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환경이 뭐 어떻다. 계속 못하고 있다. 어떤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근 근황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자, 어떨 때쓸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 haven't been feeling like myself lately.
0: I haven't been feeling like myself lately.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I haven't been feeling like myself라고 하면 feel like oneself는 누구누구처럼 느껴지다 하잖아요. feel like myself는 나처럼 느껴지다. 나의 원래의 상태처럼 느껴지다. 즉, 나의 컨디션이 아니다. 요즘 나의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lately를 붙여서 특히나 요즘 나의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 I haven't been sleeping well either.
0: 상대방이 나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나도 요즘 잠을 못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haven't been sleeping well 까지만 얘기하면 나는 잠을 못 자고 있어인데 뒤에 either를 붙여서 나도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나는 잠을 못 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 either를 붙여줄 수 있는 거죠.
1: I haven't been wearing glasses lately.
0: 자, lately 또 나왔죠? 요즘. 그 앞에까지 보면, I haven't been wearing glasses. wear glasses가 안경을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안경을 잘안 쓰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수 있고요. glasses는 항상 이렇게 복수를 써줘야 됩니다. 요즘 제가 SNS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연예인의 SNS를 자주 봐요. 그런데, Did you check his feed today? 그 사람이 오늘 올린 게시물을 봤어?
1: No, I haven't been using social media much. 아니, 요즘 SNS를 많이 안 하고 있어.
0: 아, 저는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잭슨은 많이 안 하고 있군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Did you check his feed today? feed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게시물을 feed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SNS가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check his feed today? 이렇게 물어봤는데 No, 아니라고 하면서 I haven't been using social media much라고 했죠. SNS가 social networking sites라는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소셜미디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Mm-hmm. I haven't been using social

0: social media much라고 해서 SNS를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So use를 사용해서 use social media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1: I haven't been taking many pictures.
0: 사진 많이 찍잖아요, 우리 잭쌤. 근데 요즘 안 하고 있군요. 요즘 사진을 많이 안 찍고 있어요. I haven't been taking many pictures. Take pictures가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죠.
1: I haven't been getting much exercise.
0: Get much exercise는요, 운동을 많이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I haven't been getting much exercise니까 요즘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1: I haven't been studying much.
0: Study는 공부하다죠. 근데 여기에 뒤에 much를 넣어서 많이 공부를 못하고 있다. I haven't been studying much. ing 형태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I haven't been practicing enough.
0: Practice는 연습하다고요. Enough는 충분히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haven't been practicing enough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I haven't been drinking coffee this year.
0: Drink coffee는 커피를 마시다. This year는 올해. 그래서 올해 커피를 안 마시고 있어요. I haven't been drinking coffee this yea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네요.
2: 톰, 안색이 별로 안 좋네요. 괜찮아요?
3: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뭔가 걸리려는 것 같아요.
2: 아이고, 병원은 가봤어요?
3: 아직이요.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0: 아, 안색이 별로 안 좋군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톰, 안색이 별로 안 좋네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안색이 별로 안 좋다. 우리는 이제 안색이니까
1: What is 안색?
0: Face color거든요. 그래서 Face color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1: Your face color does not look good.
0: 좀 이상하잖아요,
1: no,
0: 그렇죠?
1: We don't say that.
0: 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너가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는 뭐 괜찮은 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 중에 하나, 뭐 okay 이런 거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1: 아하.
0: 아, 이거는 영어로 하실 수 있겠죠. 뭔가 걸리려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영어적인 표현이라서 그래요. 영어로는 어떤 뭐 꼭 질병은 아니더라도 뭐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몸살이라든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아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오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은 가봤어요? 자, 여기도 병원은 hospital이잖아요.
1: Right.
0: 그런데 뭐 have you been to the hospital?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영어적으로 괜찮은지 우리 이전에도 말한 것 같긴 한데
1: Right.
0: 일단 많이 아플 때 가는 게 hospital이에요.
1: Yeah, if you're really sick, if you have some serious disease or you are very, very badly injured, then you would have to go to the hospital. So when I first came to Korea and Koreans said, I went to the hospital yesterday, I thought, oh no, what happens to you? I thought it was much more serious.
0: 그렇죠. 그래서 hospital,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는 hospital은 진짜 뭔가 큰 일이 났을 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렇게 있듯이 미국도 그렇게 있는데 특히나 hospital은 그래서 이제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봤어? 약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직요.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갔다. 아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yet라는 yet. 표현이 들어가죠.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일단 영어로는 내일 갈 거예요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아지지 않으면 if를 사용해서 또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들이 나왔는지,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이제 영어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5: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4: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5: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0: Tom, 안색이 별로 안 좋네요. 괜찮아요?
4: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1: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0: You look good 라고 하면 좋아 보이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거를 you don't look so good 이렇게 반대의 말로 했어요. 이게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조금 어디가 불편해 보인다, 아파 보인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서 괜찮아요 라는 표현은
1: Are you okay?
0: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뭔가 걸리려는 것 같아요. 라고 했네요.
5: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자, 일단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I haven't been feeling well.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였고요.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뭔가 걸리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어로는
1: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네.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Come down with something이 어떤 병에 걸리다. 근데 심각하지 않은 병. 뭐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 몸이 좀 아파서 뭔가 오는 것 같아. 뭔가 걸리는 것 같아. 약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이고, 병원은 가봤어요?
4: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1: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0: 아이고는 oh no 라고 하면 되는군요. 자, hospital 대신에 쓴 표현이 뭐였죠?
1: The doctor. Have 그렇죠. you seen a doctor?
0: 맞아요. Have you seen a doctor? 여기서는 한 명이라는 의미로 a doctor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어요로 직역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말로 병원 가봤어? 라는 말이 돼요. Mm-hmm.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그냥 동네 병원은 the doctor's office라고 부르죠. 참고해 주세요. 아직요.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5: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1: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0: 자, 아직요는 not yet. 아직 안 갔다.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자, 일단 내일 갈 거예요 먼저 말한다 그랬죠? I'll go tomorrow. Mm-hmm. 그다음에
1: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first, though.
0: 아, 그렇죠. 꼭 맨 앞에 말할 필요는 없어요. If I don't get better, I'll go tomorrow. 요 순서대로 mm-hmm.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아지지 않으면 뒤에 얘기했는데 요거는
1: If I don't get better.
0: 네, if절 기억나시나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한다면 요런 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들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4: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5: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4: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5: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끝났고요. 여러분 발음 연습은 많이 많이 해보시면 돼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de.
0: 자, 오늘은요 146쪽 되겠습니다. 월요일 28일 순서고요. 그 여행 중에 이제 카페에 들렀는데 갑자기 자신의 전화기 배터리가 거의 다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 Oh no.
0: 아, 그러니까 이제 충전할 곳이 필요하겠죠.
1: I'm losing battery.
0: I'm losing battery. 아, 그거 좋은 표현인데.
1: I'm losing battery or battery power.
0: 아, 그럼 battery power까지 말해야 돼요?
1: Full version is battery power.
0: Battery
1: But
0: power.
1: when you just say, I'm losing battery.
0: I'm losing battery.
1: Everyone understands.
0: 아, 그냥 I'm losing it. 이러면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런 말이
1: 되는
0: 거죠.
1: I'm going crazy 라는 네. 뜻이고요.
0: 자, 그래서 직원에게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아, 실례합니다. 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2: 네, 저 자리 옆에 콘센트가 있어요.
1: 아, 잘 됐네요. 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2: 아, 거기 가서 충전하시면 될 겁니다. 아,
1: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0: 잘 말씀.
1: 아유, 네. 직원분이 참 친절하시네요.
2: 아, 그렇죠. 원래 그래요.
0: 자, 먼저 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있을까요? 라고 묻는 말인데 물론 그 전에 갑자기 말을 거니까 실례한다는 말이 필요하죠.
1: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영어권에서는 무조건 뭐 물어보기 전에 네. 요청하기 전에 Excuse me.
0: Excuse me.
1: 먼저 하시면 좋아요.
0: Excuse me.
1: 어, 보영쌤, excuse me.
0: Excuse me.
1: 어, 죄송한데, 네. 실례합니다만.
0: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가게를 갔을 때요. 네. 사실 내가 지금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네. 직원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는 꼭 이 질문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기요. 여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여기요 잠깐만요. 여기요 이렇게 말할 때
1: 그렇죠. 그거 이제, 대신 실례합니다가 좀 더 nice 하잖아요.
0: 예. 그럴 때 이제 그 말이 excuse me 이거예요?
1: That's exactly what it is.
0: Hello.
1: Hello. It sounds weird. 그냥 그건 인사하는 거고.
0: 네네.
1: 그럼 누구의 집중이 빨리 필요한데.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나만 급한데. excuse me is the best way to go.
0: 그럼 그럴 때 excuse me. Right.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1: Oh, excuse m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0: 이거군요.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1: Right.
0: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웬만한 문장은요. 그 길이에 상관없이 보통 세 마디 정도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1: 네.
0: 그래서 여기서도 is there anywhere 혹은 is there까지만 해도 괜찮고요.
1: Mm-hmm.
0: 그다음에 anywhere I can charge Anywhere I can charge 혹은 Is there anywhere? 그 다음에 I can charge 그 다음에 my phone 정도가 그 의미상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즉
1: right.
0: 어디라도 좀 있을까요? Is there anywhere? 그 다음에 제가 충전할 수 있는 I can charge 그 다음에 내 전화기를 my phone 이런 순서로
1: right.
0: 선생님, could you give me the sentence once again?
1: Sur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0: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이런 식으로. 물론
1: Right.
0: can I charge my phone somewhere here 해도 돼요?
1: 그냥 can I charge my phone 해도 다 이해 날 것 같아요.
0: 아, 그럴까요?
1: Can I charge my phone?
0: Can I charge my phone?
1: 그 맥락이 뭐냐? I need to charge my phone.
0: I need to charge my phone. 아, 다 좋다. 먼저 can I charge my phone? 제 전화기 충전할 수 있을까요? Can I charge my phone?
1: Yes.
0: 혹은 조금 전에 뭐였더라? 그
1: I need to charge
0: 아,
1: 맞아, my phone.
0: 그거. 아니, 고수 잊어버렸네. I need to charge my phone. 제
1: Perfect.
0: 전화기를 충전해야 되거든요. I need to charge my phone. 혹은 이런 것처럼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아,
1: right.
0: 제가 충전을 좀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한다든지.
1: Right.
0: 네, 다 좋겠습니다.
1: 저는 이 질문도 되게 좋아요.
0: 뭐요?
1: Do you have a charger?
0: Do you have a charger?
1: Do you have a charger?
0: 어.
1: 빌려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0: 아, 네.
1: 아니면 너도 차저 있으면 이것 좀 충전 좀 해줘.
0: 오.
1: 라는 It can go both ways.
0: 아, 그래요?
1: Right.
0: 아, Do you have a charger? 충전기 있으세요? 이렇게.
1: Yeah. Do you have a charger here?
0: Do you have a charger here?
1: Sure.
0: 아, 그것도 좋겠다. Here로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
1: Mm-hmm.
0: 왜냐면 그냥 Do you have a charger? 그럼 그 개인적으로 있냐는 말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뭐 빌려가는 건지.
0: 그렇죠.
1: 충전해달라는 건지.
0: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장소가 근처에 있느냐라고 할 때 mm-hmm. Is there anywhere I can? 까지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148쪽을 보시면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실 수 있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1: Oh, there you go.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만 좀 앉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1: Is there anywhere I can sit for a while?
0: 그렇죠. 제가 조금 좀 힘든데 좀 앉아 있을 때가 있을까요? Is there anywhere I can sit for a while? 혹은 제가 손을 씻을 만한 곳이 좀 있을까요?
1: Is there anywhere I can wash my hands?
0: 네, is there anywhere I can wash my hands? 라고 한다든지 자, 뭔가 이렇게 예문을 많이 접하시게 되면 아, 이런 뜻으로 물을 때 이 패턴이 좋구나라는
1: right.
0: 감이 오죠.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까지 먼저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0: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자, 이 문장에서도 anywhere, charge, phone 정도만 좀 크게 말하게 됩니다.
1: Right.
0: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그랬더니, 네, 저 자리 보이시죠? 저기 저 자리 옆에 콘센트가 있어요.
1: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0: 네, yes, 일단 그렇습니다.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가리키면서. 자, 일단 있습니다.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콘센트가 여러 개 있는 거로 보아서 outlets라고 해서 복수로 쓰게 되네요.
1: Right, outlets.
0: Outlets.
1: So they're technically power outlets where you can plug in to get electricity and power for your laptop, for your cell phone, computer.
0: Right. Yeah. 그렇죠. So there are outlets 하게 되면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There are outlets. 근데 어디에 있냐면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하는 말이 오죠.
1: Mm-hmm.
0: 저 자리들 옆에.
1: By those seats.
0: By those seats. 항상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 우리말로는 뭐뭐 옆에. 라고 해서 이제 전치사구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오게 되죠. 옆에,
1: right.
0: 위에, 뭐 아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어로는 그게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by those seats, 뭐 on those seats, under those seats 뭐 이런 식으로 by가 이 앞에 와서요.
1: Right.
0: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자, 그건 알겠는데 자, 일단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전기 콘센트라는 표현이 바로 영어로는 outlet이라고 한다는 걸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 Right.
0: 자, outlet. 우리가 쇼핑할 때만 outlet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outlet, outlet, 그죠?
1: Same spelling.
0: 네.
1: outlet.
0: Outlets.
1: Yeah,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0: 네. So there are.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there is 보다는 there are를 쓰게 되는데 실제로는 there is outlets라고도 말한 경우가 많이 있죠.
1: 그렇죠. 편하게 말할 때는 그냥 단수형으로 쓰긴 써요.
0: 네.
1: Well, there's outlets there.
0: There's outlets there.
1: But grammatically, you should say there are outlets.
0: 그렇죠. 발음이 좀 어려워요.
1: 맞아요. 아, 혀가 꼬이죠.
0: 네.
1: Are outlets.
0: 네.
1: Are outlets.
0: 혀에 쥐가 날 것 같아요. 네.
1: Cramping your tongue.
0: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실 적엔 there's outlets라고 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Yeah, no big problem.
0: 네,
1: yeah.
0: 자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잘 됐네요.
1: Perfect.
0: 네, 자, 늘 말씀드리지만 great, 뭐 wonderful, awesome 다 좋은데요. Perfect가 갖는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내가 원하던 거하고 딱 들어맞는다. 뭐 이런 아, 의미가 있죠. 딱이다.
1: 어, 나한테 딱 맞는 그 시츄에이션이죠.
0: 그렇죠.
1: It's perfect.
0: Perfect. 자, 그런 다음 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1: My battery is almost dead.
0: My battery is almost dead. 라고 해서 D-E-A-D. 죽은 상태를 가리킬 때 dead라고 하잖아요.
1: He only has like 1% left.
0: 네.
1: It's
0: 오, 어떡해.
1: almost dead.
0: 그렇죠. My battery is almost dead. 빨리 절전 모드로 이제 바꿔도 그때 너무 늦었겠죠.
1: Oh, the power energy saving mode. Too late.
0: 혹시 그렇게 말해요? Power saving mode.
1: Power saving mode.
0: Oh,
1: usually
0: power saving
1: on the
0: mode.
1: In the cell phone it says power saving mode.
0: 그러면 너 빨리 절전 모드로 바꿔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해요?
1: Switch to power saving mode.
0: Switch to power saving mode.
1: 네.
0: 아, 그 좋은 말이다.
1: 근데 1%밖에 안 남았으면 네. 별로 의미가 없죠.
0: 그렇긴 하죠. 자, switch to 뭐뭐로 바꾸세요.
1: Yes.
0: Power saving mode. 그럼 얘기가 난 김에 그 무음 처리하세요. 자, 저 공연이 시작되므로 무음
1: sure.
0: 처리해 주세요.
1: Switch to mute.
0: Switch to mute.
1: Yeah, switch your cell phone to mute.
0: 어, 그렇지긴 mute mode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1: 모드가 맞긴 한데 어. 주로 모드는 상약해서 말하죠.
0: 아.
1: Just switch your switch your cell phone to mute.
0: 그럼 silence 쓰려면 어떻게 해요?
1: Silence?
0: 네, 이거 silence
1: silent mode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0: 네, 네.
1: we usually say mute.
0: Mute, M-U-T-E.
1: 근데 silent mode도 많이 쓰기 때문에
0: 네,
1: I think
0: 네.
1: they're both fine.
0: Switch to silent mode.
1: Silent mode.
0: 어, 괜찮겠다.
1: That's right.
0: 네.
1: Perfect.
0: 여기서는 이제 switch to 할 것도 별로 없는 게 my battery is almost dead. 내
1: right.
0: 배터리가 거의 죽었습니다. 자, 쭉 이어 말하니까요.
1: Perfect. My battery is almost dead.
0: 네. My battery is almost dead. 이렇게. My battery is almost dead. 이게 아니고 My battery is almost dead.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 You can also say my battery is dying.
0: My battery is dying.
1: Same context. Oh, my battery is dying.
0: My battery가 죽어가고 있다.
1: 죽어가고
0: my battery is dying. 그리고 아까 또 뭐였죠? I'm losing my battery였나요?
1: I'm losing battery.
0: I'm losing battery.
1: Yeah.
0: 어, 그렇게 말해도 좋고 여러 방법이 있겠군요.
1: Mm-hmm.
0: 자, 이 부분 들어보시죠.
3: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2: Perfect. My battery's almost dead.
0: 네, 그랬더니 아, 거기에 가시면 거기에 가셔서 충전하시면 될 거예요.
1: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0: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라고 하는군요. 자, you should be able to를 하나의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뭐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 you should be able to.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당신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충전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런 말이 되는군요.
1: 가끔 you를 그냥 생략하고
0: 네.
1: oh,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0: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1: Yeah.
0: 그런데 you 이렇게 말 안 해도 내 얘기하는 거 다 아니까
1: of course.
0: 그냥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아, 그게 훨씬 발음 리듬상 편하긴 하네요.
1: Yeah. Should be able to.
0: Should be able to. 그러니까 마땅히 뭐뭐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뜻으로 you should be able to. 다음에 동사를 이어서 거기 가면 당연히 마땅히 자연히 될 거다. You should be able to. 여기서도
1: right.
0: 이제 you should can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1: should도
0: 조동사고 can도 조동사라서 조동사 이렇게 같이 올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바꿔줘야 돼서 should는 바꿀 수 없으니까 can을 바꾸자. can을 be able to로 바꿔서 you should be able to라고 한 겁니다.
1: 아주 간단하게는 you can charge it there.
0: You can charge it there.
1: Oh, you can charge it there.
0: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땅히 아무 문제 없이 가면 뭐 누구라도 이런 걸
1: right.
0: 강조하는 의미로 should be가 이제 굳이 들어간 거죠, 뭐.
1: Right.
0: 네,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그랬더니 아유 고맙다고 하면서 덕분에 살았습니다.
1: Thanks. You saved the day.
0: 네, thanks. You saved the day. 당신이 나의 하루를 구원해 줬다는 말로 you saved the day. 그렇군요.
1: Because if somebody saves you, it's because you are in a situation.
0: 어.
1: That needs help.
0: Right.
1: That needs saving.
0: I
1: have so much work to do. My battery is dying. Oh, you saved the day.
0: You saved the day.
1: 우리 옛날에 배운 거 있죠. You're a lifesaver.
0: You're a lifesaver.
1: You're a lifesaver.
0: 아,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

0: 사람입니다. You're a lifesaver. You
1: Yes.
0: saved my life.
1: 그건 진짜 생명을 구원해준
0: 네.
1: 사람을 You save my life라고 표현하는 거고,
0: 정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기
1: 생명의
0: 직전에.
1: 은인이라고 표현하죠.
0: 그러죠. 생명의 은인이다.
1: You save my life. 진짜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면 You save my life가 맞아요.
0: 네.
1: 여기서는 급한 상황에서 날 도와줬다.
0: 네.
1: You save the day.
0: You saved the day.
1: You're a lifesaver.
0: You're a lifesaver.
1: There you
0: 아,
1: go.
0: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네요.
1: 야.
0: 그러니까 saved the day. saved가 이제 과거형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큰 불편을 안 겪어도 되도록 도와주었다. You
1: Yes.
0: saved the day.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 발음할 때는 you saved the day이지만 우리가 하도 이제 시험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1: Right.
0: save냐, saved냐 이 뒤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 우리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발음할 적에도 you saved the day라고 해야 내가 맞게 영어로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Right.
0: 근데 실제 발음할 때는요.
1: You saved the day.
0: You saved the day.
1: 그 부분을 약간
0: 으뜸.
1: 짧게 스탑하면 돼요.
0: 네.
1: Save the day.
0: You saved the day.
1: You saved the day.
0: 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Right?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3: Thanks. You saved the day.
0: 네, 그렇습니다. Thanks. You saved the day. 그냥 thanks 혹은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할 때, you saved the day 덕분에 살았습니다.
1: 근데 정말 고마울 때 너무나 고마워요.
0: 네.
1: 그럴 때 thanks는 좀 약하잖아요. Oh,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so
1: Oh,
0: much.
1: Diane, thank you so much. You saved the
0: You
1: day.
0: saved the day. 그러니까 thanks보다는 thank you가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 것
1: Yes.
0: 같은. 알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 이렇게 해서 Is there anywhere I can?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이런 이제 문장 패턴이 있었고요. Outlets, 그러니까 outlets, 콘센트를 가리키는 말. My battery is almost dead. I'm losing battery. 이런 표현이 있었고, You should be able to 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Save the day까지 보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죠.
3: Excuse m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2: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3: Perfect. My battery's almost dead.
2: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3: Thanks. You saved the d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 정말 놓였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말해 보시겠어요?
1: Let's go.
0: 아, 실례합니다. Excuse me.
1: Excuse me.
0: 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1: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0: 네, 그럼요. 저 자리 옆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1: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0: 정말 잘 됐네요. Perfect.
1: Perfect.
0: 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My battery is almost dead.
1: My battery is almost dead.
0: 거기서 충전하시면 될 겁니다.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1: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0: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Thanks. You saved the day.
1: Thanks. You saved the day.
0: 여기까지입니다.
1: You saved the day.
0: 네. 아니, 이거 됐다는데, 알려줬는데, 하우, 제가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가가지고, 뭐 힘들고, 계속 얘기가 이어지니까, 이제 이 직원 입장에서는, 네, 거기서 충전하시면 될 거예요. 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네, 이런 의미로,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you should be의 어떤 you should be able to. 조금 더 의미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1: Absolutely.
0: 네. 자, 오늘 함께 하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언제든지 다시 복습이 가능하시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1: Easy English.
0: English.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의 결정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alter. 뜻은 변화시키다.

바꾸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Food safety experts warn that leftovers can look, smell, and taste completely normal, but still cause severe food poisoning, as many illness-inducing pathogens do not visibly alter food. 여기서 alter라는 표현은 무언가의 상태나 모습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new law will alter the way companies operate. 그 새 법안은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뉴스에서 alter the outcome, alter the landscap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무언가를 바꾸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lte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재즈 평론가 위드 파나시에는 1938년 뉴욕에 머물던 시절 미국인 친구 밀턴에게 오늘 랑데부 할 수 있어? 라고 물었다가 웃음을 샀다. 프랑스에서는 치과 예약이나 친구와의 만남 모두 랑데부인 반면 미국에서 랑데부는 연인 간의 은밀한 밀회를 뜻하기 때문이다. 파리 유학 초기에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일 중 하나가 랑데부 잡는 법이었다. 체류증을 갱신하려면 경시청의 랑데부부터 잡아야 한다. 병원, 미용실, 우체국, 은행에서도 랑데부 없이는 어떠한 업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디든 대책 없이 찾아가면 랑데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받았다. 박재현 작가의 책 이게 프랑스어라고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소라가 부른 랑데부 띄워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카페인님들? 연휴 다 끝났습니다. 오늘까지도 쉬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번 연휴가 좀 짧기도 했고요. 네, 일상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북카페도 이전처럼 이제 다시 또 월요일 12시 생방으로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 두부 PD님이 연휴 시작할 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연휴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했더니, 큰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큰 기대 없이 맞닥뜨린 연휴였는데, 그래도 연휴는 좋잖아요. 제가 아무리 카페인 분들과 그 생방으로 만나는 기쁨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의 본성은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냥 또 쉬면 한없이 계속 쉬고 싶은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연휴는 기대할 필요가 없었다. 굉장히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또 설렘으로 가득 다시 북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문 열었습니다. 오늘 북카페 문장 카펫은 이응 출판사에서 펴낸 박재현 작가의 책, 이게 프랑스어라고 담긴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박재현 작가님은 모던 파리 너무 재밌었던 책이었는데 그 책으로 북카페 초대석에 오신 적이 있죠. 프랑스어 책을 번역하시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프랑스어에서 예술 박물관학을 공부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삶의 한 축이 된 분이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박재현 작가님의 이게 프랑스어라고라는 요 책은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펼쳐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얇은, 좀 자그마한 책이에요. 핸디북처럼 정말 쉽게 펼칠 수 있고 한 챕터당 아주 간략하고 명확한 그 설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먹고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책의 그 내용들은 정말 우리 삶의 근간이 될 정도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묵직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북카페 할때 카페, 바캉스, 그리고 비데, 뉘앙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펜션 뭐 오마주, 크레용, 색연필 크레용 이런 거 쓰잖아요. 뭐 로브, 란제리, 뭐 망토, 무스, 마카롱 뭐 등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그런 프랑스어인데 그 어원을 알고 보면 더 재밌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다정한 사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어우러진 에세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아, 저 비데 얘기도 너무 재밌어서 비데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우리 카페인 분들과 북카페가 또 12시에 딱 만나잖아요. 생방으로는 랑데부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랑데부도 미국에서 랑데부가 다르고 프랑스에서 랑데부가 다르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에서 랑데부라고 하면 그 12시에 만나요 하는 그콘 광고 있죠? 그게 떠오르면서 우리에게는 약간 낭만적인 약속의 느낌으로도

0: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랑데부 하듯이 또 북카페 문을 열었다는 얘기 전달해 드립니다. 프랑스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아마 카페인 분들 중에서 프랑스어 하는 것이 업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직업이에요, 혹은 취미예요 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프랑스어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많이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승현님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제2 외국어여서 반갑네요. 난생 처음 100점 맞아보기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틈틈이 기억하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죠? 제2 외국어 뭐였나요? 우리 맥동민 작가님도 프랑스어 제2 외국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다면 혹시 기억에 남아있는 프랑스어 단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었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9752 쓰시는 카페이님. 안녕하세요, 고우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9752 쓰시는 카페이님도 잘 보내셨죠? 저는 부모님을 뵙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시면서 사연 주신 겁니다. 추석에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토란탕을 먹으면서 잠시 북카페를 생각했어요. 5월 언젠가 한은형 작가님의 먹는 기쁨에 대하여 얘기할 때가 생각나서요. 뭐 이래저래 북카페를 떠올렸다는 말을 장황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이에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책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은형 소설가의 음식 에세이가 주는 진짜 그 표현의 섬세함으로 막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때 토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은형 작가님은 지금도 명절 음식이 토란 들어간 토란국이라고 해요. 이런 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북카페 떠올리는 거 장황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길게 대화 소설처럼 네 그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음악 두곡 띄워드릴게요. 프랑스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깔라 브루니의 르 플리보디 카르티에 동네 최고 미남이라는 뜻이고요. 조이스 조나단 비아네의 레 피우 도주디 요즘 여자들이란 뜻입니다. 두곡 듣고 가시죠.
1: Regardez-moi.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아는 프랑스어 단어 문구 막 보내주고 계십니다. 최수미님, 프랑스어 제2외국어였어요. 외대에서 하는 대회도 나갔었는데, 전 뿌랭땅 좋아해요. 봄이라서 발음이 예뻐서 뿌랭땅, 또 뭐든 다 파는 백화점이라서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짚어주시니까 아름다운 단어군요. 뿌랭땅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0579 쓰시는 카페이님도 저도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했어요. 쌤이랑 오 샹젤리제 배워서 다 같이 불렀던 생각도 납니다. 그때 춤추다 라는 동사, 덩세가 기억에 남네요. 덩실덩실 덩세. 우리말이랑 연결되네 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덩세. 네, 좋은데요? 그리고 4669 쓰시는 카페이님은 가을이면 생각나는 이브몽땅의 샹송. 요게 고엽이죠. 레퓨 모트. 고엽을 딱 이렇게 제목을 프랑스어로 적어주셨습니다. 가을 가기 전에 한번 들어볼까요? 요것도? 그리고 4029 쓰시는 카페이님, 책 이야기 듣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고 하시면서, 박재현 작가님 너무 좋아해요 하셨어요. 책이 재밌죠. 요 문화사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따라 읽게 되는 그 작가님인데, 저는 파시나시옹이라는 단어, 이 매혹이라는 뜻, 파시나시옹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저는 샹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북카페도 자주 듣고 못 들으면 재방송도 들어요.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샹송 부르시는 우리 4029 쓰시는 카페이님 멋있습니다. 네,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4669 쓰시는 카페이님 불어 전공을 한지 40여 년이 흘렀다고 하시면서 네. 와, 진짜 우리 카페인 분들 이 프랑스어로는 다 모이시네요. 4669 쓰신 카페인님, 일상에서 사용할 일이 없어 겨우 샹송 몇 곡을 암기해서 부르곤 한답니다. 문득 가을이 오니라고 하시면서 아까 그 이브몽땅의 샹송 언급을 해주신 거죠. 고엽. 전공자시군요. 그리고 보니까 이서우님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기억나는 말이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 프로페트 드 랭스당이라는 말.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약간 카르페디엠 같은 그런 느낌인 걸까요? 이 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참 어릴 때딱 들었던 그 문구 이런 것들은 잘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태종님은 오랜만에 반말 생일 축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추석 명절과 연이은 생일이라 연휴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서 오늘 생일 느낌은 덜한데요. 반말 축하로 생일 기분 내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태종아 생일이야. 축하해. 추석 명절에다 또 이어서 생일까지 있으니까, 이 태종이는 아무래도 뭐 음력, 양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굉장히 모두가 다 풍족한 그런 때에 이 추수의 계절에 태어난 그런 약간 먹을 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태종이 생일 잘 보냈으면 좋겠어. 맛있는 것도 많이 이미 먹었지만, 또 특별하게 오늘 보냈으면 좋겠어. 축하해. 생일이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그 수많은 날 중에서 그래도 좀 특별한 기념일이긴 하니까요. 약간 쑥스럽다고는 해도 그래도 뭔가 그 달력의 한 부분을 딱 이렇게 모서리를 접어두는 그런 마음일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일간 카페인 주제도 요 마음 건드려 봤어요. 접어둔 모서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기성품의 세계에 균열을 내고 그것을 내 시간으로 딱 편입시키는 그런 단호한 소유 선언이기도 합니다. 모서리를 접는 용기에 관한 글 바로 만나보시죠.

서점에서 구입해온 빳빳하고 반짝이는 새 책을 처음으로 펼쳐보는 순간 설레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게 재단된 종이와 매끄러운 표지는 완벽한 기성품의 위용을 과시하며 우리를 압도하죠. 이 무결점의 사물을 행여나 훼손할세라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는 손길. 그 조심스러움은 어쩌면 이 책이 아직 온전하게 나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사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두고 대상이 지닌 원래의 상업적 가치나 유용성을 파괴하고 수집가 자신의 고유한 세계 안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장서가가 책을 소유하는 방식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 마음이 멈춰선 페이지의 모서리를 세모나게 꾹 눌러 접는 행위. 누군가는 이를 두고 책을 망가뜨리는 무례함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수만 권의 공산품 중 오직 이 한 권만을 나만의 고유한 영토로 선포하는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빳빳했던 종이의 살갗을 꺾어 지워지지 않은 물리적 흉터를 남김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기성품의 차가운 껍데기를 허물고 나의 사유가 깃들 묵직한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매끄러운 액정 위에서 픽셀 단위로 소비되고 흔적 없이 휘발되는 디지털 시대. 전자책의 책갈피 기능은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게 기록을 남기지만 거기엔 인간의 육체가 개입한 물리적 흔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어 종이의 결을 꺾어버리는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미세한 파괴의 감각이 뒤따릅니다.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텍스트의 어느 한 지점을 내 삶의 시간표에 기어코 못 박아두려는 의지. 무중력의 활자가 쏟아지는 이 가벼운 시대에 텍스트의 무게를 육체로 껴안으려는 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저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책을 깨끗하게 아껴 읽는 것 역시 그 자체로 책에 대한 애정의 한 표현일 겁니다. 다만 모서리를 접어가며 읽는 이들에게 그 흔적은 훼손이 아니라 그 문장 앞에 머물렀던 시간의 기록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그 책을 펼쳤을 때 불규칙하게 접혀있는 모서리들은 과거의 내가 어느 문장 앞에서 서성였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접힌 자국과 함께 낡아가는 책은 나의 삶과 보폭을 맞추어 걷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책을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그 책과 얼마나 오래 마음을 나누었느냐일 테니까요.

부하 수자들 유정목이 부른 흔적 띄워드렸습니다. 카페인님들 어떠세요?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렇게 모서리 접기에 대한 얘기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흔적이 너무 어색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굉장히 손에 익어서 습관이 된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떤 책 이라고 하는 그 물성을 가진 특히 전자책 말고 종이책인 경우에는 그 부피와 무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하는 그 마음, 습관도 사람마다 다 각각 제각각일 겁니다. 꼼꼼하게 읽으면서도 그 다른 데다 옮겨 적고 메모를 하되 책에다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책 커버 딱 씌워가지고 진짜 언제나 새 것처럼 잘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책은 그래도, 내 책이라는 전제 하에 그냥 편하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페님들 어떠세요? 어떤 방식으로 책을 기록하시는지도 궁금해요. 홍은시님은 지금 모서리 꺾기 하는 게 왠지 책이 아플 것 같아서 안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매끄러운 종이를 툭 꺾어서 접는 거니까. 근데 근처에 종이 조각이나 휴지 한 끝, 이렇게 보이면 그거 잘라가지고 꽂아둔다고. 가볍게 책갈피를 끼우는 방식을 쓰시는 거죠. 박주영님은 제발 도서관 책은 접지 말아주세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내 책인 경우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수미님은 테니스나무, 저의 책이죠. 테니스나무 저의 책인데 이제 수미님 책 제가 쓴 수미님 책이죠. 이거 띠지를 스테이플러로 찝어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었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정말 솜씨 좋은 분들은 그 띠지도 겉돌잖아요. 사실 그 띠지는 계속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갈구치고 그래서 버리게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띠지도 다 이렇게 미리 그걸 잘라가지고 책갈피를 예쁘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주꾼들은 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김호정님은 안녕하세요. 카페인이 된 지는 벌써 5년 차인데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언제나 밝고 기분 좋은 윤고은 작가님께 늘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와, 호정님. 5년 차 카페인이세요. 제가 북카페 진행을 한 지가 7년 좀 넘었는데, 5년! 정말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거네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 주신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첫 사연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워요. 그냥 계속 남기게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0003 쓰시는 카페이님은 반말 축하 신청해 주셨는데, 띠동갑 차이 나는 동생의 생일이라고 하시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릴 때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이제 조카가 자라는 모습 보고 늙어가네요. 아, 동생 이름이 다인이입니다. 다인아 생일 축하하고, 우리에게 예쁜 조카 선물해줘서 고마워.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씩씩하게 아자아자라고 하셨습니다. 와, 띠동갑 차이 나는 동생이라고 하면 진짜 자식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 거의 절반 자식 같은 마음이 들것 같은데. 근데 그 동생이 또 지금 부모가 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기특할까, 신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나, 들었지? 생일 축하하고, 아, 너무 사랑스러운 사연을 이렇게 덕분에 소개하게 됐어. 정말 소원하는 바다 이뤘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음악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키라 나이틀리의 곡 띄워드릴게요. A Stamp You Can Take Back 듣고 가시죠.

0: 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동민 작가님. 네. 프랑스어.
1: 프랑스. 아, 프랑스어요? 네. 프랑스어.
0: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음공 맞죠? 제2외국어.
1: 아, 맞아요. 제2외국어. 저희가 남고였는데, 보통 남고는 프랑스어 잘 안 하잖아요.
0: 아, 그런가?
1: 네, 이상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네. 남고는 보통 뭐 독일어나, 아. 네, 일본어나 뭐.
0: 선택지가 좀 그랬었군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남고들은 다 독일어 했었는데, 네. 저희 학교만 이상하게 불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고지만 불어를 배웠습니다.
0: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1: 기억에 나는 거.
0: 이렇게 지금 묻긴 했는데 저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되게 유창하실 수도.
2: 맞아.
0: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손을 그었네요.
1: 제가 한국을 빼고 네. 제일 많이 가본 도시 중에 하나가 또 파리거든요. 두 번 가봤습니다. 제일 자주 가봤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거기 가서도. 근데 제가 불어 배울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라르크 앤시엘이라고.
0: 네.
1: 네. 모르시나요?
0: 모르는데요.
1: 라르크 앤시엘을 모르시나요?
0: 죄송해요.
2: 어떻게 지금 왜 기분 나쁘죠?
0: 아, 나 왜? 지금 이쪽은 기분 나쁘고 나는 지금 뭔가 내가 잘못했어.
1: 왜
2: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1: 왜 모르죠?
0: 모르 죄송해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1: 라르크 앤시엘이라고 네. 그 일본의 밴드가 있어요. 아, 아직도
0: 정점에 지금 미안해요.
1: 일본의 락밴드가 있는데 네.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네. 일본의 락밴드거든요.
0: 지금 동민 작가
2: 같은
0: 표정이...
2: 세대가 아닌 걸로.
1: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지금 네. 과외 갔는데 영어 과외 갔는데 지금 알파벳은 다 알 줄 알고 갔는데
2: 저희가 알파벳도 모른다는 거죠?
1: 네, 그런 느낌이네요.
0: 아니 근데 프랑스어인데 왜 그
1: 라르크 앤시엘이 네. 제가 좋아하는 밴드였는데 그때는 라르크 앤시엘 하면 일본 밴드니까 당연히 영어인 줄 알았고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만 네. 좋아했었는데 불어 선생님이 처음 첫 번째 수업에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라르크 앤시엘이라거나 뭐 모남이라거나 우리가 잘 아는 기본 언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단어들이 다 불어다라고 하면서 라르크 앤시엘은 무지개라는 뜻이거든요.
0: 네. 이제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수 작가님, 빨리 뭐라도 말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1: 승수 작가님 GTO는 아시잖아요, GTO?
2: 네?
1: 반항하지 말라는 만화책은 아시잖아요.
0: 승수 작가님 지금 화나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안다고 저지하고 얘기하나?
2: 반항하지 말라고요? 네.
1: 반항하지 말라는 만화책 네. 유명하거든요.
2: 본 것 같은데.
1: 네, 상남인조.
2: 네네네. 근데 그게 비...
1: 거기에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라르크 앤시엘이 불렀고 아무튼
0: 아 그렇구나
1: 라르크 앤시엘이 네. 그 합성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라르크가 활이라는 뜻이고 아치라는 네. 뜻이고 앤시엘이 뭐 구름 뒤 뭐 이런 뜻이에요. 구름 뒤에 나오는 뭐 활처럼 생긴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거죠.
0: 너무 멋있는데요.
2: 네. 월요일에 이 불어를 배웁시다. 지금 코너를
0: 출구 상점에서
2: 해야겠어요. 네.
0: 네. 와 근데 되게 잘 가르친다 동민 작가님.
1: 그렇죠. 좋아하는 어떤 밴드로 이렇게 네. 저희 그때는 다 남고 애들은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라르크 앤시엘이 그래서 너무나 집중해서 딱 듣고 다 주무셨던.
0: 그렇군요. 근데 다 의미가 네. 있었네요. 우리에게 네. 지금 알려줄 수 있게 됐고.
1: 그렇죠. 라르크 하면 이제 활, 아치 이런 뜻 생각나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불어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0: 시작은 했던 거예요.
1: 네, 시작은 했는데 네. 두 번째 수업에서 그만뒀거든요. 라르크 앤시엘 너무 멋있다라고 하고 네. 이거 꼭 잘 배워야지라고 하다가 두 번째 수업에서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나오더라고요.
0: 그거 참 묘하죠. 맞아요. 네. 어렵죠.
1: 맞아요. 근데 왜 이게 남성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2: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냉장고는 여성형 명사예요.
2: 맞아요.
1: 근데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죠. 냉장고가 그쵸? 왜 여성형 명사예요? 물어보니까 맞아요. 냉장고를 여성이 많이 쓰니까 라는 식으로 알려졌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도 그게 없어지지 않고
0: 그쵸?
1: 그 불어를 배우려면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구나. 그만두자.
2: 결단력 있다.
1: 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0: 아 그게 맞아요. 그렇게 그 성별이 있는 경우가 네. 있어서
2: 어려워요.
0: 그래서 왜 한국 소설도 뭐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나 이렇게 이렇게 번역될 때 그러니까 한국 소설가 자체는 그것에 어떤 성별을 부여한다는 생각을 안 그렇죠. 했는데 성별에 대한 그렇죠.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번역가랑 얘기를 할 때.
1: 이런, 아직 전 안 받아봤죠.
0: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어렵죠. 어렵죠.
0: 놀라운 그 네. 언어의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댓글에 청취자분들이 몇 번 불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0: 지금
1: 해주셨는데
0: 계속 네, 많았었는데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네. 불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오늘의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은미 작가의 소설집 다른 사랑에 수록된 이 작품입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2: 단편소설 고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표제작이 다른 사랑인데 표제작과 동일한 제목의 단편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0: 그쵸.
2: 어떤 방식으로든 수록된 작품들을 총망라하는

0: 의미에서 작가가 아주 맞춤한 단어를 덧붙인 거니까요.
1: 네.
0: 소설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록 작품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어째서 다른 사랑이라는 표제를 붙였을까? 이런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재미도 있는 것
1: 그러네요.
0: 같아요.
1: 그러네요. 다른 사랑 문학 동네에서 나온 소설집이고요. 오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머리 뭘로 할까요? 네.
0: 고별?
1: 고별, 오늘의
0: 네.
1: 작품이죠. 고별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당첨자 발표도 하겠습니다. 이 다른 사랑에 수록된 상리, 무장하는 날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염승숙 작가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시면서 0786 쓰시는
0: 와,
1: 카페인님이
0: 정말요?
1: 사연을 주셨는데,
0: 네.
1: 반전이나 스릴러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소설에 승숙 작가님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0: 아,
1: 그래서,
0: 상리가 참 대화가 많아서
1: 네.
0: 필히 제외했습니다.
2: 연기를 많이
1: 의외의
0: 네.
1: 요소들로 인해서 제외를 했지만, 그래서
0: 네.
1: 오늘 고별도 기대가 된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대화가 많은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여러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오늘
0: 네.
1: 고별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0: 네.
1: 여기 수록된 다른 작품들도 워낙 또 많이 주목받은 작품들이
0: 맞아요,
1: 많아서
0: 맞아요.
1: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0: 네, 저는 보통 최은미 작가님 소설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 재미도 재미있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저의 경우에는
1: 네.
0: 약간 최은미 작가님의 소설은 한번 읽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미있어요. 처음에 한번 쓱 읽으면 너무 재밌는데,
1: 네.
0: 그래서 이게 이 장면이 각각 어떤 의미이고, 이 장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결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
1: 네.
0: 제목은 어떤 의미지? 이런 것들을 좀한 번쯤 한번더 곱씹게 만들어주는 재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작품을 여러 번 읽기에 좀 재미있어하는 편이에요. 네, 여러 번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1: 네.
0: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장면이 발견되고 또 다른 의미를 또 해석해 볼수 있고 해서 좋더라고요.
1: 이 고별도 그런 의미에서 또 거듭
0: 네.
1: 읽어도 좋을 작품이라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저는 고별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읽었는데 너무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작가들이 좀 빨리빨리 읽게 되잖아요.
1: 네.
0: 오, 장례식장 얘기구나. 오, 재밌다. 하고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의 본질적인 어떤 큰 의미망들에 대해서는
1: 네.
0: 잘 해석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집이 나왔을 때 찬찬히 다시 읽어보면서 맞아, 이 작품이 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내용 자체는 정말 쉽거든요.
1: 네.
0: 쉽고
2: 그쵸.
0: 어렵고 어렵지 않고 쓱쓱 잘 읽히는 가독성 좋은 작품인데 왜이 작품이 이토록이나 의미를 정의 내리려고 하면 문맥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1: 네.
0: 왜 의미를 정의 내리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울까? 고별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1: 네.
0: 보통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는 것은 이별, 작별, 헤어지는 행위에 방점을 찍어서
1: 그쵸?
0: 이름 붙이기 마련인데 고별, 내가 이별을 고하다, 나 스스로 선택을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1: 그쵸?
0: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 다시 읽어서 파악하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1: 일상에서 고별이라는 단어를 쓸 일은 별로 없죠. 대화 중에.
0: 잘안
2: 그죠,
0: 쓰는 것 같아요.
2: 대화 중에
0: 그렇죠?
2: 문장 쓰거나 이럴 때 아니면 쓸
0: 네.
2: 일이 없고, 그래서 고별이라든지 진짜 펼치면 거의 처음부터 죽음, 장례식 이런
1: 좀
2: 얘기가 나오니까
1: 묵직한.
2: 처음 봤을 때는 이 소설도 좀 약간 무게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고 나서는 와, 되게 상큼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 마지막에.
1: 네.
0: 독특하죠?
2: 네, 제가 마지막에 요즘 레몬는 탄산수를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1: 아,
2: 요즘에.
0: 왜요?
1: 네.
2: 부득이하게 술을 못
1: 아,
2: 마시기 때문에 예전에
0: 미안해요.
2: 하이볼을 하려고 올여름에
1: 아,
2: 레몬을 항상 이렇게 많이 사서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1: 네.
2: 얼려놨었는데, 그게 또 1년이 지나면 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치울 겸또 저희 아이가 그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마시는데, 전이 작품 마지막 장을 보고 나서 약간 그 느낌이 좀 났어요.
0: 그런 느낌이 드셨군요.
1: 네. 그렇죠. 신나는 무언가가 있죠.
2: 되게 이상하잖아요. 고별? 장례식? 맞아요. 근데 레몬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왜 네. 들지?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되게 미묘한 그런 맞아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1: 우리가 짐작했던 것을 좀 그대로 따라가주지 않는 소설처럼 그렇죠. 느껴지죠.
0: 그렇죠.
1: 네. 사실 첫 페이지 보면 그 어머니가 고구마는 애기 다루듯이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그 뭐 몇 페이지 가기 전에 마늘 냄새 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했던 어떤 정서가 저도 조금 편견,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얘기가.
0: 맞아요. 이 소설집에 수록된 많은 작품들이 고별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든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1: 네.
0: 한 면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거꾸로 보고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지점이 그쵸? 엿보여서 너무너무 흥미롭게 해석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고별도 마찬가지예요. 고별은 일단 은태영이라고 하는 네. 주인공이 있고요. 그 주인공은 지금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를 한 6년여 시간에 가깝도록 시어머니의 투병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투병을 도왔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다니고
1: 네.
0: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무주와 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며느리가 운전을 해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1: 네.
0: 또 치료가 끝나면 또 집까지 또 데려다 드리고 뭐 이런 6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투병을 했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암 수술을 마치고 그 어머니의 추적 치료라고 하죠. 암 수술을 마치고 치료 추적 검사 무사히 통과됐다고 생각했는데 제발 전이라고 네. 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로 이제 10개월 만에 6년 10개월 정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1: 네.
0: 은태영으로서는 6년의 시간 어머니의 투병을 함께했던 시간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였다고 해서 뭐 이 시간을 정말 힘들게 여겼다거나
1: 네.
0: 정말 괴롭게 생각했던 것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오가면서 항상 어머니께 듣는 이야기들 같은 게 있었어요. 아까 윤구원 작가님이 해주셨던 그런 얘기들. 고구마는 애기랑 똑같아. 이런 말들. 그래서 고구마는 애기랑 똑같으니까 베란다에 두면 언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2: 너무 무서운
0: 왜 하필 애기와 그렇죠? 비교를 하실까.
2: 그렇죠. 너무 무서웠어요. 또 고구마가 약간
0: 네.
2: 의인화되기 좋은 작물처럼 저는 느껴지고
0: 고구마의 싹이나 뿌리가 팔다리 같은
2: 고구마,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이
1: 맞아요.
2: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너무 맞아요. 무서운 거예요.
1: 그리고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 이건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 왜 우리 그 제목 뭐죠? 애기 무덤 얘기 나오는 소설 제주 4.3 다룬 그 소설 있잖아요.
0: 한강 선생님
1: 순이 삼촌. 순이 삼촌.
0: 순이 삼촌. 현기영 작가.
1: 맞아요. 순이 삼촌에도 보면 거기도
2: 똑같은 말이에요.
1: 고구마밭이랑 그 애기 무덤을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근원적으로
2: 그 뭐가 있나 보다.
0: 이 고구마를 얼리지 않게 하려는 부모님들의 강단 있는 그러니까
2: 구황작물이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1: 어떤 형상을 이제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
2: 어떻게 생각해도 좀 무섭긴 하네요. 네.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는 말을 하는 것과 눈을 뜨는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힘에 부친다는 듯이 차에 앉아서 나에게 말을 건넬 땐 대개는 눈을 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는 항상 어머니가 은태영에게 석 달에 한 번씩 마늘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시러 갈 때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 검진이 있을 때마다 마늘을 곱게 다져놓고 은태영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오면 뭔가 이제 마늘이 너무 신선하니까
1: 네.
0: 다진 마늘이 너무 신선하니까 그 마늘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는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뭐 갈릭 소스도 만들고 밥도 볶아 먹고 식빵도 구워 먹고 닭날개에 마늘 입혀서 튀겨 먹기도 하고
1: 네.
0: 꽃이 피기 시작하면 활새우를 사와서 마늘과 함께 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소설 도입부에 이런 생동감 있는 묘사가 계속 이어지다 네. 보니까 어머니의 마늘이 이상하리만치 향기로웠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몸으로 이해되는 듯한.
1: 그쵸.
0: 우리가 눈앞에 이런 요리들이 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듯한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0: 그 어머니가 마늘을 다져놓고 곱게 빻아서 며느리를 기다리는 이 심정. 근데 이제 며느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병원 검진을 가는 거고, 이 암수술 이후에 어떤 전이도, 재발도, 있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마늘을 곱게 빻았을 어머니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1: 지금 이게 초반 몇 페이지 거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강아솔의 남겨진 사람들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최은미 작가의 소설집 다른 사랑에 수록된 단편소설 고별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말머리를 고별, 이 단편소설의 제목이죠. 고별로 하셔서 샵 1045 유료 문자로 주소 더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도 드릴게요. 지금 이 은태영의 삶을 지금 네.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1: 네. 네. 은태영의 시어머니가 아주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투병 기간을 며느리 은태영이 지금 계속해서 네. 어머니와 함께 한 거잖아요. 소설 초반에 어머니가 뭐 고구마 주시는 얘기 얼리지 마라 베란다에 두면 얼른다 그리고 이제 마늘 찌어주시는 거 네. 이런 거 보면 차에 어머니도 타시지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찧어주신 마늘도 같이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말려두셨던 핵고구마 또 상자째 실리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은태영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오가고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그렇게까지 부담이거나 괴로움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늘이 너무너무 향기롭고 또 어머니가 상자째 고구마를 주신다는 건 곧 길고 긴 겨울이 온다는 거니까 멋모르고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거나 베란다에 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막 생각하면서 굵은 흙만 털어내고 이제 현관 옆이나 거실 한쪽에 눕혀두는 거예요. 습기가 차지 않는지 계속 고구마를 아기처럼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고구마가 바로 보이니까 네. 우리 아기들 잘 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가 암수술 이후에 재발되고 전이되어서 돌아가셨다라는 네. 문장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 같은 거라면 어머니를 잃은 너무나 큰 며느리의 슬픔 그래서 이 상심과 애도의 과정을 우리가 읽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왜냐면 어머니와 사이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일요일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방 챙겨가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옷도 입고 빈소가 차려진 곳에 이제 장례식장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산스럽게 막 짐을 정리하게 되는데 은태용이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묶고 피부와 입술을 정돈한 다음에 눈썹을 그리고 아이라인을 아주 진하게 그립니다.
0: 네.
1: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는 장례식장에서 사흘간 손님을 맞을 시간이니까요.
0: 그쵸.
1: 그런데 보통 아이라인 그리나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의식했는지 네. 이 은태영은 거기다 써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아이라인을 그리는 마음에 대해서 뒤에 나오면 또 그 얘기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약간 작가의 수상한 면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사실 그리면 저는 그리면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아이라인이 근데 어디 그리는 거예요?
0: 아이라인
2: 눈썹을 그리는
1: 속눈썹에.
2: 거예요? 속눈썹. 네. 눈 제일 가까운 데군요.
1: 그러니까

0: 최현민 작가님은
1: 맞아요.
0: 항상 이렇게 제대로 설명 안 해주시고 이렇게 약간
1: 네.
0: 수사하듯이 수사에 약간 증거품 하나씩 던지듯이
1: 네.
0: 저걸 던져놓으면 아, 이 주인공이 이걸 의식하고 있어라고 하면 이 의식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누군가가 이 주인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1: 맞아요.
0: 엄청 약간 진짜 수사물이듯이 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서늘하게 느껴진단
2: 맞아요.
1: 말이에요.
2: 최현미 작가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고, 최현미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 너무너무 흥미롭게 느껴지는 이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1: 네.
2: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눈화장을 아주 공들여서 꼼꼼하게 하고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는 며느리 은태영이라고
1: 네.
2: 하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새삼스럽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1: 맞아요.
2: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일요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월요일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조문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2: 보통 조문객이라고 하면, 이게 심호상이니까 이 아들이잖아요.
1: 그쵸?
2: 시어머니의 아들, 이 은태영의 남편 허준기의 손님들이 대부분 많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은태영과 허준기는 사내 연애를 통해서 결혼했구나, 이런
1: 네.
2: 사실을 알수 있어요. 같은 재단에서 일을 했고, 재단 사람들에게 전부 부고 문자가 갔겠죠.
1: 네.
2: 그래서, 재단에서 일할 때 동기 경주와 석현이 있었는데, 경주 정도한테만, 시어머니 돌아가셨다, 이런 개인적인 연락을
1: 네.
2: 남겼고, 나머지는 다 전체 문자, 전체 알림 문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은태영으로서는 이제 결혼 전에 이 재단에서 일했던 시절 같은 것들을
1: 네.
2: 좀 복기하게 되는 거죠. 아는 얼굴들도 들어오고 장례식장에
1: 그쵸.
2: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경주, 석현, 동기들과 함께 일했던 시절들을 좀 떠올리기도 하고, 재단을 그만두기 전에는, 이 창고, 서관 창고라고 하는 공간을 개조해서
1: 네.
2: 문화 공간으로 기획하는 그런 일을 좀 업무를 담당했었대요. 그래서 석현이나 나나, 은태영이나, 경주나 계속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무도 연속적으로 있어서
1: 네.
2: 좀 많이 바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 은태영과 석현과 경주, 이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저연차 신입사원들을 좀 동시에 아우르고 좀 가르쳐주는 그런 팀장이 이제 남편 허준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사진을 셋이 찍어서 동기들과 찍어서 남겨두었던 것들도 있고, 업무 파트가 달랐는데도 서관 창고에 계속 남편이 자주
1: 네.
2: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은태영과 석현을 둘이 동시에 앉혀두고 사회생활을 하면 말이야라고 하면서 이 재단 생활을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태영은 장례식장에서 상주로서 며느리로서 계속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이 재단 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방문을 하니까, 허준기가 어쩌다 내 남편이 됐지? 이런 생각에 상념에 빠져들기도 하는 거죠. 어쩌다가 허준기가 나의 남편이 되어서, 이제 어쩌다가 허준기를 낳은 여성의 빈소에 찾아온 화환 배달 기사에게 수령 사인을 내가 하고 있지? 뭐 이런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산대학병원 장례식장 구분향실에서 계속 은태영이 서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모든 게다 그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2: 네.
1: 있는 거죠.
2: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은 바뀌지 않아요. 장례식장.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은태영이 서 있고, 은태영은 계속해서 이 허준기를 찾아온
1: 네.
2: 조문객들, 재단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기도 하고, 이 재단 사람들과 얽혔던 과거의 사연들 같은 것들을 좀 회상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에 시어머니 상을 지키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과거 회상도 하고, 좀 남편과의 연애 시절, 재단에서 은태영이 일했던

0: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복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아우, 마음이 아프시겠어요라고 하면서도, 아, 근데 정말 편하게 재단 생활 했죠.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건넬 정도로 팀장과의 사내 연애로 인해서 여직원이 수혜를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 네.
0: 고정화된 편견을 장례식장에 와서까지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대고 뭐 장례식장 안에서 싸움할 순 없으니까,
1: 그쵸.
0: 말다툼할 순 없으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시하게 되고, 다른 테이블로 은근슬쩍 옮겨가서 앉게 되고 뭐 그러는 거죠.
1: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이 이상한 긴장감, 이 불편함 이런 것들을 지금 흥미롭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소설 같기도 하고요. 그 아이라인에 대해서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이 저에게 아이라인은 전투 자세인데라고 하셨어요.
2: 아, 그
1: 이게
2: 정도로
1: 아이라인을
2: 중요하군요.
1: 그리면 약간 좀더
0: 눈이
1: 또렷해지니까
0: 또렷해진다.
1: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세 보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0: 너무
1: 뺐을 땐좀 순해 보일 수도 있겠죠.
0: 맞죠. 내가 유순해 보이는 눈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런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좀
1: 네.
0: 더 진하게 그려 넣을 수도 있겠네요.
1: 그쵸.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예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이. 그리고
0: 맞아요.
1: 사실 장례식에서 만약에 내 가족의 이제 그 장례식이다라고 하면 내가 상주 측이다 하면 이게 내가 너무 울것 같으면 사실 아이라인을 그리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0: 다
1: 그렇죠.
0: 번져버리니까.
1: 책에도 이제 그 번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언급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 태형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또 이제 단서 삼아서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물론 습관일 수도 있지만,
0: 맞아요. 번지면 더세 보일까요?
1: 아니요.
0: 그건 아닐까요?
1: 모르겠습니다. 네.
0: 네.
1: 물론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우리 만약 부모님 상일 때그 오시는 그 손님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님 맞이하고 부모님 보내드리는 자리를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2: 그렇죠. 의미에 따라
1: 있잖아요.
2: 다
1: 그렇죠.
2: 다르죠.
1: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엇일까? 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0: 네.
1: 로로스의 완디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소설은 최은미 작가의 고별입니다. 다른 사랑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이고요. 지금 장례식 배경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좀 아이라인까지 굵게 그리고 장례식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서관청고에서 일할 때 동기 석현 경주 함께
0: 네.
1: 일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입사원들을 아울러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허대리. 그때의 허대리가 지금 남편인 허준기가 된 건데요.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뭐 아예 나빴다거나 둘 사이가 그다지 냉랭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0: 네.
1: 은퇴영은 허준기를 사랑했고 이해했고 은퇴영은 퇴사했지만 남편 허준기는 계속해서 재단에 남아서 승진을 거듭하고 주요 보직에 앉고 그래서 가정을 잘 무사히 무탈하게 꾸려온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 남편 허준기가 상주로서 옆에 있을 때마다 등을 이제 썩썩 문질러주면서 계속해서 그의 슬픔에 공감하고
0: 네.
1: 조문객들을 잘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허준기를 맞닥뜨리면 이 재단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과거에 허준기와의 결혼을 발표했을 때 여직원 휴게실에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배가 아우 그동안 재단 생활 덜 힘들었겠다 편했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 보면 그게 아마도 은퇴영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던
0: 그렇죠.
1: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재단을 그만둔 뒤에도 회식이 있거나 했을 때한 번, 두번 정도 모임에, 여직원 모임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와, 나도 누가 좀 먹여 살려주면 좋겠다. 이 재단 당장 때려치우게. 뭐 이런 말들을 한다든가.
1: 네.
0: 그래서 거의 역적 취급을 받으면서 그 모임에서 좀 쫓겨나듯이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 네.
0: 그래서, 석현 경주 동기 말고는 사실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인물들이고 너무 기분이 많이 상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결혼 이후에 은퇴형의 삶이 그다지 또 많이 부족했던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1: 네.
0: 찬찬히 아이 낳아서 기르고, 허준기를 잘 내조하고, 또 자신의 삶도 꾸리고, 며느리로서 어머니도 잘 건강 챙겨드리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역시나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 상을 치르는 와중에 남편 친척 누나가 한명 와요.
1: 네.
0: 근데 남편 친척 누나가 와서, 아유, 참, 마음이 안 좋겠어. 이렇게 위로의 말도 하긴 하는데, 계속 그 친척 누나가 이 은퇴형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려넣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은퇴형이 뭔가 설명해야 할 것만 같은
1: 그쵸.
0: 그런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은퇴형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집앞 슈퍼 나갈 때도 아이라인 그리고 나가요. 이렇게 말한 거죠.
1: 네.
0: 아이라인 안 하면 제가 조금 맹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1: 네.
0: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 친척 누나가 유심히 보다가, 그래, 뭐, 번지지만 않으면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 친척 누나가 막 시답지 않은 질문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1: 네.
0: 아, 나는 부부들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서로 휴대폰 오픈해요?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2: 네, 장례식장 와서.
0: 장례식장에서.
1: 네. 네.
0: 그러니까 은퇴형이, 아, 저희는 서로 뭐폰 뒤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우, 그래. 참, 나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 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서 뭐밥 먹으러 가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정말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죠. 정말
1: 그러네요.
0: 불필요한 질문들을, 사사로운 질문들까지 잡담으로 나누는,
1: 그쵸. 지금 장례식장에서.
0: 맞아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까지, 저 친척 누나가 눈에 띄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 장례식장을 누비고 다니는 친척 누나가
1: 네.
0: 계속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허준기와 10년의 결혼 생활을 은퇴형이 했는데, 이 3일장 하는 내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제, 과거 회상도 하고, 막, 향도 계속
1: 네.
0: 떨어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계속 받고 끼우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보이는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념들에 젖어들다 보니까, 시어머니 장례식장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은퇴형이 아이라인을 그리고 와서, 이토록이나 재단 사람들을 유심히, 무언가, 복수라도 하고 싶은가? 라는 독자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재단 사람들에게 역적이 되었던 장면들을 계속
1: 그렇죠.
0: 복기하는 건지. 그래서 단순히 이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그냥, 장례를 치르는 시간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짐작을 좀 해보게 되고,
1: 네.
0: 지금까지 은퇴형이 기혼자로서 살아온 결혼 생활을 복기하고,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이게
1: 그러네요.
0: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사흘간의 시간이 아니라 은퇴형이 자신의 삶 자체를 돌아보고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의 자기 자신, 은퇴형 스스로를 자각하는 시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은퇴형은 남편을 향한 사랑과 이해 때문에 너무나 자기 자신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1: 네.
0: 남편과 아이를 둘러싼 이 가정만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만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스스로 자각하는 시간을 은퇴형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1: 자, 4639 쓰시는 카페이님은, 육아 단절 후 다니게 된 직장 초기에 위축되어서 나를 하대하는 듯한 동료한테 세게 보이려고 아이라인 짙게 그리고 출근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세게 그려서 퇴근 후 피곤해서 쓰러져 잠든 내 모습에 놀란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네요. 소설 내용에 공감이 되어서 이입하면서 듣고 있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0: 맞아요. 지금 남편 친척 누나

0: 누나가 계속 이 장례식장을 헤집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 네.
0: 이제 친척 누나들 오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준기 얘가 어렸을 때
1: 어릴
0: 어땠는지 알아?
1: 때.
0: 아이고, 지금이야 저렇게 양복 입고 번듯해 보이지. 네가 뭐 팀장이야?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너 생일 때 생일 축하해줬던 거 기억나니? 뭐 하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은 테이블이 촘촘하게 붙어 있고
1: 네.
0: 사람이 많으면 또 모서리에도 앉고 끼어서도 앉고
1: 그렇죠.
0: 하다 보니까 다 따박따박 붙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친척 누나가 준기애가 어땠는지 알아요? 하면서 어렸을 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다가 왜 태어났니? 이걸로 바꿔 불렀다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그
1: 네.
0: 멜로디에 왜 태어났니를 붙여가지고 얼굴도 못생긴 게왜 태어났냐고. 그렇게 노래 한번 불렀다가 그냥 너무너무 울음이 터져가지고 얘가 그렇게 울었던 애예요, 얘가. 못생긴 게 그렇게 힘들었어? 뭐 이러면서 또 놀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막 팀장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은 거니까 재단 사람들이 팀장님 울보였어요? 막 이러면서 지금은 안 못생기셨어요? 막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시끌시끌
1: 네.
0: 그런 장면들을 은태영이 멀리서 테이블에서 계속 지켜보고
1: 보고
0: 있는
1: 있는
0: 거예요.
1: 거죠. 지금 허기현님이 들으시면서 숨 쉬듯 무대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친척 누나 같은 사람 실제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쵸? 이게 지금 어떤
0: 있어요.
1: 상황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그 장례식장에서 볼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작가님이 쓰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태영 눈에는 남편 허준기도 사실은 좀 안쓰러운 위치였어요. 가정 내부에서. 둘째였는데, 한 10년간 시어머니를 겪어보니까
1: 네.
0: 시어머니는 장남에 대한 짝사랑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투병 기간 내내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그리워했을 정도? 그런데 이제 은태영도 둘째 며느리고 허준기는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큰아들 내외한테 쏟았던 애정을 시어머니가 돌려받지 못하니까 좀 상심이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어머니의 모든 기대, 집착, 실망, 회유를 겪어낸 게 형님 부부였다. 이런 서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태영이 결혼했을 때는 형님 부부가 시댁의 시옷자도 떠올리기 싫어하면서
1: 네.
0: 지구 반대편으로 박사 유학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투병하기 시작하셨고 어머니가 임종을 맞던 날에도 형님 부부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한평생 큰아들과 큰며느리만을 짝사랑했던 시어머니를 보는 이 은태영도 마음이 좀 착잡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계속해서 뭐 어머니가 야, 벌써 꽃이 지는구나, 태영아. 이런 얘기만 꺼내도 아, 지금 어머니가 큰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엔 병원 모시고 갈 때,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오네. 라고 하면, 아, 큰아들을 걱정하시는구나.
1: 네.
0: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춥겠구나, 거기도.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가끔은, 혹시 큰애가 너한테 전화했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아, 형님 내외가 이렇게 애틋하고 보고 싶으셔가지고,
1: 그러네요.
0: 어떡하시나 싶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남편인 허준기한테 하면, 남편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려고 태어난 애인데, 뭐.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무심하게 받아쳤다는 거예요. 엄마를 안 아프게 해주려고 태어난 애라고 하는 건, 이 시어머니의 젊었을 때그 산후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1: 네.
0: 주변에서 아이를 한명더 낳으면,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산후조리를 완벽하게 하면 안 아프다. 이런 조언을 받아서, 낳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남편인 허준기가 은태영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하죠. 어린 시절부터 큰형한테 치여가지고 크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것 같고
1: 네.
0: 다 자라고 나서도 어머니의 눈과 귀는 다 큰형한테만 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함께 한건 은태영이잖아요.
1: 그쵸.
0: 둘째 며느리. 이런
1: 그렇죠.
0: 모든 상황들을 장례식장 사흘 내내 회상을 하고 있어요. 네.
2: 약간 친척 누나가 그렇게 말한 것도 그때 울었던 것도 그런 게 생각났던 거겠죠. 왜 태어났니라고 했을
0: 아,
2: 때
0: 그러네요.
2: 나는 엄마 머리를 안 아프게 하려고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0: 되게 서럽고 복받쳤겠죠. 그래서
1: 네,
0: 장례식장에서도 다
1: 맞아요.
0: 컸지만 지금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았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그 형도 아니고 이제 둘째인데, 그쵸?
0: 그렇죠.
1: 둘째인데
0: 네.
1: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형으로도
0: 맞아요.
1: 그 형의 또 빈자리가 있는 것을 또 끌어안고 살아야 했으니까, 이 부부가 다.
2: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소설 중간에 있는데, 남자 동기 석현이 등장할 때가
1: 네.
2: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허준기가 보이지 않아서 남편 어디 갔나 하고 은퇴영이 찾으러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춥다 하고 다니는데, 동기인 석현이 왜 여기 나와 있어? 라고 하면서 패딩을 슬쩍 벗어줘요.
1: 네.
2: 그리고 그 패딩을 이제 어깨에 덮고 벤치에 잠깐 앉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허준기가 멀리서 보고 있었던 장면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찾으러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남자 동기였던 석현과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1: 네.
2: 허준기가 보는 거예요.
1: 오.
2: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아, 석현은 내가 결혼과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 사실에 가슴이 쓰라릴 때도 많았지만 이제 나는 그 상실감을 둥글게 말아 저글링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석현이 패딩 하나 벗어줬다고 해서 막 허준기와 이혼하고 당장 석현과의
1: 네.
2: 새 삶을 시작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1: 그러면 우리 독자도 놀랄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네,
0: 갑자기?
1: 그렇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2: 이런 게
1: 아니고.
2: 아니고요. 허준기가 은퇴영 신입사원일 때 호감을 보였던 시절,
1: 네.
2: 허준기의 눈빛을 은퇴영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관창고 안에서 야근을 하고 계속 잔업을 이어갈 때 남편이 은퇴영과 석현을 동시에 바라보던 그 시선을 잊지
1: 네.
2: 못한다는 거예요. 이두 사람 모두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읽었다는 거죠. 은퇴영은 사랑하고
1: 네.
2: 석현은 이제 회사 동료이자 후배이자 후임으로서 너무너무 탐내하는
1: 네.
2: 그런 눈빛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석현은 남편의 후임으로서 한 팀을 이뤄서 여전히 재단의 업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고,
1: 네.
2: 어쩌면 은퇴영도 허준기와 결혼해서 퇴사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재단 내부에서 은퇴영도 자신의 소명을 다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때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퇴영은.
1: 참 절묘한 장면이네요. 그런
2: 맞아요.
1: 부분도.
2: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1: 네. 톰 오델의 트루 컬러스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소설은 최은미 작가의 고별입니다.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갈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형님 가족이 입관 전에 도착해요.
0: 네.
1: 투병 때도 임종 때도 어머니가 그들을 못 봤는데 한줌 제가 되기 전에는 이제 큰아들 가족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둘째 날 오후에 또 장지까지 같이 갈 친척들도 모이고 북적북적한 상황에서 그 외태어난이 노래 불러서 울렸던 그 친척 누나 있잖아요.
0: 예.
1: 그 친척 누나가 계속 어머 준기 쟤 나한테 삐졌니? 그 얘기했다고? 왜날 아는 척도 안 하니? 은태 형한테 와가지고 또막 주절주절 하고 친척 누나가 아유 쪼잔한 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돌아다니니까 그런 풍경들이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0: 네.
1: 코믹하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남편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태일까 계속해서 좀 마음을 짚어보면서도 이 장례식장에서 또 동기 경주를 만났을 때 경주가 이제 은퇴영이 재단을 퇴사하고 난 후에도 재단 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다가 어느 순간엔 좀 은퇴영 앞에서 말조심을 한다든가 어떤 벽 같은 것들을 느꼈을 때어좀 생각하게 됐던 그러니까 은퇴영과 허준교와의 결속보다 더 중요한 결속이 회사 내부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0: 네.
1: 것 이런 것들이 은퇴영에게 아주 조금씩 마음의 균열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남편에게만 종속되지 않는 어떤 좀 친밀성과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례식장 내내 은퇴영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허준기에게 구속되지 않는 은퇴영만의 삶에 대해서
0: 네.
1: 좀 재설계에 가까운 이 마음의 정리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뭐 여성, 기혼 여성자의 삶이 사랑하고 미워해서 이별을 선택한다. 이런 어떤 단순 경로로만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0: 네.
1: 시어머니의 죽음과 은퇴영의 삶을 역전시키는 위치로 좀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은퇴영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아주 곱게 빻아주셨던 마늘을 이 얼음 트레이에
0: 네.
1: 부어가지고 얼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 냉동실 문을 열고 트레이에서 마늘 큐브를 하나 똑 떼가지고 입에 그냥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2: 네.
1: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것
0: 쉽지
1: 같은데
0: 않죠.
1: 네모난 마늘을 어머니가 해주신 마늘을 입안에 넣고 있는데 이제 딸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냄새나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냄새나 냄새나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삶의 아주 일상적인 한 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이 마늘 큐브를 입에 넣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0: 대부분은 그렇게
1: 그렇죠.
0: 해보실 적은
1: 그렇죠.
2: 너무
0: 없을
2: 크잖아요.
1: 거예요. 그쵸.
0: 그렇죠.
1: 모르겠는데 은퇴영이 대신 말해줍니다.
0: 아.
1: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구멍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입을 헹궈도 마늘이 준 자극이 식지를 않아가지고
0: 네.
1: 가슴이 너를 뛰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어머니 하고 부른 거예요. 은퇴영이. 그리고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게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0: 네.
1: 얼핏 전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이 마지막 장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번더 읽으니까 뭔가 은퇴영은 이제 10년간의 결혼 생활, 자기를 소진만 시켜왔던 그 사랑의 방식을 포기하고자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0: 네.
1: 생각이 들어요. 뭐 허준기와 이혼을 감행하겠다거나 이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은퇴영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남은 생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삶을 구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날의 자기 자신을 향한
0: 네.
1: 인사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0: 그러니까 정말 그 가까운 이의 그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이별, 애도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은태영이 겪는 것처럼 내 삶이 그 이후에 내 삶이
1: 그렇죠.
0: 완벽하게 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계기, 전환점이 되기도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선택되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선택 조금 더 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은태영이.
1: 네.
0: 아, 아무튼 말은 너무나 강렬한
1: 네.
0: 장면이어서 네,
2: 그렇죠.
0: 이제
2: 며칠은 갈것 같은데요,
0: 네.
2: 이제. 네.
0: 김호준님 마늘 까면서 듣고 계시는데
1: 아니, 마침.
0: 오늘 집중력 장난 아니에요.
2: 네.
0: 북클럽 들으면서 마늘 냄새 취해봅니다. 너무 재밌나요? 라고 하셨고요. 아, 0786 쓰시는 카페이님은 또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USB 장면이 또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남편을 위협하는 재단 사람들을 없앨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1: 네,
0: 하셨다.
2: 또 장르가 또
1: 맞아요.
2: 바뀌네요.
1: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중간에 보면 요, 뭐 지금 생각나는 구절이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남편 허준기가 뭐 늪이나 진창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0: 네.
1: 만약에 빠진다면 두발다 빠지기를 바란다. 뭐 이런
0: 맞아요.
1: 것들.
2: 그 문장 너무
0: 부분이
2: 좋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0: 미치잖아요.
1: 지금 제가 정확한 문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은태영의 가슴에는 심장에는 무엇이 박동하고 있는 것인가 좀 추정해보는 재미도 있어요. 네.
0: 그러네요.
1: 그리고 지금 은태영이 가지고 있는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이것이 남편 허준기를 위협할 만한 것인지 허준기를 위협하는 무언가에 대적할 만한 것인지는 명료하게 그려져 있지가 않아서
0: 네.
1: 또 예측하는 재미가 있는 것
2: 그렇죠. 누군가
1: 그렇죠.
2: 아이는 봐야 되니까.
1: 맞죠.
2: 그 문장 뒤에 그는 좀쉴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은 쉬게
1: 그렇죠.
2: 하고
1: 누굴
2: 자기가 다시
1: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2: 라는
1: 그러네요.
2: 생각을 정말 많은 상상을 하게
1: 네,
2: 되는 문장들이
1: 맞아요.
2: 많이 나오죠.
0: 자, 유영주님 아이라인부터 마늘 큐브까지 은태영의 강한 결심이 상상 초월인 듯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이 드신 것
1: 네.
0: 같고요. 사비나 앤 드론즈의 So When It Goes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상

0: 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맥동민 작가님,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0: 네.
1: 고구마 요리 쪽을 준비할까, 마늘 요리 쪽을 준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한국인이라면
0: 네.
1: 마늘이지.
0: 마늘.
1: 네, 마늘. 한국인 그런 밈들 되게 많잖아요. 뭐뭐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요리 레시피 같은 거할때 마늘을 정말 많이 넣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세개 넣고 그럼 저 사람들이 뭘 많이 넣는 거지 지금? 라는 생각을 할 때, 할 만큼
0: 네.
1: 한국인들이 진짜 마늘을 많이 먹는,
0: 맞아요.
1: 역시 환웅과 후회가
0: 맞아요.
1: 맞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늘을 많이 먹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마늘이 여기 소설에 나왔을 때도 전혀 뭐 어색하지 않고 마늘 큐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0: 네.
1: 문제는 마늘 큐브를 그렇게 하나를 왼놈으로 예전 우리 할머니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왼놈으로 이렇게 하나 먹는 거는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 마치 알사탕 먹듯이
1: 그쵸,
0: 그렇게
1: 그쵸.
0: 이거
1: 전
0: 쉽지 않죠.
1: 다시 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이거 정말 먹었다고? 네,
0: 믿을 수
1: 난,
0: 없어서. 아니,
1: 네.
0: 진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단군 신화랑 연결이 되는 행위인가? 이게
1: 그쵸.
0: 갑자기.
1: 네, 100일 동안 먹었잖아요. 네.
0: 그러니까.
1: 그래도 살아남은 그
0: 그러니까요.
1: 후예니까 우리는 그만큼 좋아하는, 네, 그런 민족이니까 그 마늘 요리 를 준비해서 한번 축구 상점에 팔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이을지는, 네, 좀더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마늘 요리인데 한국의 마늘 요리 하나 준비했고요. 네, 근데 이건 뭐 한국의 뭐 마늘이 주가 되는 요리는 아니고, 네, 그리고 두 가지는 스페인의 마늘 요리를 준비했어요. 네, 또 스페인 사람들이 또 한국과 기질이 비슷하다, 네,
0: 그쵸.
1: 라는 말이 있죠. 또 영화 멋진 하루 라는 영화 보면 하정우 씨가 주인공인데,
0: 네.
1: 자기의 꿈은 한국이 아니라 스페인에 가서 막걸리집을 하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그 상대 배역으로 나오는데 왜 그게 꿈이냐. 그러니까
0: 네.
1: 스페인 사람들 우리랑 너무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막걸리 좋아하잖아. 스페인
0: 네.
1: 사람도 당연히 좋아하겠지. 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서, 네, 나중에 차리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긴 하는데, 네,
0: 네.
1: 그만큼 스페인과 한국은 약간 기질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0: 그쵸.
1: 실제 여행을 가봐도 뭔가 좀 뜨거운 것 같고, 네, 뭔가 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0: 네.
1: 직설적인 것 같고,
0: 네.
1: 그런 느낌에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리에서도 마늘을 또 많이 쓰는 그런
0: 그쵸.
1: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오늘은 스페인 요리 두 개, 일단
0: 네.
1: 먼저 가져왔는데,
0: 네.
1: 첫 번째 요리부터 소개를
0: 첫
1: 해드리면,
0: 번째 요리.
1: 네, 소파 데 아호라는 요리예요. 네, 스페인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네요. 네,
0: 네.
1: 한국으로 치면 된장국, 뭐 김치찌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네,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스프를 만드는 스프 요리거든요.
0: 네.
1: 스프 요리인데 거기에 뭐 별거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일단 마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좋은 올리브 오일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 그 정도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빵을 찍어 먹거나 아니면
0: 네.
1: 빵을 거기 넣어서 같이 먹거나 하는 굉장히 간단한 요리 입니다. 한국도 김치찌개가 소울푸드인데 굉장히 어떻게
0: 그쵸.
1: 보면 간단한 요리잖아요. 김치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0: 네.
1: 돈이 있으면 고기 넣고 돈이 없으면 빼도 괜찮은 그런 요리니까, 여기서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오에 뭐 하몽이라든지 이런
0: 네.
1: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먹고,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빵만 적셔서 먹고 이런 요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소박한 음식인데, 이게 소울푸드가 된 것은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거겠죠? 근데
0: 그쵸?
1: 많이 먹은 이유는 그 당시에 스페인 중부 가면 진짜 땅밖에 없고 뭔가 바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0: 네.
1: 때문에 굉장히 춥고 건조한 그런 내륙 지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고,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소박한 음식이 발달해서 이런 걸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은 계속 하루 종일 이것만 먹었던 그런 요리여서 소울푸드로 됐던 요리라고 하고요.
0: 네.
1: 두 번째 요리는 아호 블랑코,
0: 아호
1: 네,
0: 블랑코.
1: 라는 음식을 준비했고요. 또 아호가 또 들어가잖아요.
0: 네.
1: 제가 생각하기엔 아호가 스프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스페인어로. 그리고 블랑코는 뭐 하얀, 뭐 차가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0: 네.
1: 보면 이걸 해석해 보면 찬 스프, 네, 냉 스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요리도 스프 요리인데 굉장히 차가운 스프 요리고요. 여기도 굉장히 간단한 게 들어갑니다.
0: 네.
1: 들어가는 음식이 아몬드, 올리브 오일.
0: 아몬드랑
1: 네,
0: 올리브 오일.
1: 그걸 굉장히 아몬드를 갈아서 넣고 올리브 오일 넣어서 유화 작용을 통해서 약간 크리미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빵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찢어서 넣어요. 그리고 갈아요.
0: 네.
1: 그러면 좀더 크리미해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생마늘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해서 차갑게 식혀서 먹는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0: 먹었던 그런 냉스프 요리라고 해요. 네,
1: 네.
0: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마늘이었다고 하고요.
1: 그러네요. 생마늘을?
0: 네, 이렇게 두 가지 스페인 마늘 요리를 준비했고, 마지막 요리는 제가 못 먹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1: 네.
0: 네, 과메기를 준비했습니다.
1: 아,
0: 네,
1: 과메기.
0: 구룡포 과메기 준비했고요. 두
1: 네.
0: 분은 좋아하시나요?
1: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도. 그런데 예전에 그 포항 살던 선배가 있어서
0: 네네.
1: 그 철이 되면 너무 좋은 과메기를 갖고
0: 네.
1: 오셨는데, 그래서
0: 포항
1: 그때 이제
0: 사람들의
1: 좀
0: 상징이죠.
1: 예, 옆에서 먹었죠. 근데 약간 어색해요. 저도 과메기를 그대로. 저는
0: 맞아요.
1: 이걸 먹을 때는 그 옆에 있는 그 알배추가 그렇게 맛있음을 자꾸 깨달으면서.
0: 그쵸, 뭘 계속 얹게 되죠.
1: 뭔가
0: 잘
1: 다른
0: 못
1: 것을,
0: 먹으시는 분들은
1: 네.
0: 과메기 하나로만 못 먹고,
1: 네.
0: 거기 김도 넣고, 뭐도
1: 그러니까
0: 넣고,
1: 뭔가,
0: 쌈도
1: 맞아요.
0: 굉장히 듬뿍 넣게 되고,
1: 네.
0: 네, 이렇게
1: 근데
0: 되는데,
1: 귀한 거라고 하니까
0: 그쵸.
1: 우리도
0: 그런 걸
1: 시도를
0: 보면
1: 했죠.
0: 또 포항 분들은 혈이 차죠. 저
1: 어,
0: 좋은 과메기에 지금 뭘 저렇게 많이
1: 네.
0: 넣고 이렇게 먹냐라고
1: 우와,
0: 하는데, 이 과메기 요리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또 점인 마늘이잖아요.
1: 점인
0: 네,
1: 마늘.
0: 마늘 이렇게 한점딱 얹어서 같이 먹는 게또 킥이 될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
1: 아, 진짜 한국인에게 점인 마늘이란 무엇인가? 물론 다진 마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0: 그쵸.
1: 진짜 점인 마늘도 많이 끼어듭니다, 진짜.
0: 네네.
1: 요리마다.
0: 네, 이것도 쌈에 또
1: 과메기에도.
0: 안 넣을 순 없는 그런 요리잖아요.
1: 네.
0: 그런 요리 재료가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요리, 3종 세트로 이번에 팔아보려고 하는데, 이 요리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마늘이 들어갔다
1: 그쵸.
0: 라는 게 있고, 이세 가지 요리 모두 천운형 작가의 산문집 중에 동키호테의
1: 저
0: 식탁이라는
1: 너무
0: 책이 있어요.
1: 좋아하는
0: 네,
1: 책이에요.
0: 이 책에 나오는 요리들입니다. 네,
1: 아.
0: 그리고 이 앞에 두 가지 요리는 동키호테가 직접 먹었던 요리,
1: 네.
0: 동키호테라는 책에 나온 요리고요. 뒤에 과메기 구룡포는 천운형 작가님이 동키호테한테 먹이고 싶은 요리였다고 해요.
1: 네.
0: 동키호테가 마지막 이렇게 풍차에 이렇게 달려들면서 큰 부상을 입고
1: 네.
0: 결국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천운형 작가님이 꼭이 요리로 먹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구룡포 과메기와 그 점인 마늘 이야기를
1: 네.
0: 책에 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마늘 요리, 구룡포 과메기와 마늘을 전하고
1: 네.
0: 싶었을까라고 했을 때, 천은열 작가님이 제가 이렇게 어떤 얘기 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마늘은 노동자의 음식이었다.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1: 그렇죠.
0: 그리고 열을 내게 해주는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1: 네.
0: 스페인의 노동자들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많이 먹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동키호테도 이 마늘 요리를 먹으면 다시 힘이 나서 다시 일어나서 말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요리를 먹여주고 싶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마늘 요리를 준비한 이유는, 이 소설을 보면 처음에는 마늘이 큐브로 등장하죠.
1: 네.
0: 그러니까 얼린 상태로 등장을 하죠.
1: 그렇죠.
0: 냉장고에. 그렇게 얼린 상태로 등장을 하면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 태형이 그 큐브 중에 하나를 먹어버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 냉장고에서 꺼냈다는 의미고, 마늘을 녹였다는 의미고, 내 몸에 넣었다는
1: 그쵸.
0: 의미고,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몸속에서, 그 책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1: 네.
0: 뜨거워지고 그게 열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태형은 무엇을 할까?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게이 소설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그리고 분명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USB로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무언가 그 마늘로 인한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1: 네.
0: 발산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지금도 뭔가 아직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나도 이렇게 한번 이러는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마늘 큐브 하나를 그대로 먹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1: 네,
0: 네, 그
1: 그래서 잊히지 않죠,
0: 네.
1: 이 장면이.
0: 네. 그래서 우리는 태형 같은 그런 다짐이나 이런 용기는 없기 때문에
1: 네,
0: 마늘 요리를 해서 먹자.
1: 한쪽을
0: 네, 맛있게 요리해
1: 이렇게.
0: 서 먹으면 우리도 그 마늘이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활동,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을 실제 표현할 수
1: 네.
0: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마늘 요리 3종 세트를 한번 팔아볼까
1: 오,
0: 합니다.
1: 깊은 뜻이 있었네요. 저는
0: 네.
1: 마늘 요리에서 뭐 스페인 뭐 감바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0: 아, 네.
1: 차원이 좀 다른 것
0: 아, 감바스는
1: 같아요.
0: 너무 부르주아 음식.
1: 맞아요. 그러니까 더 거친. 그러니까 이
0: 그쵸,
1: 소설과
0: 그쵸.
1: 정말 딱
0: 네,
1: 맞는.
0: 바다도 있고 새우도 잘
1: 맞아요.
0: 잡히고 이런 곳에서 먹는,
1: 맞아요.
0: 네, 그런 거죠.
1: 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또 좋은 사연들 많이 주셨는데요. 최승명님, 과메기는 초장맛 아닌가요? 하면 안 돼요. 네, 아, 호황 그렇죠. 분들 난리 납니다.
0: 네, 네. 초장맛으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1: 자, 김선아님, 고은 동민 승숙 작가님의 이렇게 흥미진진한

0: 얘기 너무 진지하고 집중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북카페 안 들었을 예전엔 뭘 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될 정도라고.
1: 네.
0: 감사합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두분 발표할게요. 0381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770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두 분. 우리
1: 네.
0: 다음 주책 예고를
1: 네.
0: 할까요?
1: 다음 주에는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단편 제목은 관종들. 소설집 달걀의 온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 네, 이 책으로 우리 다음 주에 얘기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존박의 스마일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만나면 사진부터 찍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요, 학교 운동장 냄새나 집 가는 길에 불던 그 바람 같은 것도 사진으로 좀 담아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바다님들도 오늘 사진에는 담을 수 없었지만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그 순간의 공기까지 한번 떠올리면서 정승재 경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재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밤첫 곡으로 백예린의 노래 안티프리즈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에서요, 사진에는 공기랑 냄새까지 담을 수 없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는 4D라고 있잖아요. 바람 불면 영화 속에서 옆에서 바람이 확 들어오고 물 튀는 장면에서는 물도 쫙, 응? 의자가 좀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쵸? 영화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사진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식 사진 찍으면 그때 음식 냄새도 나고, 그때 맡았던 맛있는 냄새, 꽃향기도 꽃사진 찍으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사진을 다시 봤을 때, 아, 맞다. 그때 이 냄새였지 하면서 그날의 공기까지 다시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태진 님이, 생선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잘 지냈죠? 저푹 쉬었어요. 임효정님. 생선님, 추석 연휴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추석 때 보름달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보름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몸으로 출근을 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볍게 경청 들으며 힐링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원래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얼굴이 원형으로 바뀌어요. 괜찮으니까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NVR님. 와, 벌써 수능 52일 남았대요. 오이 샌드위치 먹고 싶다라고 첫 줄과 두 번째 줄에 맥락이 전혀 다른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쵸? 아, 52일 남아서, 아, 맥락이 같은 거였구나. 제가 이렇게 센스가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DJ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월요일 코너, 땡깡님이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동안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이 함께 합니다. 먼저, 땡깡님과 두 변의 대결에서 두번다 이긴 토론의 강자, 영파씨의 지아나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토론의 새롭게 도전장을 던지는 지아나님의 친구, 영파씨의 위현정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은 두 분이 1대1로 토론 대결을 펼쳐본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토론의 왕이 될지, 바다님들도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디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토론 장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무료인 반디 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선물 받을 준비 되셨나요? 장르 불문 생선물부터 시작합니다. 선물을 받고 싶은 바다님들 여기 붙어라. 생선님의 취향을 저격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사진에 냄새까지 담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바다님들은요, 어떤 냄새를 좋아하는지, 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생선물 주제, 내가 좋아하는 냄새. 비온 다음에 나는 흙냄새 너무 좋죠. 빵집 앞을 지날 때 나는 갓 구운 빵 냄새. 깨끗하게 빤 이불에서 나는 냄새도 좋고. 예전엔 저 소독차 지나가면 소독약 냄새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어디선가 맡고서, 아, 이거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냄새. 다 좋습니다. 좋아하는 향기도 좋습니다. 정말 기술만 된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해두고 싶은 그 냄새, 우리 바다님들은 최근에 어떤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아졌는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면서, 야, 이거 인정이다 하는 냄새 써주신 분들에게는 즉석해서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앱과 유튜브 댓글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오죠. 소수빈의 노래입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소수빈의 너의 향기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생선물 주제를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냄새. 야, 이거 진짜 좋다라고 최근에 맡았었던 냄새, 아니면 평소 좋아하는 냄새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새벽 공기 냄새 참 좋은데. 그리고 책 사면 새책 가운데 딱 맡으면 나는 냄새 있죠. 종이 냄새. 그것도 되게 좋지 않아요? 엄마 아빠 새차산 다음에 딱 타면 그 시트 가죽 냄새도 참 좋고.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수영장 냄새 좋지 않아요? 그거 수영장 입구서부터 나는 그 약간 소독약 냄새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쵸? 우리 바다님들은 어떠실까요? 나빈띠니님이. 나빈띠니? 이분은 사고 싶었던 옷 배송했을 때 처음 맡는 냄새. 아, 푸근한 그 냄새, 그치? 약간 실냄새 나는 거? 돈플렉스 입기.

0: 인공적이면서 깨끗한 냄새. 맞아. 뭔지 알것 같아요. 나 자신이 완전 까리한 트렌드 세터 같아지는 냄새를 좋아한다고. 최장서희님은 저는 진짜 특이하게도 지하 주차장 냄새를 좋아해요. 어머, 지하 주차장 냄새? 약간 곰팡이 냄새 아니에요? 저 말고 지하 주차장 냄새 좋아하시는 분. 최장서희님,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꼭 지하 주차장에서 드세요. 좋아하는 냄새 맡으면서 치킨 드시기 바랍니다. 2113님, 이틀 전에 비온 다음에 공원에서 맡은 풀 냄새, 나무 냄새. 맞아, 비온 다음에 냄새 참 좋아요. 식물 특유의 향이 빗물을 만나서 더 진하고 촉촉해서 좋았다고 2113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은성님은 엄마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 이야, 진짜 좋죠.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자취를 하니까 엄마표 된장찌개 냄새가 참 그립다고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주말에 찾아뵈야겠습니다. 와, 엄마가 만들어준 된장찌개 냄새 참 좋고 엄마 냄새야말로 우리가 평생 맡고 싶은 냄새잖아요. 그 푸근한 냄새, 그쵸? 원리님은 저는 외할머니가 갓 지어준 밥 냄새, 밥, 라이스. 그 냄새가 너무 좋았다고. 오래된 할머니 집 주방에서 달그닥거리면서 그 꼬숩고 달큰한 밥 냄새를 맡는 서늘한 아침이 참 좋았다고. 뭔지 완전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밥을 지으면 그런 냄새가 안 나는데 참 신기하다고. 그 옛날 그 주방 한칸 내려가서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시골집 주방. 그 독특한, 그것도 아침 냄새랑 저녁 냄새랑 점심 냄새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아침에 밥 했을 때그착 나는 거 있어. 와. 원리님에게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갓길에 엘베에서 나던 치킨 냄새, 치킨 땡겨요. 2677님. 치킨 보내드릴게요. 어우, 치킨 땡긴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단, 양념으로 드세요. 강아지 정수리에서 나는 꼬순내, 신스님. 하루 동안 어떤 일에 시달려서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도 빠른 회복과 위로를 즉각적으로 주는 냄새라고 강아지 냄새를 또, 공감입니다. 뭐 보내드릴까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자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들 질문에 생선님이 대답해드리는 바로 그 시간. 어우, 또 질문을 끌어올려야겠네요.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지금 시작합니다.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DJ 생선님에게 궁금한 거다 물어보는 아름다운 시간. 산지 직송 질문 맛집. 거창한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거. 친구랑 얘기하다가 답이 좀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생선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요런 거. 생선님이라고 뭐라고 답하실지 궁금했었던 거,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으쌰! LHM2603님. 생선님은 제 롤모델이에요. 수학을 가르치면서 좋아하는 다른 분야까지 하나씩 해나가시는 모습이 제가 꿈꾸던 삶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특히 인디 공연장을 만들고 직접 아티스트를 발굴해서 하시는 모습도 부럽습니다. 본업도 멋지게 하면서 좋아하는 분야의 일까지 계속 도전하고 해내시는 생선님만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1: 와우.
0: 와우. 비결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요, 너무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면 잘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을 정말 충실히 잘 해놓으면 따라오는, 수고했다고 따라오는 선물 같은 것 같아요.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DJ를 잘 봐서 DJ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 음악 진짜 좋아했지. 예전에 소극장도 만들 만큼. 스무 살 때부터 오디션 보고 되게 좋아했었던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맞다. DJ 하는 거 진짜 좋아했었다고 중학교 때부터 맨날 DJ 흉내내고 그랬다 그랬더라. 그런데 이제 수업 끝나고 하루 종일 수학 수업한 다음에 끝나고 여기 EBS로 와서 와, 방송 안 되는데 참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결이라기보다 좋아하는 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면 사람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꽉꽉 채우면서 살면 다른 일까지 계속 할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락을 받아야 해요. 누구한테? 저의 본업의 고객님들에게. 누구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해를 해준다면, 할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면, 저는 끝까지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힐링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오늘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멋지고 부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귀엽게 봐주시는, 너그럽게 봐주시는 그 모습 지금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다고요.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리죠.

거봐요. 이렇게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파시엄님, 헐 좋다. 클로버님, 얼마나 사랑을 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옴. 애절함이 느껴져요. DK님, 우와, 생선님 마이크 조절하는 거 봐요. 김연자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아요. 팽수리님, 아, EBS 스페이스 공간 보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은 현재 EBS 고품격 음악 방송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영파씨의 위연정 지한아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해봅니다. 노래는 저와 동료 가수죠? 블랙핑크의 스테이 듣고 오죠.

0: 지금부터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토론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지실 분 누구십니까?
1: 네, 3주 만에 다시 돌아온 영파씨의 지하나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제가 전에 땡깡님이랑 토론 대결한 거 들으셨죠? 그때 두 번 대결해서 제가 두 번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 실력 오늘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0: 이어서 여기에 맞서 출사표를 던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2: 안녕하세요. 영파씨의 위원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코너에 처음 왔는데요. 제가 랩을 좀 하거든요.
0: Yeah.
2: 저는 랩이요. 음악으로 하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랩으로 갈고 닦은 저의 토론 실력 기대해주세요.
0: 오늘은 누가 DJ 생선님을 잘 설득할 수 있을지 두 분의 토론 실력 일단 들어봅시다. 이분 또 보고 싶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경청에서 토론 실력을 마음껏 제대로 뽐내주신 이분으로 인하여 저는 떡볶이에는 무조건 튀김을 먹습니다. 토론 강자 영파씨의 지하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토론 강자 영파씨 지하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0: 토론 강자가 훗소리 옆에서 견제 소리 들어오시는데요. 이렇게 견제하시는 분 이름은요. 랩이면 랩, 춤이면 춤.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이신데 토론까지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 영파씨의 위연정님 어서 오세요.
3: 우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론의 신혜자 연정입니다.
0: 어, 뭐라 그러셨어요? 토론의
3: 신혜자.
0: 신혜자? 신예자?
3: 네. 신예자.
0: 아, 신예자. 네. 신예자, 무슨 분? 위연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 네.
0: 원래 랩할 때 이 디스랩 있잖아요.
3: 그쵸.
0: 그런 거 잘하세요?
3: 제가 한 디스합니다. 약간 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곡을 자주 쓰기 때문에.
0: 진짜로?
3: 네.
0: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디스하는 거 잘하세요?
3: 저는 약간 느긋하게 디스하는
0: 느긋하게
3: 편이에요.
0: 디스하는.
1: 네. 느긋 디스. 저는 다다다다 디스 편입니다.
3: 맞아요.
0: 다다다다 디스 하십니까?
1: 네. 너는 대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0: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다다다 나가시는 지하나님과 느긋한 위연정님의 대결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하나님은 3주 만에 나오셨네요.
1: 맞아요. 3주가 3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0: 정말 보고 네. 싶었어요.
1: 너무 보고 싶었어요.
0: 저도
1: 진짜.
0: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정말. 우리 위연정님은 2월 초대석 때 뵙고 오랜만에
3: 맞아요.
0: 이렇게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 아, 저는 또 이제 새롭게 헤어도 바꾸고 예. 또 이제 바쁘게 또 다음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0: 다음 앨범 잘 네. 준비하고 나오신 두 분. 어제까지가 추석 연휴였어요.
3: 오, 맞습니다. 맞아요.
0: 어떤 거 드셨어요? 많이 못 드셨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아직까지 빼빼 말랐어요? 조금 드시고 나오셔야지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
3: 아, 그리고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제 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묵국과
0: 묵국 맛있지.
3: 네, 혹시 사과대추 좋아하세요?
0: 사과대추 오늘 사과대추
3: 네.
0: 제가 먹어보고 싶어요.
3: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0: 맛있어요?
3: 네. 그래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0: 오, 진짜? 그게 네. 약간 대추 크기인데 사과 맛 나는 거잖아요. 바삭하고.
3: 네,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좀 큰 대추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0: 그쵸, 그쵸.
3: 훨씬 더 뭔가 달달하고 좀 더 약간 식감이 좋아요.
0: 이만해, 이만해.
3: 어, 맞아요.
0: 이만한 거. 사과대추를 마음껏. 송편은 안 드셨어요?
3: 아, 제가 이번에 송편을 네. 제가 함께 빚었는데
0: 네.
3: 너무 못나게 빚어가지고.
0: 그래서 안 드셨어요?
3: 네.
0: 송편 왜, 왜? 그냥 입에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1: 그러니까 못나니 송편도.
0: 콩 넣었나 보다. 깨 넣어야 되는데.
3: 제가 그 저희 강아지 모양.

0: 성편을 빚어가지고.
1: 맞아. 어렸을 때, 아직 어려서 그래. 어릴 때는 꼭, 저도 거북이 모양 만들고,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 쿵쿵쿵 뚫은 다음에 집어넣고, 막 이런 장난 꼭 치잖아요. 성면 같이 만들면.
0: 맞아요.
1: 그렇게. 지하나님은 성편 드셨어요?
2: 아, 제가 부산에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1: 아, 서울에도 성편 파는데?
2: 그, 팔긴 하는데,
1: 직접 만들어 먹어야지, 그치?
2: 그니까요. 제가
1: 맞아요.
2: 어릴 때는 그런 추억이 많은데,
1: 예.
2: 이번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서울에 올라와 주셔가지고,
1: 예.
2: 부모님이랑 소고기 구워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진짜.
1: 소고기.
2: 네.
1: 소고기 구워 먹고 왔어요?
2: 네.
1: 와, 소고기. 물에 빠진 소와, 그다음 불판 위의 소의 대결이네요.
0: 맞네요.
2: 아, 저는 불판소요.
1: 불판소를 좋아하십니까?
2: 네.
1: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소 좋아하십니까?
0: 네.
1: 물에 빠진 소가 불판소보다 좋은 점.
0: 물에 빠진 소는 이제 불을 끌수 있습니다. 이제 불판을 굽지도 못하게 이렇게 물을 확.
1: 불을 끌수 있다고요?
0: 네.
1: 불을 끌수 있다. 무슨 말인지 잘
0: 네.
1: 모르겠는데, 불을 끌수 있다. 물에 빠지면 불을 끌수 있다라는 게 이건 것 같아요.
0: 그쵸.
1: 불판에 있는 소고기는 딱 끄면 너무 식으면 맛없어지는데,
0: 맞습니다.
1: 소고기는 그래도 미지근하게 쭉 오랫동안 이렇게 즐길 수 있다. 불을 꺼도.
0: 맞습니다.
1: 그런 얘기입니까?
0: 네.
1: 아, 그러시. 질수 없지 않습니까?
2: 아, 고기는 근데 소고기는 솔직히 구워 먹어야 제맛 아니에요.
1: 아,
2: 아유, 소고기는
1: 소고기는
2: 당연히
1: 구워야
2: 구워서.
1: 된다.
2: 구워서 이렇게 그 노릇노릇 살짝 육즙 올라오는 거, 그한입다 너무, 와, 천국에
1: 소금,
2: 이렇게.
1: 쌈장.
2: 저는
1: 크,
2: 소금입니다.
1: 소금에 먹어야 돼.
2: 소금, 맞아요.
1: 돼지고기는
2: 맛있겠다.
1: 쌈장. 그리고
2: 맞아요.
1: 소고기는 소금에 살짝 뿌려야 돼. 살짝 넣은 다음에 입에다 탁 넣어야지.
2: 참기름 있으면 더.
0: 아,
2: 아니면
0: 맛있겠다.
2: 와사비. 와사비도 맛있어요. 근데 소고기에다가 와사비 살짝 올려.
1: 아.
2: 진짜 살짝 올려 먹고. 근데 그게 그 맛을 여러 가지를 즐겨야 돼요. 소금에 찍어 먹는 그거
0: 소고기?
2: 하나 즐기고 와사비.
1: 자,
2: 맛있겠다. 네.
1: 우리는 소고기 얘기하는 시간은
0: 아니,
1: 아닙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우리는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키티즈라고 하네요. 두 분이 키티세요?
0: 네.
1: 키티 두 명이다. 나빈띠님이, 그리고 카리님도 키티즈 파이팅. 두 분이 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키티즈라고 그
0: 네.
1: 유닛을 만들었어요?
2: 저희가
1: 예.
2: 그 캐릭터
1: 예.
2: 땡땡 키 땡을
1: 네.
2: 좋아해서
1: 아.
2: 그렇게 해서 팬분들께서 지어주신 별명인 것
0: 맞아요.
2: 같습니다.
1: 진짜? 안녕 키티 같은 거?
2: 네, 아, 맞습니다.
1: 그거, 핑크색 그거 얘기하는
0: 네.
1: 거잖아요. 제주도에 그거 하우스 있는데.
2: 저
0: 알아요.
1: 다녀왔었어요?
0: 못 갔어요.
1: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핑크색이에요.
2: 맞아요. 너무
1: 3층에
2: 좋다.
1: 카페도 있고. 그쵸. 거기서 커피 한잔하고 나오면 되게 괜찮아요.
0: 너무 좋다.
1: 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파 씨가 외국 공연 그렇게 다니신다면서요. 와,
2: 맞습니다.
1: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열린 케이팝 페스티벌 무대에도 서셨고요. 일본 도쿄에서 단독 공연도 하고 오셨다 그러네요. 정말 바쁜 일정을 다 하고 오신 거네요, 정말.
2: 맞습니다.
1: 그런데 일본 팬들 분위기랑
2: 네.
1: 스페인이랑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0: 아, 진짜. 그 현장
2: 확실히.
0: 분위기도 그렇고 엄청
1: 네.
0: 다른 것 같아요.
1: 스페인 분들은 그 저게 흥이 많잖아요. 곧바로
2: 맞아요.
1: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일본
2: 맞아요.
1: 팬분들이 약간 조용할 것 같은데 어때요?
2: 되게 마음속으로 즐겨주시는 느낌?
1: 마음속으로 즐겨주시는.
2: 네.
1: 원래 그분들이 옆 사람한테 소리 안 나게 대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연장에서도 그런 느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0: 뭔가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응원봉이 있다 보니까 일본
1: 아.
0: 페리들은 이제
1: 예.
0: 열심히 응원봉을 흔들어주고 이제
1: 아.
0: 응원법을 이제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1: 또 같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고.
0: 네.
1: 스페인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와! 막 이러실 것 같은데.
2: 이제 춤으로 이렇게
1: 춤으로 같이 막
2: 네,
1: 춤추고
2: 같이
1: 막.
2: 춤추면서 즐겨주시더라고요.
1: 그렇죠. 맞아. 또 그런 나라마다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럽 투어 다니고 막 하면. 그쵸. 이
2: 네.
1: 나라는 이런 분위기, 저 나라는 저런 분위기. 요 주위에 있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뭐 대만이랑 여기 일본만 보더라도
2: 네.
1: 나라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진짜.
1: 그쵸? 멀리서
2: 문화도.
1: 보면 저분들 한국 사람이다, 저분들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다 보이지 않아요?
2: 맞아요.
1: 그런
2: 잘
1: 것처럼
2: 보이더라고요.
1: 유럽에서도 다 보일 것 같아. 독일
2: 맞아요.
1: 사람, 뭐 폴란드 사람, 프랑스 사람, 그쵸?
2: 네.
1: 그런 느낌. 와, 안 그래도 본격적인 유럽 투어 5개국 예정돼 있다라고 들었어요.
0: 네, 맞아요.
1: 어디 다녀오실 계획인가요?
0: 저희가
1: 10월 25일부터 시작을 하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11월 3일까지, 와, 되게 바쁜 일정이다. 영국 런던에서 출발을 해요.
2: 맞아요. 너무 가보고
1: 그쵸?
2: 싶었는데.
1: 런던 처음 가세요?
2: 런던은 처음,
0: 맞아요.
1: 오,
0: 처음 가봐요.
1: 그렇구나. 런던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0: 기차 타고 이동하려나? 곧바로 파리까지 기차 있는데, 그쵸?
1: 아, 진짜요?
0: 예, 해저 터널 있어요.
1: 우와,
0: 그래서 파리까지 딱 넘어가서 28일날 파리에서 공연을 하고,
1: 오.
0: 그런 다음에 쭉 내게 내려가서 바르셀로나에 가가지고 또 네. 스페인 공연하고, 그쵸?
1: 네.
0: 우와! 그런 다음에 독일, 베를린, 폴란드까지 맞습니다. 5개국을 쫙 돌아다니면서 오시겠네요.
1: 맞습니다. 맞아요.
0: 즐거운 성공적인 투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1: 감사합니다.
0: 오늘의 본격적인 토론 2부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해요. 위원장님
1: 아,
0: 제가 말씀을
1: 네.
0: 드리면
1: 네.
0: 1부에서는 몸풀기
1: 몸풀기
0: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검색하는 느낌이라 그럴까? 좀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1: 네.
0: 살짝 몸풀기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1: 이후.
0: 본 게임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맞아요.
1: 오,
0: 두 분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네. 반대 입장을 막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30초씩 시간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우리 청취자 바다님들의 사연을 읽을 때도 중간에 네. 막 들어오셔도 돼요.
1: 아.
0: 상대방이 얘기할 때도 중간에 끊고 들어오셔도 상관없는 네. 자유 토론이지만
1: 네.
0: 시작할 때 30초만큼은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1: 와, 굉장히 떨리네요, 지금.
0: 아, 떨리신다는.
1: 네.
0: 지아나님은 너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1: 맞아요.
0: 떨릴 것 같지는 않으신데, 그쵸?
1: 아, 근데 또 같은 멤버랑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 거는 이렇게 네. 살짝 긴장이 되긴 하네요.
0: 언니잖아요.
1: 네.
0: 연정 언니.
1: 맞아요.
0: 몇 살 차이에요?
1: 2살 차이.
0: 2살 차이. 2살 차이 무서운데.
1: 2살이.
0: 그쵸.
1: 네.
0: 좀 그런데. 평상시에 지하나님이 그 멤버들 중에서도 말을 좀 잘하는 편인가요? 토론 계속 이겼어요.
2: 듣고 깜짝 놀랐어요.
0: 진짜?
2: 저희 지하나가 토론을 이겼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거든요.
1: 지금 살짝 언니 오늘
0: 그러네요.
1: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지하나님은 토론을 잘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연정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 팀에서는 제가 져주는 편이죠.
0: 져주는 편이고 연정 언니 그러면 당연히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1: 아 근데 연정 언니는 말을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0: 그래요?
1: 걱정이 되긴 하지만
0: 네.
1: 제가 오늘만큼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머리를 톡톡톡 잘 굴려가지고
0: 잘 굴려서
1: 한번 이겨보도록
0: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정님은 그러면 자신 있으신 거잖아요. 야 지아나가 이겼다고 이러는 거니까.
1: 지아나를?
2: 지아나가?
1: 지아나가?
2: 저는 또 이제 토론에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왔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제 조금 자신이 어느 정도 있어요.
0: 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선행학습을 하신 분위기네요.
2: 그쵸. 초등학교 때 이제 또 팀을 짜가지고 열심히 이제
0: 남들
2: 발굴했죠.
0: 수학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토론을 하셨다라는 위원장님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의 직업을 고른다면 잘하는 일 vs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한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은 잘해서 아이돌을 했습니까? 좋아해서 아이돌을 했습니까? 한 분씩 먼저 위원정님.
2: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춤이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0: 춤이 좋았어요.
2: 네. 근데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연정아 너 춤 잘 춘다. 한번 오디션 같은 거 봐보는 거 어때? 이것저것 해보는 거 어때?
0: 진짜?
2: 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댄스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0: 예.
2: 그때 마침 이제 캐스팅 제의가 와가지고
0: 정말
2: 네. 춤 잘 추시는데요? 해가지고 이제 영파 씨가 다당 됐습니다.
0: 그러면 어차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2: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하는데 또 이제 제가 잘하니까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0: 잘하니까 좋아. 네. 그러면 그쪽인가? 우리 지아나님은요?
1: 저는 사실 이쪽으로는 소질이 없었어요. 저는
0: 예.
1: 그냥 좋아해서 한 거지. 노래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고
0: 예.
1: 춤은 아예 몸치였어요. 근데 제가

0: 공부로는 머리가 되게 뛰어났었거든요.
1: 오.
0: 근데 공부를 잘하지만 좋아하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집중도 잘안 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하니까 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것
1: 오, 그러면 지하나님은 벌써 말씀을 하신 거네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0: 같습니다.
1: 직업으로.
0: 네.
1: 나는 공부를 잘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서 공부를 놓고 좋아하는 춤, 좋아하는 노래, 이쪽을 선택했다.
0: 맞아요.
1: 지금은 영파 씨의 지하나로 우뚝 성장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정님은
0: 네.
1: 좋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쪽이시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 그러면
0: 맞습니다.
1: 위원정님의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입장이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너의 선배인 지하나님부터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마음껏 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시계 소리 들리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초시계 주세요.
0: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쉽지 않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할수 있거든요. 잘하는 거는. 근데 좋아하는 거는. 근데 잘하는 걸 하는데 그걸 싫어하면 이게 나중에는 좋아하는 걸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해서 살짝 늦바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우울해지고 힘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좋아하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배우고 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게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 좋아하는 일이 절대로 되나.
1: 정리를 하자면,
0: 감사합니다.
1: 좋아하는 일은 오래 할수 있게 되고, 오래 할수 있으면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일인데, 그다지 잘하는 일인데 좋아하지 않는다면 금방 끊기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맞습니까?
0: 와, 진짜 정리 너무 잘해주시네요.
1: 정리를 잘하는
0: 그러니까요.
1: 정석희 정승재입니다.
0: 역시 선생님.
1: 그렇다면,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30초 초시계 주세요.
2: 저는 일단 지아나와 반대로 공부를 좋아했는데 잘하지 못해서 이제 관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잘해야지 성취감도 올라가고 직업이 뭡니까?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야 해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그 이외에 다른 걸로 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걸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좌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그거를 계속 하는 것도 좋아질 수도 있고 잘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은 또 부가적으로 하면서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죠?
1: 맞습니다. 직업이다, 이거는. 그냥 취미가 아니지 않느냐. 직업이 되려면 돈을 벌수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서 해버리면 직업으로서 좌절감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위연정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가호 0609님이 이야 두 사람 말투부터 너무 한
0: 와.
1: 명은 그렇고
0: 아니, 근데
1: 저희는
0: 저는 이 30초를 끝까지 확 채워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뭔가 머릿속에 모든 거를 짜내서 하고 싶은데 언니는 말하고 싶은 걸다 하면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말한 게
1: 맞아요.
0: 진짜 언니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1: 멋있는 것
2: 근데 저는
1: 같아요.
2: 지하나가 더 대단한 게 저는 그
1: 어머,
2: 두뇌
1: 훈훈하네.
2: 회전이 이렇게 빠르게 되지 않아서 말이 와다다다다다다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약간 정리가 돼야지 이제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리스펙. 저도 리스펙.
1: 리스펙. 서로가 리스펙하는 보기 싫은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고양이 언어 쓴다고. 나빈띠님, 고양이 같다라는, 어우, 똘똘해. 복문공님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좋아하면 궁금해서 또 찾아보고, 시키지 않아도 또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보다 계속하고 싶은 것을 고를래요. 지아나님의 의견 7632님이 받쳐주셨고요. 연정님의 의견이랑 똑같

0: 같은 것은 987호님.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주 바뀌는데 잘하는 건 생각보다 잘안 바뀌더라고요.
1: 맞아요.
0: 스무 살때 좋아했었던 거랑 지금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평생 해야 될 직업이라면 그날 그날 마음보다는 확실한 내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라는 의견. 능력과 좋아하는 일 중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1467님. 지하나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월요일은 조금 덜 싫어지지 않을까요? 일요일 밤마다 아우 나 내일 또 출근해야 돼 하는 것보다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출근하는 마음부터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중간에 막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1: 좋아요.
0: 좋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잘하는 일. 그두 가지였잖아요. 지하나님! 좋아하는데 잘 못해. 그래도 직업으로 가져도 됩니까?
1: 저는 춤을 진짜 못 춰서 학원에서 이 지현이는 아이돌이 꿈꾸면 안될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도 좋아하니까 하다 보니까 해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0: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니까 뭔가 반박할 수가 없다. 나는 분명히 잘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춤추는 게
1: 맞아요.
0: 하다 보니까 맨날 좋아하는 일이라서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었다 얘기네요.
1: 맞습니다.
0: 오호! 위원정님,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으십니까?
2: 좋아해서 했는데 잘하게 되는 경험이요?
0: 예.
2: 사실 없다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고,
0: 예.
2: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해지지 않습니다.
0: 아,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지하나님은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2: 맞습니다.
0: 만약에 정승재가 춤을 좋아한다고 해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저는 무대 위에 설 정도는 안될 테니까.
1: 쉬실 것 같은데요?
0: 지하나님은
1: 맞아요.
0: 뭘 돼요,
1: 저 밖에서
0: 대기가.
1: 선생님께서 노래 부르시면서 이렇게
2: 맞아요.
1: 무브를 봤는데 이게 진짜 확실히 재능이
0: 아,
1: 있으신
0: 그거는
1: 것
0: 김연자님 무브라고 해서.
1: 같아요. 아, 진짜.
0: 그거랑 춤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룹.
1: 네.
0: 아,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라는 의견.
1: 네.
0: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직업으로 선택하려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2: 아, 그리고 아까
0: 거.
2: 말씀하신 것 중에
0: 예.
2: 이제 월요일이 이제 좀더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0: 예. 예.
2: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라도 직업이 되면 뭐든지 힘듭니다.
0: 아,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월요일은 누구나 싫다.
2: 맞습니다.
0: 그걸로 돈을 받는 순간 하기가 싫어진다. 취미일 때는 좋지만
2: 맞습니다.
0: 입금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2: 아닙니다.
0: 아,
2: 왜냐, 왜냐면
0: 이쪽에 약간 우세해졌습니다.
2: 왜냐면 잘해야 하기
0: 위원정님이
2: 때문이죠.
0: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반박하십시오.
1: 저는 월요일 좋던데.
2: 아, 그거는
1: 월요일
2: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1: 좋아. 너무나 좋아.
0: 지하나님이 나랑 월요일 좋던데 이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월요일이 행복하셨습니까?
1: 저는 모든 요일에 행복했습니다.
0: 항상 행복합니까?
1: 근데
0: 그러면 그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행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근데 저는
0: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한, 천성이 행복한 성격 아닙니까?
1: 해피캔. 저는 근데 휴가를 받으면 살짝 우울해지더라고요. 춤을 안 추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0: 나는 쉬기
1: 춤을.
0: 싫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월요일도 행복하다라는
1: 맞습니다.
0: 지하나님과 두 분의 의견. 그렇다면 1부를 끝내면서 두분 중에 우승자는요, 발표합니다. 무조건 나는 아니다라고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위원정님의 승리입니다.
1: 감사합니다. 근데 연습 게임이에요, 여러분. 다행이다.
0: 연습 게임은 위원정님의 승리였고요. 영파 씨의 노래 We Don't Go to Bed Tonight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갑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불안은 잘 관리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적절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만 지나치면 시작조차 못하게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성급하게 행동하게 만들죠. 문제는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적 강박이죠. 말 그대로 완벽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면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을 시작할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은 결과일까? 라는 생각도 틈틈이 해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보세요. 그건 불안을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이은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계신 두 분은 누구시죠?
2: 저는 영파씨의 토론강자 지안하고요.
1: 토론강자.
3: 저는 영파씨의 똘똘이 연정입니다.
1: 똘똘이, 토론강자와 똘똘이의 대결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역시 위연정, 명언, 크, 제로님. 지연아, 넌 졌지만 어깨 펴. 너는 수석 입학, 조기 졸업, 똑똑이니까. 이렇게 또 똑똑이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들어봅시다. 에서는요, 영파 씨의 지연아님과 연정님의 토론 대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파 씨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신곡 나와요.
2: 맞습니다.
1: 우와! 제목도 아직 발표는 안 된 거죠?
2: 제목?
3: 완전 제목이다라고는 안 되는데 발표가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1: 어느 정도 됐어요? 어떤 네. 곡이에요, 그러면?
3: 고해라는 곡인데요.
1: 고해.
3: 네. 고민할 시간에 그냥 행동해. 지금 아, 바로 고해.
1: 고해.
3: 네.
1: 그럼 그게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G-O-해예요?
3: 맞습니다.
1: 네. 아, G-O-해. 고해.
3: G-O-해. 고해.
1: 와우, 재밌겠다. 약간의 스포. 어떤 곡이에요?
3: 이게 바로 고민할 시간에 바로 움직여. 바로 앞으로 가. 고민하지 말고 고해! 라는.
1: 야, 이거 청소년 뜻입니다. 바다님들에게도 너무 좋겠다.
2: 맞아요. 맞아요. 좀 위로가 되고 뭔가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1: 맞아요. 바다님들 중에서 항상 계획만 세우시는 분들 많아요.
2: 어, 계획 세우시는 게 반이라도 뭐, 맞습니다. 간 거네요.
1: 무슨 말이에요?
2: 고해. 시작이 반이다!
1: 아, 그거 훌륭하다? 네. 아, 그러네요. 무조건 그래도 한번 시작해봐라. 일을 맞습니다. 저질러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네. 가만히 있지 말고. 네. 고해라는 노래. 장르는 댄스곡.
3: 바로 저 영파 씨가 또 예전에 예. 또 열심히 했던 올드스쿨 힙합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올드스쿨 힙합?
3: 네.
1: 오. 옛날 학교 힙합이에요, 그러면?
3: 네. 요, 왔어.
2: 요.
1: 요, 왔어. 야.
3: Let's go.
1: Let's go. 와. 딱 한 음절.
3: 준비됐어?
2: 요.
3: 5, 6, 7.
2: Go ahead, okay.
1: 와우, 좋다. 야, 네. 이거 괜찮다. 이거 후렴이에요?
2: 후렴 중에 한 부분.
1: 후렴에서 한 부분. 네. Go ahead, okay. okay. 오, 네.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은데요?
2: 어, 감사합니다.
1: 어, 이거 잘 되겠다, 정말.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꼭 이렇게 틀도록 할게요.
2: 저희가. 와,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2: 네.
1: 저도 너무 기대 많이 하면서 고해 한번 가보도록. 우리도 빨리 고해야 되잖아요.
2: 맞아요.
1: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영파 씨.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파 씨의 두 브레인. 위원정 님과 지아나 님의 토론 대결. 1부에서 맛보기 몸풀기 토론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위원정 님이 살짝 이기셨습니다.
2: 언니 긴장 놓지 말아주세요.
1: 긴장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이야기.
3: 그럼 당연하지.
1: 그럼 당연하지라고 받아쳐 주셨습니다. 이제 결과에 반영되는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분?
2: 네. 그럼요.
1: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요, 상황극으로 만나봅니다.
2: 배고파. 야식 먹고 싶다.
4: 아, 지금 치킨 시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지 않아요?
3: 나도 치킨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배달어플 켜서 시킬까?
2: 너무 좋아. 당장 주문하자.
3: 그러면 치킨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하고.
4: 아, 당연하지 진짜.
3: 그 순살이랑 뼈 있는 치킨 중엔 순살 맞지?
2: 에? 잠깐. 여기서 순살이 왜 나와? 치킨은 뼈 있는 걸로 먹어야지.
3: 아, 뼈 있는 거 시키면 귀찮잖아. 발라 먹어야 되고 손에 기름이랑 양념 다 묻고.
2: 아니 그게 치킨 먹는 맛이지. 뭘 모르네. 치킨은 뜯는 맛이라고.
3: 아니 순살로 시키면 젓가락으로 딱 집어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잖아.
2: 아
3: 순살 먹자.
2: 싫어. 치킨은 닭다리 하나 뜯고 날개 하나 이렇게 뜯고 그 재미도 먹는 거라고. 아 그냥 뼈 있는 걸로 시키자.

0: 치킨 언제 드셨어요?
1: 저는 사실 치킨을 먹은 지는 그래도 꽤 됐는데,
0: 네.
1: 저는 시킬 때마다 항상 무조건 순살로 먹습니다.
0: 순살을 좋아하십니까?
1: 네.
0: 오.
1: 순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에요?
0: 나약하다. 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1: 그건 아닌데요,
2: 여러분.
1: 그것은
2: 일어나십시오.
1: 그건 아닌데.
0: 아니, 야, 이게 벌써부터 뜨거워지는 게 원리님이 아이고 저희 집에서도 논란이 있는 주제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집집마다 순살 시키자, 뼈 시키자 이런 집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쵸?
1: 맞아요.
0: 와, 이 주제. 그러면 항상 순살로 드세요?
1: 네.
0: 뼈 있는 것도 드셔보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2: 아닌데 저랑 뼈 있는 거 먹었었는데.
1: 아, 그거는 이제 단체로
0: 단체로 먹을
1: 먹으니까.
0: 때는 사람들이
1: 그쵸.
0: 시킨 걸 먹고,
1: 그쵸, 그쵸,
0: 혼자서
1: 그쵸.
0: 시킬 때는 순살을 시킨다.
1: 맞습니다.
0: 순살이 편해서인 건가요?
1: 순살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순살이 되게 잘 나와요. 부드럽게 이제 닭다리살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0: 아,
1: 맛있더라고요.
0: 닭다리살로. 요즘은 부위별로 닭다리살로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 그쵸?
1: 맞아요.
0: 외국 브랜드도 그거는 나오더라고요. 닭다리살로만 나오는 거,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그게 부드럽고 맛있다라는 거. 항상 순살을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그럼 무조건 뼈만 드세요?
2: 근데 이게 지점마다 그 브랜드마다 또 다르거든요, 순살이.
0: 네.
2: 저는 닭다리살로 된 순살은 먹어요. 근데
0: 아.
2: 또 브랜드마다 달라요. 모 브랜드에서는
0: 예.
2: 퍽퍽살을 갈아가지고 그걸 뭉쳐서 그걸 튀겨서 만든 순살도 있고, 어디는
0: 아.
2: 닭다리살로만 만들어진 순살이 있고,
0: 예.
2: 이거를 찾아보고 꼭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뼈 있는 걸로 콤보로 시켜서 먹는 편이에요.
0: 뭐, 뼈도 있고, 순살도 있는 거?
2: 네.
0: 아, 그런 메뉴도 있어요?
2: 뼈인데 다 부드러운 살로 돼 있는.
1: 아, 닭다리만 오고,
2: 네.
1: 날개만
0: 아,
1: 오고.
0: 닭다리랑 날개만 오는 거 있어요. 맞아요.
2: 네.
0: 그걸 드시는구나.
2: 맞습니다.
0: 봉, 윙, 치킨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2: 맞아요.
0: 봉과 윙이랑 들어있는 그쪽을 좋아하시고, 닭, 가슴살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2: 그건 다이어트 할때 먹으면 되니까.
0: 먹으면 되니까. 어떤 부위 좋아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은?
1: 아, 저도 사실 부드러운 이제 날개와 닭다리살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0: 닭다리 좋아하세요?
1: 저는 사실 치킨이라면 다 좋아하죠.
0: 치킨이랑 다 좋아하세요? 근데 치킨 중에서 날개랑 목이랑 다리보다 더 맛있는 거 있는데.
2: 어디죠?
0: 허벅지가 맛있는데.
2: 알아요.
0: 허벅지 아세요?
2: 그 저는
0: 예.
2: 그그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땡땡치 통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오거든요.
0: 네.
2: 완전 그냥 튀겨진 대로 이렇게 한
0: 예.
2: 마리
0: 한 마리가,
2: 고기가 다 그리고 여기 그 이야기하시는 게 닭다리가 있으면 여 부분
0: 위!
2: 이야기하시는 거.
0: 다리
2: 거기가
0: 위!
2: 진짜 너무
0: 으아! 으아!
2: 진짜 부드럽거든요.
0: 그 백숙 먹을 때도 쫙 뜯으면 그게 같이 올라오는 거.
2: 맞아요.
0: 다리보다 다리 바로 위에
2: 네,
0: 있는
2: 거기가 더 부드럽고
0: 허벅지.
2: 네. 명물이거든요. 거기가 진짜.
0: 저는 양념된 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뒤에다가 누가 손을 묶고 딱 보면 정확하게 허벅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허벅지만 먹습니다.
2: 와, 진짜 진짜요?
0: 허벅지에 특화돼 있습니다.
2: 전문가이시네요.
0: 완전 허벅지 전문가입니다.
1: 혹시 뼈로만 치킨을 드시나요?
0: 허벅지는 뼈밖에 못 먹습니다.
2: 맞습니다.
1: 세상에! 이거 너무
0: 순살이
1: 불리합니다.
0: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항상 뼈로 시킬 수밖에 없는 게
1: 세상에. 네.
0: 닭다리 순살은 있잖아요. 아까
1: 맞아요.
0: 얘기했던 것처럼 가슴살 이렇게 다진 것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허벅지는 뼈 있는 세상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토론 대결이니까
1: 맞아요.
0: 저를 설득시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 네.
0: 이제 연정님과 지하나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지하나님은 당연히 뼈를 선택하실 거고, 그리고 연정님은 순살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30초를 먼저 연정님에게 드리죠. 순살이 뼈보다 좋은 이유, 더 맛있는 이유, 본인의 의견을 완벽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지금 드립니다.
1: 저는 일단 저희 지아나가 순살로 치킨을 먹는 걸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겠어요? 치킨을 순살로 먹으면 치밥으로도 먹을 수 있고 치킨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너무 잘 나오고 또 다양한 게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뼈 있는 걸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너무너무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순살로 젓갈을 콕콕 찌워서 드시는 건 어떠신지요? 뼈 치킨은 또 옛날부터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순살 드셔보는 건 어떠신지. 뼈 치킨도 맛있지만은 치킨은 순살이 최고다.

0: 지하나님의 의견이었어요. 환경을 생각해, 아, 지하나님이 아니라 위원장님의 의견이었죠. 죄송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아니, 그쵸. 다 먹고 나면 그 뼈.
1: 근데 뼈 일반 쓰레기 아니에요?
0: 일반 쓰레기 맞습니다. 일반 쓰레기이긴 하지만 그 쓰레기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그거 버리면 그게 안 좋다.
1: 맞아요. 버리면 돼.
0: 뼈. 그냥 버리면 돼. 그리고 지하나가 지금 방송 때문에 순살이라 그러지, 쟤도 순살을 선택하지 않고 뼈를 선택했지. 쟤 순살 진짜 좋아한다.
1: 저는 어느 브랜드에는 저는 순살을 먹긴 하는데 거의 다 뼈로 먹어요.
0: 아, 브랜드별로 아까 다르다 그랬으니까. 네. 뼈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네. 닭다리살 있는 거는 순살을 먹기도 하지. 네. 나는 뼈.
1: 저는
0: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니까. 네.
1: 두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만 순살을 먹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뼈로 먹습니다.
0: 전부 다 뼈로 먹습니까? 네. 그렇게 뼈를 사랑하시는, 뼈밖에 안 남은 우리 지하나님. 너무 말랐어. 아니, 나 지금 옆에서 보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진짜. 죄송해요.
1: 그래서 뼈를 저 많이 좋아하시... 먹습니다.
0: 많이 드십니까?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1: 네.
0: 걱정돼 나 진짜. 내가 지금 내가 아빠 나일 거 아니야. 내가 아빠면 계속 먹일 것 같아. 너 앉아봐. 내가 계속 먹일 것 같아. 뼈를 좋아하시는 지아나님, 지금부터 30초 드립니다. 주장을 마음껏 펼치세요.
1: 치킨은 직접 뜯어먹는 맛이 있어야지 치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뼈 주변에 있는 살이 더 촉촉하고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닭다리, 날개, 뭔가 부위별로 이렇게 골라먹는 맛도 있고요. 근데 그 부위가 퍽퍽하다? 그러면 콤보로 날개, 그렇게 날개, 닭다리 있는 그 세트로만 시키면 돼요. 뼈 뜯어먹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순살로 먹을 거면 콜팝을 먹지 왜 그렇게 비싼 치킨집에서 순살을 시켜 먹습니까? 그럴 바에는 뼈가 더 싸거든요. 뼈로 그렇게 야생적으로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치킨을 즐기는 것도 좋고요. 그러고 천천히 뜯다 보면 오랫동안 치킨을 더 즐길 수 있을 뿐.
0: 치킨 이게 뭐예요? 콜팝을 먹지. 너는 돈이 남아나냐?
1: 네.
0: 어렵게 번 돈을 왜 치킨집에서 네. 순살을 먹냐? 그거는 그냥 분식집에서 그 닭강정 시켜 먹으면 되지.
1: 맞아요.
0: 그걸 굳이 치킨집에서 순살을 먹냐.
1: 치킨집에서 순살 시키면요. 25,000원 순삭입니다. 근데 닭강정에서 그렇게 먹잖아요. 한 만 원이면 뭐 두 명, 세 명에서 그냥 이렇게 진수성찬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0: 만 원이면 될 거를 네. 비싸게 야, 25,000원씩 줘가면서 거기에 배달비까지 합치면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 될 텐데 네. 돈이 남아나냐. 그거는 사치다.
1: 사치다.
0: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사치는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1: 맞습니다.
0: 뼈가 제격이다. 그리고 순살은 어느 부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지만
1: 맞아요.
0: 그리고 뼈 있는 거는 아, 요거 짜증나게 닭가슴살이네 막 하는 재미가 있다.
1: 맞아요. 그걸 싫으면 그게 싫다면 콤보로 시키면 된다.
0: 콤보를 시키면 되고.
1: 네.
0: 그리고 분명히 주위에 뻑뻑살 좋아하는 애 있으니까.
1: 맞아요.
0: 걔 앞에 넣어놓고 걔 앞에 있는 허벅지 가져오면 되니까.
1: 그것도 있어요. 네. 퍽퍽살인 줄 알고 아 퍽퍽살이네 이러고 뼈를 골라서 먹는.
0: 근데 허벅지야. 이야 허벅지야.
1: 허벅지였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진짜 뭔지 알죠? 그런
0: 뭔지 알지. 지금 저는 완전히 지하나님한테 거의 가고 있습니다. 반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정님.
2: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왜 뼈를 순살처럼 발라먹는 팁이 있는 거죠?
1: 예?
0: 예?
2: 뼈를 순살처럼 발라먹는 팁이 되게 유행인 거 아시나요?
0: 아 뼈를 잘 발라먹는 팁이 있다.
1: 네, 그거랑 또 다르죠.
0: 어차피 최종적으로 입에 들어갈 거는 뼈를 바르지 않냐. 네가 뼈까지 다 먹을 거면 나 인정.
1: 인정합니다.
0: 어차피 순살만 먹을 건데 뼈를 뜯는 거 자체가 바보 아니냐. 그리고 가격이 순살이 비싼 이유가 뭐겠냐. 이게 맞아요. 더 고급 식품이다. 맞아.
2: 그리고 치킨을 왜 먹습니까? 응. 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투자라는 겁니다.
1: 뼈를 선물을 이렇게 바르는 게 선물인데?
0: 편하게 뼈를 딱 발라져 있는 거.
1: 맞아요.
0: 아니 그렇게 먹어야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천박하게 뼈를 들고 그거를 바를 생각을 하느냐.
1: 언니는 너무 엘레강스하다. 언니는 아니 그냥 아니, 네.
2: 그 순살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0: 순살도 뜯을 수 있다. 아 네. 새로운 의견 나왔습니다.
1: 아니에요.
0: 뜯는 걸

0: 좋아한다면, 잇몸에 자신 있다면, 맞습니다. 순살도 뜯을 수 있다. 맞아요. 어떻게 뜯습니까? 직접 보여주시죠.
1: 이렇게 요즘 큰 순살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2: 아, 근데 저는 큰 순살을 보질 못했어요.
1: 아, 얼마나 많은데요, 지현아씨? 제가 나중에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2: 아, 진짜요? 어, 이거. 네.
0: 예, 사준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 저장이 돼 있습니다.
2: 저 그러고요. 그 뼈를 안 먹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1: 드시나요?
2: 그 뼈에 어돌뼈 위에 있죠. 아~ 그거 먹는 맛도 있거든요.
0: 아,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완전 인정합니다. 오돌오돌한 부분 먹으면 그게 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 무 먹지 마십시오.
1: 아, 제가 턱이 안 좋아서 그런 뼈를 못 먹습니다.
2: 언니 먹지 마요.
1: 네. 이... What?
0: What? 턱이 안 좋다. 턱이 안 좋다.
2: 아, 근데 대한치과
0: 의사 협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1: 맞아요.
2: 근데 그렇게 연습해서 뼈를 강화시키면 되죠.
0: 연습해서 뼈를 강화시킨다. 네,
2: 턱뼈를 좀 강, 그 좀 곱게 자라면 더 아파요.
0: 한국인의 이 체형, 이 얼굴은 정승재님과 비슷하게 사각형, 턱뼈가 많이 발달돼 있는 체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턱뼈를 어디다가 쓰겠느냐?
2: 스테이크 아, 뜯어먹는데.
0: 뼈를 뜯어먹는데 써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아주 뜨거운 의견을 잘 들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말 재밌었네요. 저도 너무 즐겁게 들었는데 이 앞에 있네. 한참 우리 7분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듣습니다. 마마무의 넌 이즈 먼들 듣고 올 테니까요.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 순살이 좋냐 뼈가 좋냐 의견 남겨주시면 노래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무의 노래입니다. 넌 이즈 먼들.

0: 자, 현재 1대 0으로 위원장님이 몸풀기 토론에서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 그리고
0: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본대결,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요즘 같은 아시안게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치킨. 그 치킨이 뼈 있는 치킨을 먹어야 하는가?
1: 와, 근데 이런
0: 네.
1: 경우면요. 그런 게임을 보면서 즐기잖아요. 화나면 이게 뜯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 뼈를 잡고 딱딱한
0: 그런데
1: 부분을 잡고.
0: 순살도 뜯을 수 있다라고 직접
1: 맞아요. 근데
0: 보여주셨습니다.
1: 맞아요. 그거는 아 진짜 짜증나는데 물컹?
2: 물컹 순살 물컹하지 않아요?
1: 아니에요.
2: 아 그리고 이렇게 막 보면서 먹으면 좀더 순살이 좋습니다. 왜냐면 뼈 있는 거보다 순살이 좀더 양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0: 양이 많은 느낌이 든다.
2: 네, 왜냐면 뼈는 부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게 조각이 정해져 있는데 순살은 뭔가 좀더 많습니다. 뼈보다.
0: 근데 저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순살을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튀김옷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1: 맞아요.
2: 아, 좀더잘 튀겨주십시오, 사장님.
1: 아니, 그러고,
0: 순살.
1: 제가 이걸 그 노래 나온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순살은요,
0: 예.
1: 그게 튀기고 나서 식으면 그 닭다리살로 나온 순살이라도 그게 튀김이 눅눅해지거나 딱딱해지면서 그
0: 맞아요.
1: 닭다리살도 같이 딱딱해져서 이게
0: 맞아요.
1: 퍽퍽살로 만든 순살인가 아니면 닥다리살로 만든 순살인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게
0: 맞아,
1: 살짝.
0: 뻑뻑해. 그게
1: 맞아요. 아, 그래요?
0: 다음날 먹었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래도 뼈 있는 거는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1: 맞아요.
0: 닭이 그대로 다시
1: 맞아요.
0: 살아나는데 순살은 닭이 뭐 어쩔 줄을 몰라. 이거 닭인지 밀가루 반죽인지를 모를 정도로
1: 나
0: 똑똑해져.
1: 뭐게
0: 그런
1: 이런.
0: 느낌은 있어요. 다음날 먹을
1: 아,
0: 때는
1: 그래요?
0: 너무 그래요.
2: 아, 이게 또 근데 양념에 이렇게 버무려진 순살은
0: 예.
2: 엄청 그렇진 않습니다.
1: 어?
0: 양념에
1: 양념이 더 심하죠.
0: 버무려질
1: 진짜?
0: 바에야 정말 그냥 순대랑 저기 떡볶이 먹으면서 그냥 닭강정 5,000원짜리
1: 네.
0: 하나 시켜서 그냥 먹는 게 그것도
1: 그쵸.
0: 대부분 근데 옷이 많이 입혀. 그러니까 순살은 꽤 옷이 두꺼워요.
2: 아, 이게 두 가지의 매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옷이 두꺼운 건데요. 이제 딱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바삭하고 순살, 치킨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먹다가, 그 다음날은 이제 닭강정 같은 눅눅함과 좀 뻑뻑함을 조금 느낄 수 있고,
0: 눅눅함을 느낄 수 있다.
1: 눅눅함을.
2: 그게 저는 식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0: 식은 음식을
1: 연정
0: 좋아한다.
1: 언니는 음식을 별로
0: 자,
1: 먹지 않아요.
0: 우기기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까 지하나님이 1부에서 계속 우겼죠.
1: 아니,
0: 그것처럼 식은 음식을 좋아한다.
1: 네.
0: 눅눅함을 느낄 수 있다.
2: 네. 닭강정은 원래 식힌 다음에 먹는 음식인 거 아시나요?
0: 그렇죠. 맞다.
2: 맞아요. 그런 감성으로 이제
0: 맞네요.
2: 순살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1: 그러면
2: 거죠.
1: 닭강정 먹어요.
2: 그치. 닭강정도 먹고 순살도 먹고 그런 거.
0: GOD817님은, 순살을 먹을 바에야 닭강정을 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금 전에 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6706님은 순살로 편하게 먹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힘들게 뼈 발굴하지 말고 엘레강스하게 콕 집어서 순살로 가자 이렇게
1: 근데 이분
0: 하셨습니다.
1: 살짝 말투와 하트 쓰는 거, 물결 쓰는 거 연정 언니 같아요.
0: 진짜? 연정 언니가 이렇게 많이
1: 살짝
0: 쓰는구나.
1: 엘레강스.
0: 엘레강스.
2: 제가 보낸 것 같아요, 약간.
0: 루리님은 순살은 살코기의 결이 좀 아쉬운 느낌이다.
1: 맞아요.
0: 그렇지. 김정헌님은 여름에 뼈 먹으면 벌레 생겨서 별로라고. 아, 순살이 좋다라고. 아까 음악
1: 그쵸?
0: 나올 때도 위원장님이 벌레 얘기를 했어요. 뼈 버리면
2: 맞아요.
0: 벌레 끓는다고.
2: 맞아요.
0: 그러니까 곧바로 파리 버리면 돼요.
1: 네,
0: 이랬어요.
1: 바로 버리면 돼요. 바로 버리면 되죠.
0: 왜 그거를 안 버리고
1: 네.
0: 놔두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166님 의견은 연정님의 지원군이 한번 직접 읽어주실래요?
2: 네. 1666님께서 저는 치킨 먹으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뼈 있는 치킨 먹으면 손에 묻고 뼈 버리고 휴지 찾느라 자꾸 화면을 놓쳐요. 아, 맞습니다. 순살은 그냥 포크로 콕 찍어서 먹으면 끝인데 맛있는 치킨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0: 치킨을 그냥 벽 보고 치킨만 먹는 사람이 어딨냐? 분명히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데 흐름을 놓친다. 왜? 아, 나
1: 맞아요.
0: 이거 뻑뻑 싫어하는데. 이러다 보면, 왜?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돌려봐. 이럴 가능성이 높다. 순살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으십니까?
2: 예, 할 말이 없으십니까?
1: 전 근데 이걸
2: 네.
1: 지금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0: 아,
1: 근데 보면서
0: 보면서.
1: 그것도 즐기려고 뼈를 시키지 않습니까?
0: 뭐를 즐기려고요?
1: 그 바르고 뜯고 그렇게 하는 걸요. 어허... 그거를 그 숙련되잖아요. 그냥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덜 드셔보셨네.
0: 덜 드셔보셨네. 그러면 그게 바로 양념 드십니까?
1: 당연하죠.
0: 양념의 뼈는 뼈를 들고 뜯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반드시 화면에서 시선이 떨어져서 뼈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근데 그것 또한 묘미예요.
0: 아, 놓치는 것도 묘미다.
1: 네.
0: 그것만... 그 정도는 치킨과 영화를 함께하는 즐거움일 수 있다.
1: 맞아요.
0: 그 100% 보는 것보다는.
1: 네.
0: 그리고 100% 화면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1: 맞아요.
0: 그래서 소리만 들리는 걸 가지고 주인공의 표정까지 상상하면서 먹으면서 다시 맞아요. 확인하는 그 느낌이 즐겁지 않느냐라는 억지 주장을
2: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지아나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1258님의 의견을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1: 치킨박스를 딱 열었을 때 닭다리가 보여야 설레지 않나요? 노릇노릇한 닭다리 하나 딱 집어서 들었을 때 오늘 치킨 먹는다 하는 느낌이 제대로 나요. 맛도 맛이지만 이 기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뼈 있는 치킨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0: 이야, 뼈 있는 치킨에 한 표를 던진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11시 2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를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뼈 있는 치킨의 지아나님! 아, 이거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지만 저를 설득시키지 못하셨습니다.
1: 그렇죠.
0: 순살의 그 퍽퍽함에 그 다음날 그 느끼는 저는 솔직히 다음날은 순살 치킨을 못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1: 진짜요?
0: 네.
1: 어떤 순살을 드신 겁니까?
0: 아니 진짜 순살 맛있는 집이 있나?
2: 아 요즘 되게 잘 나와요.
0: 잘 나와요?
1: 네.
0: 그러면 그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나 진짜로.
1: 추천드리겠습니다.
0: 순살 맛있는 집?
1: 네.
0: 이겼으니까 이제 순살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1: 아, 그건 아닌데 그 순살 맛집 두 군데 아는 데 있어가지고.
0: 그러면 오늘 요거 끝나고 네. 노래 들을 때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1: 네.
0: 그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1: 네,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0: 정말. 진짜요?
1: 네.
0: 순살 저도 한번 먹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에게는요, 특전이 하나 주어지는데요. 우승자 추천곡, 다음 노래를 선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십니까?
1: 저는 다니엘 시저님과 브랜디님이 같이 내신 러브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0: 러브 어게인, 다니엘 시저와 브랜디가 같이 부른 노래인가 보네요.
1: 네.
0: 러브 어게인, 이 노래 듣고 와서 두 분과 이야기 더 나눠보죠.

0: Love Again 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죠. 지하나님. 와, 이렇게 되면 땡깡님한테 두번 이겼고, 그쵸?
1: 네.
0: 그리고 위원정님한테도 승리를 하셨던. 이야, 지하나님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1: 아, 저 누구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떡하지? 아, 저또 나와서 다른 분이랑 또 대결해봐야 될것
0: 아, 한
1: 같아요.
0: 명씩 격파하는 느낌이 되게
1: 네.
0: 좋으시다. 이야,
1: 팡팡.
0: 팡팡. 파시엄님이 방금 노래 나오는 동안에도 세 사람 계속 치킨 얘기했다에 한표 맞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1: 맞습니다.
0: 치킨 얘기했었고, 순살 먹으려면 어디에서 먹어도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연정 언니 토론 졌다고 이렇게 절규를 해요. 큐큐큐 가호 0609님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제로님은, 아니 그러면 지연이는 토론도 이기고, 연정이가 사주는 치킨도 먹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한 시간 동안 토론 같이 해보셨는데,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1: 저는 일단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할 거라고
0: 예.
1: 상상을 못 했어가지고
0: 정말
1: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0: 즐거우셨죠, 그래도?
1: 네, 너무 재밌었어요. 또 지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여기서 또 알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0: 그러니까.
1: 뜻깊었습니다.
0: 언니들이랑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1: 저희랑 얘기할 때는 보통 얘기를 하다가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요. 지연이가 혼자. 제가 주제를 계속 바꿉니다.
0: 계속
1: 맞아요. 네.
0: 바꿔요. 그런 스타일이구나.
1: 맞아요. 근데 30초여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아주 집요하게 오늘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1: 네.
0: 새로운 모습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와. 다음번에 또 우리 위원장님 나오시면
1: 네.
0: 그때는 또다시 토론 대결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0: 어,
1: 그때는
0: 진짜요?
1: 좀더 제가
0: 예.
1: 사전적으로 좀
0: 예.
1: 많이 연구를 하고
0: 많이 준비를
1: 오겠습니다.
0: 해서
1: 네.
0: 그래서 자료 많이 무기를 좀 많이 장착하고
1: 네.
0: 그때 지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1: 저는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겠어요.
0: 일주일
1: 세상에.
0: 전부터 준비해야겠다는
1: 가능하진 않지만.
0: 이두 분의 아주
1: 네.
0: 아름다운

0: 아름다운 토론 광경을 전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가시기 전에 두분 우리 바다님들에게 인사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우리 연정님부터.
1: 네, 저희 바다님들 오늘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오늘 행복한 하루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0: 고맙습니다. 우리 지하나님.
2: 오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다님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에 저희 또 보는 걸로 해요.
0: 다음에
2: 사랑해요.
0: 또 보는 걸로 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될그 신곡 고해였잖아요. 그
1: 네.
0: 노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곧 다녀오실 유럽 투어도 잘 마치고 돌아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두분 보내드리면서 영파 씨의 업사이드 다운 듣고 오겠습니다.

영파 씨의 노래 업사이드 다운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소정님, 오늘 고등학교 1학년 기출을 풀어서 많이 맞았는데 지금 수학일 수학이가 공부가 아예 안 돼서 고3 기출을 풀어야 하는데 인강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고1은 좀 많이 맞췄는데 기출을 풀어서 수학 1, 수학 2,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부분이 많이 약하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거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 고1 과정처럼 고1 과정이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하세요. 더 월터스가 부르는 I Love You So 이 노래 듣고 와서요. 생각의 재료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나무입니다. 애국가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애국가에도 등장할 만큼 소나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나무잖아요. 그런데 먼 미래에는요, 이 가사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나무 보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선충이라는 아주 작은 생물이 있는데 이게 소나무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올라가는 길이 막힌대요. 그래서 소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소나무가 줄어든 자리에는 떡갈나무처럼 잎이 넓은 나무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던 숲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소나무는 겨울에도 늘 푸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할 때 소나무에 비유하곤 하는데 소나무가 줄어들면 그 말이 지금보다 낯설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늘 곁에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이제 소나무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오랫동안 눈에 담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오래 볼 수 있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요, 101의 소나무, 리센의 크래쉬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정승재의 경청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네요. 추석 연휴 끝나고 월요일이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에요. 경청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밤에 딱 어울리는 발라드 그룹이죠. 가비 NJ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노래예요. A Thousand Years. 와우, 천년 이런 말 아니에요? 그쵸? 바다님들 월요일 밤 잘 마무리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 잘 자요. 안녕.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조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조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기름진 명절 음식에 위장이 더부룩한가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이 될 괴식, 아니 외식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모 편의점 체인이 생성형 AI와 함께 개발한 먹거리를 내일부터

판매합니다. AI가 개발했다는 사실도 뉴스거리지만 이 발상이 새롭고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 특별히 지면을 할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 테마는 이게 뭐야? 에서 오 이거 맛있네 로 귀결되는 미식 경험이 될 거랍니다. 소개합니다. 피클맛 레몬 타르트, 사케 단팥 발효 버터 요구르트 빵, 그리고 직접 비벼 먹는 파르페 샐러드입니다. 도전 가능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도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뮤지션들의 소위 말하는 협업, 콜라보도 간혹

AI와 함께 개발한 신메뉴. 신맛 단맛 콤보인가요? 피클맛 레몬 타르트 한 2,300원 정도에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피클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피클을 잘게 자른 그런 토핑처럼 사진을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타르트 위에.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어진 사케 양버터 요구르트 빵 김우주님께서 이거 발효 요구르트 빵 사케 빵 도전 앙버터의 찐빵 맛있어 보입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사케 그러니까 술 들어간 빵은 저도 어렸을 때 간혹 자주 먹을 수는 없었죠. 술 취할까 봐. 술 들어간 빵 괜찮을 듯한데요. 예 일단 보기에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마지막 이 샐러드가 좀 알쏭달쏭하네요. 일본 사람들이 파르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기에 일본식 쌀국수가 혼합이 된다. 베트남 식당에 가서 짜조를 먹고 디저트로 하겐다즈를 먹는 그런 느낌일까? 근데 그거를 좀 급하게 섞어 먹는다. 아무튼 이게 제일 비쌉니다. 4,000원. 저에게 괴식은 어떤 음식이든 선지가 들어가면 일단 도망갑니다. 3920님께서 피클 타르트 명절 내내 멀쩡했던 속이 갑자기 더부룩해지신다. 이상 피클 싫어하는 1인이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피클의 묘한 그 신맛 플러스 뭐가 있잖아요. 그 약간 오미셀님께서 도전, 전 전부 도전, 맛난 거 엄청 좋아해서요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큰일 나 봐야 입에서 이렇게 다시 밖으로 뱉어내면 되니까.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음행 라운지 소식입니다. 10월에 새음행 라운지. 와, 벌써 9월 라운지 이후 한 달이 지났네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무속 음악을 펑크와 재즈로 재해석한 좀 멋진 밴드죠. 아티스트 추다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추다혜 차지스를 초대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새로운 신메뉴가 하나 떠올랐네요. 갑자기 추다혜 차지스를 소개하면서 예전에 제 초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먹던 메뉴인데요. 스팸과 초코우유에 스팸을 말아먹는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났네요. 자, 음악 두곡 듣고 오죠. 프랑스의 마농 리사의 Le Petit Pêcheur, 꼬마 어부, 그리고 이어서 말리의 아야 나카무라의 코핑, 여자친구들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말리 출신의 아티스트 아야 나카무라의 코핑 여자친구들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 아티스트 마농 리사의 Le Petit Pêcheur 꼬마 어부였습니다. 초코우유와 스팸 관련해서 게시판에 장수진님, 진창숙님께서 이거 궁금하다. 단짜는 맞는 것 같은데 하셨는데 의외로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실험해 보시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9월 28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시 문학에서 파생해서 안달루시아 민속음악에 합류하며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한 스페인 대중가요 꼬블라를 만납니다.

프랑스의 샹송이 있고 독일의 슐라거가 있다면 스페인에는 꼬플라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낳은 오페라 거장 플라시도 도밍고도 꼬플라를 불렀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호세 펠리시아노도 플라멩코의 현대화를 이끈 주역, 스페인의 무이카도 꼬플라를 불렀죠.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도 별도의 꼬플라 플레이리스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꼬플라는 꼬플라 안달루사의 줄임말입니다. 안달루시아의 코플라라는 뜻이죠.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민속음악 계보에서 플라멩코와 함께 탄생한 음악 스타일이 꼬플라인데요. 그 뿌리는 15세기 중세 후기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스페인 시문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8음절로 이루어진 행 두 줄, 4음절로 이루어진 짧은 행 한 줄이 교차하는 궁정 시문학이 탄생했는데요. 이 양식이 한 세기를 넘으면서 귀족에서 평민들의 구전가요 형식으로 정착합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노래를 곁들인 연극, 즉 가극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꼬플라가 완성되었죠.

코플라는 코플라 안달루사 안달루시아의 코플라 외에도 canción española 스페인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자주 플라멩코와 혼동되지만 스타일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플라멩코가 폭발하는 감정을 반영하는 연주, 즉흥적인 가창을 내세우는 반면에 코플라는 시문학과 가극의 뿌리를 둔 스타일답게 철저히 구조화된 서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랑, 질투, 비극, 배신, 사회적 차별, 서름 등등 서민적인 멜로드라마를 연기하듯 노래하는 게 특징이죠. 화성면에서 코플라는 단조를 선호하고 훅이 살아있는 멜로디를 중시하고 기타, 피아노, 오케스트라, 밴드 등 다양한 연주 형태를 오갑니다. 플라멩코를 비롯해 바소 도블레, 볼레로 등등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스타일을 접목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코플라의 세속성은 이 코플라가 가진 생명력의 본질입니다. 동시에 코플라의 주체가 민중임을 암시하죠. 19세기 스페인 시인 마누엘 마차도 그는 그의 시 라 코플라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민중이 노래하기 전까지 코플라는 코플라가 아니다. 민중이 코플라를 노래하기 시작할 때 누구도 작곡가를 알지 못한다. 너의 코플라가 민중에 가 닿도록 노력해라. 그것이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지라도 예술을 혼을 녹여 민중의 영혼에 심을 때 이름은 잃어버려도 영생을 얻게 될지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5세기 중세 시대의 궁정 시 문학을 뿌리로 18세기 기층민의 구전가요로 성장한 후에 스페인의 대중가요의 절대적인 기틀이 된 음악, 꼬블라를 만나봤습니다. 두곡 듣고 왔죠. 1953년도 동명의 영화에 사용되면서 이 가수, 이 아티스트의 상징적인 레퍼토리가 된 음악이었습니다. 아이고 서르마 서르마 이설우마라는 제목의 아이 베나 니타 베나 롤라 플로레스의 음악이었고요. 어렴풋이 스페인 관련 포스터나 뭐 이런 상징들에서 어린 시절에 분명히 봤던 것 같기도 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외국에 수출된 전형적인 스페인상, 당시 그런 이미지들, 브랜드, 그 느낌, 에스파뇰라다라고 총칭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제적으로는 이게 안달루시아를 스페인 전체의 이미지로 포장한 문화상품이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좀 비약을 하자면 요즘 케이팝이 상징하는 것이 한국 대중음악의 전부인 거다. 뭐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런 의미겠죠. 그만큼 롤라 플로레스의 그 장악력, 뭐 영향력은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남미에도 그가 출연한 영화가 엄청 또 수출되면서 특히 멕시코 같은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라기보다는 무용수였고 정통 플라멩코보다는 여러 혼합적인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음악을 특히 코플라를 소화하는 20세기 대표적인 스페인의 상징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 카를로스 카노의 Falsa Modena, 가짜 동전. 일단 제목이 재미있죠. 87년도 발표한 버전인데요. 원곡은 그보다 반세기 전에 1936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스페인 시 문학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그런 작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음악적인 스타일보다도 그런 뭐 문학적인 그런 영역에서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음악적으로도 꼬블라뿐만 아니라

빠두, 볼레로 등등 가리지 않고 수용하는 그런 커리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6년이라는 해가 또 의미하는 바는 프랑코 독재 체제에서 이 코플라가 나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전유된 그런 면이 상당하답니다. 그 거를 좀 복원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36년 그 이전 제2공화국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 느낌, 뭐 음악을 뭐 복고주의로 복원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음악은 현재의 음악으로 두고 정신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프랑코 독재 이전으로 그 원년 뭐그 중요한 시절을 또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그런 행보였다고 합니다. 7108님께서 플라멩코 색깔이 여전히 느껴진다라고 하시네요. 저는 뭐 심지어 동유럽 선율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오늘 괴식도 소개했지만 그런 혼종의 요소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1177님께서 보라로 그첫 번째 곡 뮤비 보는데 롤라 솔레즈의 카리스마가 엄청나다라고 언니 카리스마 끝내주네요라고 써주셨습니다. 내일 새로운 키워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이탈리아의 음악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드리아노 젤렌타노가 부르는 L'emozione non ha voce, io non so parlare d'amore. 사랑을 말로 표현하라고 난 못해. 감정에는 목소리가 없다고. 이어서 역시 이탈리아의 레나토 제로의 마가리 그랬으면 좋겠네.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은 칠레의 헤베가 부르는 프루타 이때 과일과 차입니다. 칠레 뮤지션 헤베의 2012년 곡인데요. 잠든 연인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리는 이 화자의 사랑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의 눈을 오호스 데 인디아, 원주민의 눈동자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노래의 어조가 살짝 변합니다. 칠레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핍박을 멈춰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읽히죠. 낭독하겠습니다. 잠들면 당신 꿈을 꾸어요.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거죠. 살짝 입을 벌린 채 곤히 잠든 당신. 꿈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 곁에 당신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이 나라가 당신을 왕으로 선택하는 날이 온다면 이 나라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 날이 되겠죠. 원주민의 눈동자를 가진 당신, 거리의 바람을 품은 당신의 머리칼, 그런 당신의 꿈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꿈이지요. 향이 좋은 따뜻한 차를 내릴게요. 과일, 빵, 커피도 있어요. 당신이 잠에서 깨면 둘만의 아침 식사를 즐겨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네요. 당신과 함께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좋은 음식과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칠레의 싱어송라이터 헤베의 2012년 곡 프루타 이때 과일과 차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칠레 출신의 또 다른 뮤지션 음악 한곡더 추가합니다. 몽 라페르테가 부르는 알고 에스메홀, 뭔가 더 좋아졌어. 듣고 오죠.

칠레 싱어송라이터 몽라페르테의 노래 Algo es mejor, 뭔가 더 좋아졌어 듣고 왔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말리의 후두마따 디아와라 그리고 영국의 데이먼 알바인데요. 제가 잠시 머뭇거린 이유가 이것은 어떤 음식 조합으로 괴식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 아까 그 찰리푸스와 히카루 우따다 갈색 나는 맑은 육수라고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기 편견이 들어가 있구나. 이게 다시마 육수 떠올리는 게 분명하네. 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반성을 왜 하느냐고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음식이랑 이렇게 매칭하는 게좀 뻔하다는 생각에서, 예. 아무튼, 말리, 영국 두 사람의 조합입니다. 후투마타 디아와라와 데이먼 알반의 은세라, 내가 돌아갈 곳. 이 음악 듣고요. 입으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멕시코의 밴드 마나의 1998년 곡 NL

제 목소리를 아셨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신청곡까지 더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버전으로 엘 콘도르 파사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함께 듣겠습니다. 이게 호세 펠리시아노 버전이 제일 유명하다는데 오늘 어떤 버전 저희는 준비하는 건가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버전인가요? 아니면 호세 펠리시아노인가요? 아, 5669님? 뭐 호세 펠리시아노 버전으로 함께 하시죠.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가 날아가다. 이 음악 함께 듣고요. 한태인의 월드 차트 함께 하시죠.

vida nadie supo confortar. Oh.

0: 매주 월요일 세계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애니메이션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서 안내합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살짝 다정한 톤인데? 약간 마이크에 붙어서 약간
1: 네 이게 뭔가 좀 네. 시작을 이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네. 크게 얘기하면 아 안녕하세요.
0: 예, 지난주는 약간 아, 네. 좀 그런 예, 상쾌한 톤이었는데
1: 네 오늘은 좀 아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0: 혹시 명절 음식 너무 드셔서 속이 더부룩한 건 아니세요? 아,
1: 그렇진 않습니다.
0: 안아요?
1: 네 항상 뭐 그렇게 과식을 하진 않기 때문에 네, 뭔가 근데 맛있는 거 많이 네. 먹었습니다. 가족들의 어떤 네. 사랑이 가득 네. 담긴 이제 파김치라든지. 네, 파향이 좀 아직도 나는 느낌이 있는데 파김치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메루치 볶음이라든지 아, 이런 거.
0: 아, 좋네요. 네, 아주 저도 좋아하는 밑반찬 뭐 이런.
1: 그렇죠. 그래 가족들 만나가지고 잘 쉬기도 쉬고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간만에 이제 어른들도
0: 건강한 빼고, 모습으로
1: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잘 네. 만났다가 그리고 돌아왔네요. 네,
0: 돌아오셨어요. 네,
1: 여러분들도 좋은 명절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 이제 또 현실로 돌아와야죠. 네, 돌아오세요, 여러분. 네.
0: 연휴가 좀 짧았죠.
1: 그렇죠. 짧다면 네. 굉장히 네. 짧았고, 네. 아, 물론 뭐 연차 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
0: 그렇죠.
1: 네, 그렇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한 4일 정도는 저희가 푹 쉬었다라고 믿고 한번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0: 한태인도 잘 쉰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그럼요. 어. 저도 뭐 잘 쉬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곁으로. 네.
0: 그 오늘 첫 소식이 일본의 편의점 체인에서 AI하고 개발한 신메뉴 출시된다는 소식이었는데
1: AI하고 개발을 했다고요?
0: 예, AI하고 요즘 또 이제 편의점 음식 메뉴도 개발한다.
1: 오, 니들이 뭘 알지? 먹어본 적 없으면서.
0: 그치? 입이 네. 입이 있나? 네.
1: 뭐, 예. 이거 이거 순수히 화제성에만 몰빵한 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0: 그래서 네. 언젠가 또 일본 공연 성사되시면 네네. 이게 지금 뭐 출시해가지고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어허. 참고하시라고 피클맛 레몬 타르트.
1: 저희가 일본 공연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잠깐 여행 다녀오시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아니, 아무튼 네네. 이거 어때요? 피클맛 레몬 타르트 좀 구미에 땡기나요?
1: 아니 신맛 레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새콤 네. 이게 상큼하고 네. 좀 새콤한 맛인데 여기다가
0: 추가로
1: 피클을 더
0: 네, 신맛을 추가한다.
1: 건더기를 피클로 네. 한 번 더. 근데 이게 사실 피클의 개념이 네. 우리나라하고 뭐 좀 서구권하고 네. 미국 특히 미국하고 네. 좀
0: 미국
1: 다르잖아요.
0: 피클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미국 피클은 그냥
0: 신맛만 나요.
1: 네, 자에서 그냥 네. 간식처럼 이렇게 꺼내가지고 네. 막 우리가 꿈틀이 젤리 신 거 먹고 네. 막 이렇게 하듯이
0: 한국의 오이지 맛이랑 살짝 통하는 건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좀 독해요. 좀
1: 그렇죠. 네. 개념도 다르고 네. 굉장히 더 강렬하고 맞아요. 코를 찌르는 맛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0: 근데 일본 피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뭔가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0: 달콤새콤.
1: 피자 먹을 때 좀 단맛이 좀 많이 네. 첨가가 돼 있는 느낌일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0: 2,300원.
1: 네, 내가 왜 이걸 내가
0: 2,300원을 내가 들여서 이걸 입에 넣어야 되나?
1: 그렇죠. 내가 어째서라는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렇게.
0: 아, 두 개 더 있어요.
1: 네. 네.
0: 사케 앙 버터 요구르트 빵.
1: 아, 진짜 앙 버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0: 맛있잖아요.
1: 맛있는 조합이 네. 그런데 사케는 뭐야?
0: 그러니까 술빵을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막걸리로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서 술빵 만들었잖아요.
1: 예전에. 아, 그 어쨌든 알코올이나 이런 건 다 날라가고 그 효모 같은 느낌만 남아 있는 걸까요?
0: 약간 술 냄새가 살짝 도는데 그거 먹고 취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 아, 뭐 기분 좋은 맛일 네. 거라고 보는데. 사케, 발효버터, 팥, 그리고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또 뭐야?
0: 요구르트까지.
1: 야 이거 뭐. 네. 근데 뭐.
0: 쫀득쫀득 할 것 같은데.
1: 오히려. 네. 이건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0: 청취자 반응도 좋았어요.
1: 결이 이건. 비슷해서. 어쨌든 다 이게 좀 유산균의 어떤 균 같은
0: 발효.
1: 느낌이에요. 발효의 네. 어떤 컨셉트로 나온 것 같아서.
0: 발효급 한왕인가
1: 결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나쁘지 않을 수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마지막 또 품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파르페 샐러드.
1: 아, 이거는.
0: 겉은 파르페고 속은 샐러드인데
1: 네.
0: 층층이 쌓는 거잖아요.
1: 그렇네요.
0: 게마살이랑 달걀지단, 오크라,
1: 네.
0: 갈색 소스가 있고요.
1: 네.
0: 일본식 국수가 있어요.
1: 아,
0: 쌀국수가. 그리고
1: 그러네요.
0: 밑바닥이 이제 파르페.
1: 야끼소바도 들어가
0: 네.
1: 있고, 이게, 아,
0: 퍼먹다가
1: 파르페, 마지막에
0: 밑에 디저트로
1: 디저트.
0: 나오는 뭐 이런 건가?
1: 진짜 싫습니다. 진짜 싫고요. 진짜 싫어요.
0: 네.
1: 아니, 샐러드면 샐러드고, 파르페면 파르페지. 이거는
0: 괴식이에요, 이건?
1: 너무, 아니, 괴식을 떠나서 좀 괘씸하네요.
0: 괘씸하다.
1: 따로 사 먹어. 예.
0: 이거를 4,000원에 팔고 있어?
1: 그렇네요. 이거를 그냥, 뭐, 물론 하나로 다 같이 들어있어서 4,000엔이면, 400엔이면은 좀싼 건데.
0: 네.
1: 에휴네요. 에휴. 에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휴.
0: 수요가 일본에 있을 것도 같긴 하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뭐 발표를 했겠죠.
1: 그렇죠.
0: 아무튼.
1: 빠르게 빠르게 이게 먹어야 되니까, 먹고 후루룩 하고 자전거 타고 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0: 혹시
1: 그럴 수도 있네요.
0: 개인적으로 태인 씨가 경험한 일본에서 경험한 괴식 없어요?
1: 괴식처럼 보이는 것들은 꽤나 많았는데, 저는 시도를 하지 않죠, 굳이.
0: 그러니까
1: 저는.
0: 눈으로 보기에도 괴식이니까 입으로 넣을 이유는 없을
1: 맞아요. 저는
0: 텐데.
1: 사실 예전에
0: 예.
1: 몬자야끼를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0: 아,
1: 좀
0: 몬자야끼.
1: 충격을 받았어요.
0: 그 약간 곱창 들어가는 건가요?
1: 그 곱창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막 이렇게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좀 조사서 잘 조사가지고
0: 네.
1: 이게 막 이렇게 밀가루 반죽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부침개 같은 건데 비주얼이 굉장히
0: 너무
1: 저기 좀
0: 자셨구나.
1: 예그저 새벽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1: 비주얼이.
0: 뭔지 알았어.
1: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이거는 비주얼적으로 먹기 싫다.
0: 해장 음식도 아니고 말이야.
1: 예, 굉장히 싫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 뭐 맛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미끌미끌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괴식까지는 아니에요.
0: 괴식은 아니고
1: 예,
0: 그냥
1: 그냥 제가
0: 뭐.
1: 비주얼적으로 좀 다가가기 힘들었다 정도지.
0: 그렇구나.
1: 괴식 리포터 이런 거좀 해보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도전적인 성격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0: 예.
1: 저는 그래서
0: 음식에
1: 예,
0: 도전
1: 저는
0: 모험심은 없는 거죠.
1: 아는 거 먹어요.
0: 아는 거.
1: 야끼소바 먹고요.
0: 예.
1: 치킨 남반 먹고요. 예. 여러분 다 아, 어디 가도 맛있다. 장어덮밥 먹고요.
0: 남이 검증한 음식,
1: 예,
0: 안전하게.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몬자야끼를 싫어하는 한태인의
1: 네.
0: 월차트.
1: 시도해 본 적도 없고요. 네. 용기가 없는 한태인입니다.
0: 오늘의 여행지는
1: 네.
0: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또
1: 그렇네요.
0: 골라오셨습니다.
1: 묘하게 또 그렇게 됐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끌려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음악이 어 좋아요.
0: 괜찮아.
1: 에,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또 건졌다. 그냥 종종 봐야겠다. 왜 여태까지 여기를 볼 생각을 안 했을까?
0: 이게
1: 이런.
0: 약간 변방은 아니고 약간 구석에 있는 느낌의
1: 그렇긴 하죠.
0: 나라더라고요.
1: 에, 굉장히 구석에 있는 느낌이고 어쨌든 발트해 쪽에 3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에,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IT, 과학기술, 요런 것들을
0: 몰랐어요.
1: 자랑하는, 네. 인터넷 이제 91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뭔가 국가적으로, 아, 우린 이걸 밀어야겠다.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밀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스카이땡, 이제 영상 통화하는 스카이땡의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0: 그걸
1: 네,
0: 개발했군요.
1: 그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개발한 국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국가적인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낮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뭐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정도로 그런 국가긴 한데 어쨌든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주고 그 뭔가 경연 대회라든지 이런 걸 되게
0: 그래요?
1: 활발하게 열어요. 인구수도 적어요. 수원 인구수 정도예요.
0: 그게 어느 정도예요?
1: 네, 수원이 뭐한 120만 명 정도, 120 몇만 명 살고 이 정도라고
0: 100만
1: 하는데,
0: 단위구나.
1: 네, 에스토니아도 130 몇만 뭐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130, 40만 정도라서 뭐 약간 수원. 네, 땅덩어리가 좀큰 수원.
0: 수원이랑
1: 네, 이런
0: 비교를 해야 되는
1: 네,
0: 나라가
1: 느낌
0: 사이즈가
1: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는 상당히 적지만 이 음악이라든지 차트에서의 어떤 자생력 같은 것들, 에스토니아 음악가들의 차트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물론 당연히 빌보드 차트라든지 이런 데서 들을 법한 음악들도 있습니다만 에스토니안 뮤지션들의 음악들이 차트에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상당히 저한테는 되게 좋게 보였던 네,
0: 아,
1: 부분이었어요. 네.
0: 그렇군요. 예. 참고로 핀란드 바로 아래쪽 그
1: 맞습니다.
0: 발트해를 면하고 있는
1: 네.
0: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러시아를 면하고 있죠. 예.
1: 맞습니다.
0: 아무튼 오늘은 한태인의 월드 차트는 오로지 에스토니아 차트에서만 골라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한번 첫 아티스트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골라온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의 42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에스토니아의 밴드고요.

0: 스마일러스라는 밴드예요. 스마일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1: 아하.
0: 스마일러스라고 하는 밴드고, 2013년 발매된 이들의 20주년 기념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뭐 스마일러스 XX, 뭐 20, 아슈타트 메테오리 디데 사유스라는 이제
1: 약간
0: 앨범인데.
1: 이 언어도 약간 저 핀란드나 뭐 이쪽 느낌인가요?
0: 네, 핀란드, 이게 여기도 그 지배 역사가 상당히 이제 뼈아팠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스웨덴어라든지 핀란드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 근데 에스토니아어도 있어요. 근데 에스토니아어의 비슷한 느낌은 핀란드어라든지
1: 핀란드어.
0: 오히려 독일에도 좀 가까운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음악을 들을 때도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어의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무튼 수록되어 있는 신곡이라고 하고요. 이 당시에 컴필레이션 앨범인데도 신곡을 수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히또라는 곡이에요.
1: 모히또.
0: 네, 또 제목은 모히또라는 곡이고, 어쨌든 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만들어진 밴드예요.
1: 결성은
0: 네,
1: 핀란드에서
0: 결성은
1: 했어요?
0: 핀란드에 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결성 연도가 뭐 91년도인데 헬싱키에서 이렇게 결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에스토니아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 자리를 잡은 거예요.
0: 주된 활동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에스토니아의 어떤 그 대표적인 밴드 가운데 하나로 성장을 했던 거죠.
1: 그리고
0: 지금까지도 이 스마일러스의 음악이 에스토니아 차트에 계속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팀인데도 불구하고요.
1: 소위 말하는 국민
0: 네, 그런
1: 밴드
0: 느낌으로
1: 격인.
0: 계속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아, 스마일러스 하면 다 아는 그런 밴드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핀란드 스튜디오에서 이 멤버들이 그 현장 스튜디오 투어라든지 스튜디오 녹음이라든지 이런 현장 일들을 하다가 아, 본인들 팀을 하고 싶다. 본인들 밴드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예요. 원래 막 기타 테크니션도 하고 막 로드 매니저도 하고 스튜디오 보조도 하고 믹싱 엔지니어도 하고 음악 관련 다양한 산업에 종사를 하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밴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1: 더
0: 굉장히 높았던,
1: 좋겠네요.
0: 그렇죠. 굉장히 높았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평소에는 그다음에 밤에는 자기 음악하고 이렇게
1: 만들고
0: 해가지고 음악이 만들어지면서 밴드가 결성이 됐던 되게 어떻게 보면 낭만이 있는 그런 밴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결성 과정조차.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스마일러스라는 밴드의 음악적 특징은요. 기본적으로는 얘기하자면 뭐 멜로디랑 후렴구를 되게 최우선으로 하는 팀이에요. 모든 이제 음악 진행이 이제 포커스가 결과적으로는 후렴구로
1: 후렴에서
0: 가더라고요. 그거를 힘을 준게 느껴지고, 기타 사운드 중심에 에스토니안 팝 록이다. 뭐 이렇게
1: 팝록.
0: 보시면 되겠고요. 뭐 파워팝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영미권의 파워팝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뭐 티네이지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팀들의 어떤 그 음악적 사운드라든지 노이즈를 의도적으로 막 활용하는 그런 기타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 노이즈 중심의 파워팝은 또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쭉 흘러가는 팝록인데 어쨌든 후렴구에 힘을 준 것이 좀 느껴지는 이제 팝록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다행히 잘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프나 연주력을 막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 이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굉장히 따라 부르기가 쉬운 코러스가 이제 특징적이니까요. 한번 듣고 와서 가사도 상당히 재밌어서 소개를 한번
1: 그게
0: 해드려요.
1: 궁금해. 왜
0: 네.
1: 제목이 모히또인가도 궁금하니까.
0: 네. 끝나고 나서 다 듣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에스토니아의 록밴드 스마일러스의 모히또 듣고 오겠습니다.

0: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 42위 곡이었습니다. 오늘 한테인 월드 차트 첫 곡으로 듣고 왔고요. 밴드 스마일러스의 모히또였고요. 20주년을 기념하는 컴필에 또 수록한 그들의 대표곡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1: 굉장히 듣기 편안하고 그냥 편안해요. 예, 후렴구도 쏙쏙 들어오고 예. 그런 느낌이죠. 가사가 되게 재밌는데 이게 모히또 제조법이에요.
0: 칵테일 만드는 법이야.
1: 네, 앞에 민트와 라임을 넣고 설탕을 넣고 얼음을 넣고
0: 빠야 돼.
1: 네, 화이트 럼을 넣고 뭐 탄산수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칵테일 제조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 칵테일을 섞는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이 사람 사이에 감정이 막 뒤섞이는 느낌이랑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네네네. 은유를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서 후렴구에서는 뭐 어느 여름밤에 있었던 뭐 연애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별빛 뭐 그 여름밤에 보았던 밤하늘의 네. 어떤 그런 것들도 전경도 나오고 뭐 술에 취했던 모히또를 마시고 술에 취했던 기억 이런 게 막 이렇게 혼재되면서 모히또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취하고 막 이렇게 아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이렇게 된 게 모히또 때문인가? 아니면 그때 만났던 당신 때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여름밤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흔들리게 했던 건지 모히또가 했던 건지 그것은 칵테일을 섞는 이 방법, 칵테일의 제조법을 읊으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느낌 그런 거죠.
0: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1: 네. 그래서 칵테일 처음 제조법을 막 나열해요. 뭐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자, 이 칵테일을 섞는 것은 단순히 이게 아니고 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더랬더랍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0: 귀엽습니다.
1: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0: 네, 로맨틱하고 네. 스마일러스의 모히또. 결성 뭐 20년을 훨씬 넘는 그런 공력의 그런 커리어의
1: 맞습니다.
0: 에스토니아 대표 팝 록 밴드의 음악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한테인 월드 차트 싱어송라이터 밴드 까치산의 한테인의 안내로 만나볼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의 118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에스토니아의 밴드입니다. 다규라는 밴드.

0: 앨범이고요. 2006년 네. 발매 앨범이에요. 요니 시타투스 투드메스라고 해서 네. 이제 The Drawn Man이라고 하는 느낌, 약간 그려져 있는 남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 앨범 코드 그렇고 그냥 사진 캐릭터. 같은 거에 이렇게 어.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져 네. 있는 그냥 남자 인물이에요? 캐릭터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려져 있는 남자 뭐 이런 느낌인데 뭔가 되게 막 의역을 하자면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되게 완벽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
1: 그렇죠. 정밀 묘사 뭐 네, 하면
0: 정밀 묘사하면은 네. 막 꿈에 그리는 것 막 그런 것들을 되게 완벽하고 네. 미적으로 막 자기의 이상형처럼 그릴 수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어요. 이상적인 남자라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일단 했는데 아무튼 그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네. 네 제목은 Music라는 곡이에요.
1: 음악이겠죠.
0: 네 음악인데 음악가라는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아, 뮤지션.
1: 음악가. 뮤지션. 네,
0: 그것도 이제 여기서는 Music 그러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곡이고요. 이 다규라는 밴드는 98년도 결성된 에스토니아의 밴드예요.
1: 그래서 오래됐네요, 이 팀도. 네. 네,
0: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얘기하기에는 뭐 에스토니안 포크록 앙상블 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음악을 제가 몇 곡을 들어봤을 때 뭔가 포크라고 해가지고 뭔가 전통적인 좀 트레디셔널한 호흡을 많이 따르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민요라의 어법이라든지 민속적인 이런 느낌을 좀 강요하는 팀은 아닌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좀 기타랑 목소리로 꾸며지는 오가닉한 느낌도 있지만 네. 드럼베이스의 색채를 입힌 포크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싱어송라이터적 그런 호흡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전통적인 포크팀은 아니다. 네. 그냥 포크 팝 포크록 이런 거를 에스토니안의 방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밴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저도 네. 솔로 1집을 처음 막 녹음하면서 주변에 이제 관계자들이 너는 포크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0: 그렇죠.
1: 그때 포크와 록이 조합이 될 수도 있구나를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24년 전. 네. 근데 포크록의 그 질감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런 뭐 그러니까 전통성보다는 왠지 덜 공격적?
0: 네, 그렇죠.
1: 사운드적으로?
0: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이 포크록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사와 가창의 방식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1: 메시지?
0: 네,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네네네. 꽤나 포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 뭔가 밥 딜런의 그것과도 꽤나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방식이. 네.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온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독백에 가깝지 않나 싶은 정도로 노래를 하기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 뭔가 아 왜 왜냐 했더니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 보컬이 배우로도 활동했대요. 그래서 뭔가 연기적인 호흡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예. 가창이 섞더라고요.
1: 연극적이겠네요. 맞아요. 퍼포먼스 자체가.
0: 맞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음정을 그냥 아름답게 부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문장을 말하고 여기에 이 노래 안에 있는 화자의 캐릭터를 좀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들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있었고 어쩐지 왜 이렇게 독백처럼 노래를 부르지라는 것도 거기에서 좀 해소가 됐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가창의 방식을 한번 네.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은 꽤나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듣고 와서 제가 네. 가사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에스토니아의 포크록 밴드 다고의 뮤직 음악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뮤직 차트, 월드 차트 두 번째 곡은 역시 에스토니아의 밴드 다굴의 뮤직 음악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이게 참 되게 그냥 쭉쭉 흘러가면서 읍조리듯이 이렇게 노래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사는 뮤직, 뮤지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뮤지션을 뭔가 제목이 뮤지션이라면은 되게 막 멋있을 것 같고, 음악가, 막 뮤지션,
0: 찬양할 것 같죠?
1: 크, 멋있을 것 같죠? 막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오히려 되게 냉소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화자는 뮤지션인 거예요. 근데 뮤지션인데 오래전에 본인이 하룻밤을 보냈던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뭔가 자기 고백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 네가 하룻밤을 보냈던 건 네가 키스했던 건 달빛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환상적인 어떤 그런 멋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뮤지션이었던 거야. 근데 그 뮤지션은 멋있는 느낌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0: 실체를 보여주는군요.
1: 네,
0: 자기 고백이군요.
1: 그 당신은 달에 입맞춤했던 것이 아니라 음악가에게 입맞춤한 것입니다. 근데 달이라는 게 이제 낭만이라든지 그 이상이라든지 환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음악가라는 거는 현실에 있는 그 꾀죄죄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미지적으로 음악가를 얘기하면서 화장실에 벗겨진 페인트라든지 뭐그 바의자에 오래 앉아서 연주하다 보니까 멍이 들었던 허벅지라든지 이런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죠.
0: 쉽지 않은 자기
1: 맞아요.
0: 고백일 텐데,
1: 네.
0: 연극적이라는 어떤
1: 굉장히
0: 그런,
1: 연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뮤지션이란 존재를 낭만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뭐 오히려 음악가라는 그 직업에 붙어 있는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들을 다 걷어낸
0: 허상과 실체.
1: 현실적인, 네. 현실적인 이미지를 들려주면서 뭔가 자기 고백적인 독백 같은 걸 이렇게 해내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씁쓸한 사실 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0: 우픈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약간.
1: 그래서 뭔가 음악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냥 이렇게 씁쓸하게 읊조리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에스토니아의 분위기 오늘 또 심층적으로 느낄 수 있게 오늘은 에스토니아 뮤지션들의 곡만 들어봅니다.
1: 네.
0: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1: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곡의 아티스트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결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의 46위 그리고 108위에 각각 올라있는 곡이에요. 에스토니아의 밴드입니다. 사두라는 밴드고요. 2025년 발매 앨범이에요. Problemid Paradisis라고 해서 Problems in Paradise라는 앨범이에요. 네, 거기에
0: 무슨 문학
1: 수록되어
0: 작품
1: 있는.
0: 같은데?
1: 네, 그렇죠. 낙원에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olmest Sovist Vimane라는 Vimane네요. 네, Colmest Sovist Vimane라고.

0: 앨범에서 세 가지 소원 중 마지막이라는 곡하고요. 이가부스의 테이셀 폴이라는 곡이에요. 이제 지루함의 저편.
1: 이것도 뭐, 문학적이에요.
0: 네. 제목들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시간 관계상 음악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일단 와서? 3, 4번 곡을 먼저 듣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듣고 오겠습니다.

0: 발틱 국가 에스토니아의 여러 아티스트 여러 사운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두의 두곡 듣고 왔죠. 이가부시의 테이셸폴 지루함의 저편에 방금 들은 곡이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사두의 콜메스트 소비스트 위만의 세 가지 소원 중
1: 아, 네.
0: 마지막이었습니다.
1: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0: 잘
1: 저는 지금
0: 들었습니다.
1: 되게 이 팀의 음악에 엄청 꽂혀가지고 두 곡이나 들고 온 것도 그렇고 꼭 이제 여러분들 같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온 곡들입니다.
0: 같은 음반에서 두곡 고르셨는데 나머지
1: 맞아요.
0: 음반의 분위기는 또 사뭇 다른
1: 사뭇
0: 또
1: 달라요.
0: 그렇다면서요?
1: 오늘은 되게 뭔가 좀 포크적인 느낌이 드는 것과 뭔가 약간 발라드인가 싶은 이게 좀 잔잔한 곡들을 그래도 나름 두 곡을 들고 온 건데 나름대로 에스토니안 전통 악기를 활용한 민속적인 느낌이 나는 트랙들도 상당히 많이
0: 많이
1: 있으니까
0: 있어요.
1: 그것과 어떤 현대적인 팝의 호흡이 섞여 있는 그런 쿵짝쿵짝하는 곡들도 꽤나 있으니까요. 앨범
0: 궁금해지네요.
1: 자체를 좀 한번 들어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0: 자, 아쉽지만 이제 벌써 마지막 곡 만나보고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밴드예요. 마찬가지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에스토니아의 59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아르크바르트라는 밴드고요. 2022년 발매 앨범이에요. 인큐바토르라고 해서 인큐베이터라는
0: 인큐베이터.
1: 인큐베이터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나구 필미스라고 하는 곡이에요. 영화에서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0: 영화에서처럼
1: Like in a movie라는
0: Like in a
1: 느낌이에요.
0: movie.
1: 그래서 이 팀은 이제 에스토니아 팀인데 펑크록을 좀 기반으로 하는 밴드예요.
0: 그래요?
1: 펑키한 이게 브라스가 어쨌든 정식 멤버고 브라스
0: 아,
1: 세션이라든지 이런
0: 섹션이
1: 거를
0: 있군요.
1: 섹션을 뭔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영향력이 볼팩의 영향력.

0: 네.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네. 본인들도 심지어 얘기할 때 아, 우리 불프펙 영향 받아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네. 얘기해 팀명까지도 불프펙의 곡에서 좀 따와서 변형한
1: 아,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네, 맞아요. 펑키 덕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발했대요. 아르그파르트가 이제 겁 많은 오리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아, 에스토니아어로.
0: 네, 네. 아무튼 뭐 펑크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팀인데 오늘 가져온 곡은 펑크의 영향력보다는 네. 얼터네티브의 영향력이 좀 더 느껴져요. 아. 얼터네티브 록의 영향력이 아.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네네네. 곡이고 순수 펑크 앨범이라기보다는 이 펑크의 영향력을 기조로 골조로 딱 잡아놓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5년에 걸쳐서 만든 걸 앨범에 실었대요. 아. 그렇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들어있고 아주 좋은
1: 오늘 네. 소개한 아티스트는 앨범을 좀 필청이라고 아, 할 수 있겠습니다.
0: 앨범 단위로 들으면 예.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예.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들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대표곡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네네. 앨범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관심이 가신다면 아주 좋은 에스토니아 앨범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유, 오늘 훌륭했습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다음 주는 브락 부산 락 페스티벌 일정으로 잠시 네네. 쉬시고
0: 맞습니다.
1: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네. 네,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반갑게 인사를 드리는 네.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울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에스토니아 밴드 아르그파르트의 나구 페니스 영화에서처럼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중

대통령의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日本で働こうと思っています.
0: 일본에서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요또 오모우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생각하다
1: 오모우 오모우
0: 오모우 생각하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모으다, 저축하다
1: 다메르 다메르
0: 다메르 모으다, 저축하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인데요. 한자로 모을 저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축하다, 저금하다 이런 표현들 한자어로 있는데요. 일본어로는요?
1: 저축する 저축する
0: 저축하다라는 뜻이었고요.
1: 저킨する 저킨する
0: 저금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치크스르, 저킨스르 모두 3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사하다
1: 히코시스르 히코시스르
0: 히코시스르 이사하다 라는 뜻인데요. 히코시 단독으로 이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코시 어디서 나왔을까요?
1: 히코스
0: 히코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히코스는요. 이사하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될 수 있다고 했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어떻게 만들었죠?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꿨습니다. 즉, 히코스가 히코시가 되면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죠. 히코시 이사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스를 연결해서 히코시스르 이사하다라는 표현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즉 일본어로 이사하다는요. 히코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히코시스르와 같은 동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집들이 파티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1: 히코시 파티
0: 히코시 파티라고 한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돈
1: 오카네 오카네
0: 원래는 가네 라고만 해도 돈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정중을 나타내는 오 혹은 고, 접두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칸에는 오를 붙여서 사용해요. 오카네 라고 하죠. 아니요, 아니요.
1: 이에, 이에.
0: 아니요 라고 하면 보통은 이에 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이에 라는 표현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험
1: 개겐 개겐
0: 개겐 경험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개겐 경험하다
1: 개겐스르
0: 개겐스르라고 하면 되죠. 경험과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체험
1: 다이겐
0: 다이겐이라고 하는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취업활동 구직활동
1: 就職活動就職活動就職活動라는
0: 표현이 있어요. 슈쇼크라고 하면 취직, 가즈도, 활동, 즉 취직활동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슈쇼크가즈도인데요. 취업활동, 구직활동이란 뜻으로 사용돼요. 선생님, 슈쇼크가즈도 좀 긴데요?
1: 슈카츠
0: 슈카츠와 같이 줄여서 표현 많이 하죠. 선생님, 결혼활동 그대로 발음하면요?
1: 개콘 카츠도
0: 개콘 카츠도 요것도 주-

0: 드리고 싶어요.
1: 곤카츠
0: 건카츠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유리하다.
1: 유리다 유리다
0: 유리는 유리 뒤에 다 연결해서 유리다라고 하면 유리하다. 나형용사입니다. 그럼 불리하다는요?
1: 흐리다
0: 흐리다라고 하면 돼요. 불리불리함 하면 흐리. 뒤에 다 연결해서 흐리다라고 하면 불리하다란 뜻이 되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란 뜻의 요또 오모우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또 오모우는요, 동사의 의지형에 토 오모우가 연결된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문맥에 따라서는 뭐뭐 하려고 하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단어 싹트기의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이 그룹 동사입니다. 저축하다.
1: 다메르, 다메르.
0: 요또 오모우 연결해 볼게요. 저축하려고 생각하다. 저축하려고 하다.
1: 다메요 또 오모우, 다메요 또 오모우.
0: 다메요 또 오모우. 저축하려고 생각하다 혹은 저축하려고 하다란 뜻을 나타내요. 다메요라고 하면은 동사의 의지형이죠. 이 뒤에 토 오모우를 연결해요. 그래서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메요 또 오모우. 다메요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서 할 때는 저축해야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친구에게 다메요라고 하면은 저축하자 이런 뜻이 되는데요. 다메요 또 오모우라고 하면 저축하려고 생각하다, 저축하려고 하다, 의지만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3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이사하다.
1: 引っ越しする。引っ越しする。
0: 요또 오모우 연결해 봅니다. 이사하려고 생각하다, 이사하려고 하다.
1: 引っ越ししようと思う。引っ越ししようと思う。
0: 引っ越ししようと思う。이사하려고 생각하다, 이사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引っ越しする이사하다. 의지형 만들고 싶어요. 3그룹 동사는 する는 しよう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引っ越しししよう. 요거 단독으로 사용하면요. 뭔가 혼잣말로 할때 引っ越しししよう. 이사해야지. 요런 뜻이잖아요. 친구에게 얘기해요. 引っ越しししよう. 이사하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뒤에 토 오모우 연결해요. 그래서 히꼬시 시오 또 오모우라고 하면 이사하려고 생각하다, 이사하려고 하다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장래를 위해 지금부터 돈을 저축하려고 해요.
1: 将来のために今からお金を貯めようと思います。将来のために今からお金を貯めようと思います。
0: 将来のために、 장래를 위해서라는 표현이에요. 将来 장래고요. 나니나니 노 다메니라는 표현은 명사에 연결돼서 무엇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将来のために 장래를 위해서 今から 지금부터 お金を貯めようと思います. お金を貯める 돈을 저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의지형 먼저 만들어 볼까요? お金を貯めよう. 만든 다음에 토 오모우 연결하면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즉, 오카네오 다메요 또 오모우. 돈을 저축하려고 생각하다. 오카네오 다메요 또 오모이마스. 돈을 저축하려고 생각해요. 돈을 저축하려고 해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내년에는 회사 근처로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来年は会社の近くに引っ越し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来年は会社の近くに引っ越し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0: 来年は、내년에는 会社の近くに、회사근처로引っ越し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引っ越しする、이사하다. 의지형 만들어 볼게요. 引っ越ししよう。이 뒤에 토, 오모 연결해요. 引っ越ししようと思う。이사하려고 생각하다.

0: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해요. 그런데 나니나니 요또 오모떼 이르라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의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니나니 요또 오모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쉬다.
1: 야스무.
0: 야스무, 1그룹 동사입니다. 요또 오모 연결합니다. 쉬려고 한다.
1: 야스모 또 오모우.
0: 야스모 또 오모. 야스무,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야스모 뒤에 또 오모 연결했죠? 내일은 집에서 쉬려고 한다.
1: 아시타와 이에데 야스모 또 오모우.
0: 아시다와 이에데, 내일은 집에서 야스모 또 오모 쉬려고 한다. 요즘 바빴기 때문에 내일은 집에서 쉬려고 해.
1: 最近 忙しかったから明日は家で休もうと思う。
0: 最近 요즘 忙しかったから바빴기 때문에 아시다와 내일은 이에 대 집에서 야스모 또 오모 쉬려고 해. 요즘 계속 바빴기 때문에 내일은 집에서 푹 쉬려고 해요.
1: 最近ずっと忙しかったから明日は家でゆっくり休もうと思います。
0: 계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ずっと라고 하는 거죠. 푹 쉬다는 ゆっくり 休む. 그래서 푹 쉬려고 해요. ゆっくり 休もうと 思います.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キムさん、卒業後はどうしますか？韓国に帰りますか？
1: いえ、日本で働こうと思っています。日本で編集者になりたいです。
0: そうですか。競争率が高い仕事ですね。
1: はい。なので、3年生からインターンシップに参加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0: いいですね。経験があった方が就職活動では有利になりますから。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수업 후에 김지우가 교수님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김우さん, 卒業 후는 どうしますか? 한국에 帰りますか?
2: 김상, 김지우 씨, 卒業後와 졸업 후에는 どうしますか?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으로 帰りますか? 돌아가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김さん、卒業後はどうしますか？韓国に帰りま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いえ、日本で働こうと思っています。日本で編集者になりたいです。
2: 이에 아니요. 니혼데 일본에서 하타라코토 오모테이마스. 하타라크 일하다. 1그룹 동사입니다. 요토 오모 형태 만들고 싶어요.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하타라코 뒤에 토 오모 연결해요. 하타라코토 오모우. 이번에는 하타라코토 오모테이마스가 되어 있네요.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쭉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오모테 이마스로 나타내고 있네요. 니혼데, 일본에서 헨슈샨이 나리따이 데스. 편집자가 되고 싶어요. 명사 뒤에 니나르, 무엇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 동사 마스형의 타에 연결해서 희망, 욕구를 나타내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いいえ、日本で働こうと思っています。日本で編集者になりたい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ですか。競争率が高い仕事ですね。
2: そうですか。그래요? 競争率が 경쟁률이 高い 仕事 ですね. 높은 일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そうですか。競争率が高い仕事ですね。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なので、3年生からインターンシップに参加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2: はい。네, 나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나노데 단독으로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란 뜻이고요. 4년생 から 3학년부터 인턴십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입니다.

0: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師.
3: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3: 두 문장을 여쭤 볼 거예요. 조금만 삐끗해도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진도 나가는 것보다 복습이 중요하죠, 선생님.
4: 맞죠.
3: 우유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4: 牛奶.
3: 그럼 이 문장은요. 엄마 우유 아니면 주스를 사신다.
4: 妈妈买牛奶或者果汁.
3: A 아니면 B에서 평서문은 하이시가 아니라
4: 或者.
3: 그럼 의문문은요 갑니다. 너 차 마시고 싶어 아니면 커피 마시고 싶어?
4: 你想喝茶还是咖啡?
3: 좋아요. 허 두 번 써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앞에 허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3강 지금 문장 두 개 복습 잘 되는 분들 오늘은 또 무슨 이유야?
4: 今天又是什么理由啊?를
3: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유야? 뭔가 좀 따지는 듯한 말투인데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핑계를 대는 친구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我们 一起来看一下. 여러분, 104페이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옆에 페이지는 보지 마세요. 본문 미리 보면 반칙이에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4: 不好意思.
3: 그렇죠.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4: 不好意思.
3: 저도 해볼게요. 不好意思. 어때요? 不好意思.
4: 你更像是中国人.
3: 아, 제가 더 중국인 같아요.
4: 네.
3: 그러니까 이거를 不好意思 이런 느낌이 아니라 不好意思. 네, 이렇게 쓰시면 빠르게 발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늦다. 늦게.
4: 완.
3: 여보, 내가 잘못했어. 됐어. 너무 늦었어. 타이완러.
4: 네, 타이완러.
3: 근데 이 완의 반대말이 일찍.
4: 자오.
3: 그렇죠. 이 완이랑 자오가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일찍 좀, 늦게 좀 이런 뜻이 있죠, 선생님? 잠시 후에 볼게요. 또 시작이네. 또 지각했어. 또 먹어 할 때 또.
4: 요.
3: 무조건은 아니지만 선생님 제가 중국어 하면서 요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한 80%는 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4: 아하, 是这样吗?
3: 아, 제 또 시작이네 진짜 요라일러 이런 거 있잖아요.
4: 又开始了.
3: 요라일러가 또 왔다란 말이지만 아, 또 시작이네 잔소리 이런 느낌이
4: 있죠.
3: 네, 그래요. 이유.
4: 리유.
3: 와우, 한 번 더.
4: 리유.
3: 제가 글과 붓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행을 중국어로
4: 류유.
3: 어때요? 저만 웃고 있네요. 이유는 중국어로
4: 리유.
3: 여행은
4: 류유.
3: 와, 성조가 똑같아요. 발음만 여행은 L-U-땡땡이에요. 리, 류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유, 딱 그 한자죠. 리유. 좋아요. 알람 시계, 우리 네 글자네요. 중국은 두 글자입니다.
4: 나오종.
3: 나오종,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단어 같습니다.
4: 그럼 알람 시계 맞추다, 怎么说?
3: 아, 알람 시계 맞추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4: 알람 맞추다? 맞아.
3: 알람 맞추다.
4: 오케이.
3: 그럼 설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셔딩 어때요, 선생님?
4: 但是更简单的有.
3: 그렇죠. 근데 선생님, 셔딩, 동사 먼저 써야죠. 셔딩, 나오종, 저 솔직히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4: 네.
3: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더 중국스러울까요?
4: 샹나오종.
3: 아하, 샹. 샹. 여러분, 뭐 같아요? 어떤 단어 같아요? 샹. 맞아요, 윗상자.
4: 没错.
3: 오, 선생님 너무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4: 很简单吧.
3: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샹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샹이 알람시계 맞추다 할 때 맞추다. 제가 말씀드린 설정하다, 셔딩. 요거는 약간 문어체적인 표현이 가득 담겨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4: 真的.
3: 오, 오란다고 진짜 왔어. 쩐더 라일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울리다.
4: 샹.
3: 아, 알람시계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알람시계 울리다 할 때 울리다네요. 한 번 더.
4: 샹.
3: 샹. 아까 윗상자는 샹. 샹. 이거는 샹. 쌍시옷이 좀 써야 됩니다. 또 시작이네.
4: 又来了.
3: 이성경성. 아하. 아까 말씀드렸죠. 또 왔다란 말도 있지만 또 시작이야. 정말 많이 쓰입니다. 하지마.
4: 别.
3: 부사예요. 동사 앞에 위치하죠. 그런데 선생님, 이거 비에 단독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4: 什么时候?
3: 아, 좀 하지 마, 좀 비에. 이렇게. 어때요? 비에.
4: 别这样 더 좋아요.
3: 근데 비에라고만 말하면은 뒤에 어떤 말들을 기다리나요? 그죠? 别这样 좋은 말씀입니다. 这样이 이러한 이런 뜻인데 이러지 마라고 할 때
4: 没错, 别这样.
3: 别这样. 그러니까 비에 뒤에 수러를 좀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오지 마.
4: 别来.
3: 찾지 마.
4: 别找.
3: 찾다 한 번 더.
4: 找.
3: 우리는 보통 핑계를 댄다 그래요. 선생님, 한국어로 핑계 댄다 할 때 댄다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샹, 샹, 나오, 종 할 때 샹의 같은 개념이에요. 우린 핑계를 대다 그러죠? 중국어 핑계를 찾아요.
4: 没错.
3: 핑계 찾다 중국어로.
4: 找借口.
3: 그렇죠. 找借口 하면은 핑계를 대다가 됩니다. 코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借코 하지 마시고.
4: 借口.
3: 좋아요. 본문 안 보셨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티인샤.
0: 第13课 今天又是什么理由啊?
5: 不好意思,我来晚了。今天又是什么理由啊?
0: 今天闹钟真的没响。又来了，别找借口了。不好意思，我来晚了。今天又是什么理由啊？今天闹钟真的没响。又来了。
3: 别找借口了. 105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안해. 한국어만 딱 봤을 때는 不好意思 말고 对不起. 전혀 문제 없죠?
4: 没问题.
3: 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4: 不好意思.
3: 혹은 对不起.
4: 对不起.
3: 뚜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뚜에이. 对不起. 혹은 제일 미안하면 강도가 큰 것도 있어요. 하나, 둘, 셋.
4: 抱歉.
3: 와우. 이거 지금 저희 둘 안 짰습니다.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抱歉. BAOQIAN 검색해 보세요. 세 단어 중에서 제일 센 거죠, 선생님 이게.
4: 没错.
3: 非常 抱歉. 좋아요. 난 늦게 왔다요.
4: 我来晚了.
3: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늦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不好意思. 我来晚了. 삼성경성. 아하. 晚了. 튕겨 주시고요. 오늘은 또 무슨 이유야? 라는 거 보니까 자주 늦는 친구예요.
4: 是的. 今天又是什么理由啊?
3: 지금 보시니까 이제 수긍을 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막상 이걸 중국어로 뱉을 때 까먹는, 소위 말해서 까먹는 단어가 바로 시 이겁니다. 입니다를 잘 생각을 못해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今天又什么理由啊 해도 알아듣지만 정말 중요한 심장 같은 수러 요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람이 진짜로 안 울렸어.
4: 今天闹钟真的没响.
3: 真的没响. 没想, 안 울렸다. 완료의 부정은 뿌가 아니죠. 메이죠. 그리고 뒤에 러 쓰지 마시고요. 아, 진짜 안 먹었다니까. 진짜 안 먹었어.
4: 真的没吃.
3: 진짜 안 갔어.
4: 真的没去.
3: 정말 안 마셨다니까.
4: 真的没喝.
3: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간때우기가 아닙니다. 真的没를 한 묶음으로 외우는 거예요.
4: 没错.
3: 또 시작이네.
4: 又来了.
3: 핑계 찾지 마가 아니라 의역하면 핑계 대지 마.
4: 别找借口了.
3: 여기 러 왜 있는 거예요? 1번 완료, 2번 상태 변화, 3번 비에 때문에 쓰는 러 뭐예요?
4: 3번.
3: 3번이죠.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죠?
4: 可以的.
3: 네. 하지만 비에 뒤에 러 쓸 수 있습니다. 먹지 마.
4: 别吃了.
3: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我来晚了. 삼성이성. 아아. 我来. 잘 들릴 거예요.
5: 不好意思,我来晚了.
0: 今天又是什么理由啊?今天闹钟真的没响。又来了,别找借口了。不好意思,我来晚了。今天又是什么理由啊?今天闹钟真的没响。 又来了。
4: 别找借口了。
1: EBS 초급 중국어.

0: 106페이지 어퍼 포인트 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느린 버전 하나, 빠른 버전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성의 마지막 글자일 때 여러분 105페이지 보시면 안 울렸어. 메이샹. 저희가 강조 드릴 때는 삼성의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말라 그래요. 메이샹. 근데 이게 느린 버전으로 하면은 메이샹. 이것도 맞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일상생활에서는 메이샹 이렇게 안 하죠. 메이샹. 네, 요걸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좋아요. 다시 돌아가서 106페이지. 늦었네, 늦게 왔네. 라이드의 결과나 상태를 보충하는 이 완이 결합이 됩니다. 어제 우리 모두 늦게 왔어.
1: 昨天我们都来晚了。
0: 선생님,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헷갈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늦게 왔다 그러죠? 중국은 라이가 먼저 오잖아요. 우린 늦게 왔다니까 완을 먼저 떠올려요.
1: 완라일러? 이렇게 해요?
0: 네, 맞아요.
1: 아하.
0: 근데 완라일러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1: 시能听懂.
0: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좋아요. 그가 오늘 늦게 왔어.
1: 他今天来晚了.
0: 그렇죠. 반드시 이 라이왈러를 세 글자 삼자성어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글자가 한 몸인 게또 있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아, 진짜부터 할까요?
1: 又来了.
0: 아, 진짜는 뭐예요? 아, 진짜.
1: 真是的.
0: 이거 지금 왕 선생님이 정확히 연기하셨어요. 真是的. 읽으실 때 真是的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 真是的.
0: 딱 한국어로 이거죠? 아, 진짜.
1: 맞아요.
0: 네, 욕은 아니에요. 절대 욕이 아니라 이게 불만. 아, 真是的. 又来了. 이렇게. 쟤또 시작이야.
1: 他又来了.
0: 정말 못 참겠어.
1: 真受不了.
0: 쇼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쇼우. 정말 쩐 집어넣어서 쩐 쇼블려. 삼성이 마지막 글자니까 반삼성 쇼블려. 그리고 쩐 대신에 오늘 아까 배웠던 쩐더 집어넣어서
1: 真的受不了.
0: 전혀 문제없죠, 선생님.
1: 是的.
0: 못 참겠다. 쇼블려. 이거 참고로 화장실 못 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와 연관 검색어를 찍기 바랍니다. 정말 못 참겠어. 내가 한두 번인지 참는 것도 쩐 쇼블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럼 화장실 못 참는 건 뭐예요, 선생님? 삐에를 집어넣어서 삐에부주.
1: 憋不住了.
0: 네, 러 많이 씁니다. 상태 변화. 삐에부주 러. 검색해 보세요. 얼른. 삐에부주. BIEBUZHU입니다. 삐에부주. 예 특성상 러 많이 씁니다. 상태 변화. 삐에부주 러. 107페이지. 자오지에커. 예문들 살펴볼게요. 고수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세 글자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다루는데요. 이미 외웠는데요, 선생님? 아니죠. 예문 통해서 또 어떤 단어가 새롭게 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늘 핑계를 대. 아, 이 문장의 핵심은 늘 항상입니다.
1: 他总是找借口.
0: 선생님, 동사 자오 있는데 왜 실 또 있어요? 아하, 그게 아니라 여기선 总是 자체가 한 단어입니다.
1: 没错.
0: 네, 늘 항상. 总是 특성상 안 좋은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죠. 여러분, 지각하다가 중국어로?
1: 迟到.
0: 쟤는 늘 지각이야.
1: 他总是迟到.
0: 그렇죠. 남동생은 날마다 핑계를 댄다.
1: 弟弟天天找借口.
0: 이 페이지에서 당연히 找 借口는 당연히 외우시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자매품으로 디디, 天天, 总是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天天 부사같이 쓰입니다. 동사 앞에 쓰여서 실패하다.
1: 失败.
0: 실패한 후에.
1: 失败以后,
0: 밥 먹은 다음에,
1: 吃饭以后,
0: 퇴근한 다음에,
1: 下班以后,
0: 실패한 뒤에는 핑계 대지 마. 전체 문장 볼게요.
1: 失败以后,别找借口.
0: 그렇죠. 너희들 핑계 대지 마. 지금 하지 마라가 비에만 나왔는데, 비에 말고 무야오도 있습니다.
1: 你们不要找借口.
0: 좋습니다. 동사 앞에 부야어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하면 안돼 이런 말이에요. 부야어 예문 들어드릴까요? 먹으면 안 돼.
1: 不要吃.
0: 그렇죠. 누구?
1: 谁?
0: 좋아하다?
1: 喜欢.
0: 누가 좋아하니? 핑계대는 사람을. 이게 어순이에요. 갑니다.
1: 谁喜欢找借口的人呢?
0: 맨 뒤에 너 없어도 돼요. 하지만 캐주얼한 말투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 谁喜欢找借口的人呢?
0: 지금 이 문장은 정말 누군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런 말투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선생님,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려볼게요. 야, 핑계 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 이거 좀 감정 섞어서 중국어로 할수 있겠습니까?
1: 谁喜欢找借口的人呢？
0: 화가 많이 나셨네요. 저렇게 발음하시는 겁니다.
1: 对。
0: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국어로. 야, 누가 핑계 대는 사람 좋아하냐? 이런 말투인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한번더 앵콜 시작.
1: 谁喜欢找借口的人呢？
0: 여러분도 따라하셔야 할 텐데. 좋아요. 따라하신 분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지각하다 아까 언급을 해드렸어요. 공식적으로 암기하시죠. 지각하다.
1: 迟到.
0: 그는 지각했다.
1: 他迟到了.
0: 우리는 10분 지각했다죠. 중국은 10분이 뒤로 갑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의 양은 실량 보호예요. 보호라는 것들은 다 보충할 보자. 수로 뒤쪽에서 보충합니다. 갑니다.
1: 他迟到了10分钟.
0: 좋아요. 정말 미안해 나왔네요.
1: 非常抱歉.
0: 非常抱歉. 이 抱歉이 对不起. 不好意思보다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할때 정말 떠올리기 힘든 동사 是 기억하시고요. 갑니다.
1: 又是什么问题呀?
0: 又是什么问题呀?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시작.
1: 又是什么问题呀?
0: 선생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미안해, 不好意思 집어넣어서. 미안해, 나 늦었다, 내가 늦게 왔다. 시작. 不好意思,我来晚了. 맞아요. 그럼, 我来晚了만 배우면 좀 섭섭하니까. 나 일찍 왔어.
1: 我来早了.
0: 我来早了. 예, 晚의 반대말, 早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제 시간에 도착했어. 쉬운 거 부탁할까요? 도착하다를 중국어로.
1: 到.
0: 도착했다.
1: 到了.
0: 제 시간에.
1: 准时.
0: 아하, 准时. 제 시간에 도착했어. 한국어랑 어순 똑같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准时. 이건 목적어가 아닌 거죠. 부사로 쓰이는 거니까 동사 앞에 위치한 겁니다. 무조건 주술목 구문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목적어가 아닙니다. 나, 제때 도착했다. 갑니다.
1: 我准时到了.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한번더 시작.
1: 我准时到了.
0: 여러분, 지금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준시, 준시 아니에요. UN 사이에 으어 들어가야 돼요. 준, 준시, 준시. 쉽지 않습니다. UN 발음을 어려워하시면은요, 결혼하다를 떠올리세요. 결혼하다, 지혼 아니죠? 시작.
1: 지혼.
0: 혼, 혼. 그렇죠. 혼을 담아서 지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또 다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110페이지 다시로 쓰이는 짜이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지금 살펴볼 수가 없죠. 교재를 구매하시면 이런 뒤에 있는 표현들도 함께 우리가 섭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又是什么理由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Where are you
2: from? From Berlin.
1: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 파트 3의 날입니다. 우리 교재 155쪽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155쪽에 파트 3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그래픽도 만들어서 드렸죠. 이거 좀 시험과 비슷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도 좀 저거 어디 비스무리하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친근감 같은 게 또 있는 그런 경우도 계실 겁니다. 기왕이면 또 그래서 빨리 고득점 하시고 졸업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풀어야죠. 32에서 37번까지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I just updated the design proposal for the restaurant remodeling project on Oak Street. Have you had a chance to review it yet?
3: Yes, I have. But I'm worried we may not be giving the client exactly what he asked for. He wanted a lot of seating space, but the current plan only leaves room for a few tables near the front window.
2: The problem is that moving the support wall to create more room would be very expensive, and it goes beyond what he wanted to spend.
3: He might be open to increasing the budget a little. Let's go over it with him tomorrow.
1: Number 32. What does the woman say she just did? Number 33. Why is the man concerned? Number 34. What will the speakers most likely do tomorrow?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4: Haruka, I was halfway through making a batch of macarons when I realized we're completely out of almond flour.
3: Our bakery supply order won't arrive until Friday morning. I can go to the gourmet market for you right now so you can keep working on them. How much do you think you'll need?
4: Well, I want to make enough to sell at our booth at the weekend dessert fair, so I'm planning to double the recipe.
1: Number 35. Look at the graphic. Which step is the woman unable to complete? Number 36.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Number 37. Why does the woman say she is making macarons?
0: 잘 들어보셨나요? 32번부터 보시죠. 여성이 이제 막 뭘 했다고 말하냐? 그러면은 what she just did. 이게 이제 키워드죠. 이제 막 뭐 했나? 이게 이제 키워드고. 그리고 남자가 뭘 걱정하냐? 왜 걱정하냐? 이렇게 됐네요. Why man concerned.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렇게 해서 남자가 걱정하는 게 뭔지 왜 걱정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뭘 할 거냐 그랬죠. 그럼 do tomorrow. 이렇게 이제 여기서 tomorrow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tomorrow는 그대로 들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just 들어간 문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질문에도 나왔지만, 자, 시작 부분 잘 보세요. I just updated the design proposal. 이제 막 제가 디자인 제안을 업데이트 했어요. For the restaurant remodeling project. 이 레스토랑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위해서. On Oak Street에 있는 그 레스토랑 프로젝트죠. Have you had a chance to review it yet? 이거 검토할 시간 있었어요? 이랬는데, 우선 한 문제 풀어야죠. 32번 정답은 A번이죠. She revised the proposal. 이게요, update proposal. update가 revised로 paraphrasing해서 A번이 32번의 정답이 된 겁니다. 계속 보시죠. Yes, I have. 예, 그거 제가 검토할 시간이 있었죠. But I'm worried 하면 이게 걱정하는 거네요. But 뒤에 중요한 말 나온다. 근데 걱정이에요. We may not be giving the client exactly what he asked for. 그가 정확하게 요구했다.

0: 요청한 것을 이 고객에게 우리가 못 해드릴까 걱정입니다. 즉 이게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걸 우리가 못 해드릴까 걱정인데요. 고객 만족이 잘안 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문맥이죠. 그래서 33번 정답은 D번. The client's request may not be satisfied. 고객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D번. D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죠. Concerned, worried. 이게 이제 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죠. He wanted a lot of seating space. 그는 많은 좌석 공간을 원했죠. But the current plan, 근데 현재 계획은 only leaves room for a few tables. 그저 몇몇 테이블을 위한 공간을 남길 뿐이에요. Near the front window. 앞쪽 창가 근처에. 여러분, 이때 leaves room. 룸이 관사 없이 쓰일 때 space, 공간의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번역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성이 말합니다.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Moving the support wall, 그 지탱하는 벽을 옮기는 거, 그거 to create more room,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옮기는 것이 would be very expensive, 매우 가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And it goes beyond what he wanted to spend. 이게 그가 쓰고자 하는 비용 그 이상을 쓰게 만들 겁니다. 한도 초과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성이 말합니다. He might be open to increasing the budget a little. 그가 예산을 약간 더 늘리는데 열린 마음일 수 있어요. Let's go over it with him. 고객과 그것을 검토해 봅시다. Tomorrow, 내일.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게 한 문장으로 안 풀려요. 여러분, 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앞 문장을 봐야, 이거 저 고객 얘기구나. 이것도 저 남성말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글의 흐름을 다 이해하셔야, 고객과 내일 이야기하겠구나. 그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요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speak with the client. 이 힘이 바로 클라이언트예요. 34번 정답 B. 두세 문장 함께 잘 들어야 풀리는 문제가 나오고 물론 이제 투마로 뒤에 힌트가 결정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32에서 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I just updated the design proposal for the restaurant remodeling project on Oak Street. Have you had a chance to review it yet?
2: Yes, I have. But I'm worried we may not be giving the client exactly what he asked for. He wanted a lot of seating space, but the current plan only leaves room for a few tables near the front window.
1: The problem is that moving the support wall to create more room would be very expensive, and it goes beyond what he wanted to spend.
2: He might be open to increasing the budget a little. Let's go over it with him tomorrow.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에서 37 같이 보시죠. 35번 그래픽을 보십시오. 어떤 단계를 지금 이 여성이 완성할 수 없습니까? 그럼 which step the woman unable to complete? 이건 뭐 거의 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근데요, 제가 이제 관리를 해보니까, 개인 관리를 해보니까 똑똑한 친구가 이 부정어 낫을 못 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수예요. 여기서도 unable to complete, 이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어떤 단계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닌 것인지 사실인지 이런 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읽어야 돼요. 이 오독을 하지 마세요. 오독.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이 피곤하면 또 오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피곤한 거는 자기가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차라리 주무세요. 영어에 재미있는 표현 있잖아요. Sleep on it. 그냥 그거 두고 그냥 주무세요. 그러면 주무시고 나면 이제 피로도 풀리면서 이게 또 걱정 근심이 좀 알아서 또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36번 이 남성은 무엇을 하겠다고 제안하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man offer to do, 그러니까 남자가 뭘 하냐, 이제 남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파트 3에서는 그래서 주어를 잘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 다음에 37은 왜 이 여성이 이제 마카론을 만드냐, 그럼 why she's making macarons,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자, 그러면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분 하쿠라, I was halfway through making a batch of macarons. 하루카, 내가 지금 한창 마카론을 만드는 중인데요. When, 그때 I realized, 저는 알게 됐어요. We are completely out of almond flour. 지금 아몬드 플라워가 완전히 다 떨어졌다고. 이제 아몬드 반죽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진행을 못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그래픽에서 이 아몬드 플라워를 슈가와 함께 섞는다. 2단계에서 지금 멈춰 선 거예요. 그래서 2단계를 지금 이행할 수가 없어요. 왜? 아몬드 플라워가 없어요. 아몬드 반죽이 없어요. 35번 정답은 B. 두 번째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한 번에 바로 풀렸고, 그 다음, Our bakery supply order won't arrive until Friday morning. 우리 베이커리의 그 비품 주문이 금요일 아침이나 돼야 도착해요. I can go to the gourmet market for you right now. 제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미식가들을 위한 그 시장, Gourmet Market,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이랬는데 이게 특별한 음식점인 거죠. 여기에 이제 가겠다, 식품점에 가겠다, 아니, 마켓에 가겠다 이런 거예요. So you can keep working on them. 계속 당신이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How much do you think you will need?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뭘 해주겠다 그래요? 전문 식료품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셜티 푸드 마켓을 자기가 당신을 위해서 다녀오겠다. 그래서 visit the specialty food market. 이게 본문에 뭐였어요? Go to the gourmet market. 이렇게 되죠. 여기 gourmet 할 때도 T가 발음이 안 돼요. 이런 기초부터 잘해 주십시오. C가 36번에 정답이 됐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Well, 이 더듬거리는 말 well, 그 뒤에는 답의 단서를 주죠. I wanted to make enough to sell at our booth. 부스에서 제가 팔 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고 싶어요. At the weekend dessert fair, 주말 디저트 페어 때. 아, 그럼 이거 저 팔려고 만드는 거군요. 요걸 기억하세요. So I'm planning to double the recipe. 제가 그 요리법의 두 배의 양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사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37번의 정답은 뭐죠? A번, to sell them at a local event.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어요. 본문에는 뭐였어요? Sell at our booth at the weekend dessert fair인데요. 이 fair가 이제 박람회나 시장 얘기죠. 그걸 sell them at a local event.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해서 A번, 37번의 정답은 A번이죠.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Haruka, I was halfway through making a batch of macarons when I realized we're completely out of almond flour.
2: Our bakery supply order won't arrive until Friday morning. I can go to the gourmet market for you right now so you can keep working on them. How much do you think you'll need?
1: Well, I want to make enough to sell at our booth at the weekend dessert fair, so I'm planning to double the recip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백선 거기 본문에서 innovatively 여기부터 보시겠습니다. 혁신적으로 The product was innovatively designed. 이거는 이제 유명한 건데요. 비동사 PP 사이의 빈칸은 부사죠. 그래서 이제 혁신적으로 그 제품이 설계되었다. 이렇게 됐고요. Advertisement. 광고죠, 광고. I saw the advertisement online. 제가 그 광고를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이때 온라인은 부사인 거 아시죠? 이 온라인이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Attract. 이게 끌어들이다. 그래서 the campaign attracted new customers. 이 캠페인

새로운 고객을 끌어모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target audience 하면 이제 목표가 되는 고객층 이렇게 됩니다. The ad targets a young audience. 그래서 이 광고는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describe. 좋은 단어죠. 근데 the brochure describes our services. 그 안내 책자는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describe 나오니까 그 유명한 문제가 생각나네요. 설명된 대로, 이거 한번 영작해 보실래요? As described. 그 다음에 뭐 in 블라블라. 어디 어디에 설명된 대로. As라는 단어가 이게 참 특이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는 구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as described, blah, blah. 이럴 때그 as, 이거 집어넣는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아마 한80% 이상이 그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래 차트에 설명된 바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s indicated on the chart below. As indicated on the chart below. As나 indicated, 요걸 이제 시험의 답으로 하죠. 파트 5에서. 보도된 대로, as reported. 보여진 대로, as shown. 이런 게그 as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과거 분사가 나오는 거, 그 최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as described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seasonal 계절에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seasoned와 seasonal의 차이가 뭡니까? seasonal이 계절의 이런 뜻으로 답이었어요. 그래서 계절 메뉴 할때 seasonal 메뉴. 그런데 보기에 seasoned가 같이 나왔어요. seasoned는 뜻이 뭐예요? season에 ed를 붙인 단어. 경험 많은 또는 양념을 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seasonal이 정답일 때 seasoned가 오답으로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메뉴였어요. 이게 똑같은 그것만 딱 보여주는 짧은 예문이에요. The restaurant offers a seasonal menu. 이 레스토랑은 계절 메뉴를 제공합니다. 알았죠?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Detailed. 이게 분사 형용사죠. 이거는 또 Please send a detailed report 하면은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주십시오. 이때 detailed 그리고 transaction 거래라는 뜻이죠. The bank recorded every transaction 하면은 이 은행은 모든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Trans는 across의 뜻이에요. 건너가는 거. 액션이 행동이죠. 건너가는 행동이 거래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내가 돈을 주고 저쪽에서 물건을 받아요. 그래서 건네주는 행동, 트랜잭션이 그래서 거래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and happy Tuesday. So, 선생님,
1: 네.
0: Yesterday we took a look at your diary, talking about how you wanted to be productive at a cafe. You wanted to work on your book. Was it easy writing?
1: Easy writing, of course it was.
0: And then you had a very noisy table beside you.
1: Yes.
0: Yeah. And then so you thought about, you know, what is a cafe really for? Or who is it really for?
1: Dilemma이다.
0: Yeah.
1: Right? 하지만 그때 그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죠? All bark and no bite.
0: Mm-hmm.
1: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0: 네.
1: 안 되겠습니다.
0: 네.
1: 이것을 제가 네. 글로라도 표현을 해야 상상해서 내가 막 뭔가 말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해봐야겠다.
0: 네. 네,
1: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이얼로그로 만들어봤어요.
0: 오, 좋아요. 네.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dialogue. Dealing with noisy customers at a quiet cafe.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I'm sorry to bother you, but would you mind keeping it down a little?
3: Oh, I'm sorry. We didn't realize we were being that loud.
2: I know cafes are places where people talk, and I totally get that. But there are also people here working, reading, you know?
3: We'll keep it down.
2: I'm sorry if I made things awkward. By the way, what happened to Amy next?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자, 오늘의 도전 문장, 마유와 다른 손님이 있었잖아요. 한번 대화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저기 방해드려 죄송하지만 그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 주시겠어요?
4: 아, 죄송해요. 저희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1: 아니, 카페가 이야기하는 공간인 건 알아요. 완전 이해하고 말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일도 하고 책 읽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4: 네네네. 목소리 낮출게요.
1: 무서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해요. 그나저나 그러고 나서 에이미는 어떻게 된 거예요?
4: 아,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1: 아, 조인할게요. 옆에서 팟캐스트를 하듯이 난 듣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 와중에 그들의 수다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거기 아마 내용 중에 에이미가 있었나 보죠.
0: 아.
1: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봅니다.
0: That is hilarious.
1: Alright, 자,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말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조용해달라고 하는 거. 아무리
0: 네네.
1: 공손해도.
0: 네.
1: 자, 그래서 여기서 방해드려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이 부분. 자,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아주 공손하게 물어보고 싶으면 Would you mind ing? Would you mind ing?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나 기차에서 누구랑 네. 자리를 바꾸고 싶을 때
1: 오, okay.
0: 아니면 누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만 조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1: Right, right, right.
0: 이런 부탁을 하고 싶을 때
1: 네.
0: But you don't want to be rude, right?
1: Right, right?
0: So you would use this. Would you mind ing?
1: Mm-hmm.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do you mind를 해봤습니다.
0: 네.
1: 근데 do you도 좋아요. 근데 would you 하면 심지어 더 조심하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물론 뭐 can you, could you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옵션을 배워보는 거죠.
0: Mm-hmm.
1: So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다른 데서 먹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냄새가 유혹이 되는 거죠.
0: 오케이.
1: 그러니까 자극도 되는데 유혹도 되는 거예요.
0: 아, 오케이.
1: 자, 혹시 당신은 꺼리질까요?
0: Would you mind
1: 다른 데서 먹는 것을?
0: Eating somewhere else? Would you mind eating somewhere else? 아,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다이어트 중이셔서 요즘에 좀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이런 문장들을 만들고 계시네요.
1: 여기 반영이 되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혹시 제 가방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자, 당신은 꺼리실까요?
0: Would you mind
1: 제 가방을 잠깐 봐주는 걸?
0: Watching my bag for a second? Would you mind watching my bag for a second?
1: 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잠깐 봐주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갔다 올 동안 뭐 줄에 서 있는데 가방을 두고 가야 된다.
0: 네네.
1: 이럴 때 watch something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0: 맞아요.
1: 자, 세 번째는요. 저기 그 볼륨 좀 약간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느낌. 자, 당신은 꺼리실까요?
0: Would you mind
1: 그 볼륨을 약간 줄이는 것을
0: turning down the volume.

0: a little? Would you mind turning down the volume a little? 네, 특히나 모르는 사람한테 뭐를 요청하고 싶을 때
1: 네.
0: 이런 식으로 되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1: 결국
0: 같아요.
1: 진짜 이런 표현 그리고 delivery 이두 개만 돼도 크게 기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인 거죠. Alright, 자 이렇게 핵심 표현 would you mind ing 해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겠습니다. 자, 방해하다 혹은 뭐 신경 쓰이게 하다.
0: Bother. Bother.
1: 네, 우리 bother이라고 하는 거가 예의 있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Am I bothering you? 뭐 한다든가 I'm sorry to bother you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렇죠?
0: 네.
1: 네. 자 다음은요. 뭔가를 인지하다, 알고 있다.
0: Realize. Realize.
1: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죄송해요. 뭐 몰랐어요. 이렇게 할 때 물론 I didn't know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oh, I didn't realize 하는 거 의미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격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Right. 오케이. 자 다음은요. 완전히. 완전히.
0: Totally. Totally.
1: Totally. 이거 비슷한 거 여러분 예전에도 했었죠? Completely. Totally. 이것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이거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0: 네.
1: 자, 다음은요. 이해하다.
0: 네, 오늘은 get 사용할 거예요. 물론 understand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 원어민들이 get. I get it. I totally get it. Or I don't get it.
1: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I get that. 그러면은 아 그건 이해해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러면서 뭔가 이어갈 수도 있겠네요.
0: Yes.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어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0: Awkward. Awkward.
1: 네, 스펠링 정말 어색해서 저도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0: 네.
1: So, 어떻게 할까요?
0: AWKWARD입니다. Awkward.
1: Awkward. 자, 마지막으로요. 그나저나 라고 얘기를 할 때.
0: By the way. By the way, when you think of something that you want to ask, right? Or you want to change the subject,
1: right.
0: This is a great way to transition.
1: 아, 뭔가 주제를 바꾸거나 좀 refresh 할 때 정말 쓰기 좋겠죠. BTW라고 줄일 수도 있지만 채팅 같은 데서.
0: 네네.
1: 근데 BTW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렇죠?
0: 어, 맞아요. 네, 말할 때는 그냥 by the way.
1: By the way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뭐해서 죄송해요. 뭐뭐해서 죄송해요.
0: I'm sorry to 동사 원형. I'm sorry to do something.
1: 네, 여러분들 여기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방금 한 행동이나 그러니까 한 지 얼마 안 된 거 그죠? 방금 한 거나 아니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이걸 쓰시면 돼요.
0: 네.
1: 근데 이게 한참 전에 행동에 대해서 뒤늦은 사과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to 동사원형보다는 to have PP 형태로 이어가주면 더 좋습니다.
0: 아, 좋아요. 아이.
1: 자, 한번 해볼게요. 저기 널 또 방해해서 혹은 뭐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자, 난 미안해.
0: I'm sorry.
1: 널 또 방해해서.
0: To bother you again.
2: I'm sorry to bother you again. But can you tie my shoelaces?
1: Oh my.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자, 두 번째입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누군가 당신을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secretary가 얘기를 한다던가. 전 죄송해요.
0: I'm sorry.
1: 끼어들어서.
0: To interrupt.
1: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보려고 여기에 있어요.
0: But someone is here to see you. I'm sorry to interrupt, but someone is here to see you.
1: 네.
0: I believe her name is Seriana.
1: Oh my. 그 세리아나라는 친구는 어딜 가지 않아요? 네.
0: Yes.
1: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다 혹은 조용히 하다.
0: Keep it down. Keep it down.
1: 네. 이건 사실 keep이 들어갔기 때문에 딱 낮추는 순간적인 동작보다는 계속 좀 조용히 유지한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겠네요.
0: 네, 맞아요.
1: Right.
0: 이 조용히 해라라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be quiet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조용하라고 할 때는 be quiet은 조금 무례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So keep it down.
1: Keep it down.
0: Can you keep it down?
1: 조금 아래로만. 그러니까 완전히 조용하라는 건 아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1: 이런 느낌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0: 라고 하면
1: I'm sorry if 평소문. I'm sorry if 평소문.
0: 네.
1: 선생님, I'm sorry to 동사 원형 했었을 때는
0: 네.
1: 뭔가 방금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할때 쓴다고 했잖아요. I'm sorry if는 언제 쓰나요?
0: 자, if라고 하는 거가 뭐뭐이라면이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뭐뭐 한다면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확실히 잘못했다. 라기보다는 혹시 상대방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혹시 그렇게 느꼈다면 좀 미안하다라고 배려하는 느낌이 들어가죠.
1: 이거
0: 그렇죠?
1: 많이 쓰잖아요.
0: Yeah.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당신을 좀 불편하게 느끼게 했으면요. 정말 죄송해요. 전 죄송해요.
1: I'm sorry
0: 제가 당신을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었다면.
1: if I made you feel uncomfortable. I'm sorry if I made you feel uncomfortable.
0: 네. 이거는 진짜 실제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기보단 조금 만약에 그랬다면.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남긴 코멘트가 너한테 상처를 줬으면 미안해. 자, 난 미안해.
1: I'm sorry.
0: 내 코멘트들이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1: If my comments hurt you, I'm sorry if my comments hurt you.
0: 네.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55. Get your pens, pencils, and erasers ready. Let's start writing.
0: 오랜만에 듣네요. 네.
1: 네.
0: 자, 오늘의 어순영제 가보겠습니다. 방해드려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자, 전 죄송해요.
1: I'm sorry
0: 당신을 방해해서.
1: to bother you.
0: 하지만 당신은 꺼리실까요?
1: But would you mind
0: 그걸 아래로 유지하는 걸 약간.
1: keeping it down a little?
0: 음흠.
1: I'm sorry to bother you, but would you mind keeping it down a little?
0: 네.
1: 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되게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뭔가 방해했다라는 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들어가고,
1: 네.
0: 심지어 우주 이러면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1: 이거보다 뭐, excuse me, but can you be quiet?
0: 그거는
1: 이거보다.
0: excuse me를 해도,
1: 네.
0: 거기에 excuse me는 그냥, hey, look, 수준이 돼버리게 되죠.
1: 네.
0: 자, 두 번째 손님이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자, 오, 전 죄송해요.
1: Oh, I'm sorry.
0: 저희는 깨달지 않았어요.
1: We didn't realize.
0: 저희가 그렇게 시끄럽고 있었다는 걸.
1: We were being that loud. Oh, I'm sorry. We didn't realize we were being that loud.
0: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참 감사한 거죠, 그렇죠?
1: 근데 이거 실제 이야기는
0: 이
1: 아니잖아요.
0: 전체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그날 집에 가셔서
0: 붕붕붕붕붕붕
1: 혼자서
0: 이런 거죠.
1: 상상하시면서.
0: I should have said that. 막 이러면서 자, 그랬더니 마유가 카페가 이야기하는 공간인 건 알아요. 완전 이해하고 말고요. 자, 전 카페들이 장소들이라는 걸 알아요.
1: I know cafes are places
0: 사람들이 얘기하는.
1: where people talk.
0: 그리고 전 완전히 그걸 이해해요.
1: And I totally get that. I know cafes are places where people talk. And I totally get that.
0: 네.
1: 선생님, 너무 세련되게.
0: 그럼요. 상상에서는 침착하거든요. 네.
1: 네네.
0: 그래서 여기서 get 한다는 거 하나 충분히 이해한다. 당신이랑 공감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줬고요. 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도 하고 책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면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이때 손님이 아, 목소리 낮출게요. 이렇게 합니다.
1: 말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0: 그렇죠. 아, 알겠다, 알겠다.
1: 네네.
0: 자, 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있어요,
1: But
0: 여기에.
1: there are also people here
0: 이라는, 읽는, 당신은 아시죠?
1: working, reading, you know. But
0: 손님이, 저희는 그걸 아래로 유지할게요.
1: we'll keep it down. But there are also people here working, reading, you know. Yeah, we'll keep it down.
0: 네, 여기서 이미 소심해집니다.
1: 네네.
0: 자, 그러면서 마유가, 아,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해요. 그나저나, 그러고 나서 에이미는 어떻게 된 거죠? 자, 전 죄송해요.
1: I'm sorry
0: 제가 이것저것들을 어색하게 만들었다면.
1: if I made things awkward.
0: 그나저나,
1: By the way,
0: 뭐가 에이미에게 벌어졌나요, 다음에?
1: what happened to Amy next? I'm sorry if I made things awkward. By the way, what happened to Amy
0: 네.
1: next?
0: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한테 좀 이게 약간 굉장히 센스티브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나서 네. 뭔가 화제를 바꿔서 위트로 마무리하면 누구나 좀 화를 안 내지 않을까. 근데 그게 미리 준비된 게 아니니까 쉽지 않겠네요.
1: Okay.
0: Alright, so 여기서 awkward 하게 했다면 나는 일부러 그렇게 어색하려고 한 건

0: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라고 하려고 I'm sorry if라는 패턴을 적용을 했죠.
1: 네.
0: Right.
1: 그리고 주제 바꾸고 싶을 때는 by the way. By the way, what happened to Amy next?
0: 네.
1: By the way, how's Tom?
0: 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뭐 이런 분위기 비슷한 거에서도 Oh, by the way, where did you get those shoes? They're so cute. 이러면서 뭔가 바꿀 수 있겠죠.
1: No,
0: Alright.
1: that kind of makes things even more awkward.
0: 알겠습니다.
1: Yes.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last time.
2: I'm sorry to bother you, but would you mind keeping it down a little?
3: Oh, I'm sorry. We didn't realize we were being that loud.
2: I know cafes are places where people talk, and I totally get that. But there are also people here working, reading, you know?
3: We'll keep it down.
2: I'm sorry if I made things awkward. By the way, what happened to Amy next?
0: 방해하다, 신경 쓰이게 하다,
1: Bother.
0: 인지하다, 알고 있다,
1: Realize.
0: 어색한.
1: Awkward.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ing 해주시겠어요?
1: Would you mind
0: 주요
1: ing?
0: 표현으로 가서요. 목소리를 낮추다, 조용히 하다.
1: Keep it down.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휴대폰이 너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휴대폰 좀 꺼주시겠어요? 근데 최대한 공손하게
1: 아하.
0: 휴대폰 좀 꺼주시겠어요?
1: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Would you mind ing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이지 라이딩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이지 라이딩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1: And 선생님, can you
0: 네.
1: believe it? We are almost nearing October.
0: 와, 이제 진짜 그 가을의 기운, 그리고 벌써 겨울의 기운까지도 미리 오는 느낌이 들어가요.
1: 벌써요?
0: 요즘에 좀 빨리 오거든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요럴 때는 사실 커피 한잔 하면서 영어
1: 네.
0: 공부해 보는 건 너무 좋습니다.
1: Yes, so don't
0: 네.
1: forget to pick up the October issue of Easy Writing so you can continue studying with us till the end of 2026.
0: Alright. 자,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티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Welcome back to Kwee 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쭉 돌아가면서 기사들을 하나씩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폭스바겐 이야기입니다.
0: Yeah, it's been huge.

0: Huge news in the European region because Volkswagen is not just Volkswagen. Like we know it as VW, maybe in Korea, but they own a whole host of other brands, things like Audi, even the Italian Lamborghini, and other companies within Europe. So anything that happens there is big news.
1: 전 세계 자동차 대수 판매로는 2위고 매출은 1위예요, 여기가. 예, 도요타보다 오히려 매출은 높습니다. 지금 피터쌤 얘기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폭스바겐 브랜드 말고도 아우디도 여기 거고, 람보르기니도 여기 거고, 벤틀리도 여기 거잖아요.
0: 그쵸.
1: 그다음에 포르쉐도 여기 거고. 다네요. 우리 체인에 나왔었던 기업들 다 있네.
0: Most European brands, yeah. And so, because they're doing a big restructuring, there's been huge news from like workers being very disgruntled and angry.
1: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기업이 지금 흑자를 내고 수익은 나쁘지 않은데 향후에 이제 다가올 뭐 중국 BYD 그런 회사들의 어떤 그뭐 계속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공장을 좀 줄이고 인력 감축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하고 있어요, 어쨌든.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뭐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0: 네. The big thing is there's a historic law in Germany because VW is so big there, which stops closures happening without the workers agreeing to it. Yeah, it's interesting.
1: 그래서 이제 공장 폐쇄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지금 피터쌤이 설명해 주신 게이 독일의 그 노조가 엄청 강하고요,
0: 네.
1: 일단. 그 다음에 지방 정부가 공장 폐쇄를 저지할 수 있는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희한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공장 못 닫습니다. 그럼 못 닫나 봐요.
0: 그렇죠.
1: 기업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도 좀 신기한데. 오늘 그런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만나볼 겁니다.
0: Yeah, really big news in the European markets. Let's turn to page 152 in our September book for part one.
2: Tensions rise at Volkswagen as board debates major restructuring. Prominent German automaker Volkswagen is currently preparing for a highly contentious supervisory board meeting. Management plans to put forward a dramatic overhaul that includes shutting down multiple domestic factories and executing significant workforce reductions. However, these drastic proposals have faced intense backlash from powerful labor unions and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1: 자,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은 지금 dramatic overhaul, 아주 파격적인 구조조정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intense backlash, 그 반발이 지금 거세다는 얘기예요. 이두 단어로 요약이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0: Prominent German automaker Volkswagen is currently preparing for a highly contentious supervisory board meeting.
1: Highly contentious?
0: Yeah, contentious means involving or likely to have arguments, debates, disagreement.
1: 뜨거운 논쟁을 유발하는 의미겠네요. Contentious 자체가 논쟁을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0: 그쵸.
1: 논란의 여지가 있는. Supervisory board meeting.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이사회 미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supervisory란 건그 감독 이사회 미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올것 같고요.
0: 네.
1: 네. 이런 미팅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볼츠바겐이라는 회사가요.
0: Yeah, so this meeting is kind of monitoring the usual board, the executive management, right? To
1: 그렇죠.
0: check they're doing everything okay. Prominent German automaker Volkswagen is currently preparing for a highly contentious supervisory board meeting. Management plans to put forward a dramatic overhaul that includes shutting down multiple domestic factories and executing significant workforce reductions.
1: 그렇죠. 자, 두 가지인데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안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조정안을 경영진에서 이제 제시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사가 두개 나옵니다. Forward라는 구동사가 먼저 나오네요.
0: Yeah, which means to propose something, suggest it.
1: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게 put forward.
0: 그렇죠.
1: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A dramatic overhaul. 이건 이제 구조조정, restructuring을 얘기하는 단어고. That includes
0: shutting down multiple domestic factories, right? So to shut down means to close permanently in this case.
1: 그렇죠. 오늘 두 번째 구동사죠.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동사가 하나 뭐 있어요? 고른다면 이거 것 같아요. 네. 공장 폐쇄할 때 쓰는 shutdown. 오늘의 규칙형 구동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So shutting down multiple domestic factories. 독일 내에 있는 다수의 공장 시설을 폐쇄하고 또 하나는요.
0: And executing significant

0: Workforce reductions, basically sacking people, right?
1: 그렇죠. 대규모 인력 감축을 이제 단행하는 그와 같은 구조 조정안입니다. Okay?
0: One more time. Management plans to put forward a dramatic overhaul that includes shutting down multiple domestic factories and executing significant workforce reductions. However, these drastic proposals have faced intense backlash from powerful labor unions and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1: 그래서 기업에서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반발의 직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Powerful labor unions, 이제 강력한 노조.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0: 그렇죠. 네,
1: 왜냐하면 네. 노조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서 사측과 뭔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and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지방 정부 인사들에서도 이제 강력한 반발의 직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0: Yeah, that's a big thing in Europe, right? Keeping the factories for the community and things like this. So that's why this is described as a drastic proposal. Something that's drastic is like radical. Severe might not seem that to other countries.
1: 그렇죠. 약간 극단적인 쪽에 가까운데 mm-hmm. 구조조정안을 이제 묘사하는 단어로 굳이 좀 찾아보자면 고강도라고 할까요?
0: 네.
1: 고강도 이 구조조정안이 노조와 지방정부 인사들에게 강한 거센 반발의 직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0: However, these drastic proposals have faced intense backlash from powerful labor unions and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Here's part two.
2: Implementing these sweeping adjustments will likely prove exceptionally difficult due to the automotive group's uniquely complex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Under a decades-old law unique to the region, the state government holds enough voting power to block any factory closures on its own. The German government, too, has made clear it will fight to keep factories open and protect jobs at home.
1: 주정부가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독특한 구조예요.
0: 네.
1: 그것을 오늘 잘 이해해야 됩니다. Okay?
0: Implementing these sweeping adjustments will likely prove exceptionally difficult due to the automotive group's uniquely complex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1: 중요한 단어 다 나오네요.
0: Mm-hmm.
1: 일단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는 기업의 지배 구조. 이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0: Yeah, exactly. That's the rules that have the corporation under, right? And every country's got different ones. Germany is very much focused on workers and also in football clubs, supporter rights.
1: 그러니까 뭔가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중시하고 보호하는 mm-hmm. 아까 심지어 아까 뭐 축구 팬들?
0: 네.
1: 팬들의 어떤 권리. 그런
0: 그렇죠.
1: 것들도 상당히 좀 중시하는 이런 어떤 문화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독특하게 상당히 좀 복잡한 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기업 구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대적인 구조 조정안을 이제 단행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난관이 예상이 된다. 그래요.
0: Yeah. And the adjustments are sweeping. Here sweeping means really broad, right?
1: 그렇죠. 상당히 광범위하고 mm-hmm. 대대적일 때 sweep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weeping이 주로 change 같은 거 앞에 많이 와요.
0: 맞아요.
1: Sweeping changes 여기도 adjustments 이게 이제 조정안을 말하는 거니까. 자, 이와 같은 것을 implement하는 것이 will likely prove exceptionally difficult. 엄청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0: Yeah, exceptional can mean very good, very positive, but exceptionally as an adverb means, you know, it's unusually high, and so it's going to be unusually difficult,
1: 그렇죠.
0: perhaps.
1: 우리말에 약간 극도로까지 번역도 가능한 단어입니다.
0: Mm-hmm.
1: 극도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Okay?
0: Implementing these sweeping adjustments will likely prove exceptionally difficult due to the automotive group's uniquely complex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Under a decades-old law unique to the region, the state government holds enough voting power to block any factory closures on its own.
1: Under a decades-old law, 어떤 법에 입각해서라고 할 때 under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0: 그렇죠. 네.
1: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었던 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법이래요.
0: 네.
1: 독일 전체도 아니고
0: unique to the region.
1: 이 지역 해당 지역에만 해당되는 수십 년 된 그런 법 하에서 the state government 이 지역의 주정부가 holds enough voting power 의결권이 충분히 있대요 to block any factory closures on its own 단독으로 이렇게 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다 합니다.
0: Yeah, it doesn't need any other votes from any other stakeholders or shareholders.
1: 그러니까 뭐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다 찬성하는데 지방 정부가 반대, 그럼 안 되는 거네요.
0: That's it. Yeah.

0: Yeah, so maybe foreign investors will be very confused, right? Under a decades-old law unique to the region, the state government holds enough voting power to block any factory closures on its own.
1: 특히 공장 폐쇄 쪽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뭐 네.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다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
0: no,
1: 당연히.
0: No, just because so many people in the community will lose their jobs, right? The German government, too, has made clear it will fight to keep factories open and protect jobs at home.
1: German government는 이건 연방정부죠.
0: 그렇죠. 네.
1: 독일의 이제 연방정부 또한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Has made clear,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입장을 보였다. It will fight to keep factories open. 자국 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라고 했고요.
0: Yeah, and protect jobs at home. So it says at home here because Volkswagen obviously is a global network. So it doesn't really care about the jobs not in Germany.
1: 글로벌 기업이죠. 네. 그렇지만 독일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at home은 여기 이제 독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0: 그렇죠.
1: 여기 이제 연방 정부도 독일 내 국내 일자리를 이제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0: Okay, one last time. The German government too has made clear it will fight to keep factories open and protect jobs at home. Here's part three.
2: Industry experts emphasize that these radical measures are intended to counter intensifying competition from aggressive overseas rivals. While the company remains profitable today, executives are actively attempting to prevent projected future financial losses. Ultimately, the upcoming meeting is expected to kick off months of tense negotiations between management, unions, and the government.
1: 자, 이런 구조 조정이 지금 회사가 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앞을 대비해서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0: Industry experts emphasize that these radical measures are intended to counter intensifying competition from aggressive overseas rivals.
1: 그렇죠. 자, 업계 전문가들은 이 파격적인 구조 조정안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 Or intended to 그랬으니까요. Radical measures는 radical 자체도 급진적인이라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공장 몇 개를 폐쇄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미리 한다.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 좀 파격적 혹은 좀 급진적 조치라고 보는 거예요.
0: 그렇죠.
1: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
0: They're intended to counter intensifying competition from aggressive overseas rivals. Remember, counter, to push back against this. And it's talking mainly about Chinese automakers, I guess.
1: 그렇죠. 자,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어떤 공세에 맞대응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ounter 자체가 우선 동사죠. Counter attack 하면 역공을 펼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네.
1: Counter 자체가 맞대응한다는 얘기고 intensifying competition은 점점 더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을 말합니다.
0: Industry experts emphasize that these radical measures are intended to counter intensifying competition from aggressive overseas rivals. While the company remains profitable today, executives are actively attempting to prevent projected future financial losses.
1: 지금 현재 폭스바겐은 the company remains profitable today라고 그랬어요.
0: Yeah, it's making money.
1: 뭐 회사가 적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0: Mm-hmm.
1: 흑자를 내는 수익성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executives
0: are actively attempting to prevent projected future financial losses. So ones that they can anticipate, predict.
1: 앞으로 예상되는 뭔가 재무적 손실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영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0: Yeah, they're doing this actively, right? Rather than passively waiting for it.
1: 그렇죠. 능동적으로 먼저 대처한다. 이 얘기입니다. So prevent projected future financial losses. 재무 손실이죠, 여기서. 향후 예상되는 재무 손실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영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Okay.
0: Ultimately, the upcoming meeting is expected to kick off months of tense negotiations between management, unions, and the government.
1: 그래서 이 아까 supervisory board meeting이 여기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0: 네.
1: 여기 다 들어와서 이제 협의를 시작할 텐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련의 이사의 미팅들이 is expected to kick off months of tense negotiations. 아주 치열한 협상이 수개월 동안 시작 될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이다. Kick off 축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0: Yeah, to begin something, right? So this is just the beginning. It's not going to be the end at all, right?
1: 이제 본격 시동을 건다는 얘기죠. 이런 일련의 치열한 협상들이 자 회사 경영진, 매니지먼트, 노조, 유니언.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I'm Jennifer Clyde.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석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오랜 시간 이제 연주해 왔다 이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1: 네. 네,
3: 최근에도 그 첼로를 연습해서 공연까지 했던
1: That's right.
3: 멋진
1: yes.
3: 사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어떤 악기인가요?

0: It's the ukulele.
1: 유클렐리.
0: 네,
1: 영어
0: 발음이 좀
1: 발음이.
0: 다르죠.
1: 우리는 우쿨렐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0: 아하.
1: 유클렐리.
0: 맞아요.
1: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우쿨렐레라고 발음하는 것 같은데. 영어 발음 한 번만 다시 주세요.
0: 유클렐리.
1: 유클렐리. 오케이.
0: 맞아요.
1: 오늘 주인공께서는 악기 연주가 좀 너무 먼 일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악기 하나는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계속 있다가, 문화센터에 이 우쿨렐레 강좌가 있는 걸 보고 바로 등록하셨대요. 이 시작하는 이 용기,
0: 네.
1: 결단, 이게 중요한 것
0: That's the
1: 같아요.
0: hardest
1: You
0: part.
1: have to start,
0: And then
1: right?
0: the rest is easy, right?
1: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께서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이 좋아하는 곡도 칠수 있게 돼서
0: 네.
1: 너무나 좋아하게 됐대요, 이 악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완전 매니아가 됐다고
0: 네,
1: 합니다.
0: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셨죠.
1: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대요.
0: 네.
1: 그래서 예전만큼의 불꽃 열정은 조금은 식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꾸준하게 악보 이렇게 사가면서 연습을 해가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새싹 사연이고요.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음악 치인가 봐.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1: 재밌는 별명이네요.
0: 네.
1: 네.
0: Okay, then let's begin by listening.
2: Anyone can learn the ukulele. When I was a child, I took piano lessons for just 3 months before I quit. After that, playing an instrument always felt out of reach. But one day, after I turned 30, I decided I wanted to learn at least one instrument before it was too late. I found a ukulele class at a nearby community center and signed up right away. The ukulele is similar to the guitar, but it's much smaller and has only 4 strings. It's a great instrument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to learn. After just 3 months of lessons, I was able to play and sing Pinocchio, a song I loved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ong, I had become a real enthusiast, practicing at home whenever I could. The passion that once burned so brightly has faded quite a bit over the past 10 years. Even so, I still look up sheet music for songs I like and keep practicing. I hope that one day I'll finally be able to play the classical piece canon well enough to be satisfied with myself.
1: 어릴 때 3개월 정도 피아노를 짧게 배우고 나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악기 연주는요, 평생 너무나 먼 일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0: When I was a child, I took piano lessons for just 3 months before I quit.
1: 그렇죠. I took piano lessons for just 3 months. 여기까지 써도 문장은 되죠. 한 3개월 정도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뒀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before I quit. 그렇죠? 그래서 그만둘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레슨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After that.
0: After that, playing an instrument always felt out of reach. So, playing an instrument, 악기 연주하는 것이 always felt out of reach.
1: 참 좋은 표현이죠?
0: Yeah.
1: Reach란 게 손이 닿는 그 영역을 말하는데, 그거보다 벗어났단 얘기는 뭔가 좀 엄두가 안 나고,
0: Yeah.
1: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 먼 일처럼 느껴지고.
0: 좀 멀게 느껴졌다?
1: 그렇죠.
0: Right. 이건 내게 나하고는 좀 아닌가 봐. It's not something that I could do.
1: 그래서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Feel out of reach. 자, 이 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워서 이 표현 우리 거 만들게요. Playing an instrument.
0: Playing an instrument always felt out of reach.
1: 악기 연주는 항상 먼 일처럼 느껴졌다. One more time.
0: Playing an instrument always felt out of reach.
1: 그대로 외워서 썼으면 합니다. 자, 그러다가 서른이 넘은 어느 날, 더 늦기 전에 악기 하나쯤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But one day after I turned 30, I decided I wanted to learn at least one instrument before it was too late.
1: 더 늦기 전에?
0: before it was too late.
1: 그렇죠.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Before it was too late. 더 늦기 전에 악기 하나쯤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I decided I wanted to learn at least one instrument before it was too late. 좋습니다. 자, 가까운 문화센터에 그래서 우쿨렐레 강좌가 있길래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0: I found a ukulele class at a nearby community center and signed up right away. So I found a ukulele class at a nearby community center. 그리고 바로 right away signed up. Signed up right away. 바로 등록을 했다.
1: 그렇죠. 등록 신청 구동사 signed up right away. Ukulele, U가 밤음이기 때문에 앞에 언이 아니라 어예요. 네, 철자는 유지만. 그래서 I found a ukulele class at a nearby community center and signed up right away. 이 우쿨렐레는 기타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훨씬 작고 줄도 네 줄 뿐입니다.
0: The ukulele is similar to the guitar, but it's much smaller and has only four strings. Mm-hmm.
1: Is similar to the guitar. 이렇게, 그렇죠? 뭐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죠? But it's much smaller and has only four strings. 줄이 네 줄 뿐이다. 자,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도 배우기 참 좋은 악기입니다.
0: It's a great instrument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to learn.
1: 저의 경우는요, 배운 지 3개월 만에 어릴 때 좋아했었던 노래인 피노키오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After just 3 months of lessons, I was able to play and sing Pinocchio, a song I loved back when I was a child.
1: Okay.
0: After just 3 months of lessons, mm-hmm. just가 들어갔으니까 짧은 기간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3개월 만에 I was able to play and sing Pinocchio. 피노키오를 연주하고 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란 말이죠. A song I loved back when I was a child.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로 좋아했던 노래다.
1: 맞아요. back을 붙이는 이유는 옛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back에 힘주고 back when I was a child 하면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내가 참 좋아했었던 이 곡을 직접 이제 내가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 불과 3개월 만에. 오케이. 자, 머지않아서 나는 집에서 틈만 나면 연습하는 완전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매니아란 단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0: Before long, I had become a real enthusiast, practicing at home whenever I could.
1: 오케이. enthusiast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이 단어가 그 우리말에 뭘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열성 팬, 무슨 무슨 광 많이 하잖아요.
0: Mm-hmm.
1: 그런 거 혹은 뭐 매니아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조금 더 점잖은 단어는 애호가라는 뜻인데 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잘 쓰시면 이 매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쓰시면 돼요. 매니아라는 말 자체를 잘 영어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이 단어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enthusiast 발음이요.
0: enthusiast.
1: enthusiast.
0: enthusiast.
1: 나는 완전히 뭐에 빠졌다. 그럴 때 쓰세요. I had become a real enthusiast. 완전히 이 악기에 빠져서 practicing at home. 틈날 때마다 whenever I could. 이 문장 다시 한 번요.
0: I had become a real enthusiast. practicing at home whenever I could.
1: 자, 한때 불꽃처럼 빛나던 그 열정은 10년이 이제 지난 지금은 많이 좀 사그라들기는 했습니다.
0: The passion that once burned so brightly has faded quite a bit over the past 10 years.
1: Okay.
0: The passion that once burned so brightly. Passion, burn, 함께 가는 단어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자, 언제예요? 자, 지난 10년 동안 점점 faded quite a bit. 점점 약간 사그러들었다? 라는 말 맞아요. Fade 하면 뭔가 흐릿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때 불꽃처럼 막 빛나던 그 열정이 10년이 흐른 지금은 많이 좀 흐릿해졌다? 사그러졌다.
1: 그렇죠. Yeah. 사그라들었다.
0: Mm-hmm.
1: 우리 그 불타는 열정 우리도 하잖아요.
0: Yeah, yeah, yeah.
1: 그래서 영어에서 burning passion이라고 말해요. He has a burning passion for that instrument 하면 야, 걔는 그거에 대한 열정은 정말 불타오르지. 그럴 때 쓰니까. 그래서 여기 burn 동사랑 passion하고 이제 호응 관계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the passion that once burned 한때 불타던 열정은 지금은 has faded quite a bit. 다소 좀 사그라들었지만 자,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 악보를 찾아서 꾸준히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0: Even so, I still look up sheet music.

0: music for songs I like and keep practicing.
1: 악보가 영어로 뭐라고요?
0: Sheet music.
1: Sheet music.
0: Yeah.
1: 종이에 쓰여져 있는 음악이란 뜻으로. Look up 이란 건 구동사로 찾아본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잘 표시해 두시고. I still look up sheet music. 악보를 여기저기 찾아본다. For songs I like and keep practicing. 자, 언젠가 클래식 곡인 캐논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연주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0: I hope that one day I'll finally be able to play the classical piece canon well enough to be satisfied with myself.
1: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때 문장 시작하는 방법이요.
0: I hope that one day.
1: 거기까지 동그라미. 이 다섯 단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언젠간, I hope that one day 다음에
0: I'll finally be able to do something.
1: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classical piece, piece가 곡을 의미하는 단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식 곡인 캐논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Well enough to be satisfied with myself.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nyone can learn the ukulele. When I was a child, I took piano lessons for just 3 months before I quit. After that, playing an instrument always felt out of reach. But one day, after I turned 30, I decided I wanted to learn at least one instrument before it was too late. I found a ukulele class at a nearby community center and signed up right away. The ukulele is similar to the guitar, but it's much smaller and has only 4 strings. It's a great instrument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to learn. After just 3 months of lessons, I was able to play and sing Pinocchio, a song I loved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ong, I had become a real enthusiast, practicing at home whenever I could. The passion that once burned so brightly has faded quite a bit over the past 10 years. Even so, I still look up sheet music for songs I like and keep practicing. I hope that one day I'll finally be able to play the classical piece canon well enough to be satisfied with myself.
1: 자,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에 패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강조했었던 좀 멀게 느껴지다, 좀 엄두가 안 나다. What do you say?
0: Feel out of reach.
1: 그렇죠.
0: Playing an instrument always felt out of reach.
1: 악기 연주는 항상 나한테 좀 너무 범접하기 힘든 그런 것처럼 느껴졌었다. One more time.
0: Playing an instrument always felt out of reach.
1: 그 일이 처음에는 나한테 좀 버겁게 느껴졌다.
0: The task felt out of reach at first.
1: Felt out of reach. 이렇게 잘 입에 붙여보세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낸다.
0: It's so expensive that it feels out of reach for most people.
1: 그렇죠. 왠지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오,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 자, feel out of reach 이거 잘 챙겨주세요. 별표 쳐놓고 활용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건 어렵지 않죠?
0: Before it is too late. I wanted to learn at least one instrument before it was too late.
1: 어이구, 시간 봐라. 야, 너무 늦기 전에 음식 좀 시키자.
0: Let's order some food before it is too late.
1: 응?
0: One more time. Let's order some food before it is too late.
1: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입지형 단어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단어예요. 이 enthusiast라는 단어, 애호가, 즉 매니아나 열성팬을 말할 때 꼭 써보세요. Become a real enthusiast.
0: Before long, I had become a real enthusiast.
1: 단순한 취미로 시작은 했는데요. 이제 진짜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0: It started as a hobby, but I have become a real enthusiast.
1: 한 번만 더요.
0: It started as a hobby, but I have become a real enthusiast.
1: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완전히 열성팬이 되었지요.
0: I enjoyed it so much that I became a real enthusiast.
1: 그런 상황에 잘 써보시길 바래요.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0: Mom, how long are you going to keep practicing canon?
1: I know. I've been working on it for over a year, but I'm still not good enough.
0: How much have you actually practiced it?
1: Looking at my notes, I think I've played it more than 100 times.
0: If it takes about 6 minutes each time, that's 600 minutes. Just 10 hours? I practice the piano 3 hours a day.
1: Ah, you're right.
2: 엄마가 혼났어요. 열심히 안 한다고.
3: 아직 많이 덜 하신 거라고 이렇게
2: Yeah.
3: 아들이 얘기하네요. 네.
2: So the son says, Mom, how long are you going to keep practicing canon? 답답한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캐논 연습할 거야?
3: 그 곡만 계속 연습하고 계시니까.
2: Right. So mom says, I know. I've been working on it for over a year. 1년 넘게 지금 연습을 하는데, but I'm still not good enough. 아직도 부족해.
3: 자, 여기 work 동사 한번 잘 보세요. 일하다의 뜻 물론 있지만 노력하다 의미로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I'm working very hard. 뭐,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뜻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work. So I've been working on it for over a year. 아, 1년 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오늘 통환기 2번 문장을 이걸로 갈게요.
2: I've been working on it for over a year.
3: 한번 더요.
2: I've been working on it for over a year.
3: 1년 넘게 열심히 노력해왔다.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2: 네. 아들이 근데 물어보죠. 1년 넘게 했다고는 하지만, How much have you actually practiced it? 아니, 실제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한 건데? 했더니, looking at my notes. 내가 여기 적어놓은 걸 보니까, I think I've played it more than 100 times. 한 100번 이상은, 한것 같은데? Boy says, if it takes about 6 minutes each time, 한 번에 6분 정도 걸린다 치면, that's 600 minutes. 그럼 600분이잖아. Just 10 hours? 아, 10시간밖에 안 되는데? I practice the piano 3 hours a day. 나는 하루에 3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한다고요.
3: 아들이 한 3일치 정도 되는 연습을 한 거잖아요. 아들이 이런 말할 만하네요. 네.
2: Yeah.
3: 좋습니다. 자, 재밌는 대화문이었고요. 자,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에 5개 영작 꼭 손으로 해보시고요. 1번과 3번에 별표치겠습니다.
2: Job well done,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Have a great day,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저 얼굴이 좀 빨갛지 않아요?
1: 조금 그래요. What's wrong?
0: 그쵸? 아, 열이 조금 있어요.
1: You have a slight fever?
0: 네. 아니요. 없어요.
1: 아유, 다행이에요.
0: 자, 오늘의 표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꽁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이 바로 열이 조금 있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I have a slight fever.
0: I have a slight fever라고 하시면 돼요. 자, 뭐 fever가 열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I have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나의 증상을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 have 다음에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여러 번 중에 한번온 거다라는 의미로 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I have a slight fever. 이 표현 우리 한번 먼저 파헤쳐 보고 올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 have a slight fever.
0: I have a slight fever. 자, 일단 누가 열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거죠. 그럴 때는 I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영어에서는 주어를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말로는 나 열이 조금 나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열이 좀 있어요라고 말해도 나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영어는 I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 have라고 했죠. 그래서 I have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have. 자, 이제 구체적인 나의 증상을 말하면 되는데요. 미열, 열이 조금 날 때는 미열이라는 단어가 딱히 없어요. 일단 열이라는 fever 앞에 약간의라는 slight를 붙여주면 됩니다. slight, fever, 이게 바로 미열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은 지금 날 수도 있고 내일 날 수도 있고 오늘도 여러 번날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번 중에 한 번이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주어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이냐 한 번이냐 요걸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번인데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도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the 요거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 많이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문장 열이 조금 있어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have a slight fever.
0: I have a slight fever.
1: I have a slight fever.
0: I have a slight fever.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해 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have a slight fever. We're going to change a slight fever to something else. So I have a momo.
0: 네. 여기 어를 넣어놨는데 사실 어는 요 명사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요걸 또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증상이 있어요라고 할 때도 쓸수 있지만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는 뭐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어떤 물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 Okay, let's start with something you might have that is not an object. I have a reservation.
0: Reservation이라고 하면 예약이잖아요. 네, have는 어떤 소유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예약한 상황, 뭐 상태를 둘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0: I have a reservation. 예약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1: Now, I want to use the word cash.
0: Cash,
1: 현금. Can I say a cash?
0: 현금, 셀 수 없는데요, 현금은.
1: 맞습니다. So 네. we can say, I have some cash.
0: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cash는 현금인데, 현금 자체를 셀 수 없죠. 왜냐면 현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금 자체는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 have a cash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some cash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some을 빼고 그냥 I have cash라고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현금이 좀 있어요라는 의미로 영어도 some을 많이 넣어서 I have some cash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1: I'm very happy
0: because
1: I have the day off.
0: 아, 그러면 누구나 다 기쁠 것 같네요. I have the day off. 오늘 쉬는 날이에요 라는 뜻이죠. 어? 근데 today가 없는데 어떻게 오늘이라고 해석이 됐나요? 자, the day라고 했잖아요. the가 있다는 건 뭐예요? 특정 날을 얘기하는 거죠. I have the day off. 이렇게 얘기하는 그 특정 날은 바로 오늘을 뜻하는 거거든요. 물론 I have the day off today. today까지 뒤에 붙여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today 없으면 아, 오늘이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이에요. I have the day off on Friday. 뭐 금요일에 나 하루 쉬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가 아니라 the day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off, O-F-F가 쉰다. 그날은 내가 온 상태가 아니죠. 일하는 온 상태가 아니라 off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Kaelin 선생님, Kaelin
0: 네.
1: 선생님.
0: 아, 네네네.
1: I have a question. 질문 있어요.
0: 지금 시간이 I have time for questions later. 질문 시간은 나중에 있습니다.
1: 아, 지금 네. Start English 다 설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0: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끝나고 질문해 주세요. 자, I have a question이라고 했죠? 질문 있어요. 근데 보통 질문을 하나만 한다는 얘기이긴 한데 I have a question 이라고 해놓고는 질문을 세네 개 하는 사람도 있긴 네. 있죠. 근데 보통은 하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 One of my favorites is, can I ask you a question?
0: Mm-hmm.
1: Because that's a question.
0: 이미 질문을 했네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I have a question 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런데 똑같이 I have를 또 썼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가 빠졌죠. 왜냐하면 time도 cash처럼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the 안 쓰고 I have time 이라고 하면 시간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시간이 있어요? For questions. 질문을 위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 Later. 나중에요. 그래서 Q&A 시간이 나중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1: I have confidence in you.
0: Confidence 중요하죠. Confidence라고 하면 사실 자신감인데요. Confidence in 누구누구라고 하면 누구누구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I have confidence in you라고 하면 나는 너가 잘할 거라는 자신, 그 믿음이 있어 라는 말이 되겠죠.
1: Wasn't there a famous song from an old movie? I have confidence in me.
0: Oh, I have confidence in me.
1: Yes.
0: 네.
1: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0: 오, 이번 일은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라는 뜻의 표현이죠. 자, a bad feeling이라고 했잖아요. Bad feeling, 안 좋은 예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안 좋은 예감도 여러 번 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이다. A bad feeling. About 뭐뭐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고요. About this는 이것에 대한. 그래서 이번 일은, 요번 일을 this로 그냥 다 표현을 한 거고요. 이번 일은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1: Yeah, you would say that when you think something's

0: sprained ankle.
1: Sprained ankle. 자, ankle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몸 부위에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발목이죠. 자, sprained라고 하면 ed를 붙였죠. sprained ankle은 접질러진 발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발목을 접질렀어요. 그럴 때, oh, I have a sprained ankle.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우리 보통 발목이 삐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have a 뭐뭐 그리고 어를 제외한 뭐 더가 들어가는 경우 아예 둘 다 없는 경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0: I have a reservation.
1: I have a reservation.
0: I have some cash.
1: I have some cash.
0: I have the day off.
1: I have the day off.
0: I have a question.
1: I have a question.
0: I have confidence in you.
1: I have confidence in you.
0: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1: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0: I have a membership.
1: I have a membership.
0: I have a sprained ankle.
1: I have a sprained ankle. 자, 이렇게 연습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듣고 올게요.
2: 어디가 불편하세요?
3: 열이 조금 있고 목이 아파요.
2: 이 증상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3: 어제 아침부터요.
1: 어제 아침부터 목이 아팠군요. 열도 나고. 자, 그래서 의사가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했죠. 자, 어디가 불편하냐라는 말은요. 물론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적으로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We wouldn't say where are you uncomfortable.
1: 네, 그 조금 이상하죠. 네, where are you uncomfortable? 네, 그렇게 질문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열이 조금 나요.
0: 아하.
1: 요거는 너무 쉽네요. 그쵸?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목이 아파요. 아하. 두 개의 문장을 합쳤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합칠 때는 and 뭐뭐.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하면 될 것 같고요. 목이 아플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증상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0: 자, 증상 is symptom.
1: Symptom.
0: And
1: 맞아요.
0: There were two, so symptoms.
1: 그쵸. 두 개 있었죠. 열이 나고 목이 아픈 거. 그래서 symptoms, S까지 붙여줬고요. 언제부터 있었냐? 얼마 동안 있었냐? 얼마간 있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아침부터요. 어제 아침부터요. 뭐뭐부터라고 할 때는 since라는 표현을 쓰죠.
0: From.
1: No, from도 쓸 수 있고요. 자, 어제 아침만 그럼 뒤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5: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4: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5: Since yesterday morning.
1: 어디가 불편하세요?
4: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0: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1: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라고 했죠. 자, seem 이라고 하면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죠? 자, 그랬더니 열이 조금 있고 목이 아파요.
5: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0: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1: 네, 두 가지 증상을 한꺼번에 얘기를 했죠. 일단 처음에 열이 조금 있어요. 요거는
0: I have a slight fever.
1: 이 문장은 우리가 배웠던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목이 아파요 라고 할 때는 문장으로 얘기하면 I have a sore throat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Mm-hmm. 그런데 I have a 부분이 겹치긴 겹쳐요. 그래서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네, 물론 겹치는 게 어까지 겹치지만 여기서 어는 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Sore가

0: 아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hroat는 목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
1: 목
0: 안쪽을
1: 안에, 네.
0: 얘기합니다. 보통 목 바깥쪽은 neck라고 하죠. 네, 우리는 그냥 목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프다고 할때 painful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a painful throat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1: A painful throat? No.
0: 이상하죠.
1: 네.
0: 보통 쓰는 표현이 a sore throat이에요.
1: I remember a friend of mine was confused when he was in a taxi, and the taxi driver told him, 목이 아파요. He thought, what? Your mosquito is sick?
0: 모기를 모기 네 날라다니는 모기로 잘못 들었군요. 네 재밌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증상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2: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1: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0: 자, how long을 물어보면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이죠. Have you had these symptoms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장 구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 입장에서. 그럴 때는 통으로 외우면 되겠죠. How long have you had 뭐뭐는 언제부터 뭐뭐가 있었나요? 라는 증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symptoms, S 붙이는 거 기억나시죠? 어제 아침부터요.
3: Since yesterday morning.
1: Since yesterday morning.
0: 네, 뭐 요건 간단하네요. 그쵸? Since yesterday morning.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2: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3: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2: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3: Since yesterday morning.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네, 발음은 have, 연음되는 것만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0: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4: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5: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6: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0: 공익광고협의회.
11: 쉽고 확실하게
0: 영어 회화 레벨 2
11: Easy English.
1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입니다.
0: Hello everyone. This is Juge.
12: 네. 자, 그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바로 어제 했던 표현이었거든요.
0: Yes,
12: 어떤
0: right.
12: 공간에 들어가서 혹시 이 안에서 내가 뭐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0: Mm-hmm.
12: Is there anywhere I can sit for a while? 하면은 좀 제가 잠깐 좀 앉아 있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한다든지.
0: Right.
12: 뭐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제가 전화기를 충전할 만한 곳이 이 안에 있을까요? 라고 한다든지.
0: I look for like outlets all the time when I go to a cafe.
12: Me too.
0: Where's the power outlet? I need to charge my laptop, right? Or your cell phone.
12: 네, 맞아요.
0: Right.
12: 다들 그러시군요.
0: Mm-hmm.
12: 네. 자, 그래서 그 is there anywhere I can 이런 패턴을

0: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요. 이거 언젠가는 꼭 해야지라고 별렀던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1: Oh, which one?
0: 네. Is someone using the seat?
1: 아, is someone using the seat?
0: 네.
1: 그게 무슨 뜻이냐?
0: 네.
1: 누가 앉아 있나요?
0: 그렇죠.
1: 누가 인자가 있나요?
0: 맞습니다.
1: 뭐 이런 상황에서.
0: 네, 맞아요.
1: I usually say is anyone here? Is someone here? Anyone sitting here?
0: Is anyone sitting here가 되겠죠.
1: Is anyone sitting here?
0: 그렇죠. Yeah. 자리가 비어 있는데 혹시 주인이 따로 있는지 아니 이미 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건지 궁금해서 물어볼 때
1: right.
0: Is someone sitting here?
1: Right.
0: 이거군요, 선생님은.
1: 엄청 급할 때는 네. Is anyone here?
0: Is anyone here?
1: Is anyone sitting here before I got here?
0: 네, 그렇죠.
1: 길잖아요.
0: 네.
1: Anyone here?
0: 아, 여기 누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근데 그 애매해요. 우리나라 말로도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여기 자리 있나요? 뭐 사람 있나요? 주인 있나요? 임자 있나요? 좀 애매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만 그런가요? 나 여기 자리 있어요. 라는 말이 앉아도 된다는 말인지 여기 사람 있어요. 하여튼 여기 누구 있어요?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음흠.
0: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실례합니다. 여기 누가 앉아있는 자리인가요?
2: 아니에요. 그냥 앉으셔도 돼요.
1: 아, 잘 됐네요. 연결 항공편이 맞추느라 계속 터들렀거든요.
2: 아, 그러셨구나. 벌써 두 번째 비행이시네. 아유, 이미 충분히 힘든 날이 되었겠네요.
1: 네.
0: 아시겠죠? 지금 이제 게이트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 자리가 하나 보여서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 사람이 누가 앉아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일 수도 있어서 묻는 상황이 되겠죠.
1: Yes, that's right.
0: 네. 자,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누가 앉아 있는 그런 자리인가요?
1: Excuse me, is someone using the seat?
0: Excuse me, is someone using the seat? 네.
1: Basically, is anyone using here? Anyone sitting here?
0: 그렇죠.
1: I didn't see anyone.
0: 네.
1: 혹시나.
0: 그렇죠. 지금 현재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중이냐. 딱 봐도 사람이 아무도 안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1: right.
0: 질문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 싶을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주인이 있어서 누군가
1: right.
0: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냐를 using the seat라고 말한 겁니다.
1: Right.
0: 그래서 누군가가 is someone using the seat 라고 묻는데 이게 꼭 anyone 이라고 물어도 될 것 같잖아요.
1: Right.
0: Is anyone using the seat 해도 되고
1: right.
0: is someone using the seat 이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anyone 이라고 하면 좀 뜬금없이
1: yeah.
0: 어떤 거라도 어떤 누구라도 뭐 이런 의미에 가까운데 someone 이라고 묻게 되면 그 의도가 틀림없이 거의 누군가가 앉아 있을 것만 같다는 게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1: Someone is the correct form. Because specifically someone, one person that was sitting there is you're referring to that person.
0: 누군가가
1: 특정된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잠깐 비었는지 모르잖아요.
0: 네네.
1: So that someone, is that person here or not?
0: 아.
1: So is someone using the seat basically? It's not just anyone. 누구든지라기보다는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라는 맥락은 무조건 someone으로 써야 돼요.
0: 아, is someone yeah. using the seat?
1: Yes.
0: 이렇게요. Mm-hmm. 아, 그럼 is anyone using the seat? 하면 안 되겠군요.
1: 근데 그렇게 쓰긴 써요, 사람들이. Honestly, people do say, is anyone here? 누구든지.
0: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yeah. is anyone here 하셨는데.
1: 근데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someone이 더 맞는 것 같아요.
0: 아.
1: I'm pretty sure because someone... You're referring to one specific person,
0: 그러니까
1: not
0: 들어서,
1: many people. Right?
0: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yeah. 전화 온 사람 있어요? 누가 전화 왔나요? 라고 할 때 그때 did someone call me? 이렇게 묻게 되면 당연히 누군가가 그러니까 expecting을 하는 거예요.
1: Right.
0: 내가 누군가가 전화 올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나? 라고 물을 때 did someone call me? 이럴
1: yeah.
0: 수가 있는데
1: right.
0: did anyone call me? 그러면 나는 누구도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없지만 혹시라도 나 찾는 사람이 있었느냐
1: right.
0: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So if somebody that you don't know, it was a random call.
0: Right.
1: Did anyone call me?
0: 어.
1: Did anyone call for me?
0: Uh-huh.
1: But if you're expecting someone, uh-huh. you don't want to say who. Hey, did someone call for me today?
0: Call for me가 맞아요?
1: call me or call for me. They're both okay.
0: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마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물을 때는 someone이라고 하게 되고
1: yes.
0: 말하는 사람이 그렇대요. 여기서도 is someone using the seat이라고 할 때는 아까 주춘 선생님 말씀처럼 당연히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말한다는 거죠.
1: Right.
0: Is someone using the seat? 이때 sitting이라는 단어를 꼭 굳이 안 써도 사용하고 있다. Is someone using the seat?라고 한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아니요, 앉으셔도 돼요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1: No, it's all yours.
0: It's all yours.
1: It's all yours.
0: Yeah, it's all yours.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1: 다 너 거야. It's all yours.
0: 다 너 거야.
1: 마음으로는.
0: 네, 맞아요. 모두 당신 겁니다.
1: This is all yours.
0: It's all yours. 자, 당신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예전에 무대에서 얼마 전에도 공개 방송을 했지만
1: 자, right.
0: 다음 뭐 나와 주실 분은 아무 계십니다. 자, 무대 부탁해요. 보통
1: 부탁해요.
0: 이제 이렇게 말할
1: 그쵸.
0: 때 The stage is all yours.
1: Right.
0: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그 참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0: 네.
1: The stage is yours. The stage is all yours.
0: 어.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시고 계시니까
0: 네.
1: 이미 스테이지에 거의 다 왔어.
0: 네.
1: It's all yours.
0: It's all yours.
1: Yeah.
0: 그렇죠. 모두 당신 거니까 마음껏 하십시오라는
1: yes.
0: 말이 It's all yours. 여기서도 마음껏 쓰십시오라는 말로 It's all yours라고 한다는 겁니다.
1: Right.
0: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It's all yours. Go ahead. Feel free to take it.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1: Exactly.
0: 네, 모두 155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 Mm-hmm.
0: 자, It's all yours까지. 자, Is someone using the seat? 하고 물었더니 No, it's all yours까지 들어보세요.
3: Excuse me, is someone using the seat?
4: No, it's all yours.
0: 네, 원래는 이 자리에 사람 있나요? 이거 임자 있나요? 라고 물을 때 Is this seat taken? 하고 물으면 되잖아요.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Is someone using the seat? 하게 되면 누구라도 여기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누가 와서 혹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1: That's exactly right.
0: 네. 자, 여기서는요. 제가 사실은요. 그 연결 항공편에 맞추느라 계속 서둘렀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내가 서둘렀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ve been rushing.
0: I've been rushing.
1: Oh,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0: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1: Yes.
0: 그러니까 그 connection 하게 되면 이제 그 중간에 환승을 하면서
1: yeah.
0: 항공편을 연결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1: Right. So you're on flight one.
0: Mm-hmm.
1: And then you have to catch another flight to another location.
0: 어.
1: So that is your connection flight.
0: Connection flight.
1: It's a different flight.
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catch my connection. 내가 다음 연결편 항공편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너무너무 서둘러 왔다라고 말한 겁니다.
1: We often talk about getting on a flight as catching a flight.
0: Catching a flight.
1: I need to catch my flight. At 6 p.m.,
0: right.
1: 7 p.m., 8 p.m.,
0: 어,
1: right?
0: 그렇죠. 우리가 공이 이렇게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를 날아가는 걸 내가 놓치지 않고 탁 잡았다.
1: Catch.
0: Nice catch가 되는 거잖아요.
1: Nice catch.
0: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는 걸 놓치지 않고
1: yes.
0: 제때 잡았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yeah. catch my flight, or catch my train, catch my bus 하면은 내가 타야 할 항공편이나 뭐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를 제때 탔다라는 네. 말이 되겠네요.
1: 잡는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0: 네.
1: You grab a certain flight.
0: Right. 아, 진짜요?
1: Yeah, I need to grab the flight to LA at 2 p.m.
0: 오.
1: or 3 p.m., 4 p.m.
0: 아.
1: We usually say catch, but sometimes we say it's a simple casual form, grab a flight or catch a flight.
0: 나는 한 번도 grab a flight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도 쓰는구나.
1: Once in a while we do, yeah.
0: Oh, interesting. Yeah, yeah. 잡아탄다.
1: 잡아서, yeah.
0: 네. 그럼 들어볼까요?
3: Great.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0: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 그렇군요. 아유, 두 번째 비행이라 이미 충분히 힘든 날이 됐겠네요.
1: Yeah, second flight. It's already been a long day.
0: 네, 이렇게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아, second flight, 어? 벌써 두 번째 비행기 타는 거라 이거죠?
1: Mm-hmm.
0: 이제까지만 해도 정말 long day였겠군요. It has been or it has already been 이미 이만큼이 되었겠군요. It has already been a long day. 자, long day 말 그대로 긴 하루라는 뜻이 되는데 대개는
1: right.
0: 힘든
2: 힘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Yeah, when somebody says it's been a long day, Poyoung Sam has been writing and writing for a long time, hours and hours. So after many hours, you say, It's been a long day.
2: It's been a long day. 그렇죠.
1: 자주 지금, 느끼시죠?
2: 그럼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든 하루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2: 특히 공항에서, 뭐 직장에서도

0: Right. 기차 안에서도 뭐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long flight 하면 비행기 오래 탔어요? long flight 혹은 뭐 first time 처음이에요?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두 단어지만 간단하게 말 주고받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1: That's right.
0: 자, it's already been a long day. It's already been a long day. 이렇게 말씀해 줄수 있거든요.
1: The word already, if you say it fast, sometimes you don't hear the L. It's like already,
0: Already.
1: already.
0: Already.
1: 그냥 뭐 already. L 거의 안 들리잖아요.
0: 네네.
1: So you can just drop the L. It's already been a long day.
0: It's already been a long day.
1: 예스.
0: 네. 그러니까 already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L 발음, AL에 너무 이제 신경 많이 쓰시지 마시고 어차피 뒤에 R이 있으니까
1: That's right.
0: already 하고 바로 R로 발음을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It's already been a long day. 벌써 지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긴 하루였겠군요라는 말이었습니다.
1: Right?
0: 들어볼까요? Yeah, second flight. It's already been a long day. 네,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가볍게 나누는 대화 보셨습니다. 자, 첫째 대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s someone using the seat?
3: No, it's all yours.
2: Great.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3: Yeah, second flight. It's already been a long d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준비되셨죠?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각 문장을 두 번씩 말해 보세요.
1: Let's go.
5: 저 실례합니다. 여기 누가 앉아 있는 자리인가요?
3: Excuse me, is someone using the seat?
4: Excuse me, is someone using the seat?
3: 아니에요. 앉으셔도 됩니다. No, it's all yours.
4: No, it's all yours.
5: 아유, 잘 됐네요.
3: Great.
4: Great.
5: 제가 사실은 연결 항공편에 맞추느라 계속 서둘렀거든요.
3: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4: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5: 아, 그러시구나. 벌써 두 번째 비행이신 거네요.
3: Yeah, second flight.
4: Yeah, second flight.
5: 벌써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힘든 날이셨겠어요.
3: It's already been a long day.
4: It's already been a long day.
0: 여기까지입니다.
1: Woo! Great job, everyone.
0: 선생님, it's already been a long day라는 표현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길고 힘든 하루다라고 할 때 long day라고 주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long face도 있죠.
1: Why the long face?
0: Why the long
1: Oh,
0: face?
1: boy, Sam, are you okay? Why the long face?
0: Why the long face? I haven't slept well. 뭐 이렇게 for the past few
1: You
0: weeks.
1: look really
0: I
1: tired,
0: know.
1: or sometimes you're so upset. 주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0: 네.
1: upset 할 때, you look sad, right? Why the long face?
0: 아, 그러면 화가 나고 약간 발끈해 있고 뭔가에 짜증을 내고 있다라고 할때 얼굴이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표현으로 long face 한다고 하나요?
1: Like a horse. Yes.
0: 어머, 말한테 미안하다.
1: 말한테
0: 말한테
1: 미안하죠.
0: 괜한 또 의문의 일패네. 근데 예.
1: So you can be really tired, really upset, or angry. You're just not feeling good, not feeling well. So when your face shows you're not feeling well, I would naturally ask you, Boeing-sam, are you okay? Why the long face?
0: Are you okay? Why the long face?
1: Right.
0: 이렇게. 네, 맞습니다. Why do you have 혹은 why are you having a long face? 라고 물을 건데 지금 이렇게 따져가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야.
1: 그쵸, 그쵸,
0: 그냥
1: right.
0: 걱정돼서 왜 그래, 얼굴이? 이런 의미라서, why the long face?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만화 같은 거 보면 좀 우울하다라고 할때 얼굴이 이렇게
1: 오하게.
0: 길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1: Exactly.
0: 그래서 long face 역시 좀 우울하고, 그러니까 long이란 말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를 띨 때가 있네요.
1: We don't like things that are long, like long movies, long music.
0: How about long weekend? Everybody loves long
1: 그거는
0: weekend.
1: 괜찮아요, 또.
0: 네. 긴 연휴는 좋은 거죠.
1: When you study for a long time,

0: We don't like it.
1: Right? Okay.
0: It's because it's difficult.
1: Right. Right. 맞아요. 뭐든지 길게 오래 하는 거는 뭐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Mm-hmm. 또 rush라는 말이 나오는데 rushing to catch. 아.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이라고 하잖아요. Yeah. 보통 우리가 right. 서두르다라고 할 때 hurry라는 단어를 가장 right. 먼저 떠오르죠. 뭐 hurry up, hurry, hurry up. 이렇게 말한다든지 여기서 rush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좀 서두를 때 rush, 그 rush hour가 있는 것처럼요.
0: Like rush hour.
1: 네.
0: So the word hurry and mm-hmm. rush, they basically mean the same thing. So you've been hurrying, but we commonly say we're rushing,
1: rushing.
0: to do something.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flight,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rushing to get to work.
1: 아, right?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직장에 간다. Rushing to get to work on time. 뭐 이렇게
0: That's
1: 말,
0: right.
1: or in time 한다든지. Mm. 그러니까 rush hour. Everybody is rushing. rushing to get to work on time.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빨리 막 직장에 제대로 출근하려고 제 시간에 막 달려갈 때 그게 rush hour가 되는
0: yeah.
1: 거고요.
0: That's right.
1: 네, 서두른다 할 때 rush. 그래서 여기서도 why the well, what's with all this rush? Well, all the rush 이런 말 있지 않나요?
0: What's with the rush?
1: What's with the rush?
0: Why is everybody moving so quickly? Hurrying. Why? Why the rush?
1: Why the rush? Yeah. 예전 같으면 민방위 훈련 때문에 그래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Civil defense drill.
0: Drill, that's
1: 네.
0: right.
1: 예전에 제가 그 택시 운전사 분들을 위한 인조인사 분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을 한 적 있었는데 그때 don't worry, it's civil defense drill. 이렇게 말한다는 걸 얘기했더니
0: it's just
1: a lot
0: drill.
1: of people thought it was very useful. 네, 왜냐면 민방위 훈련. 네, civil defense drill. 네.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0: Wonderful.
1: 네, 자 이렇게 함께 하신 많은 표현들은요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서 항상 또 복습하실 수 있거든요. Mm-hmm. 많이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mechanism, 뜻은 장치, 체계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European Union is set to introduce a new legal mechanism that will grant cities the direct power to block and restrict short-term tourist rentals. 여기서 mechanism이라는 표현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를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mechanism to prevent fraud. 정부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뉴스에서 legal mechanism, safety mechanism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특정 목적을 위한 장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Mechanism,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everybody comes together and everybody is watching the TV. Mm. And the other one is going to be curling.
1: Because
0: I love Team Kim.
1: Yes.
0: I love all the members of Team Kim. And I think curling turned out to be the most surprisingly brilliant sport.
1: It really made a big impact.
0: Oh, certainly on
1: you.
0: On me.
1: Yeah, on you. Yes. All right. 스포츠는 이래야죠. 오늘의 무모한 문장입니다. 무모한 문장이 뭔지 모르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은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이름하여 무모 한 문장. 근데 정말 무모하게 도전해 주세요.
0: 네.
1: 영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0: 그럼요.
1: 예, 뭐 그 reckless 의미의 무모함보다 그냥 brave, courageous 하는 느낌의 무모함으로.
0: Yeah, to give it a try.
1: 그렇죠.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신청곡, 사연 다 좋습니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0: The year's first autumn foliage has been observed on Mount Sorak, arriving 4 days earlier than last year, as a sharp drop in temperature later this week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peak foliage season across the country.
1: 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일 빠른 기록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단풍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0: K-pop sensation BTS has won 3 awards at the 2026 MTV Video Music Awards, including Song of the Year, while Blackpink's Lisa has become the first Asian solo artist to win Best Pop.
1: K-pop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6 MTV Video Music Awards에서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한편 블랙핑크의 리사는 아시아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베스트 팝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0: A flood emergency disaster has been declared across all 50 districts of Bangkok after more than 300 millimeters of rain inundated the Thai capital, prompting warnings for residents near waterways to move their belongings to higher ground.
1: 태국 수도 방콕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방콕시가 50개 구 전역을 홍수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운하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재 도구를 고지대로 옮기라고 긴급 권고했습니다.
0: The Italian city of Venice is considering expanding its day-tripper tourist fee to a longer period of the year and raising the maximum daily charge from around 5 euros to 30 euros for 2027.
1: 이탈리아 베네치아시 당국이 2027년에는 당일치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입장료 징수 기간을 확대하고 해당 요금도 현행 약 5유로에서 최대 30유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0: American consumers are shifting their spending away from expensive travel toward cheaper at-home hobbies to cope with rising leisure costs in a trend known as funflation, according to data cited by CNBC.
1: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가와 취미 생활에 드는 비용이 상승하는 이른바 funflation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돈이 많이 드는 여행 대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취미로 지출 패턴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ll, those are today's headlin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0: The year's first autumn foliage has been observed on Mount Sorak, arriving 4 days earlier than last year, as a sharp drop in temperature later this week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peak foliage season across the country.
1: 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일 빠른 기록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단풍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Tell us more.
0: Well, if you've booked your travel plans to see the leaves according to last year, well, you may have to quickly change them.
1: Yeah.
0: Because things are changing. We've got the first foliage, and that's when 20% of the leaves on the mountain have changed color. That has happened. Peak foliage is going to be 80%. That happened last year on October 24th. Usually it happens on October 6th.

0: Sensations. BTS is a K-pop what?
1: Sensation. So they are sensational. If you are a sensation, and it could be a K-pop group, it could be an actor, it could be, well, anyone doing anything spectacular. It's someone who is causing excitement,
0: Right.
1: causing people to talk about them. Someone who's suddenly become famous or who has the spotlight shining on them right now.
0: Sensation 명사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룹을 여기선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K-pop sensation BTS. 그다음에 이제 리사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솔로 아티스트죠. What's a
1: Yes.
0: solo artist?
1: Well, solo means alone, by yourself, just one person. So if we do anything solo, we're doing it by ourselves. If we're a solo artist, in this case, a musical artist, a singer, we're singing by ourselves, not in the group.
0: 그래요. 그래서 솔로라는 것은 우리가 외래어로 쓰기도 하지만 혼자 한다, 나 홀로 뭐뭐뭐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솔로 아티스트는 이제 혼자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의 그룹 멤버이기도 하지만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겁니다.
1: Yeah, and the other words to remember, we talk about solo, but we also talk about a duo, which would be two people. A trio is three people, but four people is a quartet.
0: That's right. 그렇죠. 이 표현들은 뭐 연주자에 관해서
1: 네.
0: 많이 알아두면 좋죠. Solo, duo or duet, trio, and then quartet.
1: Yes, quintet, sextet, septet, and so
0: goes
1: on and so
0: on.
1: forth.
0: Solo가 또 어떻게도 쓰일 수 있냐면은 it can be used as an adverb as well, can't it? Fly solo.
1: Yes.
0: 그래서 혼자 비행을 한다라고 할때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a solo artist니까 형용사처럼 쓰였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pop sensation BTS has won three awards at the 2026 MTV Video Music Awards or the VMAs, including Song of the Year, while Blackpink's Lisa has become the first Asian solo artist to win Best Pop. Let's take a break. 스포츠는 이래야죠. 오늘의 무모한 문장이고요.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4600님이 초등학교 5학년 나은이가 요즘 영어 공부하느라 늦게 잠이 들어서 매일 아침 피곤해 하는데요.
1: 아이고.
0: 쌤들이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맛있게 도넛츠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1: What a great breakfast. Perfect noun.
0: Donuts for
1: That'll give you the energy
0: breakfast.
1: you need to get through your Tuesday.
0: 네, 화이팅입니다.
1: 파이팅!
0: 네, 초등학교 5학년이군요. 영어에 푹 빠져서 요즘에 늦게 자는 것
1: Fantastic.
0: 같은데
1: Yeah.
0: 영어에 푹 빠진 거는 정말 축하드려요. 네, 늦게 자면은 네, 우리가 키도 커야 되고 다음날 에너지도 필요한데 약간 지장이 올수 있으니까 조금만 한 30분 정도만 일찍 앞당겨서 자볼까요? 네,
1: Yeah. But
0: 화이팅입니다.
1: thank you for studying so hard.
0: Yes, absolutely. 최고입니다. 자, 스티븐님은 일상으로 돌아온 출근 지하철에서 듣고 있어요.
1: Oh, well,
0: 하셨습니다.
1: thank you for listening, and I hope you have a very good day at work.
0: 5295님은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첫날 출근길입니다. 육아하면서도 모닝 스페셜과 함께 했는데, 회사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하네요. 오랜만이라 떨리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Have you ever taken about a year or, I don't know, a long time off and then returned to something?
1: Sure, the stage. There have been times where I haven't been on stage, sometimes for over a year.
0: Did that make you nervous, like this person?
1: A little bit, maybe not as nervous as you may be this morning, but I know that feeling. And what I do know is that before you get there, you feel the nerves, but once you start,
0: It's as
1: once
0: if
1: you
0: you
1: take
0: didn't
1: that first
0: take it.
1: step, yeah. So it's all going to be excellent. There's going to be no problems. You're going to have a fabulous time. It's going to feel a little bit weird after a year away, but I'm sure you will do brilliantly.
0: And I second that. 자, 이어서 9728님.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경기 하나에서 인생을 경험합니다.
1: Yeah, I mean, I think baseball is a beloved game all over the world. Not the
0: In
1: UK, though.
0: Korea, yes.
1: We
0: Not
1: like
0: the UK,
1: cricket.
0: that's true. But in Korea, of course, people love baseball.
1: Yeah, but also it's one of those games where it takes a while to play, and I think that's very good though, because it gives you the time to breathe in the atmosphere, and to enjoy the game. You're not

0: 기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 외에도 집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사람들이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지출은 늘었거든요. 자, 그래서 shifting away from A라는 표현이 있어요.
1: Yeah, if we shift away from something, we're moving away from it. We're towards something else. So move away, shift away. You will hear this kind of language in terms of businesses who are deciding to go in a different direction.
0: Yeah.
1: Or it may be in your studies. You've focused on this for a bit. Now you're going to shift away to a different topic, to a different subject.
0: Exactly. It's similar to moving away, I
1: Yes.
0: think. Shifting away, moving away.
1: Well, shift, I think shift suggests like we're definitely going to a different place,
0: Okay.
1: whereas move away is more general. It might just be a little bit that you're moving away. It could be a
0: Okay.
1: lot, whereas shift suggests there's going to be quite a significant move.
0: Shift away from A는 A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ope with something.
1: I cope with Sue every Tuesday.
0: I'm sorry you have to cope with me.
1: No, it's all right. I don't really. I don't have to use the word like that. When we cope with something, we're dealing with it. We're handling it. And that thing is usually going to be a little bit tricky or a little bit painful or in some way problematic, causing us problems. So we're coping with it. We're making our situation better while still handling that issue.
0: Cope with A라고 할때그 A라는 게 반드시 좀 어려운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내가 다루고 이겨내고 대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To cope with a problem, for
1: Yes.
0: example.
1: Your friend may say, "Oh, how are you coping with your new job?"
0: 아,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1: Yeah, or in January when it's snowing, someone may ask, "How are you coping with the weather?"
0: Exactly. 날씨가 너무 추우면은 그것도 일종의 어려움이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잘 견디고 있어?
1: 네.
0: 이런 의미로 How are you coping? 아니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일을 당했다든지 Maybe you recently got unemployed.
1: Yeah.
0: How are you coping?
1: Absolutely,
0: 잘
1: yes.
0: 견뎌내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여기서는 coping with High leisure costs라고 했습니다. 이 leisure라는 발음도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leisure라고 해요.
1: 네.
0: 근데 미국에서는 leisure?
1: Yeah, leisure.
0: leisure라고 하죠. 발음이 좀 다른데, 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그런 이제 leisure 비용,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뭐 대처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취미를 바꾸자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merican consumers are shifting their spending away from expensive travel toward cheaper at-home hobbies to cope with rising leisure costs in a trend known as funflation, according to data cited by CNBC. And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with Paul Matthews. 스포츠는 이래야죠. 무모한 문장 미션이에요. 영어로 바꿔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아니면 무료인 반디 앱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EBS 라디오까지만 검색하셔도 나와요. Alright, let's listen to a song. Would you like to introduce this song for us?
1: Of course, it's Sue and I every Tuesday. We're better together, Jack Johnson.

0: Jack Johnson Better Together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개의 표현을 복습해 볼 텐데요. The first one is 가속화다.
1: Accelerate, vroom, vroom,
0: Yep.
1: to get faster, be it in your car or when anything happens and it's increasing in speed.
0: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1: I've heard exposure to the sun can accelerate aging of the skin, so I've decided to spend all day in the basement from now on.
0: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은 피부 노화가 속도가 붙는다. 가속화가 된다라고 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항상 지하에서만 생활하려고.
1: Yes, it's gonna be jihad life for
0: So
1: me.
0: extreme, Paul. 자, 이런 식으로 accelerate aging 이라고 하면은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 되겠죠. Accelerate. The next one is sensation.
1: Yes, if someone or some group is a sensation, they're very popular. They're making people very excited. The spotlight is on them.
0: 네, 센세이셔널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아까 헤드라인에서 봤었는데요. 아까는 이제 그룹이었죠, BTS. 네, 선생님 예문은요?
1: Radio sensation Choi Soo-jin will be performing for one night only at the World Cup Stadium. Book tickets now to avoid disappointments.
0: 아, 왜 예문을 이렇게 아, 참 민망하게 만드셨네요. 라디오 센세이션 최수진이 월드컵 스테디움에서 딱 하루 공연을 하기로 했으니 지금 표를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예문이었어요.
1: Yeah, I didn't say inside the stadium. It's just outside the stadium. She set up a little stall.
0: 아, 스테디움 밖에서 그냥 작은 포디움 하나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어서 소지품 가보겠습니다.
1: Belongings, the things that belong to us, our items, our things.
0: 그래요. 예문 볼게요.
1: Never leave your belongings unattended in the UK. It's just not safe enough to do that.
0: 네, leave something unattended. 그러면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상태로 그냥 놔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신의 소지품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1: Yeah, in Korea, you can go to a cafe and people will leave their phones, wallets,
0: All the time.
1: computers unattended,
0: Yes.
1: but your belongings are safer here than in the UK.
0: 맞아요.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1: Of
0: 나라가
1: course.
0: 이렇게 leave something unattended 하면은 그게 stolen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safe해서 정말 카페에다가 그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0: 핸드폰, 뭐 열쇠 이런 거다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깐 주문하러 갔다 와도 그대로 있죠.
1: Yeah,
0: Very
1: it's
0: safe. You
1: incredible.
0: can leave it unattended.
1: Yes, you can leave your
0: Oh,
1: belongings
0: yes, that's the key word,
1: unattended.
0: actually. Yes.
1: Yes.
0: You can leave your belongings, 소지품을, you can leave it unattended. 자, 다음 표현은 consider something.
1: To consider something is to think about that thing, to maybe make a decision about it, or certainly think carefully about it.
0: 그래요. 고려하다, 검토하다. And what's the example?
1: Sue, would you consider swapping days off with me next week?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at may be really tricky to postpone.
0: 다음 주에 나랑 쉬는 날좀 바꿀 생각 없어? 한번 고려해 볼래? 내가 진료 예약이 있는데 절대 아니지만 이게 미루기가 아니면 날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 자, 그래서 would you consider swapping days off? Days off는 이제 쉬는 날이고요. With me next week.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at may be really tricky to postpone. Postpone은 연기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예약을 변경한다는 의미로 볼
1: 네.
0: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매우 힘들어서 날짜는 좀 나랑 바꿨으면 좋겠어. 고려해볼래? Could you consider it? 자, 마지막 표현은 cope with something.
1: To deal with something that is difficult, that is problematic, that is hard for you, so to get through it somehow.
0: 네, 무언가와 대처하거나 뭐 견디거나 이런 거죠. 예문 보겠습니다.
1: Time with my cat is my favorite way to cope with stress. When I am focused on her, then the rest of the world melts away.
0: 네, 내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염려들이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고,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자, 스포츠는 이래야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꾸셨어요? 스티븐님은 Sports is meant to be this.
1: Oh yes, you could say this. I would add in an extra word though to make it flow better for me. Sports is meant to be like
0: Like.
1: this, and I think that is better.
0: 네. Like this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세광님, all sports.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uesday, the 29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Paul Matthews in the studio with us today.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talk about people playing a very special kind of board game. 자, 오늘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전설의 보드게임에 도전장을 내민 영국의 두 남성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기사 살펴보기 전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폴 선생님이 드리는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1: Which of the following means bad luck resulting from rolling two ones on dice? Number one, snake eyes. Number two, bee's knees. Number three, horse's mouth.
0: Okay, so this means bad luck resulting from rolling a one and a one.
1: Double ones.
0: Two ones in dice.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둘 다 가장 낮은 숫자인 1 그리고 1이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운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자, 이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하시면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Number one, snake eyes. Number two, the bee's knees. Or number three, horse's mouth.
1: Yeah, 자. I'll give another clue. If you're a Nicolas Cage fan, then the answer is the name of one of his films.
0: 아. 이 영화가 있었군요. 이
1: 네.
0: 제목에. 전 그 영화는
1: Very old film. It's like 20 years old.
0: 아, 알겠습니다. 자,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 주세요. 샵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무료인 반디 앱 이용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다가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기사 읽어 볼게요. 대체 어떤 보드 게임이길래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게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his is Dua Lipa, Training Season.